0: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휴대폰을 어떻게 10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1: 하... 몇 시간이 뭐가 중요한가? 재밌으면 됐지.
2: 저하,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 오, 그러시오.
2: 난감하네.
1: 난감?
2: 예, 저하. 10시간 동안이나 이런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게 되면 목이 쑥 튀어나와서 크게 아프시게 됩니다. 그러니 어깨를 쭉 펴시고, 예, 고개를 빳빳하게 드시고, 그렇죠. 휴대폰은 딱 이 위치에서. 그렇습니다.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해? 아니, 안 해. 나 잘 거야. 모두 물러나게나.
2: 그래도 이.
1: 물러나시오.
0: 예, 알겠습니다.
2: 예, 저.
0: 아유.
1: 잘 거야. 아, 참. 잔조리들이 많아, 잔조리들이. 아유.
3: 하지만 세자는 어이가 간 뒤에도 나쁜 자세로 게임을 멈추지 않았고 점점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며칠 후.
4: 어허허, 세자야. 길을 가면서 보는 건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1: 네, 아바마마. 안 보겠사옵니다.
0: 그래.
4: 그래야지.
1: 예.
4: 가자.
0: 예.
3: 한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세자는 결국 병이 나고야 만 것이다.
2: 살펴보겠습니다.
1: 그래.
4: 어허, 어디가 아픈 것이냐?
2: 난감하네.
1: 혹시 내가 불치병에 걸린 것이다?
2: 난감하네.
4: 어허, 그만 좀 난감하고. 영화야!
2: 전하, 그 저하의 목이 거북목이옵니다.
4: 거북목?
2: 예.
4: 거북목?
2: 예, 거북목이요.
4: 여봐라, 이 자를 당장 끌고 가라.
5: 네,
2: 지화. 전하, 저하를 거북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전하.
4: 아무리 어이라지만 세자한테 거북이라니.
1: 아바바바, 저도 기분이 나빴어. 잠깐만요. 머리 아파. 목 아파. 아이고, 어깨야.
4: 아이고, 세자야!
6: 누나, 그럼 세자가 거북이가 돼서 아픈 거야?
1: 아니, 그게 아니라 매일 폰만 보다가 목이 거북이처럼 쑥 나왔잖아. 호떡이 너도 거북목이 된 것 같아.
6: 정말? 아하, 나 이제 세자처럼 병나는 거야.
1: 그렇겠지?
6: 근데 누나, 거북목이 되면 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픈 거야? 왜?
1: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거북이처럼 목이 나오면 이상하니까.
6: 누나 모르는 거지?
1: 맞아, 나도 사실 잘 몰라. 맞다,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3: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거북목 딱지야. 거북목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1: 누구세요?
7: 안녕. 난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최강 목뼈예요.
1: 아, 근데 왜 최강이에요?
7: 나는 아주 커다란 이 수박 한 통쯤 되는 무거운 머리를 항상 목에 이고 다니기 때문이야.
1: 근데 왜 거북목이 되면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요?
7: 아, 그건 목이 앞으로 쑥 나오면 나를 도와주는 근육들이 엄청 힘들어하기 때문이야.
1: 근육들이요?
7: 그래, 세자가 휴대폰을 재밌게 보고 있으면 외누님도 아주 재밌게 보게 되지.
1: 신이다.
2: 휴대폰이 무겁네. 팔 내리고, 목뼈 너는 앞으로 숙여.

0: 휴대폰을 들고 있는 팔이 무거워지자 대부분 팔을 내리게 되지. 그때 목뼈도 따라서 움직이게 돼.
1: 얘들아 들었지? 뇌는 이미 목뼈 숙이래.
2: 응, 목뼈 이리 와. 우리가 잡아당겨 줄게.
1: 알았어, 잘 부탁해.
3: 응? 그럼 난 뒤에서 쭉 늘어나서 잡아줄게.
1: 고마워 얘들아.
2: 좋아.
4: 좋아.
2: 야, 목이 앞으로 나가니까 머리가 더 무거워졌어. 꽉 잡아줘.
4: 알았어.
0: 주변 근육들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늘리면 내가 일자로 변해서 목을 내밀 수 있지. 그러다 잠시 세자가 목을 폈을 때였어.
3: 고개를 빳빳하게 드시고.
2: 우와, 머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있어. 쪼그라들어 있었더니 너무 힘들다.
3: 나도 난 너무 오래 늘어나 있었더니 진짜 죽을 맛이다. 이제 살 것 같아.
0: 그것도 잠시. 세자가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 게임을 시작하자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고 휴대폰이 멀어지자 뇌가 다시 명령을 내렸어.
3: 아, 집중해야 되는데 휴대폰이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잖아. 목뼈 더 내려봐.
1: 얘들아, 뇌누님이 목뼈 더 내리래.
2: 이렇게요?
3: 아니야, 더 목뼈 숙여.
5: 더요?
2: 아우, 이런, 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더 힘들어지는데요. 아우,
3: 근육들이 다 잡아줄 텐데 무슨 걱정이야. 빨리 실시.
2: 예? 아우, 힘들어. 얘들아, 잘 잡아.
0: 뇌누님은 고개를 더 숙이라고 했고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나와 목 근육들은 너무 힘들었어.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세자는 밤이 될 때까지 게임을 멈추지 않았지.
2: 아우, 머리가 너무 무거워. 힘들어. 난 이대로 쪼그라들 것 같아.
5: 그치, 몸이 안 움직여.
3: 나도 계속 늘어났더니 이제 못 줄어들겠다.
2: 예전님, 도대체 언제 고개 드실 거예요?
0: 뇌누님은 우리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
3: 그래, 그래. 거기를 찔러. 빈 곳을 공략해. 손가락은 더 빠르게.
0: 세자는 게임을 계속하고야 말았고 우린 너무 힘들었지.
6: 피곤해.
4: 목을 쑥 내미면 목뼈랑 근육들이 힘들어하는구나.
1: 그래. 머리가 앞으로 쑥 나오면 엄청 무겁기 때문에 나를 잡아주는 근육들도 힘을 많이 써야 하거든.
7: 그럼 게임을 하지 않으면 다시 괜찮아져요?
1: 아,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이 세자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루 종일 봤기 때문에 목을 쑥 내밀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
2: 야야! 앞에서 그만 좀 잡아당겨!
8: 야, 핸드폰을 계속 보는데 어떡해!
5: 우리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몸이 펴지지도 않는다고!
2: 야, 그럼 뒤에 너 힘 좀 빼. 지금 가슴이나 머리 때문에 무거워 죽겠는데 너까지 올라붙어서 더 힘들어.
3: 야, 나도 앞에서 잡아당기니까 나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야, 우리 이렇게 힘든데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5: 죽겠는데.
0: 이렇게 목과 목 주위의 근육들이 아주 피곤하고 화난 상태로 굳어버려서 목이랑 어깨, 뒷머리까지도 아프게 되지.
9: 아이고, 세자야!
1: 특히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저 상태로 굳어지면 목이 거북처럼 쑥 나오고 등도 불쑥 올라와 거북목이 되는 거야.
7: 그럼 계속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바른 자세를 하고 근육들도 부드럽게 풀어주면 다시 좋아질 수 있어.
7: 휴, 다행이다.
1: 그리고 휴대폰을 오래 보면 목이 앞으로 쑥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휴대폰을 적당히 보고 꼭 바른 자세로 봐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7: 네. 거봐, 누나 말이 맞지? 앞으로 호떡이 휴대폰 오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10: 당연히 안 할 거지. 근데 누나, 세자는 어떻게 됐어?
11: 그게 어떻게 됐냐면 세자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걷는 운동을 많이 해서 자세를 고쳤대.
9: 아이고, 우리 세자 쑥 나왔던 목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7: 예, 아바바바.

0: 머리도 아프지 않사옵니다.
1: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2: 우와 잘됐다. 누나 나도 앞으로 세자처럼 휴대폰 오래하지 않을 거야.
3: 우와 우리 오뚜기 최고. 누나가 그럼 이 거북 목딱지 줄게. 대신 노래 잘하면.
2: 그건 자신 있지.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오 예.

0: 맛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2: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빨리 바꿔주세요. 제가 루돌프를 타고 구상나무 숲으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루돌프 없는데요.
0: 네? 거기 술록이 사는 북극 아닌가요?
1: 예, 맞아요.
0: 아니, 그럼 북극에 술록이 없다고요?
1: 아니, 술록은 있는데 썰매 끌 술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0: 아니, 썰매 끌 술록이 없다. 그 무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북극에 썰매 끌 술록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안 되겠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도와줘요! 그린토끼 구조대!
2: 루돌프를 구해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구상나무는 다 죽었고
3: 썰매를 끌 수록도 없다는 거죠?
0: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도 못 주게 생겼어.
3: 안 돼요.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 꼭 받고 싶은데.
2: 일단 술록을 만나러 가봐요.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고요.
0: 그래, 얼른 가보자고.
2: 그린조끼 구조대와
0: 산타클로스
3: 술록들을 만나러 출동!
0: 그래, 여기가 바로 술록이 사는 곳이야.
1: 산타 할아버지?
0: 이 목소리는? 너 방금 나랑 통화한 술록 맞지?
1: 예, 맞아요, 예.
2: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소리도 너. 썰매 끌 술록이 없다니.
3: 그럼 그냥 네가 썰매 끌면 안 돼?
0: 그래, 너 썰매 잘 끌게 생겼다.
1: 아니에요. 저 썰매 못 끌어요. 아이, 참.
0: 술록아!
4: 어디 가?
2: 왜 저러지?
3: 여기 술록 또 있네.
5: 나 썰매 못 끌어요.
0: 일단 한번 끌어보아. 그럼 엄청 재밌을 거야.
3: 썰매 끌면 니코도 막 반짝반짝거릴걸?
0: 그래.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5: 싫어. 오지 마.
0: 술록아.
2: 이상하네. 술록들이 썰매 끄는 걸 원래 이렇게 싫어했나요?
0: 그럴 리가 있나. 예전엔 말이야.
1: 토아.
0: 자. 이번 크리스마스에 썰매를 끌 루돌프는
1: 누구일까?
0: 벌써 뽑혔습니다.
1: 참.
0: 내년 크리스마스에 도전해주세요.
3: 너무해요. 저 올해는 꼭 루돌프 되고 싶었다고요.
1: 아유, 참. 술록으로 태어났으면 루돌프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러다가 썰매도 한번 못 끌고 저 세상에 가겠구만.
0: 미안합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엔 꼭 루돌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에요.
0: 그렇게 술록들이 서로 썰매를 끌겠다고 난리였는데.
3: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0: 내 말이. 요즘 술록들은 변했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말이야. 이게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인가? 지구의 어린이들 좋다고 하는 일인데 말이야.
1: 알아요. 우리들도 지구의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거든요.
5: 맞아요. 우리도 루돌프 해보고 싶다고요.
2: 아니, 근데 썰매를 왜 안 끌겠다는 건데?
1: 아니, 안 끄는 게 아니고 못 끄는 거지.
0: 못 끌어?
1: 우리 기운이 너무 없거든요.
5: 이 상태로 썰매를 끌다가 우리가 병이 나거나 썰매를 끌다 사고를 낼 것 같아서.
3: 근데 왜 그렇게 기운이 없는데?
1: 우리 제대로 뭘 먹지를 못했거든요.
6: 우리가 사는 북극의 툰드라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리는데 우린 들판에 눈을 헤치고

0: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 그런데 언젠가부터 날씨가 점점 더워지더니 눈 대신 비 내리는 날이 많아졌어. 겨울에 눈과 비가 번갈아 내리면 땅이 완전히 얼어버리는데 우리 술록은 얼음을 깨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1: 아니 대체 왜 북극에 눈 대신 비가 오는 거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2: 그게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에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니 눈 대신 비가 오는 거죠.
3: 맞아. 그래서 몇 년 전에는
4: 200마리가 넘는 술록들이 한꺼번에 굶어 죽기도 했어.
5: 불쌍해.
0: 더 큰 문제는 겨우 살아남은 술록들이 허약해진 몸으로 새끼를 낳으면 새끼 술록도 몸집이 작거나 약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러다 보면 우린 언젠가
2: 멸종할 수도 있겠거든.
6: 멸종하기 싫어.
1: 아이고 술록들아, 이 산타를 용서해다오.
0: 아이 산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7: 일어나세요. 어때?
1: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그저 썰매만 끌라고 시켰구나. 미안해.
0: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 저희가 산타 할아버지를 걱정시켜서 더 죄송하다고요. 일어나세요.
7: 저희가 어떻게든 썰매를 끌어볼게요. 지구의 어린이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1: 그런데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어떡해.
2: 저건 여러분, 내가 누구?
8: 도도 요정.
2: 빙고. 요정의 마법이란 건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우. 자, 도도 요정의 마법으로 배고픈 술록들에게 맛있는 풀을 선물해. 자, 여기에 술록에게 힘을 주는 마법의 영양제 헬스풀. 자, 이 풀을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나서 썰매를 끌 수 있을 거야.
0: 고마워 도도.
1: 그럼 술록들아, 우리 크리스마스 2부에 보자꾸나.
6: 네, 산타 할아버지.
5: 그럼 이제 우리 구상나무 숲으로 가봐요.
1: 아, 맞다. 구상나무. 그래, 얼른 가보자꾸나.
2: 그린조끼 구조대와
1: 산타클로스
5: 구상나무 숲으로
6: 출동!
2: 안녕!
1: 여기가 구상나무 숲인데 역시 다 죽었구먼.
5: 구상나무들이 왜 전부 다 죽은 걸까요?
2: 이것도 다 지구의 기후변화 때문이거든.
9: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의 날씨와 비 내리는 양이 예전과 달라지면서 구상나무 같은 식물들이 변해버린 기후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지.
1: 온실가스가 정말 문제로구만. 그럼 윤희한테 줄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쩌나?
5: 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10: 우리가 색종이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윤희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담긴 크리스마스 트리.
2: 꽤 예쁜데요? 비록 구상나무로 만든 트리보다 좀 작긴 하지만.
11: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하면 윤희도 이해해 주겠지.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모두 미리!

0: 여기는 그린쫓기 구조대. 그린쫓기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1: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0: 좋다! 루돌프와 구상나무를 구하기 위한 그린쫓기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겨울에 따뜻한 실내복 입기! 겨울철에 집에서 따뜻한 실내복을 입고 보일러 온도를 낮추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루돌프와 구상나무를 도울 수 있도록.
2: 아, 추워. 보일러 온도 좀 높여야겠다.
3: 엄마. 그러지 말고 옷을 더 따뜻하게 입는 건 어때요?
2: 응? 왜?
3: 왜냐면은 보일러 온도를 더 높이면은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2: 응.
3: 그러면은 루돌프랑 구상나무가 아파해요.
2: 루돌프랑 구상나무가 왜 어떻게 아픈데?
3: 어떻게 아프냐면요.

0: 소리가 바뀌었어요.
1: 어? 응? 이 소리는 개벽의 피리 소리?
2: 어서 출동하자. 응?

0: 이, 내 연주를 방해하다니.
1: 천진 어딨지?
0: 하, 어디 있을까?
1: 설마 피리 소리로 우리를 유인한 틈에
2: 한글 파괴를?
0: 너희는 내가 상대한다.
3: 하! 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빨리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비읍 아, 파, 쌍기역, 위, 귀, 기긋, 아, 다, 바뀌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저희가 또 속았습니다.
5: 한글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문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1: 훈민정음만 되찾으면 되는데.
2: 일단 오늘 파괴된 글자를 빨리 찾자.
5: 그래요,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6: 모마 나왔어.
7: 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내 목소리가...

0: 자미 목소리로 들리지?
1: 예! 목소리가 바뀌었어!
2: 얘들아, 괜찮니?
0: 아이야, 제 목소리가 모민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2: 뭐?
0: 저는 자미 목소리로요.
3: 어떻게 이런 일이...
4: 잠깐, 천지가 파괴한 글자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다고 했어.
3: 시옷과 리을이면
2: 소리?
0: 그래서 우리 소리가 바뀐 거예요?
4: 어서 확인해보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동물들의 소리도 바뀌었어. 어?
5: 소리가 왜 이러지?
6: 어? 왜 다른 소리가 나지?
4: 악기 소리도 바뀌었어. 어?
2: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뀌었나 봐.
3: 천지가 소리 글자에 바뀌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우리 목소리 어떡해?
4: 어서 글자를 찾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1: 네!

0: 어서 소리 글자를 찾자.
1: 시올리을이 가고 있어요.
2: 혹시 소리?
1: 아, 저건 수레였어.
0: 어? 이건 무슨 소리지?
1: 스피커 위에 시올리을이 있어요.
3: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맞추면 소리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소리가 동시에 나서 잘 모르겠어. 천지?
4: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작아지다. 소리가 작아지다.
2: 어떡하지? 소리가 작아서 하나도 안 들려.
0: 천지, 그만둬.
5: 도망치지? 지진파!
2: 천지, 거기서!
1: 우리가 마법진을 펼쳐서 소리가 커지게 해보자.
6: 그래,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7: 어? 뭐야, 너희? 목소리가 바뀐 거야? 아이고, 배꼽이야!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키읔, 억, 커! 지읒, 이, 지! 티긋, 아, 타! 커지다! 소리가 커지라!
1: 왜 안 되지?
7: 하나도 안 들린다, 하나도. 천지대장님, 내 귀지, 아, 귀가 너무 아파요.
4: 자음과 모음 대단하군.
0: 이야, 한글 마법으로 소리를 커지게 하다니.
2: 정말 잘했어.
6: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맞춰봐요.
0: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3: 맞아요. 자연에서는 물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1: 이건 환기 소리?
3: 맞아요. 우리 몸에서도 소리가 나죠.
6: 아하! 피아노 소리야!
3: 악기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죠.
0: 이건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3: 동물 소리까지 잘 맞췄습니다. 네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연주를 들어볼까요?

0: 맞아.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제 글자를 찾아보자.
1: 좋아.
2: 돌아와.
0: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3: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헛! 쭉!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이리 이를 만나 리. 소리!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돌아온 건가? 어?
6: 자음아! 모음아! 목소리가 돌아왔어!
0: 다행이야!
4: 자음이 네 목소리일 때도 좋았어.
7: 나도 모음이 네 목소리도 좋았어.
6: 할아버지!
8: 할아버지 목소리 어때?
4: 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
7: 아직 마법이 안 풀렸나?
8: 마법? 아니야. 할아버지가 장난친 건데.
6: 네? 아깐 짝 놀랐잖아요, 할아버지.

0: 오이공주 신랑감 찾기 대소동.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1: 왜?
0: 아이고, 아이고, 호떡아, 이것 좀 봐. 오이 딱지가 깜빡여.
1: 어? 갑자기 무슨 일이지? 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0: 우리 궁금한데 가볼까?
1: 좋아, 누나. 근데 오이가 어디 있지?
0: 어?
1: 아, 저기 있다.
0: 오!
1: 내가 가지고 올게.
0: 아!

0: 여기가 어디지?
1: 어, 누나 저기 봐. 오이야.
2: 어허, 무엄하오. 오이라니. 오이 전하에게 예를 갖추소서.
0: 오이 전하요? 그럼 임금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 그렇소.
3: 괜찮으니 비키시오.
2: 아, 네, 전하.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오. 이 호빵과 호떡이는 어서 오시오.
0: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3: 그대들을 부른 게 바로 나요.
1: 네?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냐고요?
3: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오이 공주가 있어.
4: 안녕하시오. 난 오이 공주라고 하오.
0: 오이 공주님, 안녕하세요.
3: 내가 죽기 전에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아주고 싶어. 하지만 보다시피 나이가 들고 병들어.
0: 오, 괜찮으세요?
3: 직접 찾아 나설 수가 없어. 호빵과 호떡에게
0: 오이 공주님의 짝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3: 그렇소. 이 오이 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면 네,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1: 네? 상이요? 저희가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3: 단,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지 못할 시에는 상 대신 벌을 내릴 것이니 각오하시오.
1: 버려!
5: 누나, 자신 있지?
0: 자신 없는데?
5: 누나, 자신 있다고 말해줘. 제발.
0: 아이들, 해보자. 공주님, 어떤 짝을 원하시옵니까?
4: 제가 원하는 짝은...
3: 그건 내가 말하겠소.
4: 그걸 왜 아버지가...
3: 이 오이 왕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1: 오이 오이 오이 오이.

0: 친구라고 생각하고.
1: 우유에는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진짜 최고다.
2: 그러게, 진짜 최고다.
3: 그러나 이 우리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 오이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시오.
1: 걱정 마십시오. 우리 호빵이 누나가 꼭 찾아줄 겁니다.
2: 그치 누나? 뭘 자꾸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1: 누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누나, 왜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채소들은 없을까?
2: 청혼하는 자가 없으면 청혼하게 만들면 되지.
1: 어떻게?
2: 이렇게!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수분 많고 섬유질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한 최고의 오이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채소들!
1: 오이공주님께 청혼하시오!
4: 오이공주님!
2: 오이공주님께 청혼하러 온 음식들입니다.
3: 옳거니! 그래, 그대들은 누구인가?
5: 햄버거입니다. 우리 오이공주님의 최고의 짝이 돼요.
6: 느끼해.
5: 느끼하다고요?
7: 피차차차차 햄버거? 그 인상 좋은 피자.
5: 뭐라고? 피자? 그 동그란 얼굴은 내가 봐주기 버거운데.
7: 허, 내가 뭐? 오이공주님 피차차차차차. 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 피자입니다.
6: 으짜
7: 짜대 짜대.
1: 뒤로 가세요.
8: 이 감자튀김, 오이공주님을...
6: 아, 당독소! 아이, 당독소인 거 어떻게 하셨어? 아이, 진짜...
9: 오이공주, 어떠하냐?
6: 삐입, 싫사옵니다.
9: 싫어? 싫텐다. 물러들가시오. 아유, 어찌...
10: 아유, 가시오. 가시오. 얼른 가시오. 냉큼 가시오.
9: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겨우 이들 뿐이요. 우리 오이공주를 어찌 보고 내 벌을.
2: 벌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옵니다.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9: 오래 못 기다리오.
1: 누나 어떡해? 오이 임금님 화나셨나 봐.
2: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오이 공주님은 햄버거처럼 느끼하고 피자처럼 짜고 감자튀김처럼 느끼한 건 싫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1: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어때? 오이 공주님처럼.
2: 바로 그거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녕하세요.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토마토 최강용사님은 비타민C도 많고...
11: 토마토 최강용사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리코펜! 리코펜이 많아 나쁜 산소괴물을 쉽게 물리칠 수 있죠.
2: 그러니까 오이공주님의 짝으로...
11: 뭐라고?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나? 그럼 난 바빠서 이만. 토마토 최강 용사 리코펜 출동!
2: 토마토 최강 용사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1: 네모 남자님,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8: 오!

0: 나처럼 비타민 C가 많은 공주님이 아니래. 하! 만났어. 반갑반 반가워요.
1: 아이셔. 어, 손만 잡았을 뿐인데 너무 셔. 레몬 왕자님은 안 되겠는 걸. 안녕히 계세요.
0: 뭐래? 내 생각은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가린 게 어딨어?
2: 언제 온다? 왜 안 온다?
1: 똑똑 계십니까? 오이공주님의
2: 왔다 왔다.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으로 나 당근 왕자를 추천한다.
1: 이유는요?
2: 오이공주님은 비타민 C가 많다.
1: 그렇죠.
2: 나 당근 왕자는 비타민 A가 많다.
1: 그렇죠.
2: 그러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다. 그리고 나 당근 왕자 오이공주님을 위해서 평생 노래도 불러줄 수 있다.

0: 나 당근 왕자 평생 오이공주님을 사랑하겠다.
1: 누나, 드디어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은 것 같아.
2: 그러게, 당근 왕자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0: 초탕 초탕.
3: 자, 지금부터 오이공주와 당근 왕자의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겠소.
4: 신랑 신부 입장요.
5: 우리 전하, 이 결혼식은 아니되옵니다.
3: 감히 우리 오이공주의 결혼식을 방해해. 당장 오이 기사를 잡아 가두라.
4: 네, 전하.
6: 뭐지? 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7: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이러는 거야?
5: 안 돼, 안 된다고!
2: 오이공주님!
1: 오이공주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8: 오이공주님, 이제 손 잡읍시다.
9: 네? 네.
5: 오이공주님, 안 돼요! 잡지 마세요!
3: 당근 왕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혹시 우리 오이공주를 해치러 일부러 온 것이오?
10: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전 그저 손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5: 전하, 당근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만 잡았을 뿐이오나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어 우리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하옵니다.
1: 아스코르비나제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2: 오이도 최고의 채소인데 둘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1: 나도 몰랐어?
2: 몰랐지.
11: 어쩌자고 저를 대신해 당근 왕자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왜요?
5: 아, 오이 공주님이 무사시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11: 오이 기사님이 쓰러지면 나는 어찌 살라고요?
3: 혹시 오이 공주 너?
11: 맞사옵니다, 아바마마. 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던지는 오이 기사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5: 저도요, 오이 공주님.
2: 오이 공주님의 최고의 신랑감은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서 찾았네.
3: 오이 공주와 오이 기사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5: 정말이신가요? 오이 공주님!
11: 오이 기사님!
10: 부럽다!
4: 안돼요! 아스코르비나제!
1: 누나! 오이에는 비타민C가 많고 당근에는 비타민A가 많은 최고의 채소지만 둘을 동시에 함께 먹으면
2: 당근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먹는 걸로! 오! 당근 최고 딱지랑 오이 최고 딱지도 생겼어!
1: 최고 딱지가 두 개나 생겼네! 야!

0: 생각한 소 오이
1: 오이
0: 오이
1: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오이.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오늘따라 너무 심심하네. 얘들아, 너네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어? 로봇 친구가 생기는 상상. 그냥 귀엽기만 한 장난감이 아니라 내가 준 자극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그런 진짜 친구.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지 않아? 나의 15번째 버킷리스트, 자극에 반응하는 로봇 친구 직접 설계하기. 내가 상상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까? 일단 우리의 몸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먼저 체크해야지. 공놀이를 할 때를 생각해봐. 친구가 공을 던지면 나는 그 공을 보고 잡아야겠다 판단하고 바로 팔을 뻗어 잡지. 그 짧은 순간 내 몸속에선 어떤 경로가 번개처럼 지나갈까? 좋아. 그럼 오늘은 직접 확인해보자. 내 몸이 자극에 반응하는 그 길을 실험으로 한번 따라가보고 그 다음은 센서를 쓰는 미니 로봇으로 그 원리를 한번 옮겨보자고.
1: 의식적인 반응 확인하기. 두 사람이 한 모둠이 되어 한 사람이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자를 보고 기준선을 잡고 있던 사람은 재빨리 자를 잡습니다. 같은 과정을 5회 반복하여 자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해 볼까요? 눈을 감게 한 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자를 떨어뜨리면 소리를 듣고 재빨리 자를 잡습니다. 같은 과정을 5회 반복하여 자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해 볼까요?
0: 다음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미니 로봇 만들기 실험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회로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선생님이 이 회로 연결은 미리 해왔습니다. 이 회로 속에 어떤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줄게요. 이 장치는 모터입니다. 이 장치는 모터 드라이버예요. 다음은 적외선 센서 모듈이 연결되어 있고요. 다음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회로가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는 모터에 바퀴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가 만들 이 로봇 친구의 얼굴이 되어줄 이 스티로폼 공에 적외선 센서를 붙인 다음 바닥판에 이 스티로폼 공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바닥판 위로 회로와 연결되어 있던 센서와 드라이버를 모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건전지도 위에 붙일 거고 바퀴도 이 바닥판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의 적외선 센서 로봇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바닥판에 붙여진 스위치를 누르고 적외선 센서에 불빛이 들어오면 적외선 센서 앞으로 손이나 물체를 가지고 가

여러분, 선생님의 손을 따라오는 이 로봇 보았나요? 여기에 부착된 적외선 센서가 선생님의 손을 감지하고 이 물체를 따라오게끔 모터가 움직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첫 번째 실험은 의식적인 반응 확인하기 실험이었어요.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세포 감각신경을 거쳐서 대뇌로 가서 대뇌가 판단을 내리고 다시 운동신경 근육까지 반응 경로가 이어지죠.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고 판단을 내리고 움직이는 것은 두 번째 실험, 미니 로봇 만들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외선 센서가 손이 다가왔음을 감지하면 움직여라 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모터가 돌아가면서 로봇이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로봇 친구를 설계하는 것, 현실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의 핵심 개념을 과학 상상 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신경계예요. 신경계란 무엇이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이 자극을 전달하고 해석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죠.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의 구조를 함께 볼까요? 신경세포체가 있고 가지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돌기를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자극의 전달과 반응 경로를 함께 볼게요. 첫 번째는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의식적인 반응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으로 그리고 대뇌로 전달되죠. 대뇌에서는 판단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명령은 운동신경 반응기관으로 이어지면서 반응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들어올리는 반응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대뇌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경로를 보면은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기관 감각신경으로 넘어가서 중추가 척수, 연수, 중간뇌가 됩니다.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운동신경 반응기관으로 명령이 내려지고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면 하품, 재채기, 딸꾹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로봇은 입출력 장치로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감지하고 판단을 내리며 그것에 따라 실행하게 됩니다. 입력 장치는 센서, 그리고 출력 장치가 있죠? 이 센서는 로봇이 주변 환경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고요. 출력 장치는 로봇이 이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행동을 실행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과학 개념인 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 그리고 로봇의 원리는 우리 생활 속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컵을 보고 물을 따라야지 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는 눈으로 들어온 자극이 감각 뉴런을 타고 대뇌로 전달되어 내려진 명령이죠. 이 명령은 운동 뉴런을 따라서 손과 팔 근육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컵을 잡고 물의 양을 맞추고 컵을 기울이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죠. 혹시 자동 손소독기를 본 적이 있나요? 이 자동 손소독기는 적외선 센서가 손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고 펌프 온 명령이 내려지면 모터가 돌아가게 되죠. 이는 입출력 장치 시스템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상상 더하기 미션. 여러분이 새로운 로봇 친구를 만든다면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싶나요? 예를 들면 로봇이 특정 소리를 감지해서 춤을 추도록 설계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수강 후기에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의 과학 상상 대장정은 끝이 났지만 우리의 세상은 여러분의 새로운 실험실이자 탐험지예요. 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멋진 과학자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좋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다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주완성 독해려 5단계 오늘은 노래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마음에 안 드셨을지라도 좀 봐주세요. 예. 자, 좋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글 같지요? 예, 제목만 봐도 예, 제목은 우리가 함부로 짓는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제목을 짓기 위해서 글쓴 사람은 정말 정말 오랜 동안 고민을 한다. 그래서 뽑은 제목이 바로 좋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다면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다 제각각 다르죠?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래를 좀더잘 불러볼까? 예,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만 봐도 알아요. 그죠? 자,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 즐거움을 느낍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노래했을 때좀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귀를 막으셨습니까? 네. 자, 전문적인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감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죠? 뭐 노래뿐이겠어요? 춤도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또 연습을 합니까? 예. 자, 그런데 함께 노래를 듣거나 부르다 보면 노래 부르는 사람의 그 목소리가 유독 듣기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노래 소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칠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아,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 그 생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 타고난 것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나 봐요. 그래서 혹시 노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알아보세요. 자, 노래를 잘 부르려면 우선 하고 이제 우선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첫 번째겠죠. 우선 좋은 호흡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하, 노래를 잘 부르려면 호흡 방법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렇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호흡하잖아요. 그죠? 호흡하고 있죠? 가만히 있어도. 그렇지. 하물며 노래를 부를 때 호흡을 안할 수가 없어. 아, 그러고 보니까 노래할 때 우리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었지. 호흡도 하고 있었어. 그래서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예, 호흡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자, 그런데 이때는 호흡 방법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 원리부터 한번 알아보자. 목소리는 일단 어디서? 폐에서 나온 공기가 목 아랫부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성대를 진동시키면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예, 원리를 알려주고 있네요. 이런 목소리가 공기로, 자, 어디서 나온 공기로? 폐에서 나온 공기로, 네. 예, 나오게 되는데, 이 공기가 목 아랫부분에 있는 이 성대가 있대요. 이 성대를, 진동시키면서, 이렇게 팍 떨려요. 그 영상을 보면 성대가 있거든요. 예, 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팍 떨립니다. 공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목소리다. 그래서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죠?

목소리 없죠. 네. 그냥 뒤에서 누가 얘기만 해도 누가 왔구나 금세 알수 있죠. 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대 차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기를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이런 차이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목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폐에 충분한 공기가 들어가도록 호흡해야 된다. 이거네. 예, 안정적인 목소리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폐에 충분한 공기가 들어가도록 호흡을 합니다. 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안정적인 목소리를 내려면 여기에 폐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라는 거야. 호흡을 하는 방법은 크게 가슴 호흡과 복식 호흡이라는 게 있대요. 가슴 호흡은 가슴 근육을 주로 이용하여 숨을 쉬는 걸 말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옛날에 그, 어릴 때 이런 적 있어요. 선생님,

떨리고 여기 가슴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이거 뭐예요? 숨 쉬고 있다는 거지. 그 눈은 어쩔 수가 없어. 눈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쵸? 이런 게 가슴 호흡이죠. 가슴 호흡은 가슴 근육을 주로 이용해서 숨을 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들이쉴 때 가슴 부위가 상승하는 현상이 보여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자, 숨을 들이쉬어요. 그럼 폐가 공기 속으로 쑥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 가슴 부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위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왜? 이 안에 폐에 공기가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 이거 아주 중요하다. 반면. 자, 앞에 가슴 호흡은 이랬어요. 가슴 호흡은 말이야. 이런 게 가슴 호흡이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 반면, 이건 뭐예요? 그 다음에 복식 호흡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이게 바로 비교라는 겁니다. 비교. 가슴 호흡과 복식 호흡을 서로 딱 견주고 비교하면서 가슴 호흡은 이런 거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복식 호흡은 이런 건데, 이런 현상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 비교할 때 반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뒤에 것을 보여줄 때. 자, 가슴 호흡은 앞에 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복식 호흡은 그럼 어떤가? 이거는 복이 뭐예요? 배란 뜻이에요. 배, 배. 자, 그래서 배가 이용이 되겠죠. 배를 이용하여 숨 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건 훈련을 좀 해야 돼. 배가 들락달락 해야 돼. 예. 자, 배와 가슴 사이에는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있대요. 이 횡격막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자, 배도 움직임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 이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이 횡격막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봐. 자, 배로 한다고? 배 이렇게 한다고? 이건 좀 훈련을 받아야 될것 같아. 물론 배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 약간 움직임이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이 횡격막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여기 이제 뭐죠? 갈비뼈라고 하죠? 예, 갈비뼈. 갈비뼈가 이렇게 있죠. 이 갈비뼈와 여기 이제 허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너무 날씬하게 그렸나?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와 가슴 사이에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색깔을 약간만 바꿔볼게요. 요거 요거 예, 요게 낫겠다. 요렇게 횡격막이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꼭 우산 펼친 것 같죠? 요런 막이 있어요. 요 막이 근육이야. 막인데 이게 횡격막이라는 거예요. 요. 이거 저 처음 알았어요. 이런 친구는 이제 설명하는 글을 읽는 보람이 있는 거지. 아, 이런 게 있구나. 막 이렇게. 이 횡격막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걸 위아래로 움직여서 숨을 들이마시고 쉬고 이제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의 훈련이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노래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노래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가수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노래는 전문가한테 가서 배워야 된대요. 왜 그런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노래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어? 그랬더니 전문가에게 가서 부르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횡격막을 위아래로 움직여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이 호흡을 하면, 즉, 복식 호흡을 하면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대요. 이것도 똑같지? 여기 폐가 있죠? 그렇죠. 폐가 여기 우리 갈비뼈 그 안에 폐가 보호되어 있잖아요. 이 가슴 호흡할 때 이렇게 되듯이 배, 이 복식 호흡할 때도 이 횡격막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배도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야. 예,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복식 호흡을 하면 가슴 호흡을 할 때에 비해 와.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걸 더 많이 공기를 들이마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이런 안정적으로 노래를, 목소리를 낼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학교에서도,

노래할 때, 자, 배에다 한번 힘줘보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 복식 호흡할 때 준비 자세죠.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자세도 중요하대요. 자, 아까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호흡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네, 두 번째. 네. 자세도 중요하다. 자, 노래 부를 때의 자세는, 자, 여기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이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허리부터 목까지. 자, 허리부터 목까지 온몸을 최대한 일자로 유지를 해야 된대요. 자, 허리, 그 다음 목, 일자. 일자는, 예, 여러분 그 한자에 한 일자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쭉 뻗게 해라, 이 말이죠. 자, 일자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는 자세는 복식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 허리를 곧게 폈어요. 그 복식 호흡 해야 되겠죠, 여기가. 예,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봐요. 이거 안 되지. 응. 안 되잖아. 그러니까 허리를 곧게 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폐에서, 여기 폐죠? 폐에서 입까지 소리가 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여기, 막 이렇게 공기를 나와야 되잖아. 이 소리가 나오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꼬불꼬불하면 되겠어요? 꺾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곧아야 되죠. 이 최대한 꺾이지 않게 하여 더 좋은 소리를 낼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목이 어때요,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래요? 거북목이라고 하죠? 여러분 목 한번 보세요. 거북목인가 아닌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이 있대요. 여기다가 끈을 매는 거야. 아니면 끈을 붙이는 거야. 뭐, 실을 붙여도 돼. 아니면 뭐, 긴 귀걸이도 괜찮아. 딱 여기다가 붙이고요. 옆을 본대요. 옆을 딱 봐서 이 실이 이 앞으로, 여기 어깨이죠? 어깨. 어깨 앞으로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그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래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떨어져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목이 제대로 있다는 얘기지. 앞으로 쑥안 나오고. 자,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북이처럼 목을 앞으로 뺀 자세가 되기 쉬워요. 거북목이라고 하고, 이런 자세로 노래를 하면 답답한 느낌을 주는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수들 한번 보세요. 가수들 노래할 때, 이렇게 구부리고 노래하는 가수 없죠? 이 성악가 분들 보세요.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그치? 여기 선생님 막 크게 소리 내면 여기 감독님 나가실까 봐 내가 이렇게 탁 자제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그런 답답한 느낌을 주는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지? 목을 뒤로 빼서 곧게 편 자세. 곧게 편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성대, 우리 여기 목 여기 아래쪽에 성대가 있다고 했죠? 이 성대 윗부분에 있는 이 목까지. 예, 목. 잘 생각해 봐. 목. 자, 여기 폐에서 공기가 막 가득 차 있어, 지금. 이 공기가 이제 앞으로 나와. 성대를 지났어. 목을 지났어. 이게 소리 길이죠? 지났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입속으로 가겠죠. 입속으로 가고, 그 다음에 콧속도 가겠죠. 여러분, 코 막아봐. 노래 나오나? 안 나와. 코도 요 콧속에서 길이 있거든. 여기 막으면 안 돼. 당연히 입은 막으면 안 되겠지. 코도 마찬가지예요. 콧속으로 가죠. 자, 머리 부위에서 소리에 뭐가 일어난다? 울림이 일어나. 그래서 아름답고 부드러운 소리가 난대요. 자, 이 자세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소리의 울림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래서 일자로 허리에서 요 목까지 일자로 딱 곧게 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폐에서부터 아까 공기가 나온다고 했죠? 폐에 가득 들어있는 이 공기를 복식 호흡과 이 가슴을 통해서 촥 빨아 올려서 울림. 이제부터는 울림이야. 자세니까. 울림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림이 잘 일어나면 부드러운 소리가 날수 있다. 여기서 목에서, 하면 이제 이게 목이 되는 거고, 목소리가 되는 거고, 여기 머리에서 두성이라고 하죠. 이 경지까지 가면 이제 가수지, 이제. 그쵸? 여기에서 이제 울림이 잘 나와야 된다. 좋은 호흡과 자세를 갖추었어요. 그렇다면 부드럽게 소리를 내며 노래를 불러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멋진 고음을 내겠다고 갑자기 소리를 내게 되면, 그런 경우 있죠. 갑자기 잘해보겠다. 아! 그러면.

0: 이제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 노래하고 나서 이러면 이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수들 공연하기 전에 보통 뭐예요? 목을 푼다라고 얘기하죠? 네, 이거죠. 갑자기 노래하지 않아요. 목을 살살 달래가면서 풀어주죠. 막 이상해. 막 어떨 때뭐저 사람 가수 맞아 할 정도로 막물 조금씩 마시면서 막 이래요. 자기만의 목 푸는 방법이야, 그게. 그렇죠? 갑자기 소리를 세게 내면 어떻게? 성대에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성대는 정말 아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 목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대에 좋다는 그 약물들도, 그러니까 뭐 이게 그뭐 배즙이라든가 뭐 도라지 이런 물들 사서 천천히 천천히 야금야금 드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대가 붓게 되면 목소리가 평소보다 저음으로 떨어진대요. 이렇게. 그리고 거칠어지지. 이게 탁하다는 소리예요. 탁한 소리가 나게 되니 주의하세요. 어떻게 되면? 성대가 붓게 되면. 성대가 붓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지 말아라. 갑자기 소리를 세게 내면 안 된다. 여기까지 설명하는 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다면 정리해 볼까요? 좋은 호흡이 필요하다. 자세를 잘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성대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 평소에 무리하지 말아라. 잘 관리해라. 한꺼번에 높은 소리 내지 말고 갑자기 소리 지르지 마라. 이런 거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세요. 복식 호흡을 할때 사용되는 근육이 있고요. 배와 그다음에 가슴 사이에 존재를 한다 합니다. 횡, 격, 막이죠. 네. 횡은 뭘까요? 가로란 뜻이에요. 네. 횡이 가로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와 요 가슴 사이에 이게 가로로 이렇게 가르고 있는 그 막이 바로 횡격막입니다. 쓸 때는 횡격막, 읽을 때는 횡격막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호흡을 하는 두 가지 방법 소개하고 있다. 어떤 것이 있었나? 가슴 호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 호흡,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 있었고,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 예, 목소리 어떻게 만들어진대요? 일단 폐에 있는 공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 공기가 무엇을 울려요? 성대에 도달해서 성대를 울려서 아, 이렇게 울리고, 이렇게 파르르 떨어요, 진짜. 예, 성대가 울리면서 예, 목소리가 만들어지죠. 예, 노래할 때 발음을 잘 하는 방법. 요거는 아쉽지만, 예, 보이지 않습니다. 거북이처럼 목을 뺀 자세의 문제. 예, 이렇게 앞으로 하면 소리 길이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허리부터 목까지 일자로 똑바르게 서서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좋은 소리가 날때 소리의 울림이 일어나는 위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폐에서부터 공기가 후, 폐에 갇혀진 그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성대를 지나요. 목을 울려요. 그렇죠? 입속을 울리고요. 그다음에 콧속도 이렇게 소리길이 있다고 했어요. 자, 입속에서 나오고 콧속에서 나오고 예, 머리에서도 울림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소리의 울림이 일어난 그런 위치들이 있었어요.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발음을 잘하는 방법. 에이, 하필이면 또 바람이라고 발음을 했네. 발음을 잘하면 좋겠죠. 자, 다음 문장에 쓰인 설명 방법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자, 요거는 우리 본문에 있는 문장입니다. 네, 본문에 있는 문장이고요. 여기 요렇게. 그 다음에 두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지, 요걸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호흡은 가슴 근육을 주로 이용하여 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아까 이렇게도 했었어요. 자, 가슴 호흡은 이런 겁니다. 반면, 복식 호흡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대상을 견주어서 요걸 뭐라고 한다? 비교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딱 마주보고 견주어 보는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점이 공통점인지 어떤 점이 차이점인지 이제 보는 것이죠. 자, 목을 뒤로 빼서 이렇게 하지 말고 목을 이렇게 딱 뒤로 빼서 곧게 편 자세가 되면요. 자, 뭐뭐가 되면요. 이런 자세가 되면요. 그 결과 소리의 울림이 일어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지요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이게 원인이야.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이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도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수준 있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래를 잘 부르기에 가장 좋은 자세를 고르세요. 아,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거 엉덩이를 왜 빼지? 꾸부정한, 이런 친구 많아요, 근데. 그죠?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고 다녀요. 네. 자, 이거는 인사까지 하고 다니네. 네. 꾸부정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인사할 자세가 되어 있어. 네. 자, 요거죠. 네, 요 일자. 네. 뭐죠?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허리부터 목까지 온몸을 최대한 일자로 유지하면 좋은 점두 가지를 간추려 쓰세요. 일단 호흡을 할 수가 있죠. 네, 좋은 호흡을 할 수가 있고 또 울림, 네, 울림을 제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뭐그 정도 두 가지 간추려서 쓰면 되겠죠? 복식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울림이 소리의 울림이 일어나서 아름답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게 해준다. 자, 이런 그 간추리는 네, 간추려 쓰세요. 간추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핵심어를 빠뜨리지 않는다. 핵심어를 빠뜨리지 않는다. 핵심어만 넣으면 점수 얻을 수 있어요. 예, 간추리는 거야. 간추리는 게, 그러니까, 뼈대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생선이 쫙 있어. 그러면 뼈대가 중요하잖아. 살을 다 발라버리고, 가운데 있는 이 뼈대를 쫙 남기는 거지. 이게 핵심어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뭐예요? 네. 필요 없는 것을, 필요 없는 부분, 덜 중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네, 삭제한다, 없앤다, 없애버려. 그러면 필요한 것만 남아요. 그게 핵심어예요. 그죠?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복식 호흡이죠? 이건 꼭 들어가야 돼. 그죠? 그리고 뭐예요? 소리의 울림이 또 핵심어, 핵심이죠. 네. 핵심어는 아니고 핵심이죠. 네. 핵심어, 그러면. 달랑 낱말 하나겠지만, 자, 복식 호흡과 소리의 울림이 바로 핵심입니다. 가슴 호흡과 복식 호흡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가슴 호흡과 복식 호흡은 모두 어디에 공기를 채우는 방법일까요? 모두 예, 폐에 공기를 채우는 거죠. 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허파라고도 하죠. 예. 자, 채우는 방법인데. 이 호흡에 비해서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예, 복식 호흡이 되겠고요. 복식 호흡. 아, 그러니까 이 복식 호흡 한번 하고 나면 배가 아파요. 예. 그다음에 가슴 호흡. 네. 가슴 호흡. 나는 연기를 잘해야지. 여기 가슴 부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배가 오르락내리락. 그런 것도 안 돼. 그치? 자, 복식 호흡과 가슴 호흡의, 복식 호흡과 가슴 호흡을 딱 놓고 봤을 때, 복식 호흡이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데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은요, 이 박자를 제대로 못 맞추잖아요. 이렇게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한번 쉬어줘야 돼. 예, 네. 쉬면 안 되는 곳인데 한번 또 한번 해줘야 돼. 그러니까 노래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선 쉬지 말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한번 쉬어줘야 되는 것. 이런 이제 아쉬움이 좀 있죠. 자, 다음 학생이 주의할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동그라미 표를 할게요. 나는 평소에 노래 연습을 즐겨 하는데 요즘 지나치게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목소리가 예전보다 낮은 음으로 변했어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성대가 부을 정도로 무리하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좋겠어. 와우. 우리 현승이가 맞는 말을 했어요. 고음을 멋지게 내야 하니까 성대에 힘을 더 주어보라고. 이렇게 그러면 낮은 음에서 이제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야야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예. 목소리가 저음이 되어도 너만의 개성이 될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소리를 높여야 해. 아, 이 친구가 더안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여기 현승이가 맞는 말을 했고요.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 목적이란 얘기예요. 왜이 글을 썼을까? 너의 의도가 뭐야? 뭐 이런 거지. 자꾸 좋은 것만 주네. 그럼 너의 의도가 뭐야? 그러는 거지. 네. 자, 목적이 뭘까?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볼까? 노래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노래를 자주 불렀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알리고자 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겪은 일화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했다. 노래의 종류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거 알아보고 싶다. 근데 그죠? 노래 종류도 진짜 많거든요. 노래를 부를 때 좋은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누가 봐도 5번. 자, 이제 독한 어휘 문제로 넘어갑니다. 밧줄 친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어제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고 잤더니 난가? 내일 일인가? 얼굴이 부었어. 근데 왜 맨날 부어있냐고. 그게 문제지. 네. 자, 얼굴이 부었다. 무슨 뜻일까요? 살 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올랐다. 네, 요거죠. 요거, 요거. 자, 몸이 여우여서 축이 났다. 네, 선생님은 그래 본 적이 없어. 이거 뭘까요? 요거. 어우, 너왜 이렇게 얼굴이? 보통 어른들, 야, 너왜 이렇게 얼굴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상하다. 네. 어우, 너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이런 말 있습니다. 이 말은 몸이 여위여서 축이 났다. 네. 아유, 너왜 이렇게 상했니? 이 말은 물건이 상했나, 음식이 상했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좀 야위였다, 축이 났다. 예, 이런 뜻이에요. 예.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자,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원, 활이 있고요. 진, 동이 있습니다. 요거 주의. 원, 활, 아니라는 거. 예. 또 비슷한 거 있죠? 역, 활, 역, 활. 이것도 많이 헷갈리죠? 이게 맞다. 이거 아니다. 여기서는 원활이어야 된다. 오늘의 고속도로에,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의 차량이 무슨 흐름?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피리를 입으로 불면 피리 속의 공기가 진, 동 하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다음 낱말의 관계와 유사한 낱말의 묶음. 예, 감동했어요. 감격했어요. 비슷한 말이죠. 탁한데, 거친데. 예, 맞습니다. 네. 상승하다, 하강하다. 반대 말이죠. 노래를 잘 부르려면, 호흡을 하며, 허리부터 목까지 온몸을 최대한 땡땡으로 유지하고, 부드럽게 소리를 내는 것이 좋아요.
1: 사타로 치여 다음에 봐요.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중에서 some, any, all, 그리고 ever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주세요. Every 또는 all student in the class has a textbook. 모든 학생이죠. 반에 있는 모든 학생이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때 여기서는 every가 맞는지 all이 맞는지 오늘 학습을 마친 후에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some과 any의 차이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some, any는 둘다 수나 양이 정확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쓰임이 다른데요. some은 주로 긍정문 또는 제안이나 권유하는 의문문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정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반면에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주로 사용하고요. 긍정문으로 쓰이는 경우는 강조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어떤 뭐뭐이든지라는 의미로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런 긍정문에만 any를 쓰고 그 외에는 주로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서 사용해요. 우리 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I have some friends in Canada. 나는 캐나다에 몇몇 친구들이 있어. 자, 이때는 긍정문이죠? 긍정문이기 때문에 some을 사용해 준 겁니다. 또, would you like some tea? Would you like some tea? 이건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중에서 제안이나 권유하는 의문문에는 some을 씁니다. 차좀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제안이나 권유하는 의문문이니까 이때는 some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또, you can ask any question. 이번에는 긍정문인데 의미가 어떤 질문이든지 물어봐도 돼 라는 말이죠. 어떤 뭐뭐이든지 라는 뜻으로 강조할 때, 그때는 긍정문이라도 any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I don't have any money. 이번에는 not이 들어가 있어요. 부정문이죠. 부정문에서는 any를 사용합니다. I don't have any money.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이런 뜻이에요. Do you have any brothers? 이건 의문문인데요. 제안이나 권유하는 의문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문문에 해당합니다. 그럴 때는 any를 사용해요. Do you have any brothers? 너 남자 형제 있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some과 any의 쓰임 꼭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퀴즈, 괄호 안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주세요. 1번, I don't have blank pencils in my bag. 나는 가방에 연필이 하나도 없다. 부정문이죠. Don't. Do not의 줄임말인 don't가 들어있으니 부정문 이럴 때는 뭘 써야 돼요? any를 써야 됩니다. I don't have any pencils in my bag. 2번, Do you want blank water? 물좀 드시겠어요? 물좀 원하시나요? 제안이나 권유하는 의문문입니다. 그러니 정답은 some. Do you want some water? 다음은 3번. She bought blank apples at the market. 그녀는 시장에서 몇몇의 사과를 샀다. 일반적인 긍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some. She bought some apples at the market. 마지막 4번. Are there blank cookies left? 남은 쿠키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제안이나 권유하는 의문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ny. Are there any cookies left?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둘다 수나 양이 정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만 some은 주로 긍정문 또는 제안이나 권유하는 의문문에 사용하고요. any는 보통 부정문 또는 일반적인 의문문에 사용합니다. 긍정문에 쓸 때는 어떤 뭐뭐든지라는 뜻으로 강조할 때만 쓴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all과 ever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다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역시나 또 쓰임이 달라요. 우리말로는 둘다 모든인데 영어에서는 쓰임이 다르대요. 이렇게 우리말로는 같은데 영어에서 쓰임이 다른 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는 이야기 이전에도 했었죠. all과 every의 구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all은 모든 전부라는 뜻으로 전체를 하나로 묶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every는 모든 각각의 라는 뜻으로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all students 라고 하면 모든 학생들, 이 전체 학생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데 강조점이 있는 반면에 every student 이라고 하면 이 학생 하나하나 모두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는 명사가 달라요.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all 같은 경우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또는 셀수 없는 명사가 뒤에 와요. 반면에 every는 하나하나를 강조한다고 했죠?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뒤에 옵니다. 그래서 all students, every student 이렇게 쓰는 거예요. all 뒤에는 지금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적어줬죠? ever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을 써줬습니다. All students are in the classroom 이라고 하면 모든 학생들 전체를 하나로 묶는 데 강조점을 두어서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every student is in the classroom 이라고 한다면 모든 학생 한명한 명이 모두 교실에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의미상의 강조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뒤에 쓰는 명사의 형태도 다르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퀴즈, 괄호 안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주세요. 1번, She cleaned blank room in the house. 그녀는 집에 있는 모든 방을 청소했다. 모든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 여기서는 all이 맞을까요? every가 맞을까요? 단서는 뒤에 있는 명사입니다. 뒤에 있는 명사 room. room은 셀수 있는 명사인데 지금 단수형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every가 되겠습니다. She cleaned every room in the house. 그녀는 집에 있는 방 하나하나를 모두 청소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2번, blank children love ice cream. 자, 이번에도 역시 단서는 뒤에 있는 명사예요. Children은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원래 단수형은 child인데요. 불규칙 변화해서 children 이렇게 복수형을 쓰는 명사입니다. 그러니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함께 쓰는 all이 정답이죠. All children love ice cream. 모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3번. He visited blank country in Europe. 그는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를 방문했다. 뒤에 있는 명사 country. country는 셀수 있는 명사인데 단수형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every가 되겠습니다. 그는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 하나하나를 다 방문했다라는 의미예요. 4번, blank birds have feathers. feathers, 깃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빈칸 뒤에 birds,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왔죠? 그래서 정답은 all. All birds have feathers. 모든 새들은 깃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이제 해결해 볼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주세요. Blank student in the class has a textbook. 여기서는 뒤에 student,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왔으니까 정답은 every가 되겠죠? Every student in the class has a textbook. 반에 있는 모든 학생 하나하나가 다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하은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하은입니다. 오늘은 재귀대명사 시간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처음 만나서 자기소개를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나 자신을 소개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myself와 같이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대명사, 재귀대명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우리말 의미에 맞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보세요. 이 세 개의 문장은 빈칸에서 각각 어떤 형태를 골라서 완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재귀대명사란 무엇인지 읽어볼게요. 재귀대명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가 주어 자신에게 돌아올 때 사용하는 대명사입니다. 재귀라는 말에는 다시 돌아오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귀대명사는요, 어떤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이나 목적격에 self 또는 selves를 붙인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단수형은 self, 그리고 복수형은 selves를 붙여주는 거고요. 해석은 누구 자신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재귀대명사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인칭, 그리고 단수, 복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단수부터 한번 보면 1인칭 단수, 나 자신이라고 할 때는 myself이고요. 2인칭

단수 너 자신할 땐 yourself. 그리고 3인칭 단수로 그 자신할 땐 himself. 그녀 자신 herself. 그리고 그것 자체라고 할때 itself.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복수형도 한번 보면요. 1인칭 복수로 우리들 자신할 때는 ourselves. 2인칭 복수로 너희들 자신할 때는 yourselves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인칭 복수로 그들 자신, 그것들 자신할 때는 themselves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재기대명사의 쓰임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재기용법과 강조용법인데요. 이 각각의 쓰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쓰임은요, 재기용법입니다. 재기대명사의 기본적인 용법인데요. 이건 이제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목적어 자리에 재기대명사를 써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어 자리에서 어떤 대상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그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또 써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 목적어 자리에 self라는 재기대명사 형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기대명사에서 재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생략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동사의 목적어를 그냥 생략할 순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문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재기대명사가 온 경우 보겠습니다. Tom introduced himself to the class. 이 문장에서 자, Tom은 소개했다는 거죠. himself 하면 그 자신을 소개했다가 되는 건데, 이때 Tom과 himself는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아, 그 자신을 소개했다 할때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니까 이 목적어 자리엔 재기대명사 형태를 써준 거죠. 자, 한편 두 번째 문장 보면요. Tom introduced him to the class.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때는 Tom이 소개를 했다는 건데, him 하면 그를 소개했다는 거죠. 자, 이때는요, Tom과 him이 같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즉, Tom이 학급에 그를 소개했다. 이때 그는 Tom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 어떤 다른 남자를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의미 차이를 구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재기대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I am proud of myself for studying hard 했을 때, 자, be proud of 하면 무엇이 자랑스럽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다. 무엇이? myself 하면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라는 건데, 이때 지금 주어와 그리고 이 전치사 뒤에 온 전치사의 목적어, 이 둘이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재기대명사를 사용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만약에 나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것에 있어서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라고 할 때, I am proud of me라는 형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재기대명사 myself를 써야 맞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엔 재기대명사의 두 번째 용법, 강조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이 강조되는 단어 바로 뒤나 또는 문장 끝에다가 재기대명사를 쓸수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강조용법이에요. 주어를 강조할 때 주어 바로 뒤에 재기대명사를 써요. 그리고 목적어를 강조할 때 목적어 바로 뒤에 재기대명사를 써서 그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해 준다는 건데, 이 강조용법에서의 재기대명사는 강조를 위해서 쓴 것이지, 이제 뭐 문장의 어떤 필수 성분으로 쓰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를 강조하는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He himself fixed the computer.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himself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죠. 그는 컴퓨터를 고쳤다라는 건데, 여기 주어 뒤에 himself를 붙여줌으로써 그가 그 스스로 컴퓨터를 고쳤다. 주어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보면요. He fixed the computer himself.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재기대명사를 맨 뒤에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 스스로 컴퓨터를 고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목적어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 met my favorite singer herself at the airport라고 했을 때, 자, 여기 my favorite singer가 목적어죠. 그리고 herself가 이렇게 왔어요.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그녀, 바로 그녀를 공항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목적어를 강조할 때는 목적어의 바로 뒤에다가 재기대명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용법을 살펴보았고, 이제 재기대명사를 포함한 관용 표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관용 표현들을

알아두면 여러분이 문장 속에서 제기대명사를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by oneself라는 표현은 혼자서라는 뜻이 되고요. 자, 이건 어떤 다른 사람 없이 혼자서라는 뜻도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라는 뜻도 됩니다. I solved the puzzle by myself 하면 나는 혼자서 퍼즐을 풀었다, 또는 혼자의 힘으로 퍼즐을 풀었다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help oneself to라는 표현은 무엇무엇을 마음껏 먹다, 마음껏 가져가다라는 회화 표현입니다. Please help yourself to some cookies 하게 되면 이건 쿠키를 마음껏 드세요, 또는 마음껏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enjoy oneself 하면 이건 자기 자신을 즐기다라는 거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Did you enjoy yourself at the concert?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콘서트에서 너는 너 자신을 즐겼니? 즉 즐거운 시간을 보냈니? 라는 의미 되는 거고요. 다음 teach oneself 하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독학하다, 또 스스로 배우다라는 뜻이 됩니다. I taught myself English 하면 나는 스스로 영어를 공부했다, 독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에요. 그녀는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 라고 할 때, She looked at 뭐뭐 in the mirror. 자, 그녀는 그녀 자신을 바라본 것이거든요. 지금 이 she라는 주어와 같은 대상인 거니까, 아, 이 at 뒤에는 herself라는 제기대명사 써야 되겠네요. 제기용법이 되겠고. 다음 2번이요. 그 왕은 직접 그 작은 마을을 방문했다라고 할 때, The king 뭐뭐 visited the small village. 자, 이때도 그 왕이 직접 방문했다라고 해서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제기대명사 himsel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강조용법으로 쓰인 거죠. 다음 3번이요. 나는 기타 치는 법을 독학했다라고 할 때, 아, 독학하다? teach oneself 표현 사용하면 되겠네요. I taught myself how to play the guitar.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출석 체크는요,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의 차이를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이 제기대명사의 두 가지 용법, 차이는 무엇인지 오늘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오늘 민주주의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그럼 첫 번째, 민주주의란 대체 어떤 것인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민주주의 뭔가 정치 형태라는 것, 또 정치와 관련된 용어라는 것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꼭 정치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종종 사용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학급을 운영할 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자, 오늘 몇 번 몇 번 청소해. 우리 반은 이렇게 이렇게 청소할 거야. 오늘 너희는 몇 시까지 꼭 등교해야 돼. 오늘 종례 몇 시까지 하니? 오늘 이 시간까지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물어보고,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학급을 운영해 나갈 때 참 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민주적인 가치들, 관용, 대화와 토론, 비판적인 태도, 이런 민주적인 가치를 통해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와 방식을 우리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왕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많은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왕이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때를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한 사람의 통치자가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시대가 아니죠. 다수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또는 다양한 정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도

를 표출해 나가고 이런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서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시민에 의해서 국가 의사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민주주의는 대체 왜 필요할까요? 먼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요. 또 시민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권리를 통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여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큰세 가지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는요, 아주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얘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치 형태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고대 그리스는 상대적으로 지형이 굉장히 험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걸쳐 국가가 발달하지 못하고 좁은 지역에 걸쳐 작은 도시 국가가 발달했었습니다. 얘를 폴리스라고 부르는데, 폴리스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대요. 여기를 또 아고라라고 불렀죠. 이런 아고라에서는 많은 성인 남성들이 같이 어울리고 대화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 폴리스는 노예제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은 대부분 노예가 하고 또 집안일은 거의 여성들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인 남성들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고라에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아, 그럼 우리는 이 정책은 이렇게 결정을 하자.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책을 결정했던 시기가 바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인구가 적었고 시민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지만 현대로 오면서 시민, 국민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국가의 정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게 하는 제도를 간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인구 숫자가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간접 민주주의를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민주주의는 결국 무엇을 실천하기 위함이냐? 민주주의의 이념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민주주의의 가장 최고의 가치, 민주주의가 목표로 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 존엄성의 실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이냐? 모든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을 가치와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인간 존엄성 달성을 위한 민주주의의 두 가지 축이 바로 자유와 평등입니다.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대로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죠. 반면, 모든 사람이 성별, 신분, 종교,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헌법을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헌법 1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이런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을 한다.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국민에 의하여 선출한다.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를 직접 선출하여 그 대표자가 나라를 운영한다. 이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자, 헌법 제37조 2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헌법에 적혀 있는 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런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이 헌법을 인정해주고 정당성을 부여했을 때그 헌법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헌법에 입각하여 헌법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 얘를 입헌주의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다. 사법권은 독립하여 심판한다. 어디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 그리고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 얘는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한 국가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큰세 가지의 권력이 있는데, 이 하나의 권력을 한 사람이 또는 한 집단이 다 갖게 되면은 굉장히 권력을 남용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세 개로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을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할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바로 헌법에 따라야 된다. 이것을 입헌주의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아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리. 여기 나와 있듯이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와 법률 집행한 행정부, 법률 적용하는 사법부가 서로 권력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원리. 그래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과 횡포를 막기 위한 이런 원리를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누가 그대로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거든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만들어낸 4.19 혁명.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던 6월 민주항쟁,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사투와 여러 가지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배운 것들 바탕으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확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다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유와 평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자유와 평등이었죠. 세 번째,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을 독립된 국가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가요? 맞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한국사를 매일 쉽게, 한국사를 매일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외관계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세종 때 만들어진 과학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 때 세종에 대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하겠다고 했었죠? 오늘 바로 이 세종 때에 어떤 과학기구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업적을 보도록 할 겁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세종이 등장하죠? 세종은 어떻습니까? 백성이 잘 사는 것이 곧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게 되는데요. 이 과학기구와 관련해서도 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훈민정음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훈민정음은 무엇이냐면 잘 알고 있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배우기도 쉽고요. 그리고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습니다. 왜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느냐?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은 너무 힘든 나머지 집에 와서 자고 또 일하고 이게 반복이죠. 그렇다 보니 글 공부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글들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 교재에 되어 있는데 나라에서 어떤

어떤 정책을 뭐 실시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실시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군데군데 붙일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세종은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무엇이다?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해 주면 돼요. 백성을 향한 세종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이어서 이제 세종이 만들었던, 세종 때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때에서는요, 어떻게? 하늘의 움직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 있잖아요. 하늘, 달과 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혼천이, 그리고 간이와 같은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천문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자면 하늘, 하늘의 그런 별의 움직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관측하는 혼천이, 간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아래쪽을 보면 혼천이, 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구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칠정산이라는 걸 편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칠정산 아주 중요합니다. 칠정산은 뭐 역법서라고 되어 있죠? 역법서라는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역법서는요,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날짜와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런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여 만든 책인데요. 아무튼 이것도 무엇과 관련이 있다? 하늘에 있는 별, 달과 같은 것들의 움직임,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계산해서 만든 책이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원래 기존에는요, 원래 이전에는 모든 게다 중국이 중심이었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뭐 하늘의 움직임도 보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날짜와 시간도 계산하고 뭐 이랬습니다. 세종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 조선을 중심으로,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칠정산에 대한 내용 어떻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한테 맞는 걸, 우리 조선에 맞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칠정산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비의 양을 재는 측우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하천의 물높이를 재는 수표. 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일구나 자격루 등 다양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왜 만들었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종은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엄청 컸던 왕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일상생활이나 농사 짓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비의 양을 잰다. 비, 농사, 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시간을 알려주는 것들,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성을 향한 세종의 이 따뜻한 마음, 잘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아래에 뭐 측우기나 수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원통 보이죠? 여기 통. 여기 통이 바로 측우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측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측우대를 볼 수가 있고요. 수표 나와 있죠? 하천의 물높이를 재는 수표 같은 것들도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것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 때에 만들어진, 세종대왕 시기 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구들 확인해 보았고요. 여기 안부일구도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 안부일구는 뭐냐? 이게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이에요. 솥뚜껑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 그리고 이게 뭐다? 해시계다라는 것. 해시계고요. 이 그림자들을 통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시계 안부일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어서 세종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책들도 만들어냅니다. 어떤 책들을 만들어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책들을 편찬하게 되는데요. 이때 농부들의 경험을 모아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뭐 농사직서를 편찬합니다. 당시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원래 그전까지만 해도 이 농사 관련 책들 어디가 중심이었냐? 중국 중심. 중국 땅에 잘 맞는 그런 농사법을 기록한 책들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국 땅과 조선 땅이 같은가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 땅에 맞는 그런 농사법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의 경험, 실제로 농사를 잘 지은 농부들의 경험을 모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농사직서를 편

약재들. 우리 땅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요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의학 책인데요. 바로 향약 집성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이 향약 집성방, 향약 집성방, 그리고 농사 직설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세종의 이 백성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 따뜻한 마음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죠. 좋습니다. 이제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종의 다양한 업적들 다뤄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훈민정음이 있었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리고 혼천이와 간이와 같은 천문 관측 기구가 있었습니다. 하늘, 이 별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보는 이 천문 관측 기구들. 그리고 칠정산 편찬 이야기했었죠. 역법서. 칠정산 관련된 내용 나왔고요. 그리고 측우기 수표, 앙부일구 자격루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앙부일구 해시계. 농사직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농사직설, 뭐? 그렇죠. 우리 땅, 우리 실정에 맞는 그 농사법들을 썼다, 편찬하였다. 그리고 이 농사직설을 지방 곳곳에 보급하였다라는 내용까지. 향약 집성방도 똑같죠. 어떻습니까?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지, 어떤 약을 먹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이 세종의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 알수 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세종 때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 세종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렇죠. 세종하면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죠.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괄호 2번. 칠정산 나왔습니다. 중요하다고 했었죠. 칠정산은 한양을 기준으로 별과 달 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편찬한 역법서다. 역법서에 대한 내용 아까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양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 동그라미고요. 뭐 기존에는 다른 책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뭐 주로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편찬했던 책들이 많다고 했었죠. 하지만 칠정산은 무엇? 조선의 한양을 기준으로 별과 달 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편찬한 것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괄호 3번입니다. 앙부일구는 비의 양을 재는 도구인가요? 여러분들, 앙부일구는 아까 전에 우리 사진으로도 봤었잖아요. 회시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비의 양을 재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치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가위 표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가위. 1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무엇은 농부들의 경험을 모아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로 농사를 잘 지었던 그런 농부들의 경험을 모아서 우리 땅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거 무엇입니까? 네 글자로 농, 사, 직, 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농사 직설이다. 괄호 2번입니다. 향약 집성방은 언제 편찬된 의학 서적인가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바로 세종 때 편찬된 의학 서적입니다. 둘다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위한 세종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특히 또이 향약 집성방은 어때요? 원래는 의약책들 어떻습니까?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 땅에서 나는 그런 약재들을 중심으로 책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책들이 많았었는데, 세종이 어떻게? 이제 우리 땅에서 잘 나는 그런 약재들 위주로, 저렴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중심으로 의약 서적을 만들었다. 세종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향약 집성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좋습니다. 2번도 이렇게 풀어보았고,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써보도록 할게요. 괄호 1번입니다. 이거 무엇이죠? 그렇죠. 네 글자로. 앙부일구 이야기했습니다. 일종의 해시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괄호 2번 무엇입니까? 그렇죠.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다. 측 우기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줬죠? 여기 위에 있는 통, 이게 바로 측우기고 밑에는 측우대라는 것들. 괄호 3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느낌이 어때요? 우리 아까 전에 사진으로도 봤어요. 그렇죠. 뭔가 이 하늘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혼천이다라는 거. 앙부일구, 치국이, 혼천이 모두 중요한 거고요. 뭐 시험에는 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 기구의 이름을 쓰라고 하는 것들, 혹은 뭐 언제 만들어진 기구들이냐 이런 것들 많이 묻습니다. 요셋다 언제? 그렇죠.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그 세종 때 만들어진 기구들이라는 거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조선은 주변 나라와 어떻게 교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뭐 교류라는 말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떻습니까? 뭔가 주고받는 것, 뭐 물건이나 생각이나 기술 같은 것들 주고받는 거다 이야기했었죠? 조선은 주변 나라와 어떻게 교류하였을까? 일단 우리 무엇을 이 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선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 어디 어디가 등장하죠? 그렇죠. 뭐 명나라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 뭐 여진과 같은 내용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4대 교린, 4대 교린, 교린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내용을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일단 조선이 세워질 무렵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듯이 명나라, 여진, 일본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주변 나라와의 그런 외교 정책은요, 어려운 용어로는 4대 교린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한번 더 뭐다? 4대 교린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대 교린을 원칙으로 하여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4대와 교린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4대는요,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4대라는 말 종종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정리해 주었지만 4대는 어떻게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 큰 나라 뭐, 그렇죠. 명나라에 대한 외교 정책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더. 조선, 명. 조선과 명나라 어떤 관계? 그렇죠. 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4대. 명나라에 대한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흐름 만들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교린이 나옵니다. 교린은 뭐냐? 이웃 나라와 가깝게 지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진과 일본 등에 적용된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에 적용된 외교 정책은 무엇이다? 4대고요. 여진과 일본에 적용된 외교 정책은 무엇이다? 교린이다라는 거. 4대 교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사 점점 배워감에 따라서 어려운 내용도 다루잖아요. 그럼 4대 교린 계속 등장할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외교 정책이었다. 주변 나라들을 상대하는 그 외교 정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명나라와 조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명나라와 이제 조선은 4대 관계를 맺었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마다 사신을 파견합니다. 조선에서는. 그리고 인삼과 같은 물건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조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공. 뭔가 주는 거. 사신을 파견하여 인삼 등의 물건을 주었다. 뭐 조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뭐 우리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친 건 아닙니다. 이 조공을 받은 국가인 명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례품을 또 보냈어요. 답례로 뭐 책과 약재 같은 것들을 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조공을 보내면은 그 조공을 받은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크게 몇 배로 더큰 것들을 많이 보내주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례로 책과 약재 등을 보내왔다라는 거. 좋습니다. 요 내용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았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선은 이 4대 관계를 통해 왕권을 안정시키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이 4대 관계를 통해서 왕권을 안정시켰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의문이 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교재에선 이렇게 사신을 파견하고 인삼 물건 보내고 그다음에 뭐 답례로 뭘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왕권의 안정과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선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4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쪽에서는 조선 쪽에서는 물건 보내고 그리고 명나라 쪽에서도 답례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아, 큰 나라인 명나라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거 봐라, 나는 인정받은 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어떻다? 아,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진 문물, 뭐 실제로 당시 뭐 명나라 아주 선진 문물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서로 교류했다라는 거. 우리에게는 어떤 거? 뭐 인삼 같은 것들 물건 보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명나라와 조선은 어떻다? 4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었다. 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명나라와 조선 사이의 이야기를 다뤄 보았고요. 이어서 무엇을? 그렇죠. 이제 여진과 일본이 등장합니다. 여진은 여러분들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잖아요. 저와 이야기를 통해서. 여진은 주로 어디?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진이라고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조선은 어떻게 여진을 교린 정책으로 대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 정리하자면 쉬운 말로 뭐 밀고 당기기를 했다. 조선 입장에서는 여진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우리 땅에 들어와 살려는 여진인에게는 땅과 벼슬을 줬습니다. 야, 그래. 우리 땅에 살려고 하는데 그래, 우리가 땅이랑 벼슬 줄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곡식을 구하려는 이들에게는 국경에다가 경계선에 국경에다가 무역소라는 걸 설치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역을 허락했다라는 거. 무역소를 통해서 여진과의 교역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뭔가 좀 잘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여진이 어떻게 국경을 침범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줬을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 국경을 침범하면 군대를 보내 물리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세종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최윤덕과 김종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최윤덕과 김종서가 각각 압록강, 두만강 주변의 여진을 몰아내고 무엇을? 사군 육진을 개척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 사군 육진 보이죠? 이 사군과 육진을 개척합니다.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했다, 넓혔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 때뭐 과학기술 발전도 엄청나게 이루어졌지만 이런 영토 확장도 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 사군 육진의 케이스, 사군 육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군 육진에 대한 내용 나왔고요. 아무튼 여진은 어떻게? 조선 입장에서는 교린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뭐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적절히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 요 내용들 기억해 주면 돼요. 좋습니다. 이제 남은 데가 어디가 있나요? 저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었죠? 이제 일본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도 교린 정책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린 정책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고려 말부터 해서요. 조선 초까지 왜구. 왜구는 쉽게 생각해서 해적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구가 자주 침략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사실 이제 뭐 조선 입장에서는 엄청 골치 아픈 그런 문제였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종은 이제 이종무를 시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왜구의 소굴로 알려진 왜구들이 모여있는 이 대마도, 쓰시마 섬을 정벌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를 펼쳐보면, 세계 지도 펼쳐보면 한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 섬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대마도라고 하는데 그 쓰시마 섬을 어떻게 세종 때 이종무로 하여금 정벌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이 왜구의 근거지 소굴인 이 대마도를 정벌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때그때 침략할 때마다 막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야 이거 제대로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세종이 어떻게 대마도를 정벌하게끔 합니다. 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 일본이 무역을 원하자 뭐 삼포를 열었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뭐 삼포라는 게 뭐냐면은 세 가지 이 삼자가 세 가지거든요. 어디 어디 어디냐면 부산포 지금의 부산 그리고 제포 지금의 창원 그리고 연포 지금의 울산 이세 가지를 우리 삼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포를 열어서 무역을 허락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뭐 내용들 핵심 키워드 위주로 보자면 일본은 어떻다? 교린 정책의 대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세종 때 중요한 일이 있었죠. 아, 왜구 때문에 골치 아파. 한번 제대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무엇을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 섬 대마도를 정벌하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일본이 무역을 원하니까 어디를 열었다? 삼포를 열어서 무역을 허락하였다. 삼포는 부산포, 제포, 연포 이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무엇을 우리 핵심 키워드 통해서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4대 교린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국사 공부하면서도 계속 등장할 거고요. 조선의 외교 정책이죠. 4대 큰 나라를 섬긴다. 누구? 그렇죠. 명나라에 대한 외교 정책이었고요. 교린 무엇입니까? 이웃 나라와 가깝게 지낸다. 어디? 여진과 일본에 대한 조선의 외교 정책이었다라는 거.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 4대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 해마다 사신을 보냈고요. 조선은 뭐 인삼과 같은 물건을 보냈다. 그리고 명나라는 담례로 뭐책 같은 것들 보내주고요. 더큰 물건들 많이 많이 다양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4대 관계를 통해서 왕권 안정과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 왕권 안정에 대한 내용 아까 이야기했었죠? 나 인정받은 왕이야. 선진 문물, 명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선진 문물들을 받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조선 여진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린 정책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얘기했었죠? 국경에 무역소를 설치해 주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세종 때는 사군 육진을 이제 개척합니다. 최운덕과 김종서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때 무엇이 중요하다? 그렇죠. 사군 육진 개척을 통해서 영토를 넓혔다라는 것들.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지도 기억하고 있죠? 이제 조선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교린 정책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 때 어떻습니까? 이 외구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외구의 근거지, 어디? 쓰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하라고 합니다. 시킵니다. 누구에게? 이종무에게. 그리고 어떤 삼포를 열어서 무역을 허락하였다. 일본이 무역을 원하자 삼포를 열게 됩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 지금의 부산, 창원, 울산을 열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허락하게 하였다. 뭐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다루어 보았고요. 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알맞게 연결해 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명나라, 여진, 일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4대 관계, 3포 개방, 무역소 설치 나와 있네요.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고 있다면, 공부를 했다면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명나라, 어디로 연결해 줄까요? 그렇죠. 명나라, 조선, 4대 관계다 이야기했었죠? 기억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여진 어떻습니까? 여진은 무역소, 국경에 무역소 설치 이야기했었죠?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이 교류를 원하자 삼포를 개방했다라는 거, 요 이야기, 니은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 이렇게 세 가지 삼포 개방, 요 내용까지 함께 다뤄보았고요.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괄호 1번, 괄호 2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괄호 1번입니다. 조선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인삼 등을 무엇하고 담례로 책과 약재 등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거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사신을 보내서 인삼과 같은 우리의 그런 물건들을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뭐? 그렇죠. 바로 조공이라고 한다. 이야기했었죠? 조공하고 담례로 책과 약재 등을 받았다라는 거. 이를 통해서 뭐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들 이야기했었습니다. 괄호 2번입니다. 최운덕과 김종서는 각각 여진을 몰아내고 무엇과 무엇 지역을 개척하였나요? 아까 우리 지도 기억하고 있죠? 사군, 육진. 다시 한번 더 뭐? 사군과 육진. 사군, 육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군과 육진 지역을 개척하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영토를 넓힐 수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괄호 1번과 괄호 2번 풀어 보았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선 초기 대외 관계를 나타낸 지도의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써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봤었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외교 정책을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풀수 있는데요. 네 글자로 조선의 외교 정책 중요하다 이야기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4대 교린. 다시 한번 더. 4대 교린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기억은 명과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었나요? 그렇죠. 4대 정리할 수 있죠. 4대 관계. 그래서 4대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조선 여진 어떻습니까? 그렇죠. 교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교린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뭐 조선과 여진 간에 그런 밀고 당기기 했던 이야기들 아까 이야기로 풀어서 해주었고요. 디귿,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여진처럼

0: 교린 정책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교린으로 정리해 보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4대 교린, 이 조선의 조선 초기 대외 관계에 있어서 이 4대 교린 정책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명나라와는 4대, 여진과 일본과는 교린, 요 내용들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선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점점 재미가 붙고 점점 더 조선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죠? 다음 시간에도 우리 조선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고요. 우리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진,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3: 반갑습니다. 2016 제1회 중학영어듣기 능력평가 해설 강의를 함께하게 된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늘 이렇게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 친구들의 영어듣기 평가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마 이 시험이 처음 겪어보는 듣기평가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은 긴장되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과가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듣기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뭐든지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생님과 지금 이 해설 특강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첫 단추를 깨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듣기 평가를 다 듣고 나면, 아, 내가 시험 듣기를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감이 확실하게 잡히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우리 지금은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해설 특강 1부로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선생님 해설 특강 할 테니까 열심히 필기하면서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바로 출발해 보죠. 다음을 듣고 아이가 무엇인지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항상 단골로 나오는 출제 유형이고. 자, 지금 1, 2, 3, 4, 5번에 각기 다른 동물이 보입니다. 1번에는 악어죠. 그리고 2번엔 호랑이가 보이고요. 3번에는 독수리, 그리고 4번에는 코끼리, 마지막에는 돌고래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빨리 파악해서 보통 이제 요런 경우, 요렇게 이제 각기 다른 어떤 생물이 나오는 경우는 뭐 사는 곳, 서식지라든지 생김새, 그리고 그들의 어떤 특징, 뭐 먹이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힌트를 종합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아, 끝까지 잘 듣고 종합적인 힌트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내가 듣기가 잘안 된다라는 친구들 있었죠. 자, 그런 친구들은 특히나 이 영어 발음에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많이 사실 봤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내가 텍스트로 보는 영어랑 이제 귀로 듣는 영어가 사실은 좀 간극이 있다라는 거를 빨리 깨우치셔야 되고요. 자, 지금 같이 여기 지금 텍스트로 나와 있잖아요. 보면서 또 동시에 귀로 들으면서 내가 놓친 발음들이 어떤 거였나, 내가 잘 듣지 못하는 발음들이 어떤 건가, 그런 특징들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들으면서 같이 따라와 보죠. Listen.
4: I live near rivers and lakes.
3: 자, 서식지를 말하는 거예요. I live near rivers and lakes. 그래서 나는 삽니다. 근데 어디 근처에 사냐면 rivers 하면 강이고요. 그리고 lake 하면 호수죠. 그래서 강가나 호수 근처에 저는 삽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물가에 사는 동물이니까 아무래도 육지동물인 2, 3, 4, 5번은 뭐 크게 관련이 없는 게 사실은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좀 감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들어보죠.
4: I can swim well and I hide in the water.
3: 좋아요. I can swim well. 그러면서 본인이 잘하는 거를 말합니다. 자기가 수영을 잘하고요. 그리고 I hide in the water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hide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도 잘하고 그리고 물속에 숨어요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답이 많이 여러분들 힌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수영자라고 물속에 숨는다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1번 같아요. 아, 물론 아직도 5번을 놓을 수 없는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계속 들어보죠.
4: I have a long tail and four short legs.
3: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큰 힌트를 던져주는데 I have a long tail 그럽니다. 자, tail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역대 기출평가에서 정말 많이 등장한 단어고요. 이제 꼬리 있죠. 그쵸? 항상 생김새 묘사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tail입니다. 긴 꼬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four short legs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리가 leg잖아? 근데 우리 귀에 leg, legs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Four short legs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꼬리가 길게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개의 짧은 다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은 아, 확실히 악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답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이 중요했던 문장 다시 들어보자.
4: I have a long tail and four short legs.
3: 좋아요. Legs. 이렇게 들리는 거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들리는 차이점 계속 간격을 좀 좁혀 나가시고요. 그 다음 문장.
4: I have a long mouth with many sharp teeth.
3: 좋아요. 이것 또한 엄청 큰 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I have a long mouth. 긴 입이 있고요. 그리고 with many sharp teeth. 나는 날카로운 이빨이 많이 있는 아주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sharp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날카로운, 뾰족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teeth가 우리 이빨. 여러 개일 때 우리가 teeth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확실히 정답이 악어인 것 같네요. 마지막.
4: I usually eat fish and other animals.
3: 좋아요. 그리고 본인의 먹이를 말해줍니다. I usually eat, 저는 보통 먹거든요. fish, 물고기와 and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도 제가 잡아먹습니다. 라고 하네요. What am I? 그랬으니까 역시나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를 이제 초반부부터 굉장히 많은 힌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이번엔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한 아이스크림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해서 보통 2번에도 이렇게 연속으로 그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뭔가 특징을 빠르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딱 봐도 아이스크림이라는 공통점이 보이고요. 차이점은 1, 2번은 지금 컵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3, 4, 5번에는 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언급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위에 얹혀져 있는 토핑이 또 다릅니다. 1번과 4번에는 딸기, 그러니까 strawberries라고 좀 예측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과 5번에는 여기 초콜릿 칩 쿠키가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나 초콜릿 칩 쿠키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될 거라고 예측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만 좀 레몬이 얹혀져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이 콘일까 컵일까 그리고 초콜릿 칩 쿠키일까 아니면 딸기일까 레몬일까, 자, 요 정도를 잘 들어주시면 정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후반부까지 끝까지 듣고 역시 공통적인 힌트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죠.
4: Welcome. What can I get for you?
3: What can I get for you? 그럼 이제 저 뭐냐는 말이죠. 어떤 거 드릴까요? 라는 이야기고요.
4: I'd like some ice cream, please.
3: 좋아요. I'd like 하면 뭐뭐를 원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d like some ice cream, please. 아이스크림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힌트가 나올 거예요.
4: Okay. Do you want it in a cup or a cone?
3: 좋아요. Do you want it in a cup or a cone?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컵에 드실래요? 콘으로 하실래요? 라고 선택지를 줍니다. 남자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4: A cone, please.
3: 좋아요. A cone, please. 라고 알아들었다면 정답은 1, 2번이 지워지고 3, 4, 5번의 선택지로 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핑을 골라보죠.
4: Sure. We have three toppings. A piece of lemon, strawberries, or a cookie.
3: 좋아요. A piece of lemon. 그러면 레몬 조각, 그리고 strawberries, 딸기 있고요. 아니면은 쿠키가 있습니다. 역시 남자 반응이 중요합니다.
4: I'll have a cookie on top.
3: I'll have a cookie on top. 좋아요. 정확하게 들립니다. Cookie on top. 그러면 위에 쿠키가 얹혀진 걸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정답을 5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었던 거죠.
4: Great. Here you are.
3: 자, here you are 하면은 건네주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here you are. Here you go.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은 다음을 듣고 홍천의 오늘 오후 날씨가 되겠습니다. 항상 3번에 이렇게 날씨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일단 문제를 보시고요. 체크를 좀 해놔야 됩니다. 날씨가 여러 개 언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선별적으로 들어야 되는 날씨가 있다는 거죠. 바로 홍천 알아듣고 그 다음 오늘 오후의 날씨, 그러니까 오늘 오후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하는데요. 오늘 오후는 today afternoon이 아니라 this afternoon, 이런 식으로 들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홍천 그리고 this afternoon의 날씨가 연결되는 그것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 1번의 날씨라고 하면 보통 sunny한 거죠? 화창한 날씨. 자, 2번은 구름이 잔뜩 낀 cloudy, 흐린 날씨입니다. 3번은 비가 내리고 있네요. 뭐 rainy, 4번은 눈이 오고 있죠. snowy, 5번은 바람이 부니까 windy. 막 반드시 이 표현만 들리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뭐 이런 정도의 날씨 표현이 있고요. 자, 그 밖에 우리 또 다양한 표현들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4: This is today's weather report for Hongcheon.
3: 자, 여기서 일단 홍천은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홍천의 일기예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제 this afternoon, 이 언제 들릴까를 긴장하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4: This morning, it's cloudy and the air feels wet.
3: 자, 이거는 오늘 오후가 아니라 오늘 아침의 날씨예요. 그쵸? 그래서 cloudy, 그리고 air feels wet. 그래서 오늘 아침은 날씨가 좀 흐리고요. 공기가 살짝 되게 습하다 이런 느낌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날씨는 아니니까 패스해 주셔도 되고요.
4: This afternoon it'll start raining.
3: 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날씨가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is afternoon 들으셨다면 it'll start raining. 그래서 raining 들어주시고요. 정답 바로 3번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4: Please take an umbrella when you go outside.
3: 자, 그러니까 외출하실 때 take an umbrella, 우산을 챙기라는 얘기죠. 비 올 거니까요.
4: And be careful on the wet streets.
3: 그리고 be careful, 조심하세요 on the wet streets. 길이 젖으면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4: But tomorrow you can see clear skies.
3: 그렇지만 내일은 화창한 하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날씨 우리 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this afternoon 할 때 raining 3번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4번. 여자가 한 마지막 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고요. 아무래도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있다가 마지막 말 놓치지 않고 들어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푸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죠.
4: Sean,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3: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그래서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거냐라고 여자가 물었고
4: I'm going water skiing.
3: I'm going water skiing. 그래서 수상 스키를 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5: What's that?
3: 그게 뭐야? 그러고요.
4: It's like skiing, but on water.
3: 좋아요. 그냥 스키 같은 건데 it's like skiing.

0: 근데 어디에서 하는 스키야? On water. 물 위에서 타는 스키 같은 거야. 라는 얘기죠.
1: A fast boat pulls you across the water.
0: 좋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빠른 보트가 pull 하면 당기는 거죠. 너를 끌어줘. Across the water. 물 위에서 이제 보트가 끌고 가면서 위에서 이제 파도를 즐기는 그런 수상 스키죠.
2: That sounds scary.
0: Scary 무슨 뜻? 무서운 이란 뜻입니다. 여자는 야, 그거 무섭겠다. 그 무서울 것 같은데 라고 반응을 하네요.
1: Yeah. It is, but it's also exciting.
0: 맞아. 그치만 신나기도 해.
1: Why don't you join me?
0: 자,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Why don't you join me?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여자의 마지막 말은?
2: Actually, I'm afraid of water.
0: 좋아요. 여자는 I'm afraid of water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 뭐뭐를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근데 사실 나 물을 무서워해서 느낌 왔죠?
2: I don't want to try it.
0: 나는 별로, I don't want to try it. 별로 해보고 싶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여자의 마지막 말은 거절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뮤지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거, 담화의 미언급 유형인데요. 자, 이거는 좀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요 부분을 들으시면 돼요. 요 부분을 들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면 틀려요.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선택지에서 들리는 걸 바로바로 지워주셔야 합니다. 앞에 문제 생각하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선택지 순서대로 언급을 해주니까 너무 막 긴장하지 마시고 1번부터 차례로 보고 있다가 들리면 지우고 들리면 지우고 그러다가 좀 건너뛰어지는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보통 그게 답이고요. 끝까지 듣고 정답 한번 같이 지워보죠.
1: Hello, listeners. I'd like to introduce a new musical in town.
0: 자, 우리 마을에 새로운 뮤지컬을 소개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부터 나올 것 같아요.
1: The title is Magical Spring.
0: 좋아요. 우리가 제목을 영어로는 title, 발음이 이렇게 들렸죠? The title,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가운데 트 발음이 R로 약화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title, 아니고 The title is Magical Spring. 여기에서 공연 제목이 언급이 됩니다.
1: The musical will be in Zaneville Theater.
0: 좋아요. 그리고 뮤지컬은 어디에서 열릴 거냐면 in Zaneville Theater 했으니까 공연 장소가 언급됐다고 생각해 주시고 지워줘야 됩니다.
1: It'll be at 3 p.m. on April 11th.
0: 여기서 3번 지워주셨죠? 자, 오후 3시 언제? On April 11th 그랬으니까 4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릴 거고요. 3번 말했고.
1: The ticket price is $15.
0: 좋아요. 티켓 가격도 언급이 됩니다. 티켓 프라이스는 $15, 15달러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1: Please come and enjoy the musical.
0: 좋아요.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를 하나하나 지워가다 보면 언급되지 않은 게 하나 남고요. 그걸 골라주셔야 돼요. 네, 빠르게 지워지죠, 생각보다. 그래서 집중을 잘하자. 그게 5번 문제 유형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6번은 대화를 듣고 오늘 베이킹 수업이 시작하는 시각. 시간 파악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시간 정보가 여러 개가 나와요, 생각보다. 그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베이킹 수업 시작 시간이니까 여기에 잘 체킹을 해 두시면 되고요. 주로 후반부에 정답은 나옵니다. 앞에 있는 시간들은 답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마지막에서 정답을 던져줄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하셨다가 골라주면 됩니다. 같이 한번 또 들어볼까요?
1: Hi, Jenny. Are you coming to the baking class today?
0: 자, Are you coming to the baking class today? 오늘 베이킹 수업에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 Yes, I just got here.
0: Yes, I just got here. 어? 벌써 왔어?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시간 정보가 좀 들리는데요.
1: Already? It's only 3:30 p.m.
0: 벌써? It's only 3:30 p.m. 뭐 그렇게 어렵게 시간 정보를 주지 않아요. 사실은 되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을 수 있는 시간 표현도 영어에는 많이 있지만 우리 1학년에서는 다행히도 그런 표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말해줍니다. 3시 반밖에 안 됐는데 3:30 p.m.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시각이지 지금 베이킹 수업이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죠.
2: Yeah, the class starts at 4 p.m., doesn't it?
0: 맞잖아. 수업이 starts. 요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starts, starts.

0: 아니고 starts 이렇게 들립니다. 츠처럼 들리게 되면서 at 4 p.m. 4시에 수업 시작하잖아, 맞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1: No, it starts 30 minutes later this week.
0: 아니래요. It starts 30 minutes later this week. 이번 주에는 30분 늦게 시작해라고 해서 요게 아니라 30분 늦게라는 거 알아들었으면 정답이 5번인데요. 저렇게 나오면 여기서 끝내주고 여러분들이 이 표현 듣고 5번을 골라주셔야 되겠지만 보통은 한번더 확인을 해줍니다.
2: Oh, I forgot. So, the baking class starts at 4:30 p.m. today, right?
0: 깜빡했네. The baking class starts at 4:30 p.m. today, right? 그럼 오늘은 베이킹 수업이 4시 반에 시작한다는 거잖아, 맞지?
1: Yes. See you soon.
0: 맞아, 곧 보자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정답은 5번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시간 정보는 보통은 답이 안 되고요. 마지막에 후반부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7번은 여자의 장래희망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장래희망은 영어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영어 표현으로 알아들어 주셔야 되고, 그 장래희망에 또 나오는 단골 표현이 있어요. 난 뭐가 되고 싶다. I want to be something. 너 뭐가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보통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들리는 장래희망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fashion model 이렇게 들릴 거고, 2번은 행사 기획자? 그러면 이벤트 플래너, 뭐 이벤트 오거나이저 이렇게 말하겠죠. 뭐 피부 관리사, 뭐 스킨케어 스페셜리스트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패션 사진 작가, 패션 포토그래퍼, 마지막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렇게 들릴 것이다. 어느 정도 추측하면서 우리 어느 부분에 답이 있었나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are you going with that camera, Wendy?
0: 자, where are you going with that camera, Wendy? 그러면서, Wendy야, 너그 카메라로? 저 어디 가는 거야? 카메라 가지고서? 라고 했더니,
2: I'm going to a fashion show, Grandpa.
0: 저 패션쇼에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하네요.
1: Oh, are you interested in fashion?
0: Are you interested in fashion? 그러면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장래희망을 말할 때요, 이렇게 본인의 평소 취미를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서 장래희망과 연결되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비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interested라고 쓰죠. 흥미가 있는, 관심이 있는. 전치사는 항상 in을 씁니다. 뭐뭐에 관심이 있다, 뭐뭐에 흥미가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 interested in fashion, 패션에 관심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고요.
2: Yes, I love taking pictures of stylish people.
0: I love taking pictures. 자, taking pictures가 사진을 찍다란 뜻입니다. 많이 좋아한대요. 누구 사진 찍는 거? Stylish people. 그래서 되게 stylish한 사람들의 사진 찍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하면서 본인의 취미를 말해주고요. 그게 장래희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2: I want to be a fashion photographer.
0: 좋아요. I want to be a fashion photographer라고 하면서 저는 그래서 패션 사진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희망에서는 I want to be, I want to become 이런 거 나오고 뒤에 본인의 장래희망을 말해준다. 요 패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뭐 패션 포토그래퍼 정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4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 That's great. I'm sure you'll do well.
0: 그러면서 요거 나오면 사실 답은 끝났어요. 뭐, 너 잘할 거야. 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심정 파악하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은 전반부부터 심정이 나와요. 느껴져요. 어떤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에서 이 사람의 말투, 그리고 어떤 하는 말, 뉘앙스 이런 걸로 충분히 심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심정에서는 반전이 없어요. 그래서 초반부에서 감정 느껴지잖아요. 그걸 그대로 정답으로 고르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2: Sweetie, your teacher just called.
0: Sweetie, 그러면 뭐 엄마가 보통 아이한테 얘야, your teacher just called. 선생님께서 방금 전화하셨어. 요 정도로.
2: Your school club can't go on the trip today.
0: Your school club, 너 학교 동아리가 can't go on the trip today. 오늘 여행을 못 가게 됐다네 라는 얘기입니다. 참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뭔가 가기로 한 trip이 cancel이 된것 같죠?
1: What? Mom, I was so excited to go to the mountain.
0: 뭐라고요, 엄마? I was so excited. 자, 이거는 지금 감정이 아니에요. 과거죠. 저 진짜 되게 신나 있었는데요. 저 산에 간다 그래서 잔뜩 기대했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2: He said it's not safe. It's snowing too much.
0: 너무 안전하지 않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네.
1: I even found a good restaurant.
0: 아니, 나 진짜 좋은 식당도 다 찾아놨는데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cancel 됐다는 거에서부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느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생각하며 계속 들어주면 됩니다.
2: I know how you feel.
0: 그쵸. I know how you feel. 그래, 저 어떤 심정일지 나도 잘 알지 라고 합니다.
1: I was waiting so long for this trip.
0: 좋아요. I was waiting so long for this trip. 계속해서 시제가 과거예요. 아, 이 여행, 이번 여행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직접적으로 자기가 되게 disappointed 했다라고 언급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상황을 잘 보고 여러분들 어떤 심정일지를 유추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까요?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대화 직후의 일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답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잘 따라가셨다가 후반부에서 여자가 할 일을 캐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같이 한번 정답 부분까지 들어보죠.
2: Sir, your order is ready.
0: Your order is ready 합니다. Order 아니고요. Order처럼 들립니다. 주문이에요. 그래서 주문 준비되었어요, 손님. 이런 얘기가 되겠고.
1: Thank you. Excuse me, but I don't think this is my drink.
0: 잠시만요. I don't think this is my drink. 이거 제 음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주문한 음료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죠.
2: Oh, really? What did you order?
0: 정말요? What did you order? 그래서 자, 이 order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명사로 주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동사 자리죠. 그래서 주문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동사로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남자가 뭐 주문했나요? 그랬더니
1: I ordered an iced latte, but this is a hot one.
0: I ordered an iced latte 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아이스 라떼. 남자는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는데 But this is a hot one. 근데 이거는 뜨거운 거잖아요.
2: Oh no, I'm very sorry. I'll make you a new drink right away.
0: 좋아요, 답이 나왔죠. 저런 정말 죄송합니다. I'll make you a new drink right away. 그래서 지금 당장 새 음료를 만들어 드릴게요 했으니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은 당연히 새 음료를 만들 것이다. 자, 마지막 멘트 한 번 더 들어보죠.
2: Oh no, I'm very sorry. I'll make you a new drink right away.
0: 좋아요. Right away. 지금 당장 새 음료를 만들어 드릴게요 해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부의 마지막 문제. 대화를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요. 자, 항상 이렇게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10번에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핵심 소재 또는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고요. 10번은 전반부에 답이 나와요. 가장 큰 힌트가 전반부에 있으니까 본인이 대화를 하려면 두 사람이 당연히 핵심적인 소재나 주제가 앞에 던져지고 그거에 대한 대화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반부 놓치지 않고 듣는 게 훨씬 더 정답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죠.
2: John, you have something on your t-shirt.
0: John, you have something on your t-shirt. 그래서 John, 너 티셔츠에 뭐 묻었어 라고 합니다. 자, 요거까지 잘 알아들은 친구들은 딱 보시고 아, 옷에 얼룩 묻었다는 거겠구나. 새 소재가 이미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충 눈치를 채고 그 다음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1: Oh no, this is my favorite shirt.
0: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셔츠인데
2: I think it's tomato sauce. You should wash it soon.
0: 좋아요. 야, 그거 tomato, 토마토 소스 같아. 그거 빨리 씻어야 될걸? 이런 얘기죠.
1: But how can I get the sauce off my t-shirt?
0: How can I get the sauce off my t-shirt? 그래서 get off. 어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셔츠에서 근데 이 소스를 내가 어떻게 지우지?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역시나 정답을 처음에 눈치챈 것처럼 옷 얼룩 제거에 대한 얘기라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해 볼 수가 있죠.
2: Try using dish soap and warm water.
0: Try using, try ing 하면 한번 해봐, 아, 이런 뜻이에요. 다시, 자, try 동사 뒤에 ing를 써서 한번 뭐뭐 해보다, 한번 해보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dish soap, 주방세제를 한번 써봐. 그리고 warm water, 그러니까 주방세제랑 따뜻한 물을 한번 써봐. 아, 요런 해석이 되겠네요.
1: Okay, I'll do that now. Thank you.
0: 알겠어, 지금 할게, 고마워 하면서 우리 전반부에서 핵심 소재나 주제 파악하고 정답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확인하면서 듣자. 그게 10번 유형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전반부 듣기 평가 해설 강의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11번부터 20번까지 이어갈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자, 듣기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은 2026 제1회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중학교 2학년 문제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1번 문제 출발합니다. 1번 문제는 오늘 밤의 날씨를 묻는 문제였고요.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1: Good morning. Here's today's weather forecast.
0: 자, 일단 어려운 단어는 없었죠. Weather forecast가 그렇죠. 일기 예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1: This morning is warm and sunny.
0: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가 나와주는데 warm and sunny 잘 들렸죠. 따뜻하고 화창하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요. 오늘 밤의 날씨를 잘 들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앞에 나와준 정보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 확인해 줘야 돼요.
1: So it's a great day to go outside.
0: It's a great day to go outside. 자, 날씨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따뜻하고 화창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밖에 나가기 아주 좋은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 However, the temperature will slowly drop in the afternoon.
0: 자, 그런데요. The temperature will slowly drop in the afternoon. 오후에 temperature, 뭐죠 여러분들? 기온이에요. Will slowly drop. 느리게 천천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날씨가 좀 추워지는 거야.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1: Tonight, heavy snow is expected all across the country.
0: 자, 바로 여기 정답이 들어가 있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1: Tonight, heavy snow is expected all across the country.
0: 자, 우리 heavy snow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리죠. 폭설을 의미해 주는 거고요. Heavy snow is expected. 자, 우리 비동사 나와주고 그다음에 expected. 뭐 여러분들? 그렇죠. 예상되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오늘 밤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all across the country니까 전국에 걸쳐 폭설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정답이 나온 거고요.
1: Please dress warmly and try to stay safe if you're driving home.
0: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정답은요. 그렇죠. 폭설을 얘기하기 때문에 2번 보기가 정답이 되고 마지막 문장 어쨌든 우리가 의미를 또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 dress warmly. 따뜻하게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try to stay safe. 자, stay 다음에 safe 안전한 상태를 얘기해 주는 단어가 나와줬죠. 이렇게 stay 다음에 상태를 얘기하는 말이 나와줄 때는 그 상태를 유지하다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라라고 얘기하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You are driving home. 집에 운전해서 간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치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try to stay safe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1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2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디자인한 스티커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어떤 대화 내용인지 함께 들어볼게요.
2: Hey Kelly, I'm designing a sticker for our camping club.
0: 자, 우리의 캠핑 동아리를 위한 스티커를 디자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 Can you help me?
1: Sure. How can I help you?
2: First, which shape is better? Circle or square?
0: 자, 남자가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정보가 있죠. 먼저 어느 모양이 더 좋냐? Circle or square? One 또는 square는 그렇죠. 정사각형, 네모진 것을 얘기해 줍니다.
1: I think a circle would be better.
0: 자, 첫 번째 힌트가 나와줍니다. 여자가 얘기하고 있는 문장 가운데 I think a circle would be better. 자, 뭐예요? 원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에는 4번, 5번은 정답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일단 정답 후보가 되는 겁니다.
2: I agree. Let's put a tent inside it.
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정보였는데요. Let's put a tent inside it. 그 안에 텐트를 하나 넣자 라고 얘기하고 있죠.
1: Okay. And how about adding a tree next to the tent?
0: 자, 그 다음에 힌트입니다. Okay 라고 얘기한 다음에 And how about adding a tree next to the tent? 자, 텐트 옆에 나무 한 그루를 넣는 게 어때? 추가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고 있죠.
2: That's a good idea.
0: 자, 남자가 거절하지 않고요. That's a good idea. 그게 좋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에 주어진 정보 일단은 원이 없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죠. 그 안에 텐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텐트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야 되는 자, 바로 그런 보기가 정답되는 문제였고,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렇죠.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2: All done.
0: 자,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All done. 이건 뭔가요? 다 됐다, 끝났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니까 표현도 잡아줘야 되는 문제였지요. 자, 이번에 정답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여자의 심정을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2: Kara, how did the job interview go?
0: 자, 일단 job interview는 그렇지요. 직업을 얻기 위한 면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 우리가 job interview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고요. 자,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카라에게 이 면접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봐 줍니다.
1: It went really well, Dad.
0: It went really well, Dad. 자, 원래 원형은 당연히 go가 되겠죠. go well 하게 되면 뭔가 어떤 일이 잘 되어가다, 순조롭게 진행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과거형으로, 자, 면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 잘 됐다라는 의미예요.
1: I think I'll get the job.
0: I think I'll get the job.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I'll get the job. 내가 그 일자리를 얻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얻을 것 같아요. 저 취업할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2: Oh, that's good to hear.
0: Oh, that's good to hear. 자, that's good to hear.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그게 좋은 소식이다. 잘 됐구나. 뭐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2: Why do you think so?
0: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봐 줍니다.
1: I answered every question without any mistakes.
0: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여자가요. 어떤 실수도 없이 모든 질문에 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1: And everyone was smiling the whole time.
0: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was smiling the whole time. 내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2: That's a good sign.
0: That's a good sign. 그거 좋은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 Maybe we should prepare a party for you.
0: Maybe we should prepare a party.

0: 잘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가 얘기하고 있는 문장,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죠. I hope they call soon. 뭐라고요? I hope they call soon. 나는 바란다. 그들이 곧 전화하기를. 여자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렇죠? 3번에 기대감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3번이었고요. 이어지는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어제 한 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준 문제였네요.
1: Hey, Andy. All the staff are having
0: 자,
1: snacks.
0: 모든 직원이 간식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1: Want to join us?
0: Want to join us?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니 함께 할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2: Thanks, Sarah. But I think I'll just stay here.
0: 자, 고마움을 나타내긴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긴 하지만, But I think I'll just stay here.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뭐라고? 그냥 여기에 머물 것이라고. 그냥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1: Are you okay?
0: Are you okay? 당신 괜찮나요? 괜찮은지 여부를 물어봐 줍니다.
2: I'm just a little tired.
0: 자, 남자가 좀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 Yesterday.
0: 자, 일단 선생님이 yesterday 다음에 끊었는데요. 보세요. 남자가 어제 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런데 대놓고 그럼들 어제라는 단어를 말했죠. 보통 이렇게 과거 어떤 특정 시점에 한 일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줄 때는 그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표현이 들어간 문장에 정답의 단서가 나와준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일단 주의해 주시고요.
2: I spent the whole day taking care of my friend's
0: 자,
2: kids.
0: 역시나 이 문장에 정답이 들어가 있었죠. 다시 한번 우리 내용 들어보도록 합니다.
2: I spent the whole day taking care of my friend's kids.
0: 자, 어려운 단어는 없었는데 우리가 표현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spend란 단어가 나와주지요. 여기는 과거형으로 spent가 되는 건데 spend 다음에 이렇게 시간의 표현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여주는 형태가 보이게 되면 시간을 뭐뭐 하는데 보내다. 시간을 뭐뭐 하면서 보내다, 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spent가 나와준 거고요. The whole day, 하루 종일 뭐 하면서 보낸 거예요? Taking care of my friend's kids. 나의 친구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하루를 다 보냈던 거예요. 바로 이 문장이 정답이 되는 부분이었고, 결국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5번에 친구 아이들 돌보기가 바로 정답인 문제였는데, 자, 우리 또 나머지 내용도 들어봐야 되겠죠?
1: Oh my, how was it?
2: I love kids, but those boys were too
0: 자,
2: much.
0: 이미 정답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힌트가 나와준 겁니다. 우리 듣기 평가에 반복되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한 정보가 된다라는 건데요. 좀 전에 I spent the whole day taking care of my friend's kids. 자, 아이들, kids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좀 이따 보니까 how was it? I love kids. 내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but those boys were too much. 그 남자 아이들은 were too much. 직역하게 되면 너무 과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 하지만 그 남자 아이들은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거를 those boys were too much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1: I understand. Try to get some rest.
0: 자, 여자가 이해를 표현해 주고요. 공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try to get some rest.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정답은요, 아까 봤던 대로 5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이어진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적절한 거 골라준 문제였는데, 장소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대화 전반에 힌트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대화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2: Kathy, there are so many people here.
0: 자, 일단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1: Right. I arrived at 6 a.m. to set up my table.
0: 자, 여자가 오전 6시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하기 위해 to set up my table. 나의 테이블을 셋업하게 되면 설치하다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의 테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오전 6시에 도착했다. 우리말로 중스럽게 하게 되면 우리 세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테이블을 세팅하기 위해 오전 6시에 도착했다. 이런 의미예요.
2: That's why you got a good spot.
0: That's why you got a good spot. 일단은 that's why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가 나와주지요.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직역하게 되면 그것이 네가 좋은 자리, 좋은

0: 새로운 장소를 얻은 이유구나. 무슨 얘기하는데? 여자가 지금 내가 내 테이블을 세팅하기 위해 오전 6시에 도착했다. 그랬더니, 아, 그래서 네가 좋은 자리를 얻은 거구나.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1: Wow, these don't look like used items.
0: 자, 여기에 결정적인 첫 번째 힌트가 나와줬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1: These don't look like used items.
0: 들으셨나요? These don't look like used items. 어려운 단어 없죠, 여러분들? 일단은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used, 중고에 사용된이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중고 물품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 물품이 등장하는 그런 장소예요.
2: Yeah, they're in great condition.
0: They are in great condition. 자, 중고 물품인데 그게 상태가 좋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buy?
0: 또한 번의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주지요.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buy? 네가 사기를 원하는, 사고 싶은 것이 있니? 라고 물어봐 줍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 지금 그렇죠. 아까 분명히 중고 물품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1: I like this
0: 자,
1: lamp.
0: 이 램프가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하고요.
2: It's almost new.
0: 거의 새 거다라고 얘기하네요.
2: It's just
0: 자,
2: $5.
0: 금액까지 언급이 됩니다. 5달러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1: Wonderful. Maybe I'll sell my things here next time.
0: 자, 남자가 maybe I'll sell my things here next time. 내가 다음에는 여기서 나의 물건을 아무도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되고 있죠. 결국 그렇죠. 정답은 바로 3번의 벼룩 시장이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이어진 6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남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였고요.
2: Sweetie, breakfast is ready. I made some pancakes.
0: 자, 엄마가 아들에게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팬케이크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하고 있네요.
1: Mom, I don't think I can have breakfast.
0: 자, 그런데 아들은요, 내가 아침 식사를 할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1: My stomach doesn't feel
0: 자,
1: good.
0: 이유가 나와주는데요. My stomach doesn't feel good. 직역하게 되면 나의 배가 좋다라고 느끼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배가 안 좋은 거야. 위가 안 좋은 거예요. 속이 불편한 겁니다.
2: Are you okay? Maybe you ate too much chicken last
0: 자,
2: night.
0: 어머니가 추측하시는 이는 뭐예요? Maybe you ate too much chicken last night. 아마도 네가 어젯밤에 너무 많은 치킨을 먹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네요.
1: I think so. It wasn't a good idea.
0: 자, 남자, 아들도 여러분들 동의를 나타내고요. It wasn't a good idea.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2: That's why I told you not to eat a lot before bed.
0: That's why I told you not to eat a lot before bed. 자, 그것이 내가 너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많이 먹지 말라고 말한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 It can upset your stomach.
0: It can upset your stomach.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can 다음에 이 단어가 그러네요. 동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줘야 돼요. 동사의 의미 가운데 우리 위장을 상하게 하다. 이 상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여기는 자, 지금 보면 앞에 내용이 잠자리 들기 전에 많이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잖아요. 결국 잠자리 들기 전에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이 너의 위를 상하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이어진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1: Now I know.
0: 자, 이제야 알겠다라고 얘기하고요.
1: I won't do that again.
0: 들으셨나요? 자, 우리 남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를 골라주는 문제. 그렇다면 남자의 마지막 말이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1: I won't do that again.
0: 뭐라고 얘기하지요? I won't do that again.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결국에는 그렇죠. 다짐을 말해주는 겁니다. 6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이어지는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물품으로 적절한 거 골라주는 문제였네요.
2: I really enjoyed the musical.
0: 자, 여자가 정말로 뮤지컬을 즐겼다. 이런 대화 내용으로 시작하고요.

0: Thank you for bringing me here, Jack.
1: 자, 남자 이름이 잭이네요. 잭에게 여기 데려와줘서 고맙다라는 감사를 표현해 줍니다.
2: No problem. I'm glad you liked it.
1: 자, no problem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I'm glad, 내가 기쁜데 왜 기쁜 거야? 네가? 그렇죠. 뮤지컬을 마음에 들어 하다니, 좋아했다니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하고요.
0: I'd like to buy something to remember this musical.
1: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화 내용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무언가를 구입하길 원하는데 to remember this musical. 이 뮤지컬을 기억할 무언가를 구입하고 싶어 하는 거야.
2: Oh, they're selling socks and postcards here.
1: 자, 남자가 얘기하는 거는 뭘 팔고 있다고요? Socks and postcards. 양말과 엽서를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자의 반응은요.
0: They all look nice, but I really like this cap.
1: 들으셨나요? 여자가 뭐가 마음에 든다고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0: But I really like this cap.
1: 들으셨지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고요. 자, 남자가 말한 양말과 엽서가 다 좋아 보여요. But I really like this cap. 하지만 나는 정말로 이 모자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2: You should try it on.
1: 자, 표현 잡아줘야 돼요. Try on이 뭐뭐를 착용해 보다. 자, 그러니까 네가 모자를 착용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2: The cap looks good on you.
1: The cap looks good on you. 그 모자가 너에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0: Okay, I'll buy it.
1: 자, okay, I'll buy it.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결국 여자가 구입할 물품은 당연히 그렇지요. 이번에 모자가 정답되는 문제가 바로 7번 문제였고요. 이어진 8번 가보도록 합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을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0: Taylor, is there something wrong?
2: Mom, I have to print out an English paper.
1: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to print out an English paper. 우리 paper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English paper 하게 되면 뭐 영어 과제, 영어 숙제, 영어 보고서 정도가 되겠고요. 자, 지금 남자가 영어 과제를 인쇄를 해야 되는 거야. 프린트아웃을 해야 되는데.
2: But my printer isn't working.
1: 자, 문제는 뭔가요? But my printer isn't working. 나의 프린터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 자, 남자가 지금 숙제를 프린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프린터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이 문제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0: Oh, did you check the ink?
1: 자, 잉크를 확인했는지 물어봐 줍니다.
2: Yes, I did. I think the printer is broken.
1: I think the printer is broken. 내가 생각할 때는 프린터가 고장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 Then why don't you use the printer at the public library?
1: 자, 우리 보세요. 남자 또는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을 골라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제안하는 내용 또는 부탁하는 내용 가운데 정답의 단서가 나와준 경우가 많은 유형이고요. 지금 여자가 얘기했던 문장, 바로 이 문장에 정답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0: Then why don't you use the printer at the public library?
1: 어려운 단어 없었지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공공도서관에 프린터를 사용하는 게 어떨지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 That's a good
1: 자,
2: idea.
1: 남자가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That's a good idea. 그 좋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0: The library closes at 5 p.m., so you should hurry.
1: The library. 자,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결국에는 결정적인 힌트가 또한번 반복이 된 거예요. 자, 도서관이 오후 5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너 서둘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2: Okay, I'll go right now.
1: Okay, I'll go right now. 내가 바로 지금 갈게요. 결국 남자는, 그렇죠, 도서관을 가겠네요. 우리 8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던 문제예요. 이어지는 9번 가보도록 합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Moonlight Movie Night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2: Mia, didn't you say you're going to the Moonlight Movie Night event?
0: Yes, Dad. It's this Wednesday.
1: 자, 일단 요일이 언급됐죠. 이번 주 수요일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결국 1번은 정답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2: I see. How much was the ticket?
1: How much was the ticket? 자, 티켓이 얼마였는지 가격을 묻는 표현이 나와준 거고요.
0: I didn't pay for it. It was free.
1: I didn't pay for it.

0: It was free. 돈을 내지 않았대요. 무료였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티켓 가격 언급이 된 거예요.
1: Great. It's at Glowdale Park, right?
0: Glowdale Park. 자, 우리 장소가 언급이 된 거고요. 바로 3번도 정답에서 제외가 되네요.
2: That's right. Can you pick me up?
0: Can you pick me up? 자, 우리 픽업이라는 표현이 듣기 평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차로 태우러 가다, 차로 태우러 오다 이런 의미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Can you pick me up? 하게 되면 차로 저를 태우러 오실 수 있나요?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1: Sure. When does it finish?
0: 자, sure라고 얘기한 다음에 When does it finish? 그게 언제 끝나는지 시간을 물어봐 줍니다.
2: It finishes at 9 p.m.
0: 자, 언제 끝난다고요? It finishes at 9 p.m. 오후 9시에 끝난다라고 우리 종료 시각이 언급이 된 거죠. 그렇다면 1번, 이후 3번 다음에 바로 5번에 대한 언급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렇죠. 4번 보기가 바로 정답 문제가 9번 문제였고요.
2: I'll call you when it's over.
0: I'll call you when it's over. 자, it는 당연히 it is의 줄임말이에요. 비동사와 over가 나오면 끝나다 의미가 되니까 끝났을 때 제가 전화할게요. 이런 의미로 우리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9번의 정답, 5번 보기였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째 문제는 여자가 하는 말의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는 바로 담화의 주제를 묻는 유형이었고,
2: Hello, students. Today, 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when there's a fire at school.
0: 자, 담화의 주제를 묻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화 앞부분에 항상 정답이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여자가 좀 전에 했던 그 문장 가운데 바로 정답이 들어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2: Today, 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when there's a fire at school.
0: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Today, 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when there's a fire at school.
0: 어려운 단어가 없었죠. Today 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when there's a fire at school. 뭐라고요? Today 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when there's a fire at school.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할 거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할 때, when there's a fire at school. 학교에 화재가 있을 때,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결국 여러분들, 여자가 하는 말의 내용. 우리 좀 전에 들었던 대로, 그렇죠? 바로 1번. 화재 발생 시에 행동 요령에 관한 담화다라는 거 금방 파악이 가능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2: First, cover your nose and mouth with a wet towel.
0: 자, 뭐라고 얘기하죠? 먼저, cover your nose and mouth. 코와 입을 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With a wet towel. 뭐? 젖은 수건으로.
2: Stay low under the smoke.
0: Stay low under the smoke. 자, stay low. 낮은 상태를 유지하래요.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있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under the smoke. 연기 아래로. 우리가 숨을 쉬려면 연기가 보통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숨을 쉬기 위해 낮은 자세를 유지하라는 의미나 마찬가지가 되겠고,
2: And use the stairs to leave the building.
0: Use the stairs to leave the building. 자, 건물을 나가려면 계단을 이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2: Do not use the elevator.
0: Do not us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또 해줍니다.
2: If you can't get out,
0: 자, 마지막 문장이 If you can get out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수 없다면
2: go to a window and call for help.
0: 자, 뭐라고 얘기하지요? Go to a window and call for help.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 If you can't get out, go to a window and call for help.
0: 자, 여기는 우리 call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뭐를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help 같은 경우에 여기는 돕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아니라 도움이라는 의미의 그렇지요. 명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되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수 없다면, go to a window, 창문으로 가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라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은요, 바로 1번 보기 정답이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담화의 주제를 묻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늘 출제되는 유형이 담화 앞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만큼 앞부분을 정확히 잘 듣는 것이 중요한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 유념해 줘야 되고, 혹시나

0: 부분을 놓쳤다 하더라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정답이 의외로 쉽게 나와주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10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오늘은 우리 2016 제1회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중학교 2학년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함께 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대비하는지 간에 그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파악하고 그 특징에 맞게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들었던 문제 가운데 몰랐던 표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내가 알았던 표현, 알았던 단어인데, 잘 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읽는 연습 꼭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중학 영어 듣기 능력 평가 3학년 해설을 맡은 이선욱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일단 시험 치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가셔도 계속 듣기 평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열심히 우리가 빈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1번부터 여러분 문제 기억하실 거예요.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거울. 자, 여러분 시험을 잘 치시려면 일단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목표 설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남자의 나는 신경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하시고, 자, 거울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요. 보자마자 벌써 느끼시죠?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square. 우리 square이라는 단어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할 때 사실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 square인지 아니면 round한 circle shape인지, 이런 말로 하겠네 라고 예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듣기 평가 지금부터 한번 들으면서 어떤 내용일지 들어가 볼게요.
1: Welcome. How may I help you?
2: Hi. I'd like to buy a mirror.
1: What shape are you looking for?
0: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때 보자마자 나는 이미 shape이라는 개념이 나올 줄 알았어. shape은 뜻이 형태,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look for 뜻이 뭘까요? look for, 찾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볼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를 향해서 막 이렇게 보게 되죠. 그게 look for, 그래서 찾다.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봐서 이제 답이 나올 건데, 보통 시험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중3이죠. 고등 가시죠. 너무 쉽게 여기서, 아, 나는 답이 이거야, 이렇게 줄까요?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줄까요? 대부분 어려워질수록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건 아니고 이거야, 라는 쪽으로 간다는 걸 예상하시면서 앞으로 좀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 I'm looking for a round mirror. I don't want a square-shaped one.
0: 자, 여기까지 하면서 벌써 사실은 1번이라서 지금 좀 쉽게 문제를 내긴 했습니다. Round한 shape을 원한다 했고요. I don't want a square-shaped one. 자, square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치실 때 여러분 할 거는 맞는 것만 적어놓으세요. Round네 이렇게. 혹은 지금처럼 Round네 하고는 동그라미를 딱 쳐놓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 그 다음.
1: Okay. Do you want a frame around it?
0: 자, frame, 안경테도 frame이고요. 액자에테도 frame이고요. 요런 것도 frame이 됩니다. 너 frame 거기 있는 거 원해?
2: Yes, a frame would be nice.
0: 자, frame would be nice. frame 좋아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frame 있는 건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두 개 쳤죠? 여러분도 요런 게 스킬이에요. 문제를 푸실 때 표시를 어떻게 할지

0: 언제까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가요?
1: Where will you put it? On a wall or on a desk?
0: 자, 어디에다 당신은 그것을 put, 놓다죠. 놓을 거야. On a wall. 자, 벽에다가 놓는 것도요. 꼭 위에서 밑으로 안 놓아도 put은 이렇게 붙여도 put이에요. 그래서 너 벽에다가 붙일 거야? 아니면 on a desk. 뭐예요? 책상 위에다가 놓을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2: I want to put it on my desk, not hang it on the wall.
0: I want to put it on my desk. 그래서 나의 데스크 위에 이렇게 얹을 거래요. 자, 이게 얹으려면 뭔가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hang, 걸다. 우리 행어 아시죠? 옷걸이 할 때 이렇게 걸잖아요. 나 거는 거 안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1: Then this one with the stand will be good for you.
0: 아, 여기서 답이 마지막 나왔네요. Then 그러면은 with the stand, 스탠드와 같이 있는 이 어떤 것이, 즉 스탠드 여기까지 나왔죠. 결론, 답은 어떻게 된다? 5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 Will be good for you.
2: All right. I'll get that one.
0: All right.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할만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음 2번도 갈 건데 자, 1번 통해서 느끼신 거 단어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표시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까지 여러분이 스킬로 지금 배우셨습니다. Number two, 대화를 듣고 Victory Escape Rooms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1, 2, 3, 4, 5 중에 4개는 나오고 하나는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마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순서랑 여기 나오는 내용의 순서가 같아요. 대부분 같아요. 자, 그럼 머릿속에서 일단 1, 2번을 듣고 아, 이게 나올까 말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킬이에요. 자, 테마와 준비 복장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테마라고 발음을 안 해요. 영어는. 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2: Victory Escape Rooms. How can I help you?
0: 자, 처음에는 자기 상호명이죠. Victory Escape Rooms입니다. 승리. Victory. Escape가 뜻이 뭐예요? 탈출하다. 그래서 아마 무슨 방탈출 게임처럼 뭐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Victory Escape 하는 방들입니다. 상호명.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Hi, I'm thinking of going there with my friends.
0: 얘가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하고는 저는 거기에 친구들과 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중3이 되면서 문제가 뭐냐? 영어는 길어져요. 고등 가도 더 길어집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선생님 하듯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한번 혹은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개념을 묶어보세요. 선생님의 어떤 강의에서는 늘 잔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잔가지를 좀 잘라내보시면 문장을 보기가 편안해져요. 오늘 선생님과 해설 강의 내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 Okay, we have three themes.
0: 테마를 발음 어떻게 했죠? theme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오, 테마 벌써 나왔습니다. 자, 무슨 테마인지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 Mystery Castle, Space Station, and Dark Forest.
0: 자, 이것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A, B, C 세 가지가 있구나 하고 끝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어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좋으니까 Mystery는 아시죠? 미스테리. 한 수수께끼 같은 Castle, 성. Space, 우주도 되고요. 공간도 되고요. 근데 Space Station이 돼버리면 우주선, Spaceship. 근데 Space Station은 우주역? 우주 정거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션이 역, 서울역 할 때 역도 되듯이 우주 정거장. Dark Forest. 다크 초콜릿 먹어봤죠? 다크한 뭐예요? 어두운 Forest. 삼림. 자, 그래서 일단은 A, B, C 세 개의 테마는 있구나까지는 됐고요.
1: Great. Up to how many people can use each room?
0: 딱 들었는데 이걸 자 1, 2번이 나왔으면 그 다음 2, 3번을 보고 계셔야 돼요. 준비 복장은 안 나오고 바로 몇 명까지 up to 지금 몇 명까지가 up to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까지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2: There is a maximum of six people.
0: 자 최대 maximum이 최대죠. of six people. 6명이라는 최대까지가 된대요. In each room, 각각의 room 안에서 allowed, 허용이 되는 것은 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답이 벌써 왠지 2번일 것 같다는 느낌이 오지만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2: Allowed in each room.
0: 자,

0: 이렇게 해서 답이 13까지 나왔고, 다음은 어떻게 갈까?
1: I see. How much does it cost?
2: It's $20 per game.
0: 나왔네요. 이용 요금이 $20 per game. 게임당이라는 게 per예요. 뭐뭐당 $20입니다. 자, 하고는 얼마야? cost란 단어 여러분 아시죠? 비용 혹은 비용이 들다.
1: We'd like to go there in the evening.
0: 자, 언제 가고 싶대요? In the evening에 가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2: No problem. We close at 10 p.m.
0: 나왔네요. We close at 10 p.m. 10시에 마감을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1: Sounds great. Thank you. I'll call you back.
0: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가뿐하게 앞으로 문제를 요런 아니인 것 하나를 빼낼 때는 아, 이렇게 스킬이 있구나. 물론 단어도 아셔야 되지만 하나, 두 개, 두 개를 머릿속에 계속 넣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틀리지 않는다라는 또 스킬 기억하세요. 자, 요거 됐으면 이제 우리 다음 3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 찾아간 목적. 자, 이때는 여러분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치셔야 돼요. 남자의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고, 남자 목소리에 나는 포커스를 주겠다. 자, 어떤 목적으로 얘가 갔을까? 자, 1, 2, 3, 4, 5를 보시면 이미 뭘알수 있다? 나올 단어를 예상할 수 있죠. 좌석수 추가. 그쵸? 좌석수를 추가. 아니면 샐러드 바, 설치. 이런 점심 식사. 전부 다 지금 내용이 달라져요. 학생의 회의 장소. 그리고 잔반 줄이는 방법. 다 달라집니다. 그것만 알아도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2: Good morning, Ms. Parker. I'm Eric, the student president.
0: 자, 일단 우리 아까 남자한테 신경을 쓰기로 했죠. 자기 얘기를 하네요. 저 에릭이고요. Student President. 학생회 장이래요. 자, 그런데.
1: Hello, Eric. How can I help you today?
0: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여자 목소리는 조금 덜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자에 더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2: Well, many students had some suggestions about our lunches.
0: 나오죠. 자, 지금 이 남자가 얘기해요. 많은 학생들은 had some suggestions. 자, 우리 suggest 뜻이 뭘까? 동사. suggest가 바로 제안하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근데 뭘 제안을 했냐면, 자, 요 suggest의 명사형이 suggestion이에요. About our lunches. 우리의 lunch에 대해서. 점심 식사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1: Oh, really? What did they say?
2: Students want to have more healthy options for lunch.
0: 자, 답이 거의 나왔네요. For lunch를 위해서 healthy한, 건강한 옵션들을 좀 가지고 싶다. 학생들이. 요것 때문에 자기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벌써 답이 점점 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2: So, could you please consider setting up a salad bar in the cafeteria?
0: 자, 요까지만 들으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샐러드 바 설치를 제안하려고 온 거예요. So, could you please consider? 좀 고려해 주실 수 있나요?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Setting up a salad bar. 샐러드 바를 어디에다가? In the cafeteria. 카페테리아에다가 샐러드 바 셋업 시켜주시는 거 고려해 주실 수 있나요? 딱 요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남자 말을 더 들어야 될지, 여자 말을 더 들어야 될지를 꼭 신경 쓰면서 들으세요.
1: I think a salad bar in the cafeteria could be possible.
0: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오, 괜찮네. 이 여자가 카페테리아의 샐러드 바는 could be possible.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1: But I'll have to talk with the other cafeteria staff.
0: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은 안 되고, I'll have to.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이거죠? Have to. I'll have to talk 누구랑? With the other cafeteria staff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다. 자, 지금 선생님 괄호 치듯이 계속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좀 빼보세요. 그러면 이 문장이 훨씬 더 보기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2: That'll be great. Thank you so much.
0: 자, 고마워요.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가뿐하죠, 3번은. 오케이, 자, 요게 됐으면 4번으로 갑니다. 자, 인터넷 설치 방문 기사가 방문할 시각만 우리는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딴건 필요 없고 시각만 들어볼게요.
2: Hello, this is Jaden from Thunder Internet Service. May I please speak to Mrs. Lee?
0: 자, 이건 그냥 상황만 나왔으니까요. 시각이 아니라. 그래서

0: 어떤 업체에 전 제이든이고요. 누구랑 좀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미세스 리.
1: Hi, this is she.
2: I'm calling about a visit to set up your internet.
0: 자, 왜 전화하는 거예요? 셋업하려고. 당신의 인터넷을 셋업하기 위해서 방문을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전화해요라고 하고는
1: You're supposed to visit me at 2:30 p.m.
0: 당신은 2시 30분에 저한테 visit 하기로 되어져 있는데요.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1: Right?
2: I'm sorry, but I'm running a little late. The traffic is heavy today.
0: 자, 뭐래요? 미안합니다. 저 I'm running a little late. 조금 늦게 도착을 할것 같아요. The traffic. 지금 교통체증이 있다. 이러면서 시간이 이제 2시 반이 아니라
1: I see. I'll be staying at home until 5 p.m. What time do you think you can get here then?
2: I think I can arrive there at 3 p.m.
0: 자, 답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3시에 거기에 도착을 할것 같네요. 라고 해서 결론은 일부러 헷갈리게 2시 반, 5시가 나왔지만 마지막 한게 보통 답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3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2: Is that okay for you?
1: That's fine.
2: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See you then.
0: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4번의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자, 5번. 여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정 얘기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생각하시면 좋답니다. Proud, 뭐예요? 자랑스러운이죠. Angry, 화가 난. Fearful, 뭐예요? 되게 두려움에 떠는. Nervous, 떨리는. Jealous, 질투가 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로 생각하시면서 여자에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Jake, you did a wonderful job today.
2: Thanks for coming to my performance, Aunt Nancy.
0: 자, 일단 너무 플러스죠. 너 정말 wonderful job. 잘했어. 했더니 남자가 감사합니다. 저의 퍼포먼스 보러 오셔서 뭐 연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앞에서 뭔가를 했나 봐요. Aunt Nancy.
1: You were amazing. You must have worked hard to be so good on stage.
0: 너 정말 대단했어. You must have worked. 자, 요거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Must have PP가 뭐뭐였었음에 틀림없어. 저는 열심히 했었음에 틀림없어. 그렇게 stage, 무대에서 so good, 그렇게 좋은 거, 즉 잘하는 걸 보니.
2: Yes. In the beginning, I wanted to quit because I kept making mistakes.
1: But you didn't give up.
0: 자, 초기에는요, 저 사실 퀵하고 싶었어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계속 keep ing. 뜻이 뭘까? 계속 뭐뭐하다. 계속 실수했어가지고. 하지만 너, give up 안 했잖아. 포기하지 않았잖아.
2: No. I practiced every day, even when I was very tired.
0: 자, 네, 저 매일 연습했어요. 심지어 언제? 내가 tired 했을 때.
1: Your movements were much smoother than before.
2: Thank you for praising me.
1: It's great to see how much you've improved.
0: 자,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으로 가고요. 좀 그래도 해석을 한다면 당신의 움직임은 훨씬 더 smoother. 그 전보다 부드러웠다. 감사해요. 계속 칭찬해 주잖아요. Praise. 칭찬하다. 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와. It's great, 좋아, to see, 보는 게. How much you have improved. 너가 얼마나 이렇게 향상이 됐는지를 보는 게참 좋아. 너무너무 훈훈한 분위기로 5번은 끝이 났기 때문에 플러스 느낌입니다. 자, 6번 같은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 특징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의외로 문제가 쉽습니다. 자, 특징이 바로 나오네요. 지금 무릎 보호대를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 특징 파악을 하셨으면, 자, 6번 한번 들어보면서 답을 찾아볼게요.
2: Number one.
1: Be careful. You almost bumped into that pole.
2: Oh, I didn't see it. Thanks for telling me.
0: 자, 듣자마자 bump into. 자, 어디에 충돌하다죠. 전혀 그 분위기 아닌데요. 조심해. 너 거의 그 기둥에 충돌할 뻔했잖아. 못 봤어요. 고마워.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줘서. 라는 느낌 전혀 아니죠? 그래서 1번 아니다. 자, 2번.
2: Number two.
1: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2: No, it isn't. You can sit here if you'd like.
0: 자, 우리 요거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써요. 여기 자리 있나요? 이런 말. 그래서 이 좌석은 테이큰 된 상태인가요? 자, 좌석을 묶고 있는 상태

0: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도 될수 없다. 자, 너가 원하면 여기 앉아. 이렇게 해석은 됐고요. 답은 전혀 아니네요.
1: Number 3.
2: Do you mind lowering your voice a little?
1: Sorry, I didn't realize I was being loud.
0: 자, 얘도요. mind가 마음만 되는 게 아니라 싫어하다. 너 싫어? 뭐 하는 게? Lowering your voice. 너의 목소리를 낮추는 거 싫어? 이 말은 정중하게 목소리 좀 작게 해줄래요? 라고 지금 요청을 했어요. Sorry. 저 몰랐네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다 realize I was being loud. 내가 큰 소리 낸지 몰랐네. 자, 전혀 그림과 맞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아마 답은 4번, 5번으로 가지 않을까.
1: Number 4.
2: Do I need to wear knee pads here?
1: Yes, they're required for safety.
0: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So knee pads를 wear. 우리 입다. 입어야만 할까요? 즉, 이거 해야만 할까요? 했더니, yes. They are required. 그것들은 요구되어져. 즉, 너 이거 필수로 해야 돼. For safety를 위해서. 안전함을 위해서. 적절한 대화 4번이겠네요.
1: Number 5.
2: Is there a swimming pool in this hotel?
1: Yes, there's one on the fourth floor.
0: 자, 아무리 봐도 스위밍풀 얘기가 우리 안 맞죠? 그래서 답은 될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스위밍풀 있어요? 물어보니까 4층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7번. 자, 대화를 듣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부탁을 할 건가 봐요. 자, 우리는 남자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남자가 어떤 부탁을 할까? 들어볼게요.
1: Hey, Anna, where are you going? The baseball game is going to start soon.
2: I know, but I want to go to the gift shop before it starts.
0: 자, 일단은 우리 대화의 주제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처음에는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 그 장소. The baseball game is going to start soon. 하고는 야구 게임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I know, but 자, 항상 그 우리 독해 문제도 그렇고요. 내용은 근데 하는 쪽으로 전부 우리가 포커스가 가게 됩니다. But I want to go to the gift shop. 나 gift shop에 가고 싶어. Before it starts. 그것이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야구장, 그러다가 gift shop 쪽으로 이제 들어가요. 내용이.
1: Oh, what are you going to buy from there?
2: I'd like to get cheering sticks with the team's new design.
0: 답이 나왔습니다. 자, 너뭐살 거야, 거기서? 하니까, I'd like to get cheering sticks. 여러분. Cheer 뭐예요? 응원하다죠. 응원 스틱들을 with the team's new design, 그 팀의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되어진 응원봉을 아마 얘가 사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 That's a great idea. Could you buy me one pair too?
0: 자, 이걸 부탁하네요, 남자가. 자, 그래서 너 나한테 one pair, 한 쌍의 응원봉을 좀 사줄 수 있겠니? 하니까
2: Of course. Using the new cheering sticks will be a great way to support our team.
0: 사준대요. So using the new cheering sticks를 사용하는 것은 will be a great way. 대단한 방법이야. 뭐 할? To support our team. 우리 팀을 응원할. 그래서 답은 벌써 응원봉 사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1: I agree. Thank you.
2: No problem. I'll be back soon.
0: 나곧 올게. 이렇게 문제가 풀리네요. 자, 8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을 듣고요. Power Writing Workshop. 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나올 건가 봐요. 자, 순서대로 아마 나올 거다 생각하시고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보시면서 체크해 나가시면 편하다. 기억하시죠? 자, 일단 우리 8번 뭐라고 하는지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2: Attention students, I'd like to tell you about the upcoming Power Writing Workshop. This workshop is designed to help you improve your writing skills through guided practice and group activities.
0: 답이 목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 attention 여러분 학생분들 I'd like to tell you 말해줄게요. upcoming 곧올 power writing workshop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하면서 1번이 나왔어요. 이 workshop은 is designed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뭘 위해서? To help you improve. 자, 우리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아시죠? 너 당신들이 improve your writing skills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이 목적으로 우리는 디자인을 한 거야. 그래서 벌써 나왔고요. 자, 우리 through A and B. 이렇게 이두 가지.

0: 를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가 되어진 연습과 그룹 액티비티 활동들을 통해서. 자, 그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볼게요.
1: It'll be held in the school library after school on April 17th.
0: 고맙게도 on April 17th라고 하고 날짜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참가 방법이나 지도 강사 이걸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 If you want to participate, please sign up in a group of three people on the school website.
0: 같이 봤는데 참가 방법이 지금 딱 나왔네요. 너 참가하고 싶은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한테 물어봐요. 알려줘요. Please sign up in a group of three people on the school website. 참가하려면 school 웹사이트에 3명의 그룹으로 sign up. 너네가 다 이렇게 신청해. 라고 나왔습니다. 자, 4번, 5번만 남았어요.
1: Since space is limited, only six groups will be accepted. Please bring a notebook and a pencil to the workshop.
0: 자, 마지막에 나오네요. 공책과 연필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4번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답은 8번에 4. 자, 9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시는데요. 자, 의외로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히 생긴 게다 다른 거니까.
2: This is a place in nature that many tourists love to visit. You can find it where rivers or streams flow.
0: 자, 이까지 하면서요. 지금 보세요. 자, 여기는 장소다. 자연에 많은 투어리스트들이 방문을 하고 싶어 하는. 까지로는 1, 2, 3, 4, 5가 다 맞는데, 당신은, 자, 어디에서 이걸 발견하냐? flow. 강이나 streams. 계율이 흐르는 곳. 이라는 곳에서 벌써 물 쪽이라는 두 개로 좁혀졌어요. 자, 그 다음.
2: Some famous ones are over 100 meters tall.
0: 자, tall. 이렇게 뭔가 위에서 밑으로, 그쵸, 높이가 느껴지고요.
2: You can see the water dropping down from a very high place to a low place.
0: 자, 여기서 바로 답은 폭포가 나오네요. 당신은 물이 떨어지는 걸 보는데, from A to B인 거예요, 지금. 크게 보시면. 그래서 저기 높은 장소에서 낮은 장소로 떨어진다. 까지만 해도 벌써 답이 5번으로 가고요.
2: It makes a loud sound when the water hits the bottom.
0: 그것은 큰 소리를 냅니다. 물이 bottom, 밑바닥에 떨어질 때.
2: The falling water creates tiny water drops in the air.
0: 자, 그 떨어지는 물은 만들어내요. 타이니한 작은 물방울들을 in the air, 공기 중에.
2: When sunlight shines through these drops of water, beautiful rainbows often appear.
0: 자, 그래서 when sunlight, 햇볕이 뭘 통해서 이런 수증기 같은 물방울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shine을 하면, 빛나면 아름다운 우리 rainbow 아시죠? 무지개들이 자주 appear, 나타납니다. 까지 해서 끝까지 사실은 안 들었어도 답은 나왔지만 공부를 해봤어요. 자, 우리 10번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게 아마 있을 건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Number one.
2: I heard you got a new puppy.
1: Yes, he's so cute and playful.
0: 괜찮은데요? 나너 새로운 강아지를 가졌다는 거 들었어. 했더니 귀엽고 playful. 저를 playful. 뭔가 막 장난을 잘 치는 느낌이죠.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1번 내용.
1: Number two.
2: I have a slight headache.
1: You should lie down and get some rest.
0: 자, 우리 머리 아픈 두통을 headache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약간의 headache를 slight headache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머리가 아파. You should lie down. 자, lie는요, 거짓말하다만 되는 게 아니라 1번 거짓말하다, 네, lie down. 눕다도 돼요. 그래서 너 누워야만 해. 그리고 쉬다. Get some rest. 좀 쉬어. 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죠? 1, 2번.
1: Number three.
2: How many people are coming to the party?
0: How many people? 몇 명이 파티에 오냐라고 했더니
1: The party was boring.
0: 뭐래요? 몇 명이야? 이러면 우리가 숫자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아, 그 파티 boring. 너무 지루했었어. 라고 어색하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1: Number four.
2: How about trying the new Vietnamese restaurant today?
1: Okay. I heard their rice noodle dishes are delicious.
0: 자, how about 이란 뜻이 what about, how about 기억하세요? 뭐뭐는 어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How about trying the new 베트남

0: 베트남 발음 들으셨어요? 베트남의라는 형용사가 Vietnamese 이렇게 돼요. Vietnamese restaurant이라고 우리는 베트남 음식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음식점인데 새로운 거 한번 trying, 한번 시도해 보는 거, 먹어보는 거 어때? 라고 하니까 Okay, I heard their rice noodle dishes. 자, 우리 쌀국수, rice noodles. 그래서 쌀국수 그 음식이 are delicious, 맛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perfect, right? 그래서 4번도 괜찮고요. 자, 마지막.
1: Number 5.
2: What should I wear to the interview?
1: I'd suggest your black suit.
0: 자, 여기까지 들었어요. What should I wear? 나는 무엇을 입어야만 할까? 어디에? To the interview에. 했더니, I suggest, 나는 너한테 제안해. 뭘? Black suit를. 까지 하면, 괜찮네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괜찮았던 상황이 3번만 좀 이상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까지 잘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우리 영어 듣기 평가 나머지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은 그거 저와 같이 끝까지 나머지 공부 열심히 하도록 좀 이따 뵐게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여행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뭐
1: 당연히 여행 간 곳의 현지 음식, 맛있는 거 먹어야죠. 네.
0: 오늘 살펴볼 도시는 딤섬이 가장 유명한데요. 선생님, 딤섬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딤섬은 진짜 딤섬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특히 그 종류 중에서도 샤오롱바오 정말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이 도시에 가면은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이 도시에 가면 얌차 문화를 일단 즐길 건데요. 얌차 문화가 뭐냐면 차를 마시면서 간식을 먹는 거예요. 이런 딤섬도 포함됩니다. 약간 브런치 느낌이요. 어느 도시인지 감이 오시나요?
1: 네, 지금 감을 딱 잡았는데 아침에는 또 차찬탱이라고 해가지고 밀크티와 파인애플빵을 함께 먹는 바로 그곳. 자, 오늘의 도시 홍콩 아닌가요?
0: 맞습니다. 파인애플 없는 파인애플빵이죠. 그 빵에 차가운 버터를 쏙 넣어주는데 고소한 풍미가 또 일품이라고 합니다.
1: 홍콩 영화 중경삼림에 나왔던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에스컬레이터도 꼭 가봐야 하는 곳인데요. 약 800m 길이로 20분 동안이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0: 20분이나요? 그동안 뭐 해야 되죠? 우리나라처럼 막 황급하게 막 걸어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이곳이 양옆으로 레스토랑, 뭐 카페, 상점들이 쭉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라고 해요. 네.
0: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 홍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화려함과 빈부격차가 공존하는 도시, 홍콩이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선생님, 이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중국에 다시 반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어는 어떤 걸 쓰나요?
0: 좋은 질문입니다. 홍콩은 영어와 중국어 모두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표준 중국어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여행을 간다면 영어, 중국어 모두 알면 대다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그런데 선생님, 어쩌다가 이 홍콩이 이렇게 영국의 식민지

0: 됐을까요?
1: 그 비극적인 역사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는 19세기 동아시아의 개항과 깊이 관련된 곳입니다. 홍콩은 중국 남쪽 바다에 면한 작은 반도와 섬들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땅은 좁지만 바다를 통해 세계 곳곳과 연결되기 좋은 위치 덕분에 일찍부터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홍콩이 세계적인 자본주의 도시로 알려진 이유도 바로 이 지리적 특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홍콩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영국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원래 중국 땅이던 홍콩이 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의 이름을 아시나요? 당 태종에 이어 개원의 치세를 이룩한 당 현종은 양귀비와의 사랑에 빠지고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나라를 기울게 하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이 꽃에 양귀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양귀비가 죽고 천여 년의 시간이 지나 중국은 이 꽃의 추출 성분으로 만든 마약으로 인해 격동의 근현대 초입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약의 이름이 바로 아편인데요. 중국 근현대사의 시작을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제, 옹정제, 권륭제를 거치며 최전성기를 누렸던 청나라는 19세기부터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인구 폭증으로 인해 농경지가 부족해졌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러한 내부 문제들은 전국 각지에서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내부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양 세력의 압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영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차, 비단, 도자기 같은 중국 상품을 엄청나게 수입했습니다. 대금은 주로 은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역 형태는 영국에 큰 문제를 안겼습니다. 청나라는 영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국은 수입에 비해 수출이 크게 부족한 상황,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 적자에 시달렸던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결국 무역 적자를 만회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무역 적자가 커진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대량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편은 사람을 중독시키는 마약이었기 때문에 중국 사회에 큰 피해를 주었고 결국 청나라는 임칙서를 항구에 파견하여 아편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편 무역을 금지하고 폐기시키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당시 아편굴이라는 곳에 누워 아편을 피우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은 노동력을 상실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 위기와 국민 건강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청나라에 안겼기에 아주 강경하게 대처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영국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바로 전쟁을 일으키기로 한 겁니다. 이 전쟁을 두고 같은 영국인인 글래드스턴이라는 정치인은 부끄럽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전쟁을 단행했고 결국 1840년 아편 전쟁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영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압도했고요. 1842년 난징 조약을 맺으면서 상하이,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항했고 홍콩섬을 영국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콩이 영국의 땅이 된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영국이 차지했을 때만 해도 홍콩은 작은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돌섬에 무슨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불평하는 영국인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무역항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항구에는 세계 각국의 배들이 오갔고요. 바닷가에는 창고와 무역회관이 세워졌습니다. 언덕 위에는 서양식 건물이 들어섰고 거리에는 영어 간판이 걸리며 점점 국제 도시의 분위기를 띠게 되었죠. 영국은 홍콩을 동아시아 무역

0: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홍콩은 특히 금융과 무역 분야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글로벌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배경과 역사적 성장 과정은 오늘날 홍콩 특유의 역동적이고 국제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답니다.
1: 이 아편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중 하나로 성장을 한 거네요.
0: 맞습니다. 사실 홍콩이 경제적으로만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선생님, 영화 영웅본색, 취권, 천녀효혼 그런 영화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당연히 알죠. 뭐 특히 이 아뵤! 네. 이소룡과 성룡, 네, 주윤발, 뭐 장국영까지 모두 이 홍콩 영화하면 생각나는 배우들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이 노란색 트레이닝복과 쌍절곤, 이거 가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음악도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천밀밀이라는 노래가 진짜 인기 많았었어요. 여명이라는 가수이자 배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가요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막 이슈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홍콩 문화는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1: 네, 마치 이 홍콩 문화가 당시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의 이 케이팝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선생님, 홍콩의 주거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1: 2021년 조사에 따르면 11년 연속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그게 바로 홍콩이라고 하는데요.
0: 경제는 발전했지만 빈부격차는 훨씬 심각해진 상황이네요.
1: 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서 정치적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990년대 홍콩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는 곳인데요. 영화 중경삼림에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장소입니다. 좁고 긴 언덕을 따라 이어진 이 에스컬레이터는 홍콩만의 독특한 도시 풍경을 보여주며 영화 속 장면과 겹쳐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낭만적인 이미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90년대 홍콩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요. 젊은 청년들이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묘사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1997년 7월 1일, 홍콩은 오랜 영국 식민지 시절을 끝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반환식에는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 장쩌민과 현재의 영국 국왕인 당시 찰스 왕세자가 직접 참석해서 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홍콩이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기에 단순히 땅만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일국양제. 다시 말해, 한 나라의 두 제도를 뜻하는 일국양제를 실시를 하기로 하는데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50년 동안은 홍콩의 자유와 생활 방식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홍콩은 특별행정구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홍콩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시기 홍콩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또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마카오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16세기 중반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중국 남부 마카오의 자리를 잡으면서 마카오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 식이었죠. 이후 400년 가까이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고 1999년이 되어서야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이때 반환 방식은 홍콩과 마찬가지로 일국양제의 원칙이 적용되었지만 홍콩이 국제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면 마카오는 관광과 문화로 더 유명했습니다. 그럼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중국은

0: 일국 양제를 약속했습니다. 즉, 홍콩의 자유와 생활 방식을 최소 50년 동안 보장하겠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오랫동안 자유로운 선거, 언론의 자유, 집회와 표현의 자유 등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반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중앙정부가 선거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 홍콩 시민들은 약속했던 민주적 권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와 저항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외세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의 안정과 통합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통제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처럼 한쪽에서는 자유와 약속의 보장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통합을 강조하는 입장에 부딪히다 보니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홍콩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4년에 일어난 우산 혁명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홍콩 정부가 중국의 입김을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자 수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산 혁명은 비록 즉각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홍콩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목소리를 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원하는 시민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융도시이자 자유의 상징으로 불렸던 홍콩은 지금도 여전히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국가의 입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홍콩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의 의미, 그리고 세계사의 큰 흐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1: 야, 홍콩의 역사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아편 전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국제 금융 도시로 성장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또 민주주의로 인해 갈등하는 상황까지 있었네요.
2: 네, 홍콩은 정말 이렇듯 복잡한 역사를 가진 도시죠. 자, 그런데 선생님, 이 홍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일단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약을 막았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 정말 좀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당시 영국 의회에서도 이건 영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다 라며 거센 비판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됐죠. 이게 바로 제국주의 시대의 민낯입니다.
2: 또 약속의 중요성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국 양제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홍콩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 거잖아요. 원래 이 50년간 홍콩의 자유와 자본주의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통제가 강화되면서 우산혁명까지 일어났으니까요.
1: 맞아요. 우리나라와 홍콩이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9세기 우리나라도 강제 개항을 당했고 식민 지배도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홍콩과 우리나라 모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홍콩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27년이 되면 반환 30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실 지금으로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홍콩은 그저 먹거리, 쇼핑 그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역사를 보고 나니 정말 무겁고 다르게 다가오네요.
2: 오늘 홍콩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역사 이야기가 가득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요.
2: 안녕!

0: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고대 법의 기원인 함무라비 법에서는 똑같이 눈을 빼는 것으로 처벌을 제한합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큼 똑같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응보의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응보주의의 목적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통해 도덕적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은 정의를 위해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손해와 손실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불균형과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결고리 사회 권유정입니다. 우리 이번 16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정적 정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도덕 시간에는 여러분 분명 기억나실 텐데요. 예방주의와 응보주의, 이 처벌의 목적에 따른 구분들 살펴보고 올라왔거든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확장 지어서 각각의 어떤 대표하는 사상가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상가들이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교정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교정적 정의란 개인이나 집단에 입힌 손해에 관한 처벌과 배상의 공정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설명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 대가로서 받을 수 있는 게 처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그만큼의 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지른 잘못보다 더 과도한 처벌 혹은 더 적은 처벌 이런 것들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적절한 만큼의 처벌, 적절한 만큼의 배상 이때의 공정함을 우리가 교정적 정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함께 보고 넘어왔었던 이 응보주의와 예방주의 그 각각의 처벌의 목적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처벌의 목적, 응보주의에 따르면 범죄에 상응하는 해악을 처벌로 가하는 것이 처벌의 목적입니다.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 대가를 치르는 것 자체가 처벌의 목적이다 라고 바라본다면 응당한 보복을 강조하는 응보주의가 되겠고요. 자, 예방주의에서는 처벌의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모습을 뉴스 기사로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두렵다. 나도 저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라는 두려움이 들게 되죠. 자, 이때의 두려움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그리고 이 범죄가 예방된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어때요? 사회 전체로서는 행복이 증진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예방주의에서 강조하는 처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0: 자, 한편 문제점으로 응보주의에서는 상응하는 해악에 마땅한 처벌을 가하는 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 범죄자 교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방주의에서는 우리가 처벌을 통해서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지만 그때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는가?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범죄자도 어쨌든 하나의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을 단순히 사회 전체의 안정,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게 된다면 이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엄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교정적 정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형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고자료로서 전 세계 사형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살펴봤을 때 지금 사형제도 유지국,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몇 개 없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일반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지하거나 혹은 법적으로 모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형제도는 과거부터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거리가 됐었거든요. 대표적인 두 학자, 칸트와 베카리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칸트는요, 응보주의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응보주의의 입장. 자, 그리고 베카리아는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이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응보주의 우리 개념 기억하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봤던 거. 그 개념들을 그대로 이어와서 칸트는 처벌을 받을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벌이 부과될 때 처벌이 정당하다라고 합니다. 뭐 다른 목적 아니에요. 범죄 예방, 범죄자 교화 이런 목적들 아니고 그냥 너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처벌이 정당한 처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한편 베카리아는요,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방법은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교화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통해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라면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이 사형에 관한 입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칸트는 응보주의에 따라서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살인자에 대해서는 뭐다? 응보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응보적인 처벌, 살인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은 바로 사형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칸트가 하게 되겠고요. 베카리아는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요 반대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생각해봤을 때 우리 사형제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살인자가 사형이라는 어떤 범죄 처벌을 받았을 때 그 인상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일평생 기억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상에 효과적으로 남고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인 것은 종신노역형이라는 어떤 대안적인 처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일평생 이 범죄자가 노역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이 훨씬 더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베카리아가 하게 되겠습니다. 자, 원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법적 처벌은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와 관련된 다른 선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행해져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떠한 경우든 처벌을 받은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2: 사법적 처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처벌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0: 정말 많이 나오는 칸트와 베카리아의 원문이거든요. 먼저 칸트, 사법적 처벌은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와 관련된 다른 선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행해져서는 절대 안 되고 이때의 다른 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범죄 예방, 범죄자 교화 이런 선들을 위해서 처벌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든 처벌을 받은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너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돼 그 이유만으로 부과될 때 정당하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한편 베카리아는요, 사법적 처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처벌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즉, 이 범죄자를 시민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혹은 교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해악을 막고 또 한 가지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강도만을 가져야 된다. 범죄의

예방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베카리아의 원문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진안강의 분배적 정의에 이어서 교정적 정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 잊지 말고 우리 다음 강에 만나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0: 사람들은 공중에 머무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하죠. 동시에 점프한 이렇게 멋진 사진을요. 하지만 공중에 멈춰있지 못하고 곧 떨어지고 맙니다. 무언가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힘. 우리는 이것을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중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그러면 오늘 같이 도대체 이 중력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 교육과정 연계되는 부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중학교 과학에서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중력의 정의, 방향, 크기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이게 그대로 연계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통합과학에서도요. 중력의 작용으로 라고 되어 있죠. 중력이 무엇이고 중력의 작용으로 물체는 결국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됩니까? 거의 유사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과학이 정말 중요해진 거죠. 같이 한번 그 연계되는 부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요. 도대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힘을 공부할 때는 딱 세 가지의 관점입니다. 힘의 정의, 힘의 방향,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요 세 개 정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요 그림에서 어때요? 네, 모든 물체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력의 방향 정의 속에 답이 있네요. 그렇죠.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이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물리량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라고 보신다면 일단 우리가 중력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게예요. 이 둘은요, 완전히 같은 용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작은, 질량이 작은 물질은요, 이 지구가 살살살 잡아당긴다면 질량이 큰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 은요 바로 엄청 세게 잡아당긴다는 거죠. 아, 그러면 두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 우리가 그 고유의 양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걸 바로 우리가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중력의 크기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질량이고 그러한 질량에 중력의 크기 무게가 비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력의 영향, 즉 중력에 의한 현상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우리 고드름,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 고드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마 끝에 보면요, 비 온 다음에

겨울철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모두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에다가요, 이렇게 전구를 매달아서 아래로 톡 떨어뜨리면 네, 아래로 떨어져요. 이유는 바로 중력 때문이죠. 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과가요, 점점 익다가 아래로 툭 떨어지는 이유도 중력 때문일 것이고, 굉장히 높은 곳에 있던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모두 중력 때문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할 때이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무게와 질량이요, 굉장히 많이 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정확하게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앞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바로 무게, 그러니까 지구 혹은 달, 얘네가 끌어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가 무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 있어요. 그 고유한 양은 우리가 바로 질량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구에서요, 제가 6kg이라고 하는 물체 하나를 측정합니다. 아, 얘 지금 6kg이구나. 수평이 지금 딱 맞는다면, 아,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6kg인 거예요. 얘를 가지고 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 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달로 가져간다라고 해서,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고유의 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달로 가져가도요, 아, 지구에서 6kg이었으면, 달에서도 이 물체의 질량은 6kg인 거예요. 다만, 지구에서 6kg의 이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크기를 측정했더니 58.8N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랑 달이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같은 물질이더라도 달로 가져가면 훨씬 더 약한 힘으로 끌어당겨요. 그 무게가 9.8N이 되는 겁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같이 정리해 보면 질량이라고 하는 건 물질 고유의 양이기 때문에 측정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혹은 달이 끌어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중력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통합광학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그 내용이요, 그대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통합과학에서도요, 그럼 도대체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늘 작용하고 있는 힘, 바로 중력이잖아요. 그 중력 때문에 우리 자연현상,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냐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도 중력 때문이고요. 그리고 공의 포물선 운동, 우리가 높이 공을 던졌지만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물체의 운동 역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 높이 있던 물이요, 아래로 떨어지는 것, 이건 역시 중력의 영향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림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역시나 같이 중력의 정의 나오는 거고요. 중력의 방향, 중력의 크기, 동일한 내용들이 통합과학에 그대로 연계가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글자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것은 이렇게 수식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다르지 않은 것이요. 우리가 중력의 크기, 무게라고 하는 것을 이미 중학교 때 9.8에다가 질량을 곱합니다. 그 9.8 를 우리가 중력과 속도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처럼요, 중학교 과학에서 중력 잘 정리했으면 통합과학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만점왕 연산 12단계에 온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조은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연산 12단계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연산을 잘하게 되면요. 오, 수학 계산이 굉장히 정확해지고요. 그리고 빨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만점왕 연산 12단계에서는요, 분수의 나눗셈, 그리고 소수의 나눗셈, 그리고 비례식과 비례배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첫 시간이에요. 1차시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그첫 번째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내용을 소개할게요. 먼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 1일차, 2일차의 내용을 함께 만나볼 거예요.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는 어려워서 일부 문제들을 선정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리부터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분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 네, 맞아요. 진분수도 있고요, 단위분수도 있고요, 가분수, 그리고 대분수도 있죠. 그 중에서 진분수라고 하는 건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차시에서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 방법도 알아보고, 또 분모가 다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도 알아볼 거예요. 과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리깨치기입니다. 먼저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를 알아볼 거예요. 분모가 진짜 같은가? 자, 여기 볼게요.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입니다. 분모가 둘다 5로 똑같죠? 이게 바로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는 하나, 즉 전체를 1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수직선 0, 그리고 이만큼이 1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분의 4 나누기 5분의 1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을 다섯으로 똑같이 나누어요. 자, 그러면 이 수직선에서 눈금 한 칸만큼은 얼마나 나타낼까요? 그렇죠. 바로 다섯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니까 5분의 1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분의 1, 다음 5분의 2, 다음 5분의 3, 다음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는요,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분의 4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것을 5분의 2씩 몇 번으로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 한 칸이 5분의 1이니까 두 칸이면 5분의 2죠. 그 다음 두 칸이면 5분의 2예요. 이렇게 5분의 1씩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네. 그래서 그 몫을 우리가 2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와 같이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는요. 5분의 1이 몇 개지?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5분의 1이 몇 개일까? 5분의 4는 5분의 1이 4개만큼 있는 수고, 5분의 2는 5분의 1이 2개만큼 있는 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4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두 개씩 나누는구나. 그러면 4 나누기 2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4 나누기 2는 2죠. 우리가 조금 전에 수직선으로 살펴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분모가 같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는요, 분자끼리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이때에는 분모는 생각하지 않고 분자끼리만 나누어도 우리가 그 몫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역시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는 앞에 있었던 이 진분수의 분자가 이 뒤에 있는 이 나누는 수에 있었던 이 분자로 딱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7분의 3 나누기 7분의 4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걸 생각하면서 7분의 3 나누기 7분의 4는 그래, 분자끼리 나눈다고 생각하자 해서 3 나누기 4를 했더니 선생님,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6학년 1학기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우리가 이거 어떻게 몫을 나타냈었나요? 그렇죠. 우리 1 나누기 4는 4로, 넷을 1을 4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면 3 나누기 4는 4분의 1이 3개만큼 있는 것이다. 4분의 3.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분수 형태로 그 몫을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3 나누기 4는 4분의 3과 같이 이렇게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래 다시 한번 볼게요. 분모가 같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는 분자끼리의 나눗셈을 몫을 무엇으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만약 이 나누어지는 수의 분자가 나누는 수의 분자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그렇죠. 분자끼리 나누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몫을 분수로 나타내자. 자, 어때요? 쉽죠? 자, 이번에는 분모가 다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을 알아볼 겁니다. 조금 전에는 분모가 똑같았으니까 그냥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했잖아요.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4분의 3 나누기 16분의 3의 계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기만 하면 오, 그대로 나눗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분모를 똑같게 만드는 거 우리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바로 통분이라고 부르죠. 자, 통분을 할 때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모가 4야? 분모가 16이야?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무엇으로 통분하면 될까? 그렇죠. 16으로 통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4분의 3을 분모가 16인 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이수를 곱해야겠네. 그렇죠. 4를 곱해야겠죠.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4분의 3이 16분의 12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분모가 똑같아졌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16분의 12 나누기 16분의 3 이렇게 바꿔 나타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그렇죠. 분자끼리 나누어주면 되겠죠. 12 나누기 3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 4, 10이죠? 그러니까 몫은 4가 된다. 분모가 다르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는 통분한 다음에 분자끼리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는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분모가 다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인데 이번에는 5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둘다 분모가 서로 다르잖아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최소 공배수 생각해서 할 때, 머릿속으로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가장 쉽게 공배수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두 분모를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분의 1 이것을 3분의 2랑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다.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5분의 1이야? 그럼 이번에는 분모에 3 곱하고 분자에도 똑같이 3 곱해볼까? 그랬더니 5, 3, 15. 15분의 1, 3은 3. 이렇게 바꾸어 나타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3분의 2도 한번 통분해 볼 거예요. 3분의 2야. 3분의 2, 15로 통분을 할 거니까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하자. 곱하기 5, 곱하기 5. 그랬더니 3, 5, 15분의 2, 5, 10. 오, 15분의 10이 되네. 이렇게 통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래 그대로 써볼게요. 15분의 3, 15분의 10. 이렇게 바꿔 나타낼 수 있죠. 이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합니다. 3 나누기 10이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가 되니까 10분의 3이구나. 이렇게 그 몫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와 같이 분모가 다르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는요, 통분을 한 다음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나누어지는 수의 분자가 나누는 수의 분자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 일단 통분을 해주자. 통분 똑같이 분모를 만들어줬죠?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통분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분자끼리의 나눗셈? 오,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 원리 어렵지 않았죠? 네,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1일차의 내용을 한번 만나볼게요. 자, 우리 매차시는요,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한 번에 다 풀려고 하지 말고요. 하루에 딱한 장만. 그러니까 두 쪽이죠? 두 쪽만 해결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1일차입니다. 분모가 같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예요.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연산 키입니다. 7분의 6 나누기 7분의 3이에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죠? 이런 경우,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나? 한번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분자를 살펴보니까 6이랑 3이에요. 6이랑 3을 딱 생각해보니까 5, 6 나누기 3은 2. 이렇게 바로 떠오르죠.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6 나누기 3이라고 쓰고 그 몫을 2라고 써보면 되는 거예요. 분자끼리 나누어서 몫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진짜 간단하죠? 자, 여러분도 분모가 같다면 이렇게 분자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1번부터 한번 보죠.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분모가 같은가 확인하는 겁니다. 분모 4로 똑같죠? 그러면 분자끼리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러면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은 4분의 1이 3개만큼 있고 4분의 1을 하나씩 해서 몇 묶음이 될까 하는 거니까 3 나누기 1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그 몫은 3이구나라는 것 여러분 알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다음 5분의 4 나누기 5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5분의 4는 5분의 1이 4개만큼 있는 거고, 5분의 1씩 몇번뺄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 4 나누기 1을 생각하면 되겠네. 4 나누기 1은, 그렇죠. 몫은 4가 되는 겁니다. 자, 몫은 3, 그리고 4예요. 다음 3번 볼게요. 7분의 4 나누기 7분의 1입니다. 역시 분모가 똑같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4 나누기 1이에요. 4 나누기 1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몫이 4가 되겠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다음 4번. 8분의 5 나누기 8분의 1이에요. 이것도 역시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끼리 나누어 줍니다. 5 나누기 1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 몫은 1이 되는구나,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5번 볼게요. 9분의 7 나누기 9분의 1이에요. 분모 똑같죠? 분자끼리 나누어 줍니다. 7 나누기 1이에요. 7 나누기 1은 7이죠. 다음 6번. 10분의 3 나누기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3은 10분의 1이 3개만큼 있는 수죠. 그러면 10분의 1씩 3번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 3 나누기 1이다 라고 생각하자. 3 나누기 1은 3이 되는구나. 다음 7번입니다. 11분의 9 나누기 11분의 1이에요. 11분의 9는 11분의 1이 9개 있는 수예요. 11분의 1씩 총몇 번을 뺄수 있을까? 9 나누기 1을 생각하면 9가 되겠죠. 다음 8번. 11분의 7 나누기 12분의 1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분모가 똑같아요. 그러니 분자끼리 나누자. 7분의 1, 7 나누기 1을 계산해서

이것은 7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다음 9번 보죠. 13분의 8 나누기 13분의 1이에요. 역시 분모가 똑같죠. 그럼 분자끼리 나누어 줍니다. 8 나누기 1. 그러면 8이 되죠. 10번 14분의 11 나누기 14분의 1이에요. 오, 분모 똑같네. 분자끼리 나누자. 그러면 11 나누기 1을 계산해요. 그러면 11이 되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분자끼리 나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렸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역시 15분의 7, 15분의 1로 분모가 서로 같은 진분수에 나눌 셈이에요. 그러면 분자끼리 나누어서 7 나누기 1이니까 7. 다음 16분의 13 나누기 16분의 1은 역시 분모가 같으니 분자끼리 나누어서 13 나누기 1은 13.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다음 13번. 17분의 10 나누기 17분의 1이에요. 분모 똑같죠? 그럼 분자끼리 나누자. 10 나누기 1은 10이죠. 14번, 18분의 11 나누기 18분의 1이에요. 그러면 분자끼리 나누어서 11 나누기 1이 되겠죠? 그러면 11. 15번 보죠. 12분의 16, 21분의 16 나누기 21분의 1이에요. 분모가 똑같죠? 그러면 분자끼리 나누자. 16 나누기 1은 16. 그 다음, 24분의 7 나누기 24분의 1이에요. 분모 똑같죠? 그러면 분자 7 나누기 1. 이렇게 해서 몫이 7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선생님 문제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사실 우리 교재는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숫자만 다르게 해서 많은 문제를 나열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조금 천천히 했지만 여러분들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 정말 계산이 빠르고 정확해질 거예요. 알겠죠? 다음 17번도 볼게요. 25분의 12 나누기 25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2 나누기 1이고, 몫이 12가 되겠죠? 18번, 33분의 20 나누기 33분의 1이에요. 이것도 역시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끼리 나누어 줍니다. 20 나누기 1이 되겠죠? 그러면 20. 다음 19번 문제 볼게요. 35분의 24 나누기 35분의 1이에요. 그러면 분자끼리 나누어서 24 나누기 1을 계산하자. 그러면 24가 되겠죠. 다음 20번 볼게요. 4분의 3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오, 3 나누기 3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3 나누기 3 했더니 얼마가 돼요? 1이죠. 또는 어떻게도 풀수 있냐면, 자,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가 서로 똑같잖아요. 똑같은 수를 같은 수로 이렇게 딱 나누면 그 몫은 항상 뭐가 되겠어요? 네, 항상 1이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1일차에 2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 이어지는 문제는 스스로 한번 풀고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2일차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2일차에는 어떤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산력 키우기 2일차. 분모가 같고, 역시 분모가 같죠? 1일차와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래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9분의 5 나누기 9분의 7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 볼까 해서 5 나누기 7을 딱 떠올렸단 말이죠. 이렇게 식을 썼는데, 선생님, 분자끼리 나누려고 하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나누기 7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1을 7개로 똑같이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큼이구나. 아, 7분의 1이야. 그러면 5 나누기 7은 1 나누기 7이 몇 개만큼 있는 거예요? 5개만큼 있는 거죠. 왜냐면 5가 1이 5만큼 있는 수이니까, 그래서 7분의 1이 몇 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렇죠. 5개만큼. 그래서 7분의 5가 되는구나. 자, 이 과정을 생각했다면,

그 몫을 7분의 5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의 나눗셈 5 나누기 7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끼리 나누어서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제 쉽게 할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3분의 1 나누기 3분의 2예요. 분모가 일단 똑같아요. 분모가 똑같으면 우리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분자끼리의 나눗셈 1 나누기 2입니다. 자, 그러면 1 나누기 2는 1을 둘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잖아요? 그러면 분수로 그 몫을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바로 2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다음, 4분의 1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분모가 서로 똑같죠?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1 나누기 3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은 1을 셋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니까 3분의 1이다 라고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3번이에요. 5분의 2 나누기 5분의 3입니다. 역시 분모가 똑같죠?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2 나누기 3이죠. 선생님, 2 나누기 3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우리 1 나누기 3은 3분의 1인데, 2는 1이 두 개만큼 있는 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두 개만큼 있다라고 3분의 2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방법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결국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몫을 나타낼 수가 있구나.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5분의 4 나누기 5분의 3이에요.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자. 4 나누기 3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3분의 4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죠? 우리가 이런 분수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맞아요. 바로 가분수입니다. 그럼 이 가분수는 대분수 형태로 함께 나타내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1과 3분의 1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계산을 했어요. 가분수가 되었네? 그러면 옆에다가 대분수로 한번더 답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분수를 대분수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을 바꾸어서 할수 있거든요. 이것도 꼭 연습을 해두세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7분의 2 나누기 7분의 3이에요. 분모 똑같죠? 분자끼리 나누어줍니다. 2 나누기 3이죠? 2 나누기 3은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3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6번 7분의 3 나누기 7분의 5예요. 역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3 나누기 5.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5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예요. 역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5 나누기 2.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예요. 2분의 5. 그러면 가분수니까 대분수로도 바꿀 수 있나요? 자, 그러면 2는 4니까 자연수 2. 그 다음 분모 2 그대로 분자는 1을 써서 2와 2분의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8번 8분의 3 나누기 8분의 5예요. 3 나누기 5를 생각할게요. 3 나누기 5이니까 분수로 몫을 표현하면 5분의 3이 되고요. 자, 이것이 우리가 분모가 같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의 계산 방법이죠. 9번 9분의 2 나누기 9분의 5예요. 분자끼리 나누어 줍니다. 2 나누기 5예요. 그러면 5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10번 9분의 7 나누기 9분의 8은 역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7 나누기 8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8분의 7 이렇게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11번 문제 만나볼게요. 10분의 3 나누기 10분의 7이에요. 분모가 똑같죠? 그럼 분자끼리 나누어 준다. 7, 3 나누기 7이라고 바꾸어 쓸수 있어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7분의 3이구나. 12번 11분의 4 나누기 11분의 5예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자. 4 나누기 5죠? 자, 어때요?

혼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몫을 분수로 표현하자. 5분의 4라고 나타낼 수 있네요. 다음 13번이에요. 11분의 9 나누기 11분의 7입니다.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요. 9 나누기 7이죠? 9 나누기 7은 나누어지는 수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바로 7분의 9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분수잖아요. 대분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1과 7분의 2가 되겠네요. 14번 11분의 10 나누기 11분의 3이에요. 분자끼리 나눕니다. 10 나누기 3.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3분의 10이죠. 그러면 대분수로 바꾸었을 때 3, 3은 9니까 3과 3분의 1이 되겠구나. 계산 어렵지 않았죠? 다음 15번입니다. 12분의 5 나누기 1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하자. 5 나누기 11. 그러면 5 나누기 11은 나누어지는 수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11분의 5다. 다음 16번 12분의 11 나누기 12분의 7은 분자끼리 계산해서 11 나누기 7. 7분의 11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가분수니까 대분수로도 바꿔야겠죠? 그러면 1과 7분의 4가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대분수로 바꾸는 것꼭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다음 17번입니다. 13분의 2 나누기 13분의 7이에요. 분모 같아요?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합니다. 2 나누기 7.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7분의 2. 18번, 13분의 11 나누기 13분의 10이에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주자. 11 나누기 11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12분의 11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다음 19번이에요. 14분의 3 나누기 14분의 5예요. 자, 이렇게 분모가 같은 경우는 분자끼리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3 나누기 5예요. 3 나누기 5.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그리고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5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0번 볼게요. 14분의 9 나누기 14분의 3이에요. 자, 이렇게 분모가 같아요. 그다음 분자끼리 나눗셈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9 나누기 1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9 나누기 13. 나누어지는 수는 그렇죠.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 그래서 13분의 9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일차 문제도 선생님이 20번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이어지는 문제들 있죠?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은 해결해보고, 우리 교재 뒤쪽에 있는 정답을 보고 내가 잘 계산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연산 문제들은요, 정확하게 풀고, 그리고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집중 딱 해서 시간을 정해두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을 만점 왕, 연산 왕으로 만들어줄 도전 연산왕 퀴즈를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앞으로 매 강의마다 이런 도전 연산왕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첫 번째 강의 재미있었나요? 네,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 1차 시의 내용, 3일차부터 5일차의 내용을 함께 만나볼 거예요. 미리 문제를 푼 다음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선생님, 저 얼마 전에 고민이 있었어요.
1: 어떤 고민이었는데?
0: 엄마 생신날에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팀 축구 경기하는 날이랑 겹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었거든요.
2: 가끔 개인에게 부여되는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
0: 지위? 역할? 그게 뭔데요?
2: 그럼 이번 강의를 통해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
0: 네, 좋아요.
3: 앞에서 봤던 상황들은요, 개인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지위들이 있고 그 지위에 따른 역할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각 개인은 여러 가지 지위를 갖게 됩니다. 선생님도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우선 선생님은요, 여기 EBS라는 공간에서는 EBS 강사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어요. 또한 학교에서는 교사, 집에서는 장녀이고 엄마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생님은요,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위라고 할 때에는요, 한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우리는 바로 지위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라고 하는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를 우리는 지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집단이나 사회에서 점점 살아갈수록 더 다양한 지위, 자리 잡게 되는 위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른 사례를 통해서 또 다른 지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은우는요, 아들이자 댄스 부원이자 1학년 학생이면서 형이면서 학급 회장이에요. 이 중에서도 형이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는요, 은우가 갖고 싶어서, 은우가 노력을 통해서, 은우가 후천적으로 얻은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위 중에서 형이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는요, 은우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위를 바로 귀속 지위라고 부르게 돼요. 즉,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를 그래서 귀속 지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은우의 다른 지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부원, 1학년 학생, 학급 회장이라고 하는 지위는요, 은우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얻어낸 지위가 되는 거죠. 댄스 부원도 나는 춤 동아리에서 춤을 출 거야, 댄스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거고, 학급 회장도 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얻어낸 거잖아요. 1학년 학생이란 것도 의지랑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지위가 되겠죠. 우리는 이런 거를 성취지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취지위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개인의 의지나 노력, 능력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얻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귀속지위의 역할이 더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노비였는지 양반이었는지 심지어 왕족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 오면 올수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취지위의 힘이 더 강해지고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각각의 지위에 따라서 부여되는, 쉽게 나뉘어

0: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기대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을 우리는 바로 역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각각이 맡아야 되는 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각각이 맡아야 되는 임무 같은 거예요. 각각이 맡아야 되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축구 선수에게는 이런 걸 맡아야 돼, 나눠줄게, 기대할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렇죠. 축구 경기를 잘하는 것을 기대하겠죠. 학생에게는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을 기대할 거예요. 이거를 맡아야 돼 라고 나눠주는 걸 쉽게 역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대되는 거는 어느 정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 기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들 중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학생인데 막 학교도 가지 않고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인 역할 행동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부여되는 지위는 다양하고요. 거기에 기대되는 역할도 다양합니다. 근데 때로는 한 사람이 갖는 여러 가지 지위에 따른 역할이 서로 충돌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역할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요, 회사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원이라는 지위에 따라서 부여되는 역할과 엄마라는 지위에 따라서 부여되는 역할이 동시에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회사원으로서 오후에 회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날 우리 아이가 아파, 나 우리 아이도 간호해야 되는데 라는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충돌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바로 역할 갈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역할 갈등이 발생을 하면은 개인은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두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는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번 시간에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는 무엇이 있는지, 이 지위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부여되고 역할들이 때로는 충돌할 때는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저는 축구 부원이자 장녀라서 역할 갈등 상황이 생겼었네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2: 역시 내가 잘 설명해줬지?
1: 맞다.
2: 그래서 고민했던 일은 잘 해결했어?
1: 네, 다행히 축구 경기가 일찍 끝나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축구 부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서 최우수 선수상도 받았어요.
2: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 축하해. 앞으로도 응원할게.
1: 네.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인터넷에서 신기한 영상을 봤어요. 인도랑 파키스탄 군인들이 국경에서 서로 빤히 쳐다보면서 고함치고 발도 엄청 높이 드는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1: 아, 그거 국기 하강식이야. 매일 해질 무렵 인도와 파키스탄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국기를 내리는 의식이지. 관광객도 엄청 모이고 분위기도 뜨겁지.
0: 네, 근데 보기엔 멋있는데 뭔가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진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랄까.
1: 사실 그 의식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야. 두 나라의 갈등, 역사, 자존심이 응축된 상징적인 장면이거든. 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온 나라들이라 국경이 평화의 공간이 아니라 감정이 가장 뜨겁게 드러나는 공간이 된 거야.
0: 멀리 있는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갈등과 분쟁이 저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는군요.
1: 그렇지. 그럼 오늘은 왜 나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지, 왜 쉽게 해결되지 않는지 함께 알아볼까?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와 국가 간에 정말 갈등,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우리 지구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국제 분쟁입니다. 여러분들 국제분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머릿속에 이 대륙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바로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는 왜 분쟁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이 아프리카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아프리카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배를 하면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넓혀나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에 모여서 아프리카의 국경을 분할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에 아프리카인은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인이 없는 상태에서 아프리카의 운명을 정하게 됐고요. 민족의 분포나 인종의 분포, 종족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국경선은 아직까지도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있게 된 거죠. 지금 여기 지도에 보고 있다시피 국가의 경계, 그리고 민족이나 종족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거주하게 되거나 혹은 한 민족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이 자원 개발로 인한 이익이 어떤 민족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두고서 첨예하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분쟁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로는요, 민족 그리고 인종적인 차이에서부터 기인하는 분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의 분포 그리고 자원에 대한 소유권,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도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차이를 원인으로 하는 분쟁도 있는데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로 인해서 분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표적인 국제 분쟁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도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영국을 빼놓고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 오랜 기간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아랍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대가로 두 민족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당신들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이것은 성립이 불가능한 이중 계약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영국은 나몰라라 했고요. 유대인들이 이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서 아랍인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의 높은 장벽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종교적인 차이 그리고 민족적인 차이로 인해서 시작된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종교 분쟁. 오늘 나은이가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도 영국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영국이 식민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지도에

0: 있는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이 나라들이 한 나라에 속하기도 했었다가 또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는요 종교에 따라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힌두교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도로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이슬람교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카슈미르 지역이었어요. 자, 카슈미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정치 지도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인도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지금까지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매일같이 국기 하강식을 하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자원의 확보를 둘러싼 분쟁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일강이에요. 상류에 있는 나라가 나일강에 큰 댐을 만들게 되면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용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수자원을 둘러싸고서 상류에 있는 나라와 하류에 있는 나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카스피해를 둘러싼 분쟁도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카스피해는 사실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다인지 호수인지를 두고서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이곳을 바다로 보게 되면 인근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 우리나라 앞바다에 있는 석유는 온전히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쪽의 나라들은 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반대로 자국 앞에 석유의 매장량이 적은 나라들의 입장에서는요, 호수가 유리했어요. 이 카스피해가 호수로 인정이 되면 이곳에서 생산된 석유는 주변의 나라들이 똑같이 N분의 1을 해서 나눠 가지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특수 지위를 가진 바다로 보는 것에 연안국들이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분쟁 그리고 갈등을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한데요. 그첫 번째로 외교를 통한 노력입니다. 네, 첫 번째로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외교 사절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수장, 국가 원수 간의 회담이나 간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와 같은 민간인들도 얼마든지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또 문화 교류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또 많은 나라들은요, 이 국제사회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서, 국제인권선언, 그리고 국제환경협약과 같이,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살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채택하기도 했고요. 아직까지는 전 세계 곳곳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는 조금 더 평화롭고 행복한 지구가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은이도 멋진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될 텐데요. 오늘 학습 내용을 우리 나은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1: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와가보더 영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멋있는 퍼레이드가 아니라 두 나라의 상처와 감정이 뒤섞인 장면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 그래, 분쟁은 지도 위의 선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역사, 기억, 감정이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야.
1: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2: 그렇지. 하지만 중요한 건 갈등을 이해하려는 시선이야. 누가 잘못했는가로만 보지 않고 왜 갈등이 생겼는가, 또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태도가 해결의 출발점이지.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글을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글에 쓰인 낱말,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열심히 지금부터 어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1주차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낱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국어 5학년 1학기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에는 어떤 낱말들이 나올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처지, 대화하다, 존중하다, 집중하다, 태도, 상하다, 그리고 맞장구 치다까지.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뜻을 알고 있는 낱말은 몇 개나 되나요? 별로 없는 것 같다고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니까요. 첫 번째 낱말은 처지입니다. 처지는 처해 있는 사정이나 형편을 뜻하는 거예요. 상대의 처지를 생각하며 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이때 상대의 처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과 같고요. 상대의 상황을 생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지는 처해 있는 사정이나 형편을 뜻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로는 경우와 상황이 있습니다. 친구는 나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친구는 나의 처지와 다르다. 나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뜻인 거고요. 시대적 상황을 살피며 작품을 읽어야 한다. 시대적 상황을 살핀다는 것은 그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낱말은 대화하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종일 몇 번이나 누구와 대화를 했나요? 대화한다는 것은 마주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혼자서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과 마주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담화하다라는 낱말이 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담화라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화하다, 담화하다, 둘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데 뭐가 다른 걸까요? 대화하다는 일상적인 조금 가벼운 대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대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화하다라는 표현은 그보다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조금 길고 복잡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때 담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 담화하다를 둘다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존중하다인데요. 높이요, 귀중하게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서 귀중하게 대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존중하다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뜻이 반대되는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높이어서 귀중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깔보는 것. 이와 관련된 낱말이 나와야겠죠? 바로 무시하다입니다. 그래서 무시하다는 사람을 깔보거나 함부로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업신여긴다.

존중하다는 것은 나보다 낮추어서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다와 무시하다는 서로 뜻이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집중하다입니다. 한자를 볼까요? 모아요. 가운데로 모아요. 집중, 가운데로 모아요. 무엇을 가운데로 모은다는 것일까요? 정신을, 마음을, 그리고 노력을 가운데로 모으는 거예요. 즉, 집중하다는 한 가지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할 때에는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야 한다. 모든 힘을 이 공부에 쏟아부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집중하다와 뜻이 비슷한 말로는 열중하다입니다. 이것도 나의 노력을, 열정을 가운데로 쏟아붓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석봉은 글씨 쓰기에만 열중했다. 한석봉 들어본 적 있죠? 글씨 연습에만 아주 열심히 몰두해서 한 겁니다. 집중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다, 열중하다 뜻이 비슷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은 태도입니다. 공부할 때, 발표할 때, 학교 생활할 때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음이 겉으로 보일 수 있겠죠. 자, 말을 통해 보여질 수도 있고요. 행동을 통해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자세를 통해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겉으로 드러난 자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태도인 거예요. 토의할 때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태도로 임해야 한다. 자, 토의나 토론할 때 올바른 태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규칙을 지켜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음가짐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마음가짐이 자세로 드러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내 차례가 왔을 때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자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말에는 입장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태도는 상황에 대한 마음가짐, 몸가짐이라고 했잖아요. 입장은 상황에 대한 견해, 즉 생각을 뜻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운동장의 넓이는 한정적인데요. 1학년과 6학년 중 어떤 학년이 우선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 상황,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할 때 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거예요. 태도, 입장 같이 기억해 둘게요. 다음 낱말은 상하다입니다. 자, 예시 문장을 먼저 볼게요. 친구와 작은 오해로 다투게 되어 속이 상했다. 이때 상하다는 속이 상했다니까 무엇이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언짢아지거나 불편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뜻이에요. 상하다라는 낱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살펴볼까요? 그릇들이 상하지 않게, 그릇이 상한다는 것은 물건이 깨어지거나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우유가 상해서, 음식이 상했다는 거죠. 음식이 변하거나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다는 뜻이에요. 몸이 상하지 않도록, 몸이 상한다는 것은 건강이 나빠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몸이 야위어 축이 나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낱말인데 아주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 있죠?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해 보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맞장구 치다입니다. 사물놀이나 풍물놀이에서 마주 서서 장구를 치는 것을 맞장구라고 하는데요. 자, 마주 서서 장구를 치려면 호흡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맞장구 치다라는 것은 남의 말에 서로 호응하거나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생각, 같은 의견.
서로 호응하거나 동의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용돈을 조금 더 받고 싶다고 말하자 동생도 맞장구 쳤대요.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럴 때 맞장구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호응하다와 동의하다가 있습니다. 호응하다에서 호가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사회자의 말에 호응했다. 좋아해요. 그래서 사회자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뜻이겠죠. 동의하다에서 동은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내 말에 동의했다. 내 말의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재밌는 상황 속에서 속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안에 정상까지 갈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으니 가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자, 천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십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위를 써서 거리로 표현하면요. 약 4km입니다. 자, 그런데 천리는 십리의 100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천리는 약 4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나 먼 거리를 가는 것도 한 걸음부터래요. 한 걸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은 그 일에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속담인 겁니다. 잘 기억해두면 좋겠죠? 또 새로운 낱말들 이어서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국어 5학년 1학기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낱말들입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 추론, 배경지식, 꿉꿉하다, 흠칫, 뒤룩 뒤룩, 굽이굽이. 자,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금 어렵나요?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입니다. 생략된 내용, 뭔가가 빠져있는 내용을 짐작한다. 미루어 생각한다. 물론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아마 이런 게 아닐까? 미루어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정보나 의미를 자, 그냥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긴 어렵겠죠.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앞뒤 문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과정을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알면 좋은 낱말로는 앞에서 잠깐 나왔죠. 생략. 생략은 전체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빼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짐작한다는 것은 어림잡아 헤아리는 거예요. 아마 이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짐작하다라고 합니다. 다음 낱말은 추론인데요. 말 그대로 추측하여 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루어 생각하여 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추론할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미루어 생각해서 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급식에 바나나가 나왔어요. 어떤 친구가 그 바나나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돌아왔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급식에 바나나 나왔었잖아. 바나나 들고 친구가 나갔잖아.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당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추론이라고 합니다. 다음 낱말은 배경지식입니다. 독서할 때 이 배경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읽다 보면 내가 처음 접해보는 생소한 내용의 글을 읽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 유용한데요. 배경지식이란 어떤 것과 관련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배경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음으로써 배경지식을 많이 많이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낱말은 꿉꿉하다입니다.
여름에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꿉꿉하대요.

비 많이 와서요, 축축하니 습도가 높아지면 꿉꿉해요. 꿉꿉하다는 날씨나 기온이 기분 나쁠 정도로 어때요? 습하고요. 습도가 높다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는 뜻이니까 아주 습하다는 거겠죠. 습하고 또 덥기까지예요.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온몸이 끈적거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쓰는 낱말이 꿉꿉하다인 겁니다. 다음 낱말은 흠칫입니다. 그의 놀라운 추리에 흠칫 놀랐다. 우리 친구들 한번 흠칫 놀라볼까요? 어떻게 놀라는 게 흠칫 놀라는 거예요? 흠칫. 이렇게 있다가 흠칫 놀라는 거예요.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을 흠칫이라고 합니다. 흠칫 놀랄 때 우리 친구들 뭐 어떤 소리 낼수 있어요? 어머나!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흠칫이란 것은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을 뜻하는 말인 거예요. 다음 낱말은 뒤룩뒤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뒤룩뒤룩이라는 낱말의 쓰임새. 어떨 때 많이 쓰이죠? 돼지는 뒤룩뒤룩, 살이 찐 동물이다. 돼지의 살찐 모습을 나타낼 때 뒤룩뒤룩이라는 낱말을 쓰잖아요. 이 문장에서 쓰이는 뒤룩뒤룩은 다른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읽어볼게요. 도깨비는 무시무시한 눈알을 뒤룩뒤룩 굴렸다. 자, 뭐를요? 무시무시한 눈알을 뒤룩뒤룩 굴린 거예요. 이때의 뒤룩뒤룩은 크고 둥그런 눈알이 자꾸 힘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뒤룩뒤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눈알이 더 힘있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모양,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디귿을 쌍디귿으로 바꿔서 뒤룩뒤룩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음을 쌍자음으로 바꿔서 조금 더 느낌이 센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알종알, 우리 속닥속닥 이야기할 때 종알종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금 더센 느낌을 주고 싶으면 쫑알쫑알. 자,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동글동글, 구슬이 동글동글하다. 조금 더센 느낌을 주고 싶으면 동글동글하다. 이렇게 쌍자음으로 표현해서 느낌이 더센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낱말은 구비구비인데요. 구비라는 낱말이 두번 반복되고 있네요. 구비는 이렇게 휘어져서 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비가 구비구비 두개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구비를 뜻하는 거예요. 또는 휘어서 굽은 이 곳곳을 뜻하는 거예요. 사진을 볼까요? 구비구비, 구비구비, 구비구비 휜 것이 여러 군데 보이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산 중턱에서 내려다 보니 도로가 구비구비 이어져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구비구비인 겁니다. 자, 그러면 구비구비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 구비구비 어떻게 읽었죠? 구비구비. 굽 다음에 이에서 이응 자리에 비읍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응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구, 비, 구, 비 이렇게 읽는 겁니다. 굽이, 굽이 이게 아니라요. 구비구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구비구비. 잘했습니다.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재미있는 상황 속에서 관용어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민호는 친구들을 잘 도와줘. 오, 훌륭한 친구군요. 청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청소까지 잘한다고요? 계속 칭찬만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걸? 이 친구가 바로 민호인가 봐요. 다른 친구들이 민호의 칭찬을 해주고 있네요. 그랬더니 또이 친구가 달리기도 엄청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친구는 어제 수업에서 발표도 잘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민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비행기 좀 그만 태워. 오늘 알아볼 표현은 비행기를 태우다입니다. 비행기 좀 그만 태우래요. 비행기를 태우다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월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도록 칭찬을 마구마구 지나치게 느껴질 만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쓰이는 관용 표현, 관용어가 비행기를 태우다입니다. 그래도 칭찬은 또 들을수록 기분이 좋은 거겠죠? 잘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자, 여러 가지 낱말들 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낱말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풀어볼게요.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판에서 찾아 묶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읽어볼까요? 1번에 1번. 미루어 생각하여 논한대요. 즉, 추측하여 논하는 거니까, 자, 어떤 낱말이에요? 추론이 되겠죠. 추론 어디 있나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묻고 나서 1번에 대한 설명이니까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처해 있는 사정이나 형편, 상황, 입장 어떤 낱말이에요? 처지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처지 묶어주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쓸게요. 세 번째, 어떤 것과 관련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배경 지식이죠. 어디에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묶어주고 동그라미 3번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번째, 사정이나 형편 등을 어림잡아 헤아리는 거예요. 어림잡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짐작하다라고 하죠. 어디에 있어요? 짐작.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잠자가 아닙니다. 짐작 대각선으로 묶어주고 동그라미 4번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글자를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했네요. 이렇게 한 글자씩 쭉 보기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누군가 뒤에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몸을 움츠리며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흠칫 놀랐다겠죠? 흠칫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흠, 칫. 두 번째, 나는 너무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안 돼요. 공부가 잘될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과 정신을 쏟는 게안 돼요. 집중이 안 된다. 자, 집중을 2번 칸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또 부담스러워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려면 공통의 관심사를 말하는 것이 좋다. 자,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같이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좋아요.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려면. 대화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3번. 대화. 네 번째.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깔보는 이것은. 깔보는 태도는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 자, 그래서 4번은 태도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남자아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각각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어. 자,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뭔가 빠져있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 그냥 아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면 비유한 내용인가요? 생략된 내용인가요? 빠져 있는 것. 생략된 내용을 여러 가지들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이에요.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흠칫 뜻 어디에 있어요?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이라고 했잖아. 에구머니나. 깜짝이야. 흠칫 1번입니다. 뒤룩뒤룩은요? 자, 되지 말고. 우리 눈알 떠올리면 되겠죠. 크고 둥그런 눈알이 자꾸 힘있게 움직이는 모양. 강조할 땐 뒤룩뒤룩이라고 할수 있어요. 3번과 연결. 구비구비는요. 구비가

여러 개, 여러 개의 굽이 또는 휘어서 굽은 곳곳을 뜻하는 것이므로 2번과 연결해 줍니다. 5번 문제예요. 밑줄긋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서 글자를 찾아 쓰는 거고요. 같은 글자가 여러 번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이 비에 젖어서 기분 나쁠 정도로 습하고 더워요. 습도가 높아요. 꾹꾹 하다가 되겠죠? 자, 꾹 같은 글자 여러 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꾹, 꾹 하다. 두 번째, 상대편과 같은 의견이어서 서로 마음이 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라고 해서 같은 의견이니까 동의하다, 동의 있죠. 동의, 같다란 뜻 가진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한 가지 일에 모든 힘, 모든 정신, 노력, 힘을 쏟아부으면 어려운 일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다라고 완성해 줄수 있겠네요. 집중하다. 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비슷한 말이나 반대말을 쓰라고 했는데요. 괄호 1번은 반대말을 쓰는 거고요. 괄호 2번은 비슷한 말을 쓰는 겁니다. 무시하다. 사람을 깔보거나 함부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말은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다니까 상대를 존중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존중하다입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말이에요. 호응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좋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와 뜻이 비슷한 말로는 남의 말에 서로 호응하거나 동의하다. 우리 마주보고 장구치는 상상을 하면 되겠네요. 맞장구치다입니다. 6번 문제 잘 풀어졌고요. 7번 문제입니다. 밑줄 긋는 말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어느 것인가요? 바꾸어 쓸수 있다는 것은 뜻이 서로 통한다는 거겠죠. 그럼 읽어볼게요. 낱말의 뜻은 그래, 앞뒤 문장을 통해 미루어 생각하여 논할 수 있다. 글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왔어요.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왔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앞뒤 문장을 통해서, 아! 내용을 보니까 이런 뜻으로 쓰였겠구나 하고 미루어 생각하여 논할 수 있다. 즉, 추측하여 논해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측하여 논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어떤 말과 바꿔 쓸수 있어요? 추억할, 추론할, 기초할, 비교할, 비유할 중에서 추측하여 논할 수 있어요. 미루어 생각하여 논할 수 있어요. 추론할과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푼 다음에는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숙제를 한 가지씩 내줄 거예요. 도전! 낱말 그짓기! 자, 오늘의 낱말은 존중하다입니다. 뜻 기억하고 있죠? 어떤 뜻을 가진 낱말이었나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다. 상대방을 높여서 귀중하게 대해주는 것을 존중하다입니다. 그러면 이 존중하다라는 낱말이 들어가도록 우리 친구들이 짧은 글짓기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써도 되고요. 두 문장으로 써도 됩니다. 짧은 글을 지어본 다음에 완성한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보니 어땠어요? 조금 생소한 낱말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수업 끝나고 나서 그냥 창 덮지 말고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휘가 문해력이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어휘가 문해력이다에서는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에 있는 어휘, 한자 어휘까지 모두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국어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1단원,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읽어요 라는 단원에 나오는 어휘들 선생님이 차근차근 꼼꼼하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휘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훌륭한 인물들 언제 태어났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적 있나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기록된 글이 바로 전기문입니다. 전기문 봤더니요, 전기 전에 기록할 기, 그럴 문이에요. 전기가 기록되어 있는 글이다 이거거든요. 그 뜻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노란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물의 생애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업적,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된 글이 바로 전기문이에요. 아니 선생님, 전기 하면은요, 그 깜빡깜빡 불 들어오는 그 전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있는데요. 그 전기랑 여기 전기랑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전기문은 인물의 생애와 업적이 기록된 글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전기문을 읽으면 훌륭한 인물의 삶과 가치관은 물론이고, 가치관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은 물론이고 시대적 배경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전기문 하면은요, 같이 알면 좋은 말이 바로 자서전이거든요. 자서전은요,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쓰게 한 글이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문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쓴 글인데, 그 중에서도 이 전기문 중에서도 이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쓸 거야, 혹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써줘 한 거를 바로 자서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서전도 전기문의 한 종류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쓴 거니까요. 근데 본인이 직접 쓰거나 쓰게 한 게 자서전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물 볼게요. 자, 두 번째 봤더니요, 이 전기문에는요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게 뭐냐? 목적을 이룰 때까지 조차 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인물들은 나는 백성을 사랑하는 삶을 꿈꾸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 독립을 꿈꾸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 거야.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쫓아서 구하는지, 이게 바로 추구입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쫓아가다라고 하지 않나요? 쫓아가다, 이거 잘못 쓰인 거 아니에요? 하는 친구들 있죠. 쫓다 하고요, 쫓다는요, 좀 헷갈린 말이에요.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볼게요. 좇다는요,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 라고 되어 있죠. 목표, 내가 원하는 거, 어떤 거를 내가 목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행복, 이런 것을 따라가는 거. 자, 이 목표나 이상이나 행복 같은 경우에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좇다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권력과 재물만을 좇아 살아온 삶을 후회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좇다는요, 우리 술래잡기 할 때 쫓아간다라고 하죠. 도둑을 쫓아간다라고 해요.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하여 뒤를 급히 따르는 것, 이것을 쫓다라고.

합니다. 언니는 엄마를 쫓아 방에 들어갔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따라가는 거. 이게 좇다.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급히 따라가는 게 쫓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인물이 따라가는 목적으로 하는 가치와 이야기의 주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우리 친구들 행복을 추구하고 있나요?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따라가면서 살고 있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시대 상황입니다. 이 전기문에 보면은요, 그 인물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특정 시기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이 함께 어우러진 시대의 모습이나 배경을 시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속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주요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 전기문에 그 인물들이 어떤 시대 상황을 살았는지 이해하면은요, 더잘 이해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 유관순 열사님에 대한 전기문을 읽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이 유관순 열사님의 행동이나 말이 훨씬 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자, 여기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글 속에 나오는 특정 낱말을 통해서도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나 공간을 짐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야기를 읽다가 집신, 가마 이런 낱말이 나온다면 이 이야기가 미래나 오늘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옛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낱말 볼게요. 바로 지원하다인데요. 지원하다 한자를 보니까요. 지탱할 지에 도울 원입니다. 지탱하고 돕는다는 의미예요. 지지하여 돕다. 이렇게요. 그 기업가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지난해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여 왔다. 지지해서 도와왔다. 라는 거예요. 그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와주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원하다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뒷받침하다예요.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다라는 의미예요. 뒷받침하다로 바꾸어서 써도 뜻이 통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국어 시간에는요, 또 뒷받침하다가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근거. 이렇게 뒷받침 문장,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이 선생님이나 그리고 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어휘가 문해력이다 공부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하다라는 어휘입니다.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놓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처하다의 처가 장소, 이 곳을 뜻하는 처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놓이게 하는 건데요. 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위기에 처하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다. 위험에 처하다. 이렇게 현재의 어려움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에요. 만약에 위기에 처하다 말고 위기 상황이 되었다. 위기에 겪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위기에 처하다. 그러면 뭔가 그 위험한 상황, 위기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처하다라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책벌이나 형벌에 놓이게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모두가 그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기를 원했다. 벌을 주는 것. 이때도 처하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우리 전기문에 나온 인물들은요, 뭔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위협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위협받다라는 것은 힘으로 의르고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하여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휘의 뜻을 쭉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뜻이 더 어려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차분히

진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으름장 놓다라는 말도 한번 볼게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위협해서 겁을 주는 것입니다. 동생이 말을 듣지 않아 형이 앞으로는 안 놀아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야, 너 이게 말안 들으면 앞으로 안 놀아준다 하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 어휘 볼게요. 굴하다입니다. 힘이나 어려움 앞에서 뜻을 굽히거나 주장을 누그러뜨리는 걸 굴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을 누그러뜨리고 뜻을 굽히는 것이죠.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갔다. 이 전기문에 나온 어휘들은요, 이 전기문에 나온 인물들은요, 대부분 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그걸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굽히거나 주장을 누그러뜨리는 걸 굴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굽히다는요, 뜻, 주장 등을 꺾고 남을 따르는 걸 말을 해요. 나는 주장을 굽히고 부모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굽히다는요, 한쪽으로 휘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굽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팔을 굽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 속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나요? 발이 없는 말이 천리 간대요. 자, 천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생각을 해보면요. 1리가 400m 정도예요. 그러면 천리는요, 400km.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먼 거리죠? 발도 없는 말이 천리나 간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현수가 시험 망쳤대 하고 이제 속닥속닥속닥 하고 짝꿍하게 말하고 있어요. 작게 말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봤더니 야, 현수가 시험 망쳤다면서? 진짜? 현수가 시험 망쳤대. 그래? 하고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현수가 와가지고는 아니 너 내가 시험 망친 거다 말했어? 하고 이제 속상한 표정으로 말을 하죠. 정말 미안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건 발이 없는 말이 천리 밖까지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도 발달해 있고 인터넷도 발달해 있으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아니라 만리, 십만리, 천만리 아주 멀리 퍼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 말 조심하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어휘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1단원에 나오는 어휘들 계속 나오겠습니다. 자, 삶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을 삶이라고 해요. 또는 생명이나 목숨 자체를 삶이라고 하죠. 위인전에는 한 인물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 이 삶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원래는 살다잖아요. 근데 그 살다에 미음이 붙여져서 삶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삶과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생애, 살아있는 한평생의 기간.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을 생애라고 하고요. 인생,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인생이라고 하죠. 일생,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보도록 할게요. 관련 짓다라는 어휘예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등이 서로 관계를 맺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를 봤더니 관계할 관에 이을 연이에요. 그러니까 관계하고 있는다. 뭔가 두 개가 있으면 그거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를 관련짓다라고 하죠. 내 경험과 관련지어 보며 이야기를 읽으면, 자, 그러면은 경험과 이야기를 관계를 맺게 해서 서로 연결시켜서 보자라는 거죠.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더잘 공감할 수 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나도 그랬었는데, 아, 나도 속상했던 적 있어. 아, 나도 이렇게 즐거웠던 적 있어. 내 경험을 관련 지어서 읽어보면은 더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련 짓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짓다의 쓰임을 한번 볼게요. 관계를 맺거나 짝을 이루는 것을 짓다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들과 동업 관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동업 관계, 이거는 같이 일하는 관계를 말을 해요. 짓지 않다 하면은 같이 일하는 관계를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짓다는요,
밥을 짓는 거, 글을 짓는 거, 미소를 짓는 거.

하는 거, 죄를 짓다, 마무리를 짓다, 이름을 짓다 등 여러 표현으로 쓰인다는 것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은 다루다입니다. 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다루다라고 해요. 새 악기를 다룰 때에는, 자, 이거를 사용하다로 바꾸면 되겠죠. 새 악기를 사용할 때에는 특히 조심하자. 이렇게요. 자, 다루다의 뜻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거리를 처리하는 것도 다루다예요. 아버지는 무역 업무를 다루신다. 자, 이 무역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사고파는 것을 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다. 혹은 외국에서 이 바나나를 수입해 왔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런 무역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는 중고품을 다룬다. 이 말은 중고품을 사고 파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다룬 낱말들 잊지 않고 꼭 기억하도록 해요. 자, 그럼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또 다루다의 낱말들이 뜻이 또 있거든요. 선생님 더두개 소개를 시켜줄게요. 가죽 등을 매만져서 부드럽게 하는 것도 다루다예요. 가죽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이건 가죽을 매만져서 부드럽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어떤 것을 소재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다루다예요. 환경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환경 문제를 소재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창제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제하다 한자를 봤더니 만들창에 지을재예요. 뭔가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재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는데 처음으로 만드는 걸 창제하다라고 해요. 재정이 무슨 뜻이냐면 제도나 법률 등을 만들어서 정하는 걸 재정이라고 하죠. 세종대왕은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였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한글이 없다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창제하였다라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거죠. 바로 이 훈민정음인데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이다.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보이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었다. 이렇게 훈민정음 창제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집착하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밤에도 계속 생각난다든지 아끼던 물건을 잊어버려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자꾸 생각난다든지 그런 적 있나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고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을 집착하다라고 해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때 이 집착하다를 매달리다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쉽게 느껴져요.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요. 집착하다와 비슷한 말로 연연하다가 있습니다. 집착하여 미련을 가지다. 그러니까 장군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에 미련을 갖지 않고, 정의를 지키고자 힘썼다. 이렇게요. 우리 친구들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다라는 낱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여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의 뜻으로는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여겨 살피니, 다시 주의 깊게 생각해서 살펴보니,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성찰하다라는 낱말도 볼게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다라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 밤에 이게 누웠는데, 아, 낮에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하면서 이불 킥 하는 적 있나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반성하면서 살펴보는 거를 성찰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살필 성에 살필 찰 한자를 씁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성찰하다와 비슷한 말로 반성하다가 있는데요. 성찰하다는요, 조금 더 깊이 살피는 느낌을 준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 관용어를 더 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용어는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시켜가지고 이 새로운 뜻의 낱말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물 건너가다. 원래는 우리가 물을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물을 건너가는 상황과 연결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다른 뜻이 탄생했습니다. 자, 어떤 뜻인지 이 상황을 볼게요. 그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하루만 더 하면 최신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최신 스마트폰을 사주시기로 약속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와, 이제 내일만 성공하면 최신 스마트폰이 생긴다 하면서 이제 밤에 잠에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머, 몇 시예요? 몇 시? 아니, 7시가 넘었네요. 여기 달력을 봤더니 오늘 딱 하루만 7시에 일어나면 됐었는데 어떻게 최신 스마트폰이 물 건너갔어. 스마트폰이 물 건너 가버린 겁니다. 물 건너가다는요, 기대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되거나 기회를 놓쳤다라는 뜻의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신 스마트폰이라는 이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돼버리거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물 건너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에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우리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지은이가요, 전기문은 어떤 인물의 생애와 업적 등을 기록한 글이야 라고 말을 하네요. 어때요? 맞죠? 그래요. 아주 잘 말했어요. 한영이는요,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나 배경, 즉 시대 상황이 잘 나타나. 이것도 맞죠? 예선이가요, 맞아. 또 전기문에 나타난 시대 상황은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도 반영되어 있어. 그렇죠. 이 시대 상황이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반영되어 있죠. 내 생각에 전기문은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직접 쓴 글이라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 자,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직접 쓴 글을 자서전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훈이가 잘못 알고 있네요.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있는 것을 선으로 이으세요 그랬어요. 굴하다, 지원하다 라는 낱말이 있네요. 지지하여 돕다. 자, 이거는 그렇죠. 바로 지원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이나 어려움 앞에서 뜻을 굽히거나 주장을 누그러뜨리다. 이거는요, 그래요. 굴하다입니다. 자, 굽히다와 뒷받침하다가 있어요. 지지하여 돕다, 지원하다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은 뒷받침하다가 되겠네요. 힘이나 어려움 앞에서 뜻을 굽히거나 주장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굽히다와 비슷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라고 했어요. 추구하다와 위협받다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조차 구하다, 추구하다. 어때요? 맞나요? 그렇죠. 목적을 이룰 때까지 조차 구하는 걸 우리가 추구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위협해 겁을 주다. 자, 겁을 주는 상황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으름장을 놓다, 이거는 이제 겁을 주는 건데 위협받다라고 되어 있으면 겁을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뜻을 한번 봐요.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놓이다, 처지에 놓이는 거예요. 곤란한 입장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자, 뭔가 우리 친구들 알 것 같은데요. 자, 또 이렇게도 쓰인대요. 어떤 책벌이나 형벌에 놓이게 하다, 죄인을 중형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 뭐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 거, 어떤 벌을 주고 벌에 놓이게 하는 거, 바로 처하다가 되겠네요. 처하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썼나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긋 낱말과 바꾸어 쓰기에 알맞지 않은 낱말을 동그라미 표하세요. 전기문이나 자서전과 같이 한 인물의 삶에 대해 기록한 글을 읽으면 인물에게서 본받을 점과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어서 좋다. 자, 이 전기문이나 자서전을 읽으면 좋은 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본받을 점도 있고요. 배워야 할 사항들도 있으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성장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삶이랑 바꾸어 쓰기에 알맞지 않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삶이랑 비슷한 낱말도 우리 살펴봤어요. 생애, 인성, 인생, 일생. 자, 모두 다 비슷한 낱말인데요. 세상은 바꾸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과 관련된 낱말을 네 글자로 쓰세요. 그랬어요. 세종대왕이 하신 일이야. 세종대왕님께서 하신 일이래요. 한글과 관계 깊은 낱말이지. 세종대왕님? 한글? 훈민정음인가? 처음으로 만들거나 제정하는 것을 뜻해. 자, 처음으로 만들다. 무엇이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으로 만들다로 창제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제하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에서는 훈민정음인가 하고 선생님도 헷갈렸는데 이 친구까지 보니까 처음으로 만든 거, 아, 창제하다라고 떠올랐네요. 자, 그러면 우리 7번 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거 뭐였죠? 그래요. 성찰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하고 매달리다. 그래요. 집착하다가 되겠네요. 집착하다. 자, 그 다음 우리 8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낱말의 뜻을 완성하세요. 다루다, 기계나 기구 등을 그렇죠. 사용하다가 되겠고요. 여기다,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저 생각하다가 되겠습니다. 관련 짓다,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등이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거를 관련 짓다라고 하죠. 자, 우리 오늘 배웠던 어휘들 한번 다시 보세요. 아, 이런 것들 배웠구나 하고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꼭 남겼으면 좋겠어요. 전기문 추구하다, 시대 상황 지원하다, 처하다, 위협받다, 굴하다. 3. 관련 짓다, 다루다, 창제하다, 집착하다, 여기다, 성찰하다까지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고 선생님과 함께 또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어휘로 유익한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는 어휘들을 찾아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어떤 새로운 어휘들을 한번 즐겁게 같이 공부해 볼까요? 하나씩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짜잔! 웃음보부터 같이 크게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웃음보, 목청껏. 팔락이다, 섣부르다, 뿔뿔이, 방방곡곡, 무릅쓰다, 시큰거리다, 미흡하다, 누리다까지. 아마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낱말도 있을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생소하게 느껴져요. 이런 낱말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오늘 선생님이랑 열심히 같이 공부해보면 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어휘입니다. 우리 그림 속의 친구의 모습이 어때 보여요? 아주 즐거워 보이죠? 매우 큰 웃음을 짓고 있어요. 호탕하게 웃고 있어요. 이처럼 한꺼번에 크게 웃거나 계속해서 자꾸 나오려는 웃음, 우리 뭐라고 할까요? 웃음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의 웃음보가 터져 보여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죠? 웃음보가 터지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크게 웃거나 계속해서 나오려는 웃음이 마구마구 나오는 모습을 웃음보가 터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서럽게 눈물이 막 나와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하면 돼요? 웃음보가 아니라 울음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웃음보 그리고 울음보 둘다 같이 생각해 두면 되겠네요. 나는 동생의 엉뚱한 대답에 웃음보가 터졌다. 생각지도 못한 동생이 기발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도 모르게 웃음보가 파하하 하고 터져버린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즐겁게 자주자주 웃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친구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있는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크게 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목청껏입니다. 목에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껏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껏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어요. 자, 힘을 다하다 할때 힘껏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청껏은 목소리를 다해서 목청껏 큰 소리를 낼때 우리 목청껏이라고 합니다. 목청이라는 것은 우리 목구멍에 있는 소리를 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목청껏은 아주 큰 소리를 낼때 쓰는 말인 거예요.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현아는 그럼 어떡해요? 큰 소리로 응원해야겠죠? 목청껏 응원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인 거예요. 그 다음 어휘 볼까요? 태극기가 바람에 붕, 붕, 나부끼고 있어요. 바람에 가볍고 빠르게 나부끼다 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팔락이다 입니다. 뭔가 말이 조금 귀엽게 느껴지지 않나요? 팔락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팔랑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팔락였다. 그런데 조금 더큰천 같은 것들이 힘차게 이렇게 바람에 움직이는 모습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펄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펄럭이다는 조금 큰 것들이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 팔락이다 또는 팔랑이다는 조금 더 작은 것들이 가볍게 나부끼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낱말입니다. 어머! 우리 친구가 어머! 하고 놀라고 있어요. 말실수라도 한 걸까요? 행동이나 일이 어설프고 서투르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금 부족하고요. 잘 못한 거예요. 행동이나 일이 어설프고 서투르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서투르다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익숙한 게 아니라요, 어설프고 서투를 때 쓰는 말인 거예요. 나는 신중하지 못하게 섣부른 말을 한 것을 후회했다. 말할 땐 어때야 돼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겠죠. 섣부르게 말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말할 때 또는 행동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섣부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휘입니다.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숨바꼭질을 하면서 여기 저기 숨어 있는데요. 이렇게 저마다 각각 따로따로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뿔뿔이입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뿔뿔이인 거예요. 숨바꼭질을 시작하자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숨었다. 저마다 각각 따로따로 여기 저기 흩어져서 숨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산산조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접시가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깨졌다. 산산조각에서 산산이라는 말이 이 깨진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에요. 뿔뿔이, 산산이, 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 다음 어휘입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요, 지도를 직접 보면서, 종이로 된 지도를 보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도 한장 가지고 이곳, 저곳, 모든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거든요. 모든 곳을 뜻하는 낱말은 방방곡곡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방방곡곡은 여기저기 모든 곳을 뜻하는 낱말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여행하셨다. 여기저기 모든 곳들을 여행하셨다.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그 다음 어휘입니다. 추운 겨울,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봄이 오잖아요. 봄에 언 땅이 녹으면서 예쁜 새싹이 뿅 하고 솟아나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참고 견디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무릅쓰다입니다. 우리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새싹이 추운 겨울을 견뎌낸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잘 참고 견디면 얼마든지 그 뒤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새싹이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헷갈리면 안 돼요. 무릅 피읍 받침으로 실수하는 친구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자, 피읍이 아니라 비읍 받침으로 쓰는 겁니다. 무릅쓰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낱말입니다. 무릎이 굉장히 아파 보이죠?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시큰시큰한 느낌이 들어요. 뼈마디가 저리거나 시큰시큰, 신느낌이 자꾸 들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시큰거리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별로 경험이 없겠지만 어른들께서는 이렇게 무릎이 시큰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라톤을 뛰었더니 무릎이 시큰거린다. 뼈마디가 저리고요. 뭔가 시큰시큰 아파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 어휘입니다. 표정이 어때요? 즐거워 보이지 않죠?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에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미흡하다입니다. 미흡하다에서 이 미라는 글자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흡족하지 않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미흡하다인 거예요. 이번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아직 내 실력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부족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럴 때 미흡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휘 볼까요? 우리 친구가 하늘에 뭔가를 슉 날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조커.

나 행복한 상태나 상황을 마음껏 계속해서 즐기는 거예요. 아, 행복해. 이럴 때 쓰는 말이 누리다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나는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누리다인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기 쉬운 말 같이 알아볼 거예요. 일절과 일체가 어떻게 다른지,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꼭, 또는 이러니저러니 할것 없이 아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그리고 아주예요.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은 일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장에서 찾아보면 더 쉬워요. 출입을 일절 금지합니다. 꼭 금지합니다. 반드시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입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절이라는 말은요, 주로 부정적인 표현들과 함께 쓰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는 거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죠? 출입을 일절 금지합니다. 꼭 금지합니다. 정말 금지해요. 이런 뜻인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일체입니다. 일체는 일절과는 달리 부정적인 말이랑 꼭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장 체험학습 준비물 일체를 현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준비물 모든 것을 잘 마련할 것입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일절, 일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볼까요? 비가 오는 날에는 운동장 사용을 일절, 일체, 금합니다. 금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지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죠? 일절, 금합니다.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재산 일절, 일체를 사회에 기부하셨다. 가진 재산 전부를, 모든 것을 기부하셨다라는 뜻이니까 일체를 사회에 기부하셨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낱말들을 이용해서 복습도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뜻과 예문을 참고하여 알맞은 낱말을 써보세요. 모든 곳을 뜻하는 낱말 뭐였죠? 방방곡곡이었어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모든 곳을 여행하셨다. 다음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우리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미였죠. 미흡하다 라고 해야겠죠. 아직 경험이 부족해. 경험이 부족하니까 뭔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일 처리가 미흡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인 겁니다. 3번. 저마다 각각 따로따로 숨바꼭질했던 거 생각하면 되겠죠? 뿔뿔이에요. 뿔뿔이. 뿔뿔이. 자, 또박또박 써줄게요. 저마다 각각 따로따로예요. 갑자기 비가 내리자 놀이터에서 놀던 친구들이 자, 비가 내리니까 빨리 비를 안 맞는 곳으로 가야겠죠. 뿔뿔이 흩어졌다. 여기저기 흩어졌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인 겁니다. 2번이에요. 보기를 보고 아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써보세요. 자, 두 가지 낱말이 있네요. 목청껏 있는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죠. 웃음뽀. 한꺼번에 크게 웃거나 계속해서 자꾸자꾸 나오려는 웃음이었어요. 1번. 도서관에서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바람에 나는 참았던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겠죠. 웃음보가 터졌다. 우리 이렇게 자주 같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웃음보가 터졌다. 이렇게 쓰면 돼요. 두 번째, 어머니께서 준비물을 꼭 챙겨가라고 집을 나서는 나를 향해서 준비물 꼭 챙겨가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말씀하신 거죠. 목청껏 말씀하셨다.
뭐?

정껏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는 거예요. 바람이 불자, 깃발이 팔락였어요.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람에 가볍고 빠르게 나부꼈다. 기억이랑 연결해주고요. 어제 오래 걸었더니 무릎이 시큰거렸다. 어우, 무릎이 아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뼈마디가 저리거나 신 느낌이 자주 들었다. 니은이랑 연결해줄게요. 세 번째, 친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계속해서 즐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누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좋거나 행복한 상태나 상황을 마음껏 계속하여 즐긴다는 뜻이니까 누리는 디귿과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어요. 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였네요. 뭐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학교 가는 길에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장 앞에는 큰 글씨로 공사장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적혀 있었다.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금지한다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표현이랑 같이 쓰이고 있죠? 일체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일절이라는 말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주면 일절 금지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섣부르게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후회할 수 있대요. 그러면 신중하게 결정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한 거예요? 섣부르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게, 어설프게, 뭔가 모자라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섣부르게 낱말의 뜻, 올바른 것 어디에 있나요? 행동이나 일이 어설프고 서투르게 3번에 바로 정답이 있네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기역부터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라고 했네요. 목청껏부터 시작해서 발락있게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우리 기념관에 가서 친구들이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어떻게 외치셨을까요? 대한독립 만세! 큰 목소리로 외치셨겠죠? 그러므로 어울리는 낱말 무엇이에요? 목청껏 외치셨구나. 기억에 들어갈 낱말은 목청껏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3.1운동이 전국 니은으로 퍼져나가 국내 전역과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고 적혀 있어. 전국 여기저기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에 어울리는 낱말 무엇인가요? 방방곡곡인 거예요.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방방곡곡,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이 있는 말주머니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디귿, 민족의 평화적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추진하셨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낱말이 어울리겠어요? 독립운동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디귿에 어울리는 낱말 무릅쓰고인 거예요. 마지막 리을입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유와 평화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다 계속해서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을에 어울리는 낱말은 누리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 풀면서 연습해 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어휘 활용하기. 우리 공부한 어휘들을 이용해서 지문을 읽고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마당극 배우신데, 오, 할아버지 멋지신데요. 요즘에도 종종 전국 순회 공연에 참여하신다.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공연하신다는 뜻이에요. 공연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 모든 곳, 여기저기에서 열린다. 고령이니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그만 쉬시라는 아버지의 부탁에도 할아버지께서는 이번에도 기어코 전국 순회 공연에 참여하기로 하셨다. 할아버지께 공연하시는 게 이제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무릎이 시큰거리긴 하지만, 무릎이 좀 아프긴 하지만, 내 공연을 보면서 때로는 기역, 이것이 터지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을 보면, 아직도 내 심장이 두근거린단다. 그러한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 두근두근 하신대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쳐 보이셨다. 아주 즐거워 보이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입버릇처럼 우리 마당극 극단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는 한 계속 마당극을 하고 싶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무대에 오르셔서 소매자락을 팔락이고 목청껏 소리를 외치시며 큰 소리를 내시면서 공연을 하신다. 관객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며 공연에 녹아든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시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고 할아버지에 대한 나의 생각인 거죠. 할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마당극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글이었습니다. 글만 읽어도 할아버지가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보기 하나씩 살펴보아야겠죠? 할아버지는 마당극 배우이다. 마당극 배우. 맞았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공연하시는 마당극 배우 맞습니다. 2번. 마당극 공연은 전국에서 열린다. 방금 전에 선생님 이야기했죠? 전국 방방곡곡 순회 공연을 다니신다고 했으므로 2번 맞습니다. 3번, 할아버지는 자기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입니다. 할아버지의 극단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나요? 만약에 뿔뿔이 흩어졌다면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당극 극단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는 한 계속 마당극을 하고 싶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마당극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흩어졌다는 게 아니라 흩어지지만 않는다면 지금과 같다면 계속해서 하고 싶다. 이런 뜻이니까 4번은 잘못 이해한 겁니다. 5번. 할아버지는 가끔 무릎이 저리거나 신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시큰거리신다고 했으니까 5번 맞겠죠. 그래서 1번. 잘못 이해한 것은 4번입니다. 이렇게 정답 써줄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과 초성을 보고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낱말의 뜻 읽어볼까요? 한꺼번에 크게 웃거나 계속해서 자꾸 나오려는 웃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초성은 이응, 이응, 비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갈 낱말이었나요? 내 공연을 보면서 때로는 이것이 터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 눈물 말고 그럼 뭐겠어요? 웃음이겠죠. 웃음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웃음보인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3번 문제예요. 니은과 바꾸어 쓸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니은이 있는 부분을 찾아보아야겠죠? 목청껏 소리를 외치시며 공연을 하신다. 큰 목소리를 내면서 공연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쓸수 있는 말, 뭐예요? 목청을 도두다. 이것도 목소리를 크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목청껏 소리를 외치시며 목청을 도두며와 바꾸어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정답 바꿔 쓸수 있는 말은 1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재미있는 만화를 보면서 또 새로운 표현들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배워볼까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여쭤보고 있네요. 수영을 배우는 거 좋지. 그럼 다음 달부터 배워보자. 수영복, 수영모자, 수영 가방까지. 살 게 많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겠는데? 자, 여러분. 발이 커요? 발가락이 커요? 당연히 발이 더 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겠는데? 원래 더 주요한 것보다 그 곁에 있는 것들이 더 커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너 수영 배운다며? 나도 들었어. 여름에는 수영 배우는 게 최고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내가 수영 배운다는 걸다 알고 있구나. 아니, 어떻게 알았어? 벌써 그렇게 소문이 퍼진 거야? 자, 두 가지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겠는데? 자, 주된 것보다요, 옆에 딸린 것들에 드는 돈이나 노력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주된 게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큰데?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내가 수영 배운다는 걸 알고 있구나. 벌써 소문이, 이야기가 그렇게 퍼졌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은 말이 순식간에 멀리 퍼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뭐 주의해야 돼요? 말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다와 비슷한 뜻을 지닌 속담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주된 것보다 그 옆에 딸려 있는 게 오히려 커져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속담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가 더 커요? 원래 배가 더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가 더 크다라고 표현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딸린 것이 더 커진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뜻이 비슷한 속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에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와 있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하기까지 마음먹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면 또 일이 잘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일이 잘 진행되어진다. 시작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다였고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세 살에 내가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그런데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여든 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의 안 좋은 습관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쓸수 있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나 행동들은 어렸을 때 고치는 것이 좋겠죠?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랬다. 자, 보고요. 그냥 누우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누우면 발을 뻗을 수 있나? 자, 이걸 보고 발을 뻗을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겠구나. 결과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시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랬다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도전! 낱말 글짓기 준비했습니다. 어떤 낱말이에요? 무릅 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참고 견디다라는 뜻의 낱말이었습니다. 직접 짧은 글을 지어본 다음에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다양한 낱말들 같이 재미있고 신나게 공부해봤습니다. 중요한 거 많으니까 복습 잘하는 거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땜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10번째 만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계산 연습을 해봤는데 사실 모두 다 1차식만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차수가 올라가요. 바로 2차식이 등장할 거고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복잡한 식이 등장할 건데 자, 그 식도 우리가 차근차근 계산하는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2차식 만나기 전에 일단 다항식의 차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2차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다항식은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었는데 다항식의 차수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바로 그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차수를 따라가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차수가 1인 다항식에 대해서는 1차식이다라고 불러줬던 거거든요. 우리 1차식의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다항식은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인데 각 항의 차수를 조사해보면 항의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는 x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1차. 5는 문자가 0개 곱해져 있으니까 0차인데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차수가 큰 애가 이제 1이잖아요. 따라서 이 대장의 차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차수는 1, 그러니까 1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3a-1도 마찬가지. 항이 두 개인데 얘는 문자 a가 하나 곱해져 있어서 1차. 얘는 0차죠. 그럼 대장이 1차니까 얘를 따라가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1, 1차식이다.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2차식은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차수가 2인 다항식을 2차식이라고 하는 거겠죠? 자, 예를 통해서 의미를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1은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항의 차수를 보시면 얘는 문자 x가 두 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차수가 2죠. 상수항은 차수가 당연히 0일 거고요. 그러면 대장항이 얘예요. 따라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대장의 차수를 따라서 2입니다. 그러니까 2차식입니다 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다항식도 볼게요.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항의 차수를 조사해보면 얘는 a가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2차, 얘는 a가 한 개 곱해져 있으니까 1차, 상수항은 0차죠.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가 2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차수도 2, 2차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문자 a를 쓰고 있죠? 이럴 때는 a에 대한 2차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얘는요,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겠죠. 항이 하나여도 괜찮습니다. 얘는 다항식인데 y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가 2죠. 따라서 이 식의 차수는 2, 2차식. y에 대한 2차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2차식에서 참고해야 되는 용어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문자가 두 개 곱해져 있는 항을 간단히 2차항이라고 부를 거고요. 문자가 하나 곱해져 있는 항은 1차항. 그리고 상수항은 사실 0차긴 한데 0차항이라고 부르진 않고 상수항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 2차식을 가지고 이제 덧셈 뺄셈을 해볼 건데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리랑 동일합니다. 2스텝 밟으시면 돼요. 자, 바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자. 이게 1스텝이죠? 그 다음 2스텝, 동그라미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자, 요 순서 그대로 우리 예시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괄호를 풀어야 되겠죠. 괄호 앞에 1이 곱해져 있을 때는 괄호 속에 있는 항들 그대로 나오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보입니다.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괄호 속에 있는 항들에게 분배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4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의 제곱. 부호 조심,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5a가 되고요. 또 마이너스끼리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3. 괄호 속의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2스텝의 차례죠. 동요항끼리 모아서 계산할 건데 우리 동요항이라는 건 문자도 같아야 되지만 그 문자에 대한 차수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a가 두 개 곱해진 요 a제곱, 2차항끼리 동요항이기 때문에 개수 정리하면 2a제곱. 그 다음 a가 하나 곱해진 1차항끼리 동요항이죠? 개수 더해주면 14a입니다.

그 다음 상수항끼리 동량이니까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의 2차식으로 간단히 정답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식의 계산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식이 복잡해 보인다고 겁먹지 마시고 순서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괄호가 여러 개가 보이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풀어서 간단히 한다. 숫자 계산도 이렇게 했잖아요. 식의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산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식을 계산하시오. 지금 괄호 속에 2차식이 갇혀 있죠? 우리는 투 스텝 밟으면 돼. 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원 스텝이 괄호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을 괄호 속에 항이 3개 있을 때는 3개에게 모두 곱해줘야 돼요. 이게 공평한 분배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x제곱 부호 조심 플러스 12x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얘는 괄호 앞에 1이 있는 거니까 괄호 속에 있는 항들을 그대로 꺼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의 투스텝은 동유항 정리입니다. 2차항끼리 마이너스 2 더하기 7은 5니까 5x제곱 그 다음 x항끼리 1차항끼리 계산하는 거죠. 플러스 7x 마지막 상수항끼리 마이너스 5. 이렇게 2차식의 덧셈 문제가 하나의 2차식으로 정리된다라는 거알수 있네요. 자, 우리 이번엔 복잡해 보이는 식이 등장했습니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다 보이죠? 자,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우리 소괄호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소괄호 속에서 더 이상 계산할 건 없죠? 동량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소괄호를 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앞에 그냥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괄호를 열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으로 나올 건데, 4x 더하기 x는 동유항이라서 더 계산이 가능하네요. 따라서 5x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소괄호가 이렇게 풀렸으니까 중괄호는 소괄호로, 그리고 대괄호는 중괄호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자, 요식을 우리 보기 좋게 한번 깔끔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우리 대괄호가 중괄호로 바뀌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괄호 속에 5x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 소괄호 닫고 중괄호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소괄호 속에서 더 이상 계산할 게 없는데, 그러면 괄호를 풀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로 분배해 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7x 제곱 소괄호 풀리니까 중괄호가 소괄호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소괄호 속에서 동유항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제곱항끼리 모으면 마이너스 x 제곱으로 간단해지고 얘는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자, 또 소괄호를 한번더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1로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호에 조심하면서 플러스 x제곱 마마 플러스 6x 마이너스 6. 동유항 정리 한번더 하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으로 간단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식의 계산 한번더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 개념도 이어지는 한장 개념으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평행사변형이 가졌던 성질 복습하면서 이 조건에 대해서도 거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사변형이라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았고요. 그 다음 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각각 같았죠? 그리고 두 대각선이 크로스 될 때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세 가지 성질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떤 사각형이 있을 때 다음 어느 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건데요. 그 조건이 차례대로 다섯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자,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대요. 그럼 얘는 평행사변형 뜻에 부합하니까 너는 당연히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번 조건은 사실 평행사변형 정의에 따라서 너무 당연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볍게 패스하셔도 되고요. 우리 두 번째 조건부터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의 ABCD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더래요. 자, 그러면 이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이렇게 나란히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는 수학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항상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증명할 때는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그때 생기는 두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대각선 AC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두 삼각형으로 쪼개지는데 요 변과 요 변의 길이 같고 요 변과 요 변의 길이 두 줄로 같죠?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은 공통입니다. 무슨 합동? 그렇죠. SSS 합동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 ABC에서 요 각과 합동인 삼각형에서 대응각은 여기 있죠. 엇각의 크기가 같네? 그러니까 두 선분은 평행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에서 이 각과 대응하는 각은 요 합동인 삼각형에서 어딨나요? 여기 있죠. 그럼 이번에도 엇각의 크기가 같아서 두 선분이 평행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았더니만 결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지네? 그러니까 너는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 우리 이제 세 번째 조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각형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더래요. 그러면 이 사각형도 바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각형에서 출발해서 마찬가지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는 결론을 수학적으로 이끌어내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변의 연장선을 쫙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직선을 이루니까 이거 180도인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각형에서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를 더하면 몇 도인가요? 그렇죠. 이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기 때문에 360도일 겁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절반 180도일 거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는 x를 더해야 180도예요. 그러면 이게 180도니까 여기가 x가 되겠죠? 아, 그러면 두 선분이 요 직선과 만나 생기는 xx, 동이각의 크기가 같네? 아, 두 선분은 평행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변을 쭉 연장해보면 여기 180도인데 우리 x는 동그라미를 더해야 180도죠? 즉, 이번에도 선분 AD와 선분 BC가 요 직선과 만나 생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이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두 선분은 평행하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면 결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평행사변형이다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네 번째 조건입니다. 자, 어떤 사각형 ABCD가 있는데 한 쌍의 대변이 나란히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더래요. 자, 그러면 너는 평행사변형이 돼요. 근데 사실 평행사변형은 이 한 쌍만으론 부족하죠. 다른 한 쌍의 대변도 평행하다가 돼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대각선 AC를 그리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보이는 두 삼각형이 지금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니까 Z자 따라가면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죠? 자, 그러면서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고 선분 AC는 공통으로 같으니 두 삼각형.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로 같네? 무슨 합동? 그렇죠. 이번엔 SAS 합동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요 삼각형에서 이 각과 합동인 삼각형에서 대응각은 지금 여기죠. 얘와 얘의 크기가 같아지니, 아, 억각의 크기가 같네? 선분의 AB와 선분 DC는 평행하다가 돼요. 결국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이 있다면 이 사각형은 바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자, 당연히 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위아래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삼각형에 집중을 해보면 지금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끼인 각의 크기는 막꼭지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무슨 합동? SAS 합동이 돼요. 자, 그러면 선분 AD와 선분 BC는 대응변으로 그 길이가 같죠. 자, 그리고 요 각과 요 합동인 삼각형에서 요 각이 대응각으로 크기가 같으니 억각의 크기가 같아서 선분 AD와 선분 BC는 평행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각형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상황이니 우리 조건 4번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입니다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 만나봤는데요.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 조건이 나와 있는데 평행사변형이 아닌 거 모두 고르래요. 자, 이럴 때는 옆에 사각형 ABCD 간단히 그려주시고 각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1번은 선분 AB 길이가 3, 선분 BC 길이가 6, 선분 CD 길이가 3, 선분 AD 길이가 6인 거죠?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맞습니다. 2번은요, 각 A의 크기가 50도, 그리고 각 B는 30도, 130도, 그리고 선분 AD와 선분 BC의 길이가 7로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얼핏 보기에 우리가 배운 조건이 아닌 듯 싶지만, 이 변을 쭉 연장해보면 여기가 50도가 되죠? 그래서 억각의 크기와 같아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요? 그리고 그 길이도 같으니까, 아, 너는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또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자, 두 대각선의 교점이 오니까 두 대각선 그려볼게요. 지금 선분 OA 길이가 4, 선분 OB는 5, OC는 5, OD가 4죠. 그럼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3번은 일단 우리 친구 틀렸습니다. 자, 4번은 무슨 의미일까요? 각 A가 35도, 그리고 각 B가 145도, 각 C가 35도예요. 그럼 나머지 한 각은 360도에서 셋을 더한 것을 빼면 145도로 딱 나와요. 따라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네?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5번은요, 우리 친구들. 사각형 ABCD에서 선분 AD와 CD의 길이가 6cm로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를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이건 평행사변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마무리해볼게요.

0: 모르는 문제가 있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수학 문제를 푸는 AI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주어지면 이전에 학습한 수백만 개의 유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답이나 풀이 과정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과일의 총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 어떤 연산을 써야 할까요? 제가 학습한 수많은 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문제는 덧셈으로 풀 확률이 99.9%입니다. 확률이 가장 높은 풀이 방법을 선택해 8이라는 정답을 내놓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도 가능합니다. 수십만 개의 문제를 분석해 문제 속의 단어, 수식, 기호들의 빈도수와 연속되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 뒤에는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이 나올 빈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 문제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문제 10만 개 중 90%가 인수분해로 풀렸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합이 4이고 곱이 3인 두 수를 찾아 x-1, x-3으로 인수분해하고 x는 1 또는 x는 3이라는 답을 내놓는 거죠. 여러 갈래의 풀이 중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의 길을 선택하는 것,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풀이 경로를 따라가 답을 예측하는 것. 이렇게 저는 수학 문제의 풀이법을 선택할 때에도 통계와 확률의 개념을 활용합니다. 이것이 제가 정답을 찾는 비결이죠.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성입니다. 우리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AI 속에서도 수학이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확률이 있었죠. 저는 종종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요. 어떤 수학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풀까? 라고 생각이 들면 AI한테 한번 넌 어떻게 풀 거야? 라고 물어본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AI가 이 정도까지 풀 수 있나? 궁금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어보게끔 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수학적인 사실을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 궁금할 때도 한번 써본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 어쨌든 우리 이 중학수학, 특히 확률이 이 문제를 푸는 AI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AI가 되어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다룰 수학 개념은 바로 확률입니다. 자, 확률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 건데, 확률은 무엇이었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우리가 따지는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만 해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모든 경우의 수 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 뭐 주사위 세 개를 던진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고민할 때 일단 어떻게 된다고?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상황만 따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해당하는 경우가 몇 번인지 따져가지고 n분의 a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인공지능이 되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풀 문제는 2차 방정식입니다.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 이 1차 전략을 선택할 건데 뭐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AI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전에 풀었던 유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따집니다. 자,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100개 있었다고 했을 때 그때 뭐 인수분해를 풀이한 게 78회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뭐 20회는 근의 공식으로 풀었고 뭐 또 다른 2회 정도는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I 선택은 뭐겠어요? 어라, 인수분해를 택하는 건 전체 경우에서 100분의 78번이니까 몇 퍼센트? 78%고 근의 공식을 적용하는 건 20번이니까 100분의 20이라서 몇 퍼센트? 20% 정도네. 그럼 확률상 가장 높은 건 뭐? 그쵸, 78%인 인수분해. 아,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도전해 보겠다. 인수분해로 한번 풀어볼까? 라고 고민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I가 이거 인수분해를 풀어볼까 하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한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일단 최고차항의 계수 1이야. 아, 이것도 많이 해봤지. 그 다음에 상수항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 말은 우리가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2가 되는 경우를 따질 건데 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트라이 보는 거 괜찮겠는걸? 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인수분의 성공률 80%를 예상하고 나서 좋아. 유지해 보겠어. 그 말은 인수분해로 해볼게. 라는 거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기 전에 인수의 후보를 탐색할 겁니다. 자, 곱해서 2인수를 찾아요. 뭐가 있죠? 2랑 1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뭐 1과 2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합이 마이너스 3이 되는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공유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행히 있어요. 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입니다. 아니면 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도 되겠죠? 네,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래, 인수분해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열심히 인수분해 할 겁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 한번 스타트 해보자 라고 AI가 판단했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스텝은 정말로 인수분해를 적용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AI도 똑같이 인수분해 할 거예요. 두 수의 곱이 2이고 합이 마이너스 3인 두 수를 찾았으니까 아, 요 식은 인수분해가 될 건데 어떻게?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거는 0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새로 쓸 수 있겠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아, 두 개의 인수의 곱이 0이니까 이때도 우리가 AI는 확률적으로 아, x 빼기 1은 0 그리고 x 빼기 2는 0 이거 두 개를 고민하면 되겠다. 그래서 x는 1 그리고 x는 2다 라는 결론을 얻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어요. 3x제곱 빼기 5x 더하기 1. 근데 이 친구가, 이 AI가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겠죠. 왜? 80%, 대략 78%가 우리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트라이 할 건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찾았어. 근데 앞에 최고차인 개수가 3이네. 여러 가지 조합을 해봅니다. 여러 조합을 모두 시도해봤어요. 모두 시도했으나 안타깝게 안 되네 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 AI는 그대로 멈출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략을 다시 한번 탐색하는 거예요. 아, 그 전에 이렇게 개수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후보를 다 해봤던 실패한 경우에서 그때 95% 정도가 그대 공식을 썼더니 풀리네. 어떻게 할까요? AI는? 그래, 그네 공식이다 하고 그네 공식을 적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되어서 함께 수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확률적 사고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친구랑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무언가를 판단할 때 확률적 사고를 굉장히 자주 하곤 합니다. 확률적 사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소재를 갖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입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키 패턴 무엇인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놀이공원 가는 게 정말 기대돼. 놀이공원이라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대되고 떨리는데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을지 버디아의 대화 보고 올게요. Let's watch!
1: Hi, Hyunwoo. What are you planning for tomorrow?
2: Hi, buddy. I'm going to go to the amusement park. I'm so excited.
1: Great. You could also say, I can't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2: I can't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1: Perfect.
0: 잘 보고 왔을까요? 어떤 대화가 진행되었는지 같이 한번

0: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디가 Hi, 현우 인사하고 나서 What are you planning for tomorrow? 내일 뭐 할 계획이냐라고 계획을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현우가 뭐라 그랬냐면 Hi, 버디 인사하고 나서 I'm going to go to the amusement park. I'm so excited. 라고 합니다. 어디에 간대요? 놀이공원에 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버디가 한 가지 표현을 제안해 주었어요. Great. You could also say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잘 들었을까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바로 I can't wait 입니다. Wait. 기다리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I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다. 뭘 하는 걸 기다릴 수 없냐면 go to the amusement park, 놀이공원에 가는 걸 기다릴 수가 없대요. 그만큼 빨리 하고 싶다, 하는 게 기대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can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나 정말 놀이공원 가는 게 기대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perfect라고 말을 했고 대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키 패턴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can't wait to 라고 하는 건 나 무엇 하는 게 정말 기대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wait라고 하는 건 기다리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어, 그만큼 정말 하고 싶다, 기대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예문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 I can't wait to see you again. 널 다시 볼게, 정말 기대된다, 너 얼른 다시 보고 싶어 라고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한번 두 번째 예문 볼까요? I can wait to go camping next week. 다음 주에 캠핑하러 가는 게 정말 기대된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I can wait to see the new movi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그 새 영화 보는 게 정말 기대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키 패턴 I can wait to가 포함된 버디어의 긴 대화 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Buddy, I can't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with my friend tomorrow.
2: Nice. Did you choose which ride to go on first?
1: Yeah. We're going to ride the roller coaster as soon as we get there.
2: Good idea. You should get there early before the lines get too long.
1: Of course. My friend and I want to try the popular rides first.
2: That's a good plan. You can take a short break when your legs get tired.
1: Right. We don't want to waste time just standing in long lines.
2: I hope the weather will be nice.
1: Same here. We just hope it doesn't rain.
2: Fingers crossed!
1: Buddy, I can't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with my friend tomorrow. Buddy, I can't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with my friend tomorrow.
2: Nice. Did you choose which ride to go on first?
1: Yeah. We're going to ride the roller coaster as soon as we get there. Yeah. We're going to ride the roller coaster as soon as we get there.
2: Good idea. You should get there early before the lines get too long.
1: Of course. My friend and I want to try the popular rides first. Of course. My friend and I want to try the popular rides first.
2: That's a good plan. You can take a short break when your legs get tired.
1: Right. We don't want to waste time just standing in long lines. Right. We don't want to waste time just standing in long lines.
2: I hope the weather will be nice.
1: Same here. We just hope it doesn't rain. Same here. We just hope it doesn't rain.
2: Fingers crossed!
0: 영상 잘 보고 연습했을까요? 그러면 오늘의 이 대화 정리해보면서 다시 한번 패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말을 시작해요. Buddy, I can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잠깐 쉬고 with my friend tomorrow. 나 내일 친구랑 놀이공원 갈 생각에 너무 신난다. 기대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이 패턴, I can wait to, 뭐 하는 게 정말 기대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처럼 go to the amusement park와 같이 동사 표현을 활용해서 말을 완성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버디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nice라고 대답하고 어떤 놀이기구부터 먼저 탈지 정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ride는 놀이기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놀이기구를 먼저 탈 거야? 정했니? 라는 질문에 당연히 정했습니다. Yeah, we're going to ride the roller coaster.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롤러코스터 먼저 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먼저라는 말이 어디서 드러나 있냐면 as soon as we get there 라는 말 뒤에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as soon as라고 하는 건 하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연결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뭘 할 거다? 롤러코스터를 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You should get there early. 너 거기 일찍 도착하는 게 좋아. 일찍 도착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또 해줘요.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lines get too long. 줄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말이야.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고 나서 내 친구랑 나는 뭐 하고 싶다? 인기 있는 놀이기구부터 먼저 타고 싶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좋은 계획이라고 하면서 또 한마디 해줍니다. You can take a short break. 잠깐 쉴 수 있어. 뭐 할 때? When your legs get tired. 다리가 좀 피곤하고 아플 때는 잠깐 쉴 수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So, right. 맞는 말이야. 라고 하고 We don't want to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 단지 뭐 하면서? Standing in long lines. 이때 standing line이라고 하는 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긴 줄에 서서 그냥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덧붙여줍니다. 버디가 많이 얘기를 해줘요. I hope the weather will be nice. 날씨가 좋기를 바랄게 라고 해요. 날씨 역시나 중요하죠. 그래서 현우가 same here 마찬가지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마디 덧붙여줍니다. 그리고 fingers crossed 라고 말을 마무리해 주었어요. 이때 Fingers crossed라는 건 이렇게 손가락을 교차해서 할 수 있는 말로 행운을 빌어 그러길 바라 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친구의 행운을 빌어주거나 혹은 응원하는 말에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Fingers crossed라고 친구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응원의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쭉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Fingers crossed라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이제 이어서 대화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패턴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놀이공원 가는 게 정말 기대돼.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죠? I can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운 표현 I can wait to 라고 하는 표현으로 무언가 기대되는 일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 today's mission은 이 I can wait to 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대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영어로 말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I can wait to 활용해서 여러분들 말하기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재미있는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는 밤이 되면 이곳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1: 안녕 친구들!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스토리 한국사. 저는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스토리텔러 김봄입니다. 여러분은 뛰어난 두뇌 혹은 강철 같은 운동신경 둘 중에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멋진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고려시대에는 학문에 뛰어난 문신과 또 무예에 뛰어난 무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승자가 되었을까요? 쉿! 지금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살짝 죽인 다음 살금살금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2: 척준경 내 이놈, 내 너의 재능을 높이사 충성스럽게 따르게 했건만 나를 배신하다니.
3: 그대는 왕을 흔들어 권력을 탐한 간신배일 뿐이오.
2: 이런 무식하고 힘만 센 무신놈 같으니라고.
3: 뭐? 무식해? 전쟁터에 나가면 칼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도망이나 칠 문신 주제.
1: 잠깐만요. 두 분은 누구길래 여기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2: 나는 고려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자겸이요.
3: 나는 여진족을 물리친 고려의 무장 척준경이요.
1: 우와, 두 분의 이야기가 후손들 사이에서 진짜 유명한 거 아세요? 영화만큼이나 흥미진진하다고요. 고려 최고의 문벌 귀족이었던 이자겸, 고려 최고의 무장 중 한 명이었던 척준경.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고려의 지배층은 대대로 높은 관직을 차지하며 여러 가지 특별한 권리를 누렸는데요. 이들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끼리만 결혼을 하며 가문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것을 바로 문벌이라고 하는데요. 문벌은 과거제나 음서제를 통해 높은 관직을 독차지했는데요. 음서제란 5품 이상의 높은 관리의 자손은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한 제도였어요. 음서제로 높은 관직을 차지한 문벌들은 넓은 땅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문벌 중 하나가 바로 경원 이씨 가문이었는데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고려의 제11대 왕인 문종부터 제17대 인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명의 왕비를 배출한 엄청난 가문이었죠.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겸은 자신의 세 딸을 왕비로 만들어 왕의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척준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윤관장군의 별무반 기억하시나요? 척준경은 당시 윤관장군과 함께 여진족을 소탕하며 전설적인 공을 세운 고려 최고의 싸움 천재였습니다. 그러니 고려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이자겸의 눈에 딱 띌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이자겸은 왕실과의 인척 관계로 정치적 위상은 높았지만 군사력은 약했는데요. 그는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척준경의 딸과 혼인시켜 강력한 군사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정치와 무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자겸 척준경은 사돈관계로 똘똘 뭉쳐 고려의 조정을 장악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끈끈했던 두 사람이 어쩌다 서로 칼끝을 겨누고 피 터지게 싸우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고려를 뒤흔든 이자겸의 난이 벌어졌던 시기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3: 고려의 대표 문벌이던 이자겸은 자신의 세 딸을 고려왕과 혼인시켰어요. 둘째 딸을 예종의 왕비로 만들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외손자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다시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외손자인 인종과 혼인시켰습니다. 고려왕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 된 것이었죠.
2: 폐하, 저자들은 모반을 꾀한 엽정무리입니다. 당장 제거하셔야 합니다.
4: 저는 어려서 아직 정치를 잘 모르니 외할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0: 왕실을 완벽히 장악한 이자겸은 어린 왕이었던 인종을 부추겨 자신의 뜻을 거슬리는 인물들을 정계에서 모두 몰아냈습니다. 또한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누리며 각종 뇌물을 받고 나란 일을 마음대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자겸의 행동이 지나치다 생각한 인종은 그를 제거하고 왕권을 바로 세우기로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인종의 의도를 알아차린 이자겸은 곧바로 반란을 일으켰고 척중령을 앞세워 궁궐을 불태우고 인종을 자신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반대 세력을 모두 없앤 이자겸은 인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1126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합니다.
1: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서 왕이 머물 곳이 없어지자 이자겸은 인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가두어두는데요. 신하의 집이 궁궐이 되어버린 상황은 고려의 왕권이 바닥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위협을 받던 인종은 이자겸의 최측근이던 척중경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마침 이자겸과 척중경의 하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종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척중경을 설득했고 결국 척중경이 군사를 일으켜 이자겸과 그 세력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드디어 난을 진압한 인종은 이자겸을 멀리 유배 보내는데요. 그렇다면 척중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도 받고 영웅 대접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척중경 역시 궁궐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인 일로 대신들에게 탄핵을 당해 유배가게 되는데요. 이자겸도 척중경도 오직 권력만을 탐하다가 끝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자, 이제 이자겸이 사라졌으니 인종의 시대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 조정은 여전히 개경 문벌들의 힘이 너무나 막강해서 인종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약해진 왕권으로 고민이 깊던 인종 앞에 서경 출신의 문신 정지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왕의 고민을 해결해줄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서 풍수와 천문에 뛰어난 묘청이란 승려를 추천했어요. 그리고 인종을 만난 묘청과 정지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경은 이미 기운이 땅에 떨어지고 궁궐도 불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서경은 왕의 기운이 높으니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금이 공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주변의 36나라가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이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고 주장한 거예요. 인종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결국 서경 세력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인종은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수도를 옮길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문벌 세력이 서경 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묘청과 서경 세력은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세력 때문에 인종의 마음이 바뀔까봐 무척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경의 대동강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강물이 온통 오색빛으로 반짝이는 거예요. 이것을 본 묘청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좀 보십시오. 신룡이 침을 토해 강물이 오색으로 빛나니 이는 분명 복되고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하지만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 세력은 묘청의 말을 믿지 않았죠. 곧바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대동강 바닥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강물 깊숙이 헤엄쳐 들어간 조사관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용의 침인 줄 알았던 무지갯빛 물이 사실은 거대한 떡에서 흘러나온 기름이었던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서경이 기운이 좋은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묘청이 벌인 자작극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부식과 개경 세력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묘청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그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며 인종을 설득했죠. 결국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던 계획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되고 흐지부지 되고 마는데요. 인종의 마음이 흔들리자 서경 천도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묘청과 서경 세력들은 나라 이름을 대위로 정하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광군을 이끌고 서경으로 간 김부식이 1년 만에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김부식 등 개경 문벌 세력의 권력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고려는 문신들의 세상이 되었는데요. 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의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 문신들의 권력이 땅에 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고려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0: 인종의 뒤를 이어 고려의 왕이 된 의종은 정사보다는 풍류를 즐기는 데 더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젊은 문신들과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잔치를 벌이곤 했죠. 그럴 때마다 나이 든 장군과 하급 군인은 고생스럽게 그들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를 떠나던 길이었어요. 가던 길을 멈춰 잔치를 벌이던 의종은 무신들에게 무술 시합을 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대장군 이소응은 혈기왕성한 젊은 병사들에게 밀려 대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힘에 부친 이소응이 경기장 밖으로 나오자 젊은 문신 한례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2: 명색이 대장군이란 자가 일개 병사 하나도 못 이기다니 창피하지도 않소.
0: 한례에게 뺨을 맞고 계단 아래로 나뒹구는 이소응 장군을 보며 의종과 대신들은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무신 정중부가 한례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2: 네 이놈! 이소응은 무관이나 벼슬이 삼품인데 어찌하여 이런 심한 모욕감을 준단 말이냐!
3: 즐거운 잔치날에 별것도 아닌 일로 소란을 피우지 말라.
0: 의종의 중재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무신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그날 밤 왕의 일행이 보현원에 도착할 무렵 복수의 칼날을 갈던 정중부와 이방, 이고 등을 중심으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들은 한례를 비롯한 문신들을 칼로 모조리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중부를 필두로 한 무신들은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쳐들어갔어요.
2: 네, 문신의 관모를 쓴 자는 아무리 벼슬이 낮아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없애버려라!
0: 결국 고려의 궁궐은 피바다로 변했고 수많은 문신과 궁인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1170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1: 무신정변 이후 고려의 조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중부와 무신들은 의종과 태자를 멀리 귀양 보내고 의종의 동생인 명종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름만 왕일 뿐 사실상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죠. 무신들은 군사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나란 일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이후 고려는 1170년 무신정변 이후 1270년까지 무려 100여 년간 무신정권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무신들이 단지 나이 든 장군이 뺨을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무신정변은 무신들의 계획하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고려의 지배층은 크게 글공부를 하여 나란 일을 하는 문신과 무예를 익힌 군인인 무신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당시 고려는 모든 것이 문신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회였죠. 심지어 최고의 군사 지휘관들조차 대부분 문신 출신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만나왔던 고려의 영웅들인 서희, 강감찬, 윤관도 모두 문신 출신이었습니다. 무신들은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문신들처럼 존중받지 못했고요.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승진의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의 최고 지휘권도 갖지 못했죠. 전쟁터에서 고생한 대가로 받아야 할 토지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고된 노동까지 해야 했습니다. 왕을 호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문신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기 일쑤였죠. 결국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 차별의 불씨는 무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 끝에 정중구를 비롯한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켰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고려는 이제 무신들의 세상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고려의 문벌 귀족 그리고 차별을 견디다 못해 칼을 뽑아 정변을 일으킨 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만약 고려의 문신과 무신이 서로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나라를 위한 정치를 펼쳤다면 고려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 친구들, 오늘 역사 여행도 즐거웠나요? 이제 역사책에서 이자겸의 난과 무신 정변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된다면 욕심과 차별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더 이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1: 친구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

지식, 톡톡, 흥미, 진진 이런 국공부를 꿈꾸는 강용철입니다. 서수령 문제풀이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서수령 하면 좀 어려운 느낌도 있고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데요. 이 강의를 선택했다는 거 여러분은 정말 박수 받을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라는 건 때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을 먼저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 임해주시면 서수령 실력이 쑥쑥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강입니다. 짜자잔 1강 국어. 국어 좋아하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국어 좋아하죠? 서수령 유형을 알면 길이 보인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서수령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국어 과목에 나오는 서수령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목표입니다. 일단 서수령 작성. 비법을 알려줄게요.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비법입니다. 오늘 잘 왔고요. 이 비법 잘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어과에서 주로 나오는 서술형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뭔가 종이를 꺼내서 열심히 쓰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자 성장, 적는 자가 성장하거든요.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이 빈 공간에 열심히 메모하고 적으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용철샘의 서술형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정말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자, 재료를 모아. 문장을 끓여. 생각을 담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무슨 동작까지 하세요? 지금 유치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다시. 재료를 모아. 문장을 끓여. 생각을 담자. 이 얘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서술형 전략을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서술형이란 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중학교에 오고 났더니 서술형이란 말도 있고, 논술형이란 말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1번부터 5번까지 제시되는 문항, 흔히 객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부터 5번이 제시되는 객관식 문항, 즉, 선택형 문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서술형을 좀 힘들어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객관식 문항은요, 1번부터 5번 중에 반드시 답이 있어요. 20%의 정답 확률이 있는 거죠. 그쵸? 하지만 서술형은 여러분께 짜자잔, 빈 답안지가 탁 제시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즉,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서술형, 논술형은 학생들이 직접 답을 쓰는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계속 적으면서 보고 있죠? 네, 그럴 거라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서술형, 논술형은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능력을 평가받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고르는 형태보다는 훨씬 더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서술형과 논술형은 어떻게 다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중학교에서 서술형이 더 많이 나와요? 논술형이 더 많이 나와요. 이건 과목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국어과에서는 서술형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논술형을 출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또 선생님마다 서술형, 논술형의 비중과 비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서술형을 알아볼게요. 서술형은 핵심 개념, 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말 다시 한번. 핵심 개념, 그리고 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이 부분을 문제로 보여줄 예정이에요. 여러 가지 유형을 준비했어요. 왜냐고요? 선생님은 친절하니까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답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문항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이 내용을. 답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서술형 문제를 내는 선생님, 즉 출제자가 어느 정도의 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답에 최대한 가깝게 쓰는 문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 정도의 분량을 작성하는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네 문장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했어요. 한 문장에서 한세 문장 정도의 분량을 작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와! 일단 말이 주는 무게감이 있어요. 논술형. 뭔가 서술형은 이렇게 서술하는 느낌인데, 이 논술형은 서술하는 거에 더해 뭔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논리적이고 타당한 생각과 의견을 작성하는 문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논리적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 타당한 거, 일리가 있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타당한 생각과 의견을 작성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타당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집중. 아까 서술형은요, 핵심 개념과 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이 많았다면, 논술형은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아까 서술형은, 선생님, 한 문장에서 한세 문장이니까 할 만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논술형은 좀더 무게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문단 이상의 분량을 작성하는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논술형이 좀쓸 분량이 많은 거 아닐까? 정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아, 서술형이라는 건 내가 생각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선택하는
선택형, 즉 객관식.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들어봤겠지만 중학교에선 이 서술형을 잘해야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과 논술형의 차이를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짜자잔, 이제 국어. 선생님이 무슨 과목? 조용한 이 느낌자. 국어 과목, 국어 과목. 국어 서술형 문학을 잘 푸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메모하면서 보세요. 지금 이런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첫째,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라, 분석하라. 문제 분석이 정말 중요해요. 문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파악하면 좋은 답을 쓰기 어렵습니다. 아, 이거 선생님이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그런 비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아,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채점을 해보면, 선생님이 채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문제를 잘못 분석해서 엉뚱한 답을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국어니까 좀 빗대어 표현하면, 이 문제를 분석하는 건, 옷에 첫 단추를 끼는 것,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괜찮았나요? 옷에 첫 단추 끼는 거. 여러분, 옷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이렇게 막 삐뚤어지겠죠? 다 풀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술형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조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채점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냐 하면 서술형을 출제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보기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보기와 조건을 다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선생님은 유의사항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 적어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봐라? 꼼꼼하게 봐라. 꼼꼼하게. 꼼꼼하게 보십시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서술형 문제를 딱 보고 답을 거의 완벽하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안 봐서 감점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이런 친구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저 답다 알았는데, 이걸 제대로 못 봤어요. 감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봐야 해요. 한마디로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단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최고의 답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국어과 서술형의 강자들은 항상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바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보기, 조건,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최적의 답이 맞는지를 한번더 확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30자 이내로 쓸 것. 그러면 글자 수 30자 이내로 써야 하는 겁니다. 꼭 넘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선생님, 조금 몇자 넘겼는데요. 감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문이다. 의 형식으로 쓸 것.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구성할 때 마지막에 때문이다. 이런 형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제시할 것. 그러면 두 가지를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부분 당연하다고 할수 있지만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핵심어 중심 표현을 잘 모아라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서술형은 어떤 핵심 개념, 지식 같은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답을 쓸때 그런 표현이 나온다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어 중심 표현은 서술형 문장을 작성하는 중요한 재료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재료를 모아, 문장을 그려, 생각을 담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결된 문장으로 구성하라.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핵심어, 중심 표현을 넣어 완결된 서술형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여기 완결된 서술형 문장이라는 겁니다. 가끔 국어과 서술형, 여러분이 쓴 답을 보면 조와 서술의 호응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막 조사가 이상한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완결된 문장, 완벽한 문장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문장 보호도 좀잘 썼으면 좋겠어요. 가끔 꼼꼼한 선생님들은, 완결된 문장으로 써야 돼? 문장 보호 잘 썼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답안과 문제를 다시 연결해서 점검하라.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고 나서 답이 나오면 다시 문제에 넣어서 이렇게 검산해 본적 있죠? 그렇죠? 조용한 이 느낌.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근히 국어과 서술형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서술형 문장을 작성했죠? 다시 문제와 연결지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논술형이라면 논리적 근거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꼭 여러분이 가져야 될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나중에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개념, 용어, 관련 설명을 작성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 바닥, 바닥 시작합니다. 보기에 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을 조건에 맞게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딱 봤을 때, 와, 지금 보기가 있네? 조건도 있네? 이런 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옷의 첫 단추를 끼는 거, 문제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을 설명하는 거구나. 핵심은 무엇이다? 표현 방법. 이걸 머릿속에 탁 넣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기다 표시해 놓고, 또 여기 옆에 탁 써놓으면 됩니다. 문제 옆에, 아하, 난 표현 방법을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아하, 윤선도의 오우간데요. 여러분들 또 이런 거 나왔다고 선생님, 어려워요. 인상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배울 내용이에요. 국어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 친절하게 풀어줄게요. 네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내 친구가 몇이나 하니? 수석, 물, 돌 또는 바위, 그다음에 소나무, 대나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에 달오르니 그더욱 반갑구나. 동산에 달이 올라왔어요. 달이. 달이 탁 떴으니까 반가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도하여 무엇하리? 두어라 이 다섯 번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우가가 뭐냐? 다섯 벗에 대한 노래. 이런 겁니다. 어때요? 현대로 풀어주니까 좀 쉽죠? 여러분, 그거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친구라고 여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우리 친구들이 학교 국어 시간에 오우가 배우면 현대, 이제 패러디시 쓰게 합니다. 내 친구가 몇이나니 스마트폰, 인터넷, 뭐 마라탕, 후루룩, 뭐 이런 거. 아무튼 자, 다시 이렇게 지금 봤는데요. 표현 방법을 보니까 자연물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 의인법이라고 배웠죠.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법을 지금 여러분이 쓰면 되는 건데, 문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 방법의 명칭과, 아하, 의인법. 그 다음, 개념 특징을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죠? 의인법이란 말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작품에 사용된 시어와 관련지어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수, 석, 송, 죽, 월. 이게 자연물이잖아요. 그쵸? 근데 자연물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우와! 답 그려지죠? 여러분 빨리 답 써보세요. 먼저. 써보세요.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조건이 또 있어요. 두 문장 또는 세 문장 정도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슉 써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이 쓴 답에는 의인법이란 명칭 나와야 해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이런 표현 나와야 해요. 그 다음에 수, 석, 송, 죽, 월. 이 시어와 관련지어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 확인해 드릴게요. 짜자잔. 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의인법으로서, 그렇죠. 의인법.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어떻습니까? 아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품에서 수, 석, 송, 죽, 월이라는 자연물을 벗이라고 하여 사람처럼 표현하였다. 자, 지금 이렇게 시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에 나온 조건 다 갖추고 있잖아요. 보면 표현 방법의 명칭, 의인법. 그 다음에 설명, 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어를 사용했구나. 여러분도 이런 형태로 적었다면 아주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문장 또는 세 문장. 잘했어요. 박수! 우리 같이 푼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번 유형 두 번째를 볼 텐데, 아까와 비슷해요. 근데 선생님이 좀 다른 형태를 가져왔어요. 핵심 개념 용어인데 관련 설명을 작성하고 활용하는 문제인데, 선생님, 아까 핵심 개념 용어 관련 설명 여기까지는 비슷한데요? 활용하는 문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보기에 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의 명칭과, 그럼 여러분이 여기 딱 읽었을 때, 의인법 바로 나오겠죠? 그죠? 방금 했어요. 방금 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개념 특징을,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방금 했습니다. 여기까지 완성. 그쵸?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예시를 한 가지만 제시하시오. 우와, 우리 친구들이 예시를 써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거예요. 문제를 분석해보면 일단 용어, 설명을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활용을 해보거나 응용을 해보는 문제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이건 선생님이 설명 다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의인법에 예시 하나만 추가하시면 답을 자연스럽게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볼게요. 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의인법으로서, 아까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아주도 앞에 유형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짜자잔, 이 강연을 듣는 친구들이 의인법의 예시를 하나 만드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꽃이 웃고 새들이 손짓한다. 크, 선생님이 지은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 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채점할 때 일단 명칭 나왔네. 어허, 설명 잘 적었네. 그리고 의인법이 사용된 예. 아, 잘했구나. 아하, 만점 박수. 나한테 박수. 자,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건, 보기 이런 거잘본 다음에 답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내용 여러분이 다시 한번 빈종이를 꺼내서 스스로 문장에 대한 답을 문장으로 답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유형 볼게요. 유형 3. 개념을 정리하고 이유를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아하,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 마당, 마당. 보기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의미를 기준으로 밝히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우리 친구들, 1학년 국어에서 좀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문법이에요, 문법. 또 어떤 친구, 선생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문법까지, 아, 문법 배워야 합니다. 알겠죠? 문법은 말과 글을 운용하는 규칙과 원리이기 때문에 문법 배워야 해요. 그 중에 품사가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이 품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유형을 봐야 합니다. 보기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그러니까 용철이가 새 가방을 샀다. 용철이 기분 좋겠다, 그쵸? 그런데 이 품사, 이 부분, 새의 품사를 의미를 기준으로 밝히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품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건 의미를 기준으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준이 몇 개가 있나 봐. 맞아요. 형태, 기능, 의미거든요. 그럼 의미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품사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품사가 나와야 합니다. 의미를 기준으로 한 품사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쓰는 것.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새가 지금 가방을 꾸며주고 있어요. 가방이란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라는 개념인데요. 아, 우리 친구들 괜찮아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국어 시간에 열심히 배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한 상태로 볼게요. 새는 뒤에 나온 명사인 가방을 꾸며주는 관형사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즉, 관형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아까 형태, 기능, 의미 중에 바로 관형사가 의미를 기준으로 한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이유를 써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친구들 관형사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유형을 보는 것. 또는 이렇게 새는 관형사이다. 밝히고 이유. 뒤에 나온 명사인 가방을 꾸며주기 때문이다. 박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유형사, 개념을 정리하고 견주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품사 아직 안 배웠다면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유형을 보면서, 아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의 두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밝히고, 그러면 일단 품사를 여러분이 밝혀야 돼요. 이 밑줄 친 새, 강의. 그쵸? 매우 예쁘다. 이 새와 매우의 품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와 다른 점은 이런 점이죠. 공통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니다. 일단 우리 아까 배웠죠. 이거 용철이가 새 강의를 맡았다. 용철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 새 가방처럼. 그러니까 관형사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매우 예쁘다. 이거 부사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조건을 보세요.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의미를 기준으로 각각 밝히고라고 했어요. 형태, 기능, 의미 중에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 그러니까 관형사, 부사라는 걸 각각 밝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제시할 건 했는데 아까처럼 뒤에 나오는 강의가 명사인데 명사를 꾸며주니까 예쁘다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이런 식의 이유를 쓰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 답이 좀 어려워요. 괜찮아요? 원래 품사가 1학년 국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요. 이런 유형을 맛보게 하기 위해 준비한 겁니다. 지금 혹시 선생님 설명 이런 친구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다음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점을 써야 되는데 우와 또 다른 기준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능을 중심으로 해설할 것. 아하 기능이군요. 아까 형태, 기능, 의미인데 우린 의미를 썼는데 이두 개의 공통점을 기능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이두 개의 공통점이 뒤에 있는 걸 꾸며주는 수식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아하 각각을 설명을 해. 그 다음에 이두 개의 공통점을 기능으로 설명을 해. 그러면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문장 또는 세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분량 조건 잘 지켜서

사시면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새는 뒤에 나온 명사인 강해를 꾸며주는 관형사이고, 이거 아까 배웠잖아요. 관형사, 그쵸? 그다음 매우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인 예쁘다를 꾸며주는 부사이다. 지금 형태, 기능, 의미인데 의미를 기준으로 각각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통점. 새와 매우 모두 뒤에 나오는 말을 꾸며주는 수식어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이 용어들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의미상품사의 기준인 관형사, 부사 나와야 하고요. 이유가 나와야 돼요. 뒤에 나오는 명사,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 다음에 공통점 나와야 합니다. 기능상 기준인 수식어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문제는 아마 빈종이를 놓고 풀어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괜찮다라고 답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품사 강의 들으면 이거 개념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유형 5인데요. 와, 이번에 글이 나왔어요. 이유나 까닭, 근거를 작성하는 문제 은근히 많이 등장합니다. 문제 마당 마당 마당. 보기에 인물에 대한 질문에 알맞은 답을 서술하시옵니다. 인물에 대한 질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김유정이란 작가의 동백꽃이란 작품인데요. 분량이 좀 길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 문제를 시험 문제로 만나면 제시문이 앞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오늘은 선생님이 유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같이 볼게요.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미안해요, 연기해서. 그냥 여러분 좀 이렇게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즐 집게를 헬금헬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이런 거 선생님이 한번 연기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연기력이 떨어져서. 계속. 자,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에 회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감자 준 거예요. 감자. 맛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봉감자가 맛있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쓱 밀어버렸다.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연기해 볼게요. 네 집에 이거 없지? 너 봉감자가 맛있단다. 니나 먹어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 인물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대화도 하고 있고, 이런 관계들이 막 설정되어 있는 걸 느끼고 있나요? 다음 계속.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얼굴이 새빨개진 거예요.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자, 뭐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연기력이 떨어져서. 자, 김유정의 동백꽃인데요. 우리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점순이가 준 감자를 나가 받지 않은 까닭을 서술하시옵니다. 이 부분이죠. 아까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너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감자 안 받았을까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 내용 안 보고 배부른가 봐요. 감자 싫어하나 보죠? 고구마 좋아하나? 이런 답안 돼요. 이 내용 속에서 답을 꺼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네 집에 이거 없지?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서술형은 하나의 제시문에 작은 문제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점순이가 쏘아보고 눈물까지 어린 까닭을 서술하십니다. 아까 이 부분 기억나시죠? 이 부분을 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를 푸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작품을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상황과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해한 상태로 답을 구성해야 한다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친구도 이 작품 다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답을 쓸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니까요. 먼저 이 부분. 야, 네 집에 이거 없지?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하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본 감자가 맛있단다. 그러니까 이 점순이가 남자한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자를 가져줬는데 이 말 네 집에 이거 없지?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거예요? 상대방 없어 줘 이런 마음일 거 아니면 기분이 자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맥락을 잘 이해한 상태로 우리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기 전에 여기 선생님이 자세하게 안 적어놨는데 이런 문제는 또 글자 수 제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몇 자 이내로, 몇 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답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1. 점순이가 감자로 생색을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유나 까닭을 물을 때에는 이런 형태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점순이의 말에 기분이 상했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 혹시 답을 적어봤나요? 이런 형태로 답을 적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잘한 거라고 하고 싶어요. 잘했어요. 일단 내용 중에 파악을 해봤는데 점순이가 좀 생색내는 말을 했잖아요. 네 집에 이거 없지? 그죠? 그럼 그 부분을 답과 연관지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를 생각해서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오면 정답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가 감자를 받잖아. 당황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이다. 아까 기억나시죠? 막 새빨긴 얼굴. 자, 일단 어떤 감정 당황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감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순이 나름대로는 감자까지 준비해 줬는데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호감이나 호의를 거절당했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채점 기준 정리할게요. 일단 주요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한다라고 했고요. 인물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문장을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던 것처럼 어떤 글자 수 제한이 있다면 답을 쓰고 나서 글자 수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형태로 답 적었다면 오늘 이 문제 잘 푼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들죠. 선생님, 김유정의 동백꽃 재미있는데요? 더 읽어보고 싶어요. 찾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초 꽃도 우리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 5까지 봤는데요. 꽤 많은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유형을 만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목표 서술형 작성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어과에서 자주 나오는 서술형 유형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양한 서술형을 만나보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만점왕 교재에서 서술형 문제를 찾아 풀어보고요.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서술형 실력이 좋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이제 점점 끝이 다가가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이라는 개념을 배워볼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가능성, 중학교 1학년 때는 상대도수라고 불렸던 이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경우의 수 개념과 연관지어서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확률. 뭐 살면서 많이 들어봤죠? 확률, 영어로는 뭐 probability라고 하는데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무언가 어떤 게 일어날 가능성. 근데 그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상대 도수 개념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반복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를 한다면, 이 동전 던지기를 계속 한다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이 상대 도수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은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확률.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사건, 이거를 A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동전을 던지되 계속 던집니다. 몇 번까지? 1000번까지 던져요. 1000번. 충분히 많죠. 그러면은 100번 던졌을 땐 앞면이 62번 나와서 그 상대 도수는 100분의 62, 0.62가 되고요. 200번 던지면 117번이 나와서 0.585가 되고, 상대 도수가 쭉 가다 보면 1000번 정도 던지니까 앞면이 501번 나왔대요. 그럼 이 상대 도수는 0.501이 되겠죠. 그럼 잘 보니까 처음에 0.62로 시작했던 게 던지다 보니까 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 바로 이 상대 도수가 0.5에 가까워지죠. 0.5. 그럼 이 일정한 값 0.5가 바로 뭐가 되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상대 도수가 뭔가 점점 횟수가 많아졌을 때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그걸 확률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의 타석수와 안타수를 나타낸 표를 보고 타율을 구하자. 이 타율이라는 거, 뭐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내가 1루 베이스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타율은. 자, 그래서 20번 타석에 들어섰어요. 뭐 몸에 맞는 볼이나 볼넷 이런 거 없이 그냥 안타만 7번 쳤다. 그러면은 이 선수의 타율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보면요. 상대 도수예요. 내가 20번, 그 선수가 20번 타석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쳤냐? 그 빈도수 7번을, 그 비율을 찾자 이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안타를 칠 확률, 타율은 빈도수니까 7을 몇으로 나눠서, 20으로 나눠서 구해야겠다. 20번 들어섰을 때 7번 치니까 계산을 해주면 7을 20으로 나눠주면 0.35가 됩니다. 타율이 0.35란 말은요, 한 번 타석에 들어서면 0.35번 안타를 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35는 100분의 35니까 100번 타석에 들어섰을 때 35번은 안타를 치고 나가는 편이더라라는 겁니다. 안타라는 건 야구를 할 때 타석이 여기 이제 타자가 서 있어요. 그럼 이제 투수가 여기서 공을 슉 던져요.
그럼 이 공을 쳐서 어디까지? 오른쪽에 있는 1루 베이스에 나가는 걸 안타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고 있음 좋아요. 왜? 교과서에서도 이 타율로 예시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타율 구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자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경우의 수를 통해서 확률이란 것은 어떻게 정의할지 가볼게요. 자, 같은 확률인데 뭘로 구하는, 경우의 수로 구하는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라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이 P는요, 아까 확률의 영어 표현, probability에서 P를 따와서 나온 건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보통 P를 많이 쓰더라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저 P는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 요겁니다.

확률 P는요, 모든 경우의 수 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비율로서 정의가 되고요. 다시 이야기해보면 N분의 A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집니다. 그럼 동전을 던지면 떨어졌을 때, 뭐 당연히 세로로 쓰는 경우는 빼고요. 앞면 아님 뒷면. 이거의 가능성은 반반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또 주사위 하나를 던져요. 그럼 1부터 6까지 고르게 나오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아 일반적인 모든 상황은 뭐 일어날 가능성이 같겠구나.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나. 그래서 뭐 문제에서 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른 경우는 거의 안 주고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 이 확률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확률은 가능성이라 했잖아요? 가능성이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도 알고 있어서 그둘 사이에 모를 비율을 찾으면 되더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앞면 또는 뒷면이니까 두 개예요. 즉, 전체 경우의 수가 2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 앞면이 나왔다. 그 경우는 딱한 가지. 앞면이 나와요. 한 개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전체분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두번 던지면 앞면이 무조건 한 번에 나오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앞면이 이제 한번 나왔어요. 동전 던지기 했더니. 그러면은 두 번째 던지는 건 무조건 뒤가 나오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횟수가 많아진다면 점점 2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 라고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상대 도수로 구하는 확률 할때 100번 던졌을 때 상대 도수가 0.62 쭉 가다 보니까 1000번쯤 던지니까 0.501, 점점 0.5에 가까워졌죠. 그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무조건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 개념하기 문제 2번을 보면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요. 그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주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딱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체 경우는 몇 개냐? 두 번째는 그 사건의 경우는 몇 개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보다 전체 경우의 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도 알아야겠죠. 자, 전체 경우, 주사위 한 번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이죠? 1부터 6까지니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6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무슨 말이냐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이냐? 3 또는 6. 몇 개?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6분의 2니까 약분을 해주면 정답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그럼 우리 이 확률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요. 이 P의 값은 항상 일정한 범위 안에 존재해요. 바로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0, 1은 포함하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자, 사건. 자, 전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n개예요. 그러면은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한다면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한다면요. A의 값의 범위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당연히 A,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요. 전체 경우의 수를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가장 큰 값은

N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사건이 만약에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몇이에요? 0이라는 겁니다. 즉, A값의 범위가 0에서 N,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거를 몇으로 N으로 나눠줬을 때 우리 확률 P는 N분의 N, 1보다 작거나 같고 N분의 0, 0보단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은 뭐는 넘어가면 안 된다. 1은 넘어가면 안 된다. 또 0보다도 작아지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끝의 값 0과 1에 집중을 해야겠죠? 두 번째,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 이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쉽잖아요. 그 확률은 0이 됩니다. 왜? 경우의 수가 0일 테니까. 요게 2번의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 사건은 무조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몇이 될까요? 바로 1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가장 큰 값, 전체 n이 된다라는 거니까 n으로 나눠주면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로 하면 더 쉬워요. 예를 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주사위는 몇에서 몇까지 있어요, 눈이? 1에서 6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0입니다.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차피 1에서 6 사이이기 때문에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몇이다.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다.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10개의 사탕이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사탕을 한개 꺼내려고 하는데, 딸기 맛 4개, 사과 맛 6개죠. 그럼 우리는 확률을 일단 구해보자 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과 맛 사탕이 나올 확률은 전체 사탕 개수분의 사과 맛 사탕의 개수가 되겠죠. 즉, 전체 사탕 10개 중에서 사과 맛 사탕이 6개 있으니까 10분의 6이 돼서 약분하면 사과 맛 사탕이 나올 확률 5분의 3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률이다 하면요. 보통 이제 퍼센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백분율로 고쳐서 60%입니다. 100을 곱해서 6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보통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은 뭐다? 비율로서의 확률이기 때문에 60%라고 쓰지 않고 5분의 3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정답이 돼요. 이점 인지해 주시고요. 얘는 틀렸다. 자, 딸기맛 사탕이 4개, 사과맛 사탕이 들어있는데, 포도맛 사탕이 나온다.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포도맛 사탕이 나올 확률은 절대 없어요. 0. 이고요. 3번. 과일맛 사탕이 나올 확률을 찾아라. 딸기도 과일, 사과도 과일. 뭘 집어도 무조건 과일맛 사탕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1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확률의 범위는 0에서 1.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0. 반드시 일어난다? 1.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 개념 들어가 볼게요. 바로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고요. 이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아닐 여자 써서 여사건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사건이 아닐 확률을 찾아라. 굉장히 간단해요, 구하는 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주어져 있다면 그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단지 1에서 그 사건 확률 P를 빼면 됩니다. 1-P.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2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아, 뭐야, 이거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이 나오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 6분의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5니까 6분의 5네. 이렇게 직접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직접 구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대로 얘가 아닐 확률을 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2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는 말은 1에서 2 이상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빼면 돼요.

이 이상이 아니다. 이 이상의 반대말은 뭐냐? 바로 1 이하다라죠. 따라서 1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우리는 직접 찾아서 그거를 뭐에서 빼자. 1에서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 이하의 눈, 1이잖아요? 그럼 1-6분의 1, 정답은 6분의 5.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고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전체 경우의 수가 n이죠. 그다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예요.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뭘 빼야 되냐면 A만큼 빼줘야 됩니다. 즉, n-A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확률을 구하기 위해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요 부분이 1이 되고요. 요 부분이 p가 됩니다. 따라서 1-p. 간단하죠? 그러니까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1에서 아닌 확률을 빼자. 자,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확률이 0.8이다. 그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몇이냐? 1에서 0.8을 빼라. 0.2다라는 겁니다. 즉,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2. 좀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비가 올 확률이 0.8이다. 그러면은 10번 중에 8번은 비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건 나머지 두 번이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2, 0.2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확률에 대한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상대 도수로 구하는 확률 한번 다시 다뤄볼게요. 자, 태용이 네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한 자료인데, 이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그 학생이 뭘 가장 좋아해야 되냐? 여름을 가장 좋아할 확률을 구해라. 간단하죠? 우리는, 전체 학생이 총 2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았더니 우리는 그 학생이 여름을 좋아할 확률을 찾아라. 그러면은 뭘 계산해라? 비율. 다시 이야기하면 상대도수죠, 상대도수. 상대도수를 계산해라. 즉, 태영이네 반 학생들은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냐? 이거를 퍼센트가 아닌 비율로 나타내면 그게 상대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22명분에 우리는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이 4명 있대요. 이게 바로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의 상대 도수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상대 도수로 구하는 확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22분의 4 약분을 해주면 정답은 11분의 2가 바로 그 학생이 여름을 가장 좋아할 확률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막 억지로 곱하기 100 해서 뭐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확률은 뭐다? 비율로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분수 표현 그대로 써주면 되더라라는 거고요.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일 확률을 구해라. 자, 이거 비슷하죠? 우리가 경우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뭐만 달라졌다? 경우의 수를 구해라 해서 확률을 구해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냐?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몇이냐? 요두 가지만 구한 다음에 두개 사이의 비율을 구하는 거였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따질 건데, 여기다가 별표를 쳐주세요.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나오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냐?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건 순서를 신경 쓰라는 거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을 하든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로 구분을 하든 구분을 꼭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란색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에서 6까지 6이고요. 빨간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이죠. 우리는 그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기 때문에 두 수를 곱해주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다? 36이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요? 그러면은, 아, 전체 경우의 수가 무조건 36이구나. 6과 6을 곱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쉬워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일 확률을 찾는 거니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곱해서 6이 나오도록 만들어라. 그럼 여기를 순서쌍의 앞, 순서쌍의 뒤,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이라고 보면요. 파란색이 1이 나왔어요. 그럼 빨간색은 6이 나와야겠죠.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2가 나왔어요. 그럼 빨간색은 3이 나와야 곱해서 6이 나옵니다. 자, 계속했죠. 파란색이 3이 나왔으면 빨간색은 2가 나와야 되는데 이두 경우는 같은 경우다, 다른 경우다. 얘네는 서로 다른 경우로 봐야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죠.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6이고 빨간색이 1인 경우와 파란색이 1이고 빨간색이 6인 경우는 다른 경우더라. 색깔로서 구분을 해주면 여기가 6, 여기가 1. 둘은 다른 경우가 되는 거고요. 2,3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3이냐, 빨간색이 2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냐? 전체 경우의 수가 4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36.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죠. 사건 A가, 즉, 두 눈의 수의 곱이 6일 경우의 수가 4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4다. 우리 확률은 36분의 4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약분을 하면 9분의 1. 요렇게 확률을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전체 경우의 수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만 구해서 그 둘의 비율을 구하자. 자, 확률의 기본 성질로 가볼게요. 상자 안에 흰색 탁구공이 15개, 주황색 탁구공이 12개가 있어요. 자, 탁구공 하나를 꺼낼 때, 첫 번째, 흰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은 전체분의 흰색을 하면 되니까 전체 27개의 탁구공 중에 15개가 흰색 탁구공입니다. 약분을 해주시면 3927분의 3515, 9분의 5가 흰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분명히 흰색 아니면 주황색이라고 알고 있는데 파란색 탁구공을 꺼낸다. 이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란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은 그냥 0. 이라고 치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별표 쳐주시고, 흰색 또는 주황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는 건데, 잘 보시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흰색 아님 주황색 탁구공밖에 없는데, 흰색 아님 주황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래요. 아무리 아무거나 바구니에서 뽑더라도, 흰색 아니면 주황색이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이를 해준다면,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니까 1이다, 그 확률은.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중 청소당번 2명을 뽑을 때 여학생이 적어도 1명 뽑힐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일단은 뭐부터?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중에 청소당번 2명을 뽑는 거니까 일단은 2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죠. 근데 다만 청소당번은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나누기 2만 해주면 됩니다. 뭐를? 4명 중에 둘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로. 그래서 앞자리에 와요. 그러면은 그 경우는 4가 되고요. 그한명 빼고 두 번째 자리 와요. 그러면은 그 경우는 3이 되니까 둘이 곱한 12를 청소당번은 회장, 부회장처럼 자격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2로 나눠서 전체 경우의 수가 6입니다. 부터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보니까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뽑힐 확률을 구해라. 그럼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들어간다면 남자 1, 여자 1, 뭐 남자 2, 여자 1. 너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별표 치고 적어두세요. 적어도의 반대말이 뭐냐? 적어도 한명 뽑힌다의 반대말은 뭘까 하고 고민을 해보고 적어도 한명 뽑힌다? 그럼 그 반대는 여학생이 뽑힌다, 뽑히지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1에서 빼자는 거예요. 뭐를? 여학생이 뽑히지 않는 확률을. 그래서 어떻게? 1에서 뺍니다. 여학생이 뽑히지 않는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 6분의 2명 뽑는데 남자 2명밖에 없으니까 1을 빼자는 거니까 최종적인 확률 6분의 5가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요렇게 적어도가 있다? 그럼 적어도 한명 뽑히다. 적어도의 반대말을 1에서 빼자. 요런 전략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오늘 배운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했냐면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였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이었죠? 확률은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가졌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확률 0. 반드시 일어나요. 확률 1. 이렇게 했고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P를 빼서 구했죠. 여기다가 별표 치고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숙제 나갑니다. 미니모의고사 10번. 서술형 풀이. 요한 문제랑, 그 다음에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네 문제. 총 다섯 문제를 풀어보고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워볼 확률의 기본 개념이었는데요. 우리는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죠. 확률의 계산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5단원, 식물과 에너지인데요. 자, 우리 5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나요? 바로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양분을 합성해내는 과정인 광합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었고요.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만든 양분을 가지고 어떻게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이 식물의 호흡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우리 앞부분 이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를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5단원 전체 핵심 키워드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5단원 전체 핵심 키워드인데요. 지금부터 두 강의에 걸쳐서는 이 앞부분인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두 강의 동안에는 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이 양분을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저장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광합성 하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광합성식을 쭉쓸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져 있으셔야 합니다. 광합성이란 무엇이었냐면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을 합성해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광합성의 의의였죠. 그 양분의 처음 형태가 바로 포도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기체를 함께 발생을 시켰어요. 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요한 줄씩 정도는 백지에다가 그냥 툭 치면은 줄줄줄 쓸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져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이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러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라든지 뭐 필요한 요소, 생성물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내용은 다이한 줄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 요소에서 어떤 것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식물 세포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이 엽록체 안에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 있었죠. 이 엽록소가 바로 이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엽록체와 엽록소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까지 디테일을 챙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뒤 이어 나오는 내용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세 가지라고 선생님이 적어 놨는데 그세 가지가 뭐겠어요? 이 식에 다 나와 있죠?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 에너지잖아요. 각각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 중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해석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는 실험으로는 BTB 용액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BTB 용액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조금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두 가지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바로 이거겠죠.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이 포도당은 처음에는 포도당 형태로 합성이 되지만 길게 연결돼서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녹말이 정말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실험인 아이오딘 반응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산소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실험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검정말을 넣어놓고 광합성을 시켜서 기체를 모은 다음에 그것이 산소인지 확인하는 실험도 등장을 하고요. 혹은 식은지잎에 빛을 쐬면은 이 산소가 발생하면서 기포 때문에 이 잎이 떠오르는 뭐 이런 실험들도 비교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식은지잎 가지고 하는 실험에서는요. 이 빛의 세기를 다르게 조절함으로써 빛의 양과 광합성량의 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통로인 기공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공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었습니다. 빛의 세기,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를 실험으로 해석을 했었었는데요. 그 결과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빛의 세기와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요, 얘네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함께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이후가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순간이 등장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러나 온도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갑자기 그 기능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광합성량도 어느 순간까지는 증가하지만

하지만 그 시점을 지나면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와 이 온도가 다른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결과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빛의 세기를 조절해서 이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시근침입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결론을 낼수 있는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이 앞부분은요, 이 하나의 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이것을 실험으로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는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진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광합성 정의와 식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꼭잘 알아두셔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광합성이란 식물이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원료, 즉 재료로 해서 이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분은 가장 기본적인 당의 형태인 포도당이었었고요. 이 양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소까지 발생을 시키는 것이 바로 광합성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또 쓰기도 했지만 여러분들도 안 보고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져야 되는 그런 식이고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광합성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합성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재료와 광합성 산물들이 나와 있어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빛에너지 흡수하고요. 그리고 포도당과 산소를 발생시키네요. 그림 너무 쉽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출입하는 기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포도당이 저장되는 형태인 녹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이동하는 물관과 체관까지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우리 방금 그 광합성 식으로부터 쉽게 세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빛에너지, 이산화탄소, 물, 요세 가지죠. 자, 당연히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이 광합성을 하는 에너지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는요, 공기 중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 광합성에 이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공, 자, 우리 구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었는데요. 기공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두 개의 공변 세포로부터 둘러싸여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세포들 중에서도 이 기공을 만들어내는 구멍의 주변 세포다라고 해서 공변 세포가 두 개의 한 쌍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빈이 공간이 기공이 되는 겁니다. 이 기공을 통해서 기체들이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공변 세포에는요, 엽록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부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고요. 또 광합성을 하지 않는 밤에는 이렇게 이 부피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기공이 닫히고 이렇게 기공은 열렸다 닫혔다 할수 있다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물은 어떻게 잎까지 운반이 되느냐? 바로 뿌리를 통해 먼저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잎까지 물관을 따라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잎에서 광합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이세 가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쉬운데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 이거 해석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 대표적으로 이렇게 BTB 용액을 이용해서 하는 실험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BTB 용액이 무엇이고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쪽에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BTB 용액은 원래 어떤 용액의 산성도를 알려주는 지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지시해준다, 즉 알려준다라는 용액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산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녹아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이제 물에 녹을 때 탄산 형태가 되어서 산성을 띠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산성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중성일 때는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을 띤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BTV 용액이 가지고 있는 그냥 성질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색깔은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외울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이구나, 그리고 적어지면 초록색이 됐다가 더 적어지면 파란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이 실험을 해석해 볼게요. 자, 먼저 파란색이었던 BTV 용액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는데요. 자, 이건 무슨 일일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지 않았던 용액에서 내가 날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날숨은 내쉬는 숨이거든요. 이 내쉬는 숨에는 공기 중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후 불어주게 되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란색이었던 이 용액이 점점 노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노란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과정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A, B, C 시험관에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잘 담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다르게 할 건데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A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뚜껑을 닫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험에서는 이런 것을 대조군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이 색깔 변화를 대조해 볼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B와 C에는 둘다 검정말을 넣는데 B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할수 있게 만들고 C는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서 광합성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일단 B는요,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소모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결국 초록색이 됐다가 파란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 빛이 비치는 곳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험관 B는 초록색을 거쳐서 결국 파란색까지 색깔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검정말이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사용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럼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요, 우리 광합성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요? 빛이 차단됐기 때문에요. 따라서 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지 못하고 그대로 노란색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와 C는 노란색 그대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그것도 뭐 훌륭하지만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떤 시험관끼리 비교했을 때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거를 또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험관 A와 B를 비교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A에는 검정말이 없어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B는 검정말이 들어있어서 광합성을 했네요. 그랬더니 이산화탄소를 소모해서 파란색이 되었네요. 아, 그러니까 A와 B를 비교하면 정말 광합성을 할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구나. 이산화탄소 이것에 필요한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시험관 B와 C의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B와 C에는요, 둘다 검정말을 넣었어요. 그런데 C는 뭐만 다르죠? 그렇죠. 빛 에너지를 받을 수 없도록 알루미늄 포일을 감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로 이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빛 에너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관에 무엇과 무엇의 비교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해석할 수 있는지 요것까지 함께 우리 친구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가지 물질이 생성이 됐었죠? 처음에 포도당, 그리고 이 뒤에 산소가 나올 건데요. 자, 포도당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당은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을 의미합니다. 가장 작은 당 형태이기 때문에 합성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또 얘네들끼리 결합을 해서 다른 형태의 양분으로 저장을 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식물에서 포도당은요, 만들어지면 계속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장이 될 때는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말이 포도당이 길게 연결된 구조인데 저장을 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저장을 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료체에 잠시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양분을
즉뭐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성해내는데 이 포도당을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포도당 정말 생성이 됐니?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포도당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고요. 이 포도당이 저장된 형태인 녹말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녹말은요, 아이오딘 반응으로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녹말을 만나게 되면은 청람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딱 떨어뜨렸더니, 청람색으로 변했네? 아, 그럼 그곳에 녹말이 들어있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를 하나 떼다가, 중간에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가지고 광합성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이 표피를 떼가지고 관찰을 해보면요. 광합성을 한이 초록색 부분은 정말 녹말이 생성됐기 때문에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록체 부분이 청록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포일에 감싼 부분은요, 햇빛을 받지 못해서 광합성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용액을 떨어뜨려도 청록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즉, 아이오딘 반응이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아, 녹말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구나. 이 실험의 결과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발생하는 거 바로 산소였었죠? 광합성의 결과 산소기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광합성을 한 결과 나타난 기체를 포집을 해서 이렇게 모아진 기포에다가 향에 불씨를 대면은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도 잘탈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불씨가 되살아난다는 걸 통해서 정말 산소가 발생했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 총정리. 아까 그 그림 다시 나오는데요. 이제는 좀더 보이는 것이 많아졌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는데, 이 물은 물관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흡수돼서 쭉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빛 에너지를 합성해서 광합성의 산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포도당은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발생한 산소는 자기가 호흡을 할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남은 것은 기공을 통해 바깥으로 배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염록체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세 가지에 대한 내용 그래프로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소는 빛의 색이었어요. 당연히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을 세게 주면 줄수록 당연히 광합성도 잘 됩니다. 그런데 무한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효율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해지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그때 이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예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아까 그래프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로 광합성의 재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료를 많이 공급할수록 광합성도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한히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인데요. 자, 온도는요. 어떤 특정한 온도까지 온도가 증가할 때 광합성량도 함께 증가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은 급격하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잃어서 광합성량이 감소하게 된다. 요 끝에 부분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지구 환경이 있었을 때 자연 환경에서 빛의 세기가 강하고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온도는 대략적으로 약 30에서 40도 정도로 유지될 때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식물의 종류마다 뭐 서식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1번부터 5번 문제까지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정리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돼서 문제에 등장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그리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을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광합성의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우리 광합성 과정을 또 연습할 겸 한번 쭉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광합성은 무엇이었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양분의 처음 형태는 바로 포도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기체도 함께 발생시켰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광합성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요? 바로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 에너지. 이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물,

그리고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로 해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지는 양분인데요.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바로 포도당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에 와야 되는 단어는요, 바로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는 산소도 물론 만들어지지만 양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양분은 포도당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 우리 아까 식에서 봤다시피 광합성은요, 기본적으로 빈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빛이 있을 때만 당연히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2번, 식물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우리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요, 엽록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식물 세포 중에 이 엽록체가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들어있지 않은 세포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뿌리 같은 거. 뿌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색깔 떠올려 보시면은 이 엽록체가 들어있다면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뿌리 색깔은 그렇지 않죠. 그러한 세포들에는 광합성을 할수 있는 엽록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이건 아니고요. 엽록체가 들어있는 식물 세포에서 일어난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해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광합성의 과정이었습니다. 4번. 광합성으로 그 결과.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죠? 맞는 설명입니다. 5번, 광합성의 원료는요,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였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파란색 BTB용액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은 후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색깔 변화를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앞에서 함께 정리했었던 내용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는데 우리가 날숨을 불어넣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내가 내쉬는 숨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이 용액이 산성이 됩니다. 따라서 파란색에서부터 출발해서 초록색이 됐다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충분히 많아지면은 노란색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이 될 때까지 충분히 불어 넣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A, B, C 시험관에 옮겨 담고 그리고 요렇게 세팅을 했네요. 자, B에는 검정말을 넣었고요. 광합성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C는요, 똑같이 검정말 넣었지만 이번에는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즉 광합성을 못하게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A부터 볼게요. 자, A는요, 색깔의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광합성을 할수 있는 어떠한 뭐 식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변화 없이 노란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B는 어떤가요? 자, B는요, 처음엔 노란색이었지만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초록색이 됐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럼 C는 어떨까요? C는 처음에 노란색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광합성을 했다면 B처럼 변했겠지만 광합성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노란색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따라서 실험의 결과 변한 색깔을 옳게 짝지은 것은 우리 비파란색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4번도 한번 볼게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기억. 시험관 B의 용액에서는 산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자, 우리 B에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가지고 광합성을 했죠. 그러면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지는 산소의 농도는요? 당연히 더 증가하게 되겠죠.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맞고요. 니은, 광합성의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어떤 것을 비교해서 알수 있느냐? 자, 요거. 저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어떤 시험관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는지 그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걸 정리해 볼게요. 빛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빛 에너지를 주고 안 주고 딱이 요소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동일해야 돼요. 자, 그게 뭐죠? 바로 시험관 B와 C죠. B와 C에는요, 모두 동일한 양의 용액이 들어갔고, 동일한 노란색으로부터 출발했고, 동일하게 검정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뭐만 달라요?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서 빛 에너지만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달라졌네요. 아, 따라서 광합성에 빛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은 B와 C를

분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 광합성에 이번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비교해서 알수 있을까요? 자, 지금 비가 검정말이 들어있는데 얘가 실제로 광합성을 해서 색깔이 초록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변하는 것을 통해서 아, 정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네 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서 광합성을 하지 않은, 아무짓도 하지 않은 A와의 비교를 통해서 또알 수가 있죠. 따라서 대조군 A와 그리고 B를 비교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있던 검정말의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보이네요. 얘네가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광합성을 하는 장소인 염록체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검정말의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했대요. 자, 이것은 왜 하는 과정이냐?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하면은 이 초록색 색소가 빠지게 되면서 탈색이 되거든요. 좀 투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염색을 했을 때 색깔 변화를 잘볼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자, 우리 이 용액은 어떤 지시약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바로 녹말이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용액이었어요. 녹말이 만약에 있다면 청람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뜨려 봤더니 이렇게 정말 약간 남색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정말로 이 녹말이 있구나. 광합성 결과 만들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알수 있는 사실은 그냥 이 청람색이 아무데나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특히 청람색으로 물들어져 있죠? 맞아요. 정확하게 가에 있는 이 염록체의 모습과 일치하죠? 즉, 염록체에서 정말로 광합성을 해서 녹말로 저장했구나라는 거. 이 광합성의 장소까지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광합성 결과 생성된 물질, 녹말이라는 거, 아이오딘 반응으로 알수 있고요. 나에서는 이 염록체가 황적색이 아니라 녹말에 있었기 때문에 청람색으로 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디귿, 광합성에는 물이 필요하다? 당연히 물이 필요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고요. 릴, 검정말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 식물세포 중에서도 이 염록체였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6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여행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뭐
1: 당연히 여행 간 곳의 현지 음식, 맛있는 거 먹어야죠. 네.
0: 오늘 살펴볼 도시는 딤섬이 가장 유명한데요. 선생님, 딤섬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딤섬은 제가 딤섬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특히 그 종류 중에서도 샤오롱바오 정말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이 도시에 가면은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이 도시에 가면 얌차 문화를 일단 즐길 건데요. 얌차 문화가 뭐냐면 차를 마시면서 간식을 먹는 거예요. 이런 딤섬도 포함됩니다. 약간 브런치 느낌이요. 어느 도시인지 감이 오시나요?
1: 네, 지금 감을 딱 잡았는데 아침에는 또 차찬탱이라고 해가지고 밀크티와 파인애플빵을 함께 먹는 바로 그곳. 자, 오늘의 도시 홍콩 아닌가요?
0: 맞습니다. 파인애플 없는 파인애플 빵이죠. 그 빵에 차가운 버터를 쏙 넣어주는데 전풍미가 또 일품이라고 합니다.
1: 홍콩 영화 중경삼림에 나왔던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에스컬레이터도 꼭 가봐야 하는 곳인데요. 약 800m 길이로 20분 동안이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0: 20분이나요? 그동안 뭐 해야 되죠? 우리나라처럼 막 황급하게 막 걸어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이곳이 양옆으로 레스토랑, 뭐 카페 상점들이 쭉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라고 해요. 네.
0: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 홍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화려함과 빈부격차가 공존하는 도시, 홍콩이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선생님, 이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중국에 다시 반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어는 어떤 걸 쓰나요?
0: 좋은 질문입니다. 홍콩은 영어와 중국어 모두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표준 중국어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여행을 간다면 영어, 중국어 모두 알면 대다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그런데 선생님, 어쩌다가 이 홍콩이 이렇게 영국의 식민지가 됐을까요? 네.
0: 그 비극적인 역사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는 19세기 동아시아의 개항과 깊이 관련된 곳입니다. 홍콩은 중국 남쪽 바다에 면한 작은 반도와 섬들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땅은 좁지만 바다를 통해 세계 곳곳과 연결되기 좋은 위치 덕분에 일찍부터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홍콩이 세계적인 자본주의 도시로 알려진 이유도 바로 이 지리적 특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홍콩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영국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원래 중국 땅이던 홍콩이 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의 이름을 아시나요? 당태종에 이어 개원의 치세를 이룩한 당현종은 양귀비와의 사랑에 빠지고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나라를 기울게 하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이 꽃에 양귀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양귀비가 죽고 천여 년의 시간이 지나 중국은 이 꽃의 추출 성분으로 만든 마약으로 인해 격동의 근현대 초입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약의 이름이 바로 아편인데요. 중국 근현대사의 시작을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이제, 옹정제, 걸륭제를 거치며 최전성기를 누렸던 청나라는 19세기부터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인구 폭증으로 인해 농경지가 부족해졌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러한 내부 문제들은 전국 각지에서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내부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양 세력의 압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영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차, 비단, 도자기 같은 중국 상품을 엄청나게 수입했습니다. 대금은 주로 은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역 형태는 영국에 큰 문제를 안겼습니다. 청나라는 영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국은 수입에 비해 수출이 크게 부족한 상황,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 적자에 시달렸던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결국 무역 적자를 만회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무역 적자가 커진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대량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편은 사람을 중독시키는 마약이었기 때문에 중국 사회에 큰 피해를 주었고, 결국 청나라는 임칙서를 항구에 파견하여 아편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편 무역을 금지하고 폐기시키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당시 아편굴이라는 곳에 누워 아편을 피우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은 노동력을 상실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 위기와 국민 건강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청나라에 안겼기에 아주 강경하게 대처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영국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바로 전쟁을 일으키기로 한 겁니다. 이 전쟁을 두고 같은 영국인인 글래드스턴이라는 정치인은 부끄럽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전쟁을 단행했고, 결국 1840년 아편 전쟁,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영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압도했고요. 1842년 난징 조약을 맺으면서 상하이,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항해 홍콩 섬을 영국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콩이 영국의 땅이 된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영국이 차지했을 때만 해도 홍콩은 작은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돌섬에 무슨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불평하는 영국인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무역항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항구에는 세계 각국의 배들이 오갔고요. 바닷가에는 창고와 무역회관이 세워졌습니다. 언덕 위에는 서양식 건물이 들어섰고 거리에는 영어 간판이 걸리며 점점 국제도시의 분위기를 띠게 되었죠. 영국은 홍콩을 동아시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아시아 무역망을 연결하며 홍콩은 빠르게 국제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홍콩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용들은 1960년, 19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뤄낸 홍콩,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칭합니다. 이들 지역은 빠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무역과 금융,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홍콩은 특히 금융과 무역 분야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글로벌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배경과 역사적 성장 과정은 오늘날 홍콩 특유의 역동적이고 국제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답니다.
1: 이 아편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성장을 한 거네요.
0: 맞습니다. 사실 홍콩이 경제적으로만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선생님, 영화 영웅본색, 취권, 천녀효원 그런 영화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당연히 알죠. 뭐 특히 이 아뇨! 네. 이소룡과 성룡, 네, 주윤발, 뭐 장국영까지 모두 이 홍콩 영화하면 생각나는 배우들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이 노란색 트레이닝복과 쌍절곤, 이거 가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음악도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천밀밀이라는 노래가 진짜 인기 많았었어요. 여명이라는 가수이자 배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가요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막 이슈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홍콩 문화는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1: 네. 마치 이 홍콩 문화가 당시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의 이 K-POP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선생님, 홍콩의 주거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1: 2021년 조사에 따르면 11년 연속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그게 바로 홍콩이라고 하는데요.
0: 경제는 발전했지만 빈부격차는 훨씬 심각해진 상황이네요.
1: 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서 정치적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990년대 홍콩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는 곳인데요. 영화 중경삼림에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장소입니다. 좁고 긴 언덕을 따라 이어진 이 에스컬레이터는 홍콩만의 독특한 도시 풍경을 보여주며 영화 속 장면과 겹쳐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낭만적인 이미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90년대 홍콩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요. 젊은 청년들이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묘사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1997년 7월 1일, 홍콩은 오랜 영국 식민지 시절을 끝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0: 반한시계는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 장쩌민과 현재의 영국 국왕인 당시 찰스 왕세자가 직접 참석해서 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홍콩이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기에 단순히 땅만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일국양제, 다시 말해 한 나라의 두 제도를 뜻하는 일국양제를 실시를 하기로 하는데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50년 동안은 홍콩의 자유와 생활 방식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홍콩은 특별행정구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홍콩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시기 홍콩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또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마카오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16세기 중반 포르투갈 상인들이 중국 남부 마카오의 자리를 잡으면서 마카오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 시기였죠. 이후 400년 가까이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고 1999년이 되어서야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이때 반환 방식은 홍콩과 마찬가지로 일국양제의 원칙이 적용되었지만 홍콩이 국제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면 마카오는 관광과 문화로 더 유명했습니다. 그럼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중국은 일국양제를 약속했습니다. 즉 홍콩의 자유와 생활 방식을 최소 50년 동안 보장하겠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오랫동안 자유로운 선거, 언론의 자유, 집회와 표현의 자유 등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반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중앙정부가 선거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 홍콩 시민들은 약속했던 민주적 권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와 저항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외세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의 안정과 통합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통제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처럼 한쪽에서는 자유와 약속의 보장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통합을 강조하는 입장에 부딪히다 보니 이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홍콩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4년에 일어난 우산 혁명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홍콩 정부가 중국의 입김을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자 수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산 혁명은 비록 즉각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홍콩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목소리를 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원하는 시민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융도시이자 자유의 상징으로 불렸던 홍콩은 지금도 여전히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국가의 입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홍콩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의 의미 그리고 세계사의 큰 흐름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1: 야, 홍콩의 역사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아편 전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국제 금융도시로 성장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또 민주주의로 인해 갈등하는 상황까지 있었네요.
2: 네, 홍콩은 정말 이렇듯 복잡한 역사를 가진 도시죠. 자, 그런데 선생님,
0: 이 홍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일단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0: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약을 막았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 정말 좀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당시 영국 의회에서도 이건 영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다라며 거센 비판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됐죠. 이게 바로 제국주의 시대의 민낯입니다.
1: 또 약속의 중요성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국 양제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홍콩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 거잖아요. 원래 이 50년간 홍콩의 자유와 이 자본주의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통제가 강화되면서 우산혁명까지 일어났으니까요.
0: 맞아요. 우리나라와 홍콩이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9세기 우리나라도 강제 개항을 당했고 식민 지배도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홍콩과 우리나라 모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홍콩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27년이 되면 반환 30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실 지금으로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홍콩은 그저 먹거리, 쇼핑 그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역사를 보고 나니 정말 무겁고 다르게 다가오네요.
1: 오늘 홍콩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역사 이야기가 가득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0: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중단원 북투교재로 복습했었죠? 오늘은 두 번째 중단원 같이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북투교재 준비해주면 되겠고요. 중단원 핵심 복습을 통해서 우리 개념 쭉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그 뒤에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까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우리 친구들 얼마나 잘 풀었는지 정답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빈칸 채우기였는데 울릉도에서 겨울에 눈과 바람을 막기 위해 집 밖에 둘러치는 시설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문제였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잘 찾았나요? 그렇죠. 정답 바로 우대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우대기라는 것은 요즘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행평가에 어떤 서술형 문제로도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꼭 이 용어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오늘 두 번째 중단원 내용 복습하러 바로 가볼게요. 네, 북투교재의 교재의 28쪽입니다. 28쪽 피고 선생님이랑 화면에 집중해서 빈칸 같이 우리 친구들도 입으로 소리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좋아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시간이 따라서 변화해 왔는지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떤 특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했었죠. 어떤 시기? 그렇죠. 산업화가 일어났던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인구 분포라는 개념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현지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인구 분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나타냈었죠. 자, 그 다음에 빈칸. 일정한 넓이, 우리는 그것을 가로, 세로가 1km인 1제곱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일정한 넓이 안에 사는 사람의 수로, 인구 분포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인구 밀도였죠. 얼마나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인구 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다, 낮다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지 적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했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단순한 지도라고 안 하고 인구 분포도라고 했었죠. 어떤 지역에 얼만큼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색깔을 통해 나타냈었어요. 자, 여기 먼저 1960년대의 인구 분포도를 보면, 자, 이렇게 우리 대각선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서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반면에 북동쪽에는 사람이 적게 살았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대단원 1단원에서 배웠던 우리나라의 국토, 우리나라 지형 특징을 생각해 보면 돼요. 북동쪽은 주로 높은 산이 많았습니다. 산에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겠죠. 이 남서쪽의 평야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3년의 지역, 여기 인구 분포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조금 변화한 모습이 보이죠. 어디? 그렇죠. 수도권 사람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 다음 이쪽에 남동쪽 해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두 군데는 산업이 발달해서 일자리가 많아진 곳이 되겠죠. 자, 그러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60년대 이전에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아직 산업화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연 환경이 되겠죠. 어떤 지형이라든지 기후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연 환경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평야가 발달해서 농사 짓기 유리한 어느 쪽? 어느 쪽? 그렇죠. 남서부라고 할수 있겠죠. 남서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0년대 이후에요. 2023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자연 환경에 반대, 인문 환경이 되겠죠. 인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무엇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많아졌다? 그렇죠. 산업화라고 했었죠.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그 시기가 1960년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이쪽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의 남동쪽 해안의 도시 인구가 높아졌지요. 따라서 현재는 어디?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어요. 자, 수도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죠.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를 포함합니다. 이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자, 도시로의 인구 집중, 인구가 모여든다. 자,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청장년층이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어디로 이동했다? 도시로 이동했다라고 했어요. 왜냐? 도시에는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고요. 그 다음에 학교나 어떤 병원과 같은 이러한 편의 시설들도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밖에 없겠죠. 도시에 여러 종류의 편의 시설 있고 편리한 서비스 등도 모여 있어서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특히 수도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죠.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지역. 서울 주변의 중소도시가 발달하면서 수도권 도시 인구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 때도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서울의 인구는 조금은 줄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와 인천, 이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게 되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인구가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는 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문제에서 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지방, 그다음 비수도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아, 수도권이 아닌 곳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구 분포 불균형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인구 분포 불균형이라고 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는 많이 모여 있고 또 어느 쪽에는 너무 적고 그런 상태를 우리는 불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쪽에 있는 문제점을 공부했고 또 반면에 인구가 너무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점도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먼저 인구 밀집 지역의 문제점 한번 볼게요. 인구에 비해서 주택이 부족해요. 집이 부족하죠. 따라서 무엇이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집값이 되겠죠. 집값이라고 합니다. 왜냐? 집은 예를 들어 10채밖에 없는데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은 100명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집값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로 자동차가 많아서 교통이 혼잡하다라고 해요. 교통이 혼잡한 것은 항상 도로가 차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이더라도 이동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것을 우리는 교통이 혼잡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공간도 부족해요. 자동차가 많으니까. 그렇죠. 주차 공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보면 대기 오염, 소음 공해, 생활 쓰레기 처리 등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도시하면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면 그만큼 화석 연료도 많이 사용하죠. 쓰레기도 많이 나오죠. 환경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로 촌락의 문제점이라고 공부를 했었죠. 첫 번째로 일손이 부족해집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요. 왜냐? 주로 일하는 사람들, 그 청장년층이 되겠죠. 청장년층들이 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기 때문에 이 촌락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서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게 되겠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져서 노인 복지 문제가 생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청장년층과 유소년층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봐줄 그런 청장년층이 부족해지고 또 의료 시설도 줄어드니까 이런 의료 서비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편의시설,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죠.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집니다. 불균형이 되겠죠. 도시에는 편의시설이 많죠. 촌락에는 적어요. 그래서 촌락에서 이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도시로 빠져나가니까 그마저 있던 편의시설도 더 줄어들겠죠. 도시는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점, 여기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비교를 했어요. 문제에서 피라미드를 보고, 아, 여기가 도시구나, 여기가 촌락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먼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이러한 모습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나요. 자, 어떤 연령층의 비율이 높지요? 그렇죠. 여기 한눈에 봐도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 막대의 길이를 통해서 쉽게 알수 있죠. 그래서, 아, 일할 사람이 많구나. 일자리가 많은 도시겠구나. 수도권이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 자, 반면에 촌락이에요. 촌락은 어떤 연령층의 비율이 높지요?
그렇죠. 막대 길이를 보니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청장년층과 유소년층은 매우 매우 적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아,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겠구나. 촌락이구나. 이렇게 친구들이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국토를 조금은 더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그 노력을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노력,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하는 노력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첫 번째로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대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분담하는 어떤 도시가 건설이 됐죠? 맞아요. 대도시 근처에, 대도시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분산해서 사세요. 그래서 대도시와 이동이 편리하게 그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신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에 조금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춰두고 생활 편의시설도 만들어둬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누어서 살수 있도록 건설해둔 도시가 되겠고요. 자, 아래 내용도 볼게요. 수도권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어떤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은 신도시랑은 조금 달라요. 신도시는 대도시 근처예요. 예를 들면 서울 근처에, 경기도에,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그러한 곳에다가 대도시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주거 지역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게 바로 신도시인데 아래에 있는 이 설명은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한 거예요. 수도권 밖으로 벗어난 거죠. 여기를 우리는 혁신도시라고 합니다. 혁신도시라는 것을 건설해서 거기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수도권에 있는 그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이사를 하고 그 일하던 사람들의 가족들도 이사해서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해됐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 혁신도시라고 하면 전라남도에 있는 나주. 나주를 예로 들 수도 있어요. 나주에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 아래에 적어두세요.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 수도권에 있던 어떤 에너지나 전력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공공기관을 나주로 옮겨서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갖추어 놓은 곳이에요. 이해됐죠?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수도권에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하나 있었죠. 어디요? 맞아요.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라고 했죠. 세종특별자치시. 자, 이 도시와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를 서술형으로 적으세요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 친구들도 직접 글로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지역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귀농, 귀촌 지원 및 체험 관광 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귀농, 귀촌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귀자가 한자로 돌아갈 귀예요. 농촌으로 돌아가다, 귀농. 촌락으로 돌아가다, 귀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촌락으로, 농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또 체험 관광 마을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지역에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업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시행해서 사람들이 조금은 더 살기 편한 곳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개념 복습 모두 마쳤고요. 이제 문제풀이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교재 30쪽에 보면 중단원 확인 평가 부분 있죠?
쪽지 시합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념 학습할 때 모두 같이 풀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확인 평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2번 문제.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네요. 여기 지도를 보니까 단순한 지도가 아니죠. 인구의 밀도를 표시한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1960년의 인구 밀도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23년의 인구 밀도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보기와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오늘날에는 인구가 고루 분포해 있다. 자, 오늘날이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2023년의 인구 분포도를 보면 됩니다. 자, 고르게 분포되어 있나요? 아니죠. 색깔이 유난히 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수도권 그리고 남동쪽 해안에 주로 인구가 몰려 있지요. 고루 분포해 있지는 않습니다. 자, 2번. 오늘날에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다. 자, 오늘날의 농어촌 지역 이쪽 남서부 평야에 인구가 많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1960년대가 되겠죠. 3번.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았다. 자, 옛날이라고 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인구 분포도를 볼수 있는데, 자, 문제에서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았대요. 유소년층. 자,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 인구 구성을 알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은 알수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위 지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을 찾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만 골라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됐죠? 네, 4번도 볼게요. 옛날에는 주로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했다. 옛날에 산업화 이전에는 벼농사를 짓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했죠. 자, 5번. 오늘날에는 도시의 인구 밀도가 농어촌 지역보다 높아졌다. 맞지요? 도시, 수도권, 그리고 이쪽 남동쪽 해안에 도시가 발달하면서 농어촌 지역 보다 인구가 높아졌습니다. 네, 5번으로 정리할게요. 자, 2번 볼게요. 위의 지도를 보고 다음 제시어를 모두 사용해서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의 지도를 보고 이 지도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적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시어를 모두 사용하세요라고 했네요. 제시어가 남서쪽, 북 동쪽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1960년대 이 지도를 보고 남서쪽 지역과 북동쪽 지역의 인구 분포를 비교하면 되겠죠. 남서쪽이라고 하면 대각선으로 그었을 때이 아래쪽을 뜻하고 북동쪽은 이 위쪽을 뜻하죠. 자, 인구 분포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남서쪽이 북동쪽보다 인구 분포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남서쪽의 인구 밀도가 북동쪽보다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남서쪽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문장과 똑같이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미가 잘 통하게 여러분의 말로 풀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세요. 자, 3번 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했네요. 196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사회였지요. 그래서 평야가 넓게 발달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산지가 발달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산에서는 벼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처럼 196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무엇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러한 지형들은 바로 무엇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자연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연환경이 되겠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모습 그대로지요. 사람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는 자연환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1960년대 이번엔 이후에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인문 환경의 영향이 점점 커졌다. 그렇죠. 자연환경은 어떤 지형이라든지 기후, 이렇게 사람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것인데,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60년대 이후에는 더 도시에 집중되는, 그래서 인구가 더 어디 쪽으로는 많이 모여들고 또 어디 쪽으로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불균형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죠. 4번. 수도권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 반대가 되겠죠. 수도권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5번. 수도권보다 공업이 발달한 남동쪽 해안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자, 이 문장 옳지 않지요. 수도권도 증가했고, 공업이 발달한 남동쪽 해안 지역의 인구도 마찬가지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4번에 알맞은 설명은 1번과 2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5번 봅시다. 오늘날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왜 오늘날에 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산업이 발달해서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죠. 결국에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일자리가 많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보기 볼게요. 1번. 귀농이나 귀촌하는 청장년층 등이, 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아니죠. 2번. 노년층이 교통 혼잡을 피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전혀 틀린 설명입니다. 자, 3번.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나왔죠. 키워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바로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유소년층이 농어촌 체험 학습을 할수 있는 촌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아니고요. 5번. 유소년층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일자리가 키워드예요. 자, 6번에서 7번 문제. 다음 인구 피라미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6번. 위에 자료를 보고 바르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구 피라미드 가 지역과 나 지역이 각각 어떤 지역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가 지역은 주로 어떤 인구 연령층이 많지요? 맞아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 지역은 아,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구나. 도시겠구나. 자, 그다음 나를 볼게요. 나는 이쪽.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은 적지만 반면에 노년층의 비율이 더 높지요.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겠구나. 촌락이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아래 친구들이 이야기한 내용 봅시다. 민서, 가 지역보다 나 지역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 가 지역보다 나 지역 유소년층이 더 적지요. 지우, 나 지역은 인구가 점점 증가할 거야. 나 지역 인구가 증가할까요? 아니죠.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아야 돼요. 이렇게 노년층이 더 많으면 인구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라온이, 가 지역은 나 지역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 가 지역은 나 지역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지요.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라온이가 되겠네요. 라온이. 자, 예진이도 볼게요. 가 지역은 나 지역보다 출산율이 낮아. 출산율, 태어나는 아기들이 더 적어라는 뜻인데, 가 지역에 유소년층이 더 많기 때문에 출산율은 가 지역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땡. 자, 7번 문제 볼게요. 나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나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었죠. 자, 보기 볼게요. 1번. 빈집 문제. 그렇죠. 인구가 감소하면 빈집이 늘어나겠죠. 2번. 일손 부족 문제. 일할 사람도 줄어듭니다. 3번. 교통 혼잡 문제. 자, 교통이 혼잡하다라는 것은 도로가 꽉 막혔다는 거죠. 자동차가 많다는 건데 이것은 가 지역의 문제가 되겠죠. 정답 3번. 4번. 학생 수 감소 문제. 학생 수 줄어들고요. 5번. 편의시설 부족 문제. 이것은 대표적인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의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죠. 8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진다. 자, 이 격차라는 키워드를 보면 우리는 세 글자 불균형을 들수 있겠죠.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인구가 집중

0: 된 수도권에 발생하는 문제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들다. 수도권 아니죠.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멀리까지 가야 돼요. 이것은 촌락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3번. 차가 막혀서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차가 막힌다. 교통이 혼잡하다. 바로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4번.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가 폐교된다. 이것은 촌락이 되겠죠. 5번. 버스를 타려면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자,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촌락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볼게요. 1980년대부터 대도시 주변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한 까닭을 쓰세요. 자, 이렇게 신도시를 건설할 이유는 결국에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되는 그 문제점을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가 되겠죠. 대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글로 잘 정리해서 적었다면 정답이 될수 있겠어요. 네, 오늘의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수도권의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만들어진 도시를 우리는 이렇게 불렀었죠. 그 이름을 정확하게 수강후기 게시판에 잘 남겨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문제풀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사회, 전혜은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우리 세 번째 중단원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떠올리면서 중단원 실전 문제 15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1번부터 8번까지 문제는요, 미디어의 의미, 특징, 그리고 역할, 중요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초성 번쩍 코너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들을 떠올려 볼까요? 자, 규칙은 똑같습니다. 5초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사회 개념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얍! 정답은 미디어이지요. 자, 우리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단원인데 미디어의 뜻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게 하는 수단이다. 자, 미디어. 자, 그러면 다음 문제입니다. 얍! 정답은 맞아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자, 이것은 온라인 서비스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문자, 사진, 영상,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사람들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사회 관계망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얍! 우와, 좋아요. 많은 친구들이 아주 정답을 빠르게 크게 외쳐주었어요. 여론이라는 낱말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죠. 여러분 할때 여예요. 많은 사람을 뜻한다고 했고, 론, 토론할 때 론, 생각과 의견을 말합니다. 즉, 여론이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이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낱말입니다. 자, 다음 사회 문제입니다. 갈게요. 얍! 정답은 파발이지요. 우리 과거의 미디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파발. 옛날에 아주 나라에 긴급한 일이 있었을 때 따그닥따그닥 말을 타고 다니며 소식을 전하던 그런 미디어였죠. 파발까지. 자, 그러면 우리 사회 개념을 떠올려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단원 실전 문제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해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66쪽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 볼게요. 1번, 다음 중 미디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미디어의 뜻, 우리 앞에서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미디어란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 미디어라고 했었죠? 자, 그럼 그 개념 기억하면서 보기 볼게요. 물건을 만드는 도구? 아니죠. 그림을 그리는 도구? 아니죠. 이동할 때 사용하는 수단, 이건 뭐예요? 교통수단이죠. 교통수단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수단, 그리고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는 수단이 교통수단이잖아요. 자, 그리고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 아니죠. 자,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수단, 맞죠?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때,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수단이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어서 2번입니다. 다음 중 미디어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래요. 자, 미디어가 사람들이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라는 것만 알면 그것을 적용해서 미디어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역, 신문. 정보를 전달하죠? 그림과 글로 정보를 전달해요.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디어가 아니라 가전제품입니다. 그쵸? 그리고 디귿, 자동차는 어떤가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나요? 자동차는요, 이동할 때 이용하는 수단으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디어 아니고요. 자, 리을, 스마트폰 어때요? 자, 지금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하고 있네요. 소식 주고받을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죠? 미디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 골라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리을,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친구들. 다음 중 오늘날 미디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오늘날 미디어의 특징 공부했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3학년 때 공부했던 오늘날 통신수단의 특징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 그것도 있었고, 또 요즘에는 특히나 무엇이 발달되어 있어요? 통신망, 인터넷. 그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같은 SNS로 우리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자, 그런 특징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맞죠? 2번, 신문, 라디오, TV. 오늘날의 미디어 맞죠? 자, 이런 것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얻는다. 맞아요. 신문을 통해서도 정보 얻고, 라디오 통해서도 정보 얻고, TV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어요. 자, 3번.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 정보를 쉽게 주고받는다. 스마트폰도 오늘날 미디어라고 볼수 있겠고요. 4번. 정보를 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달 범위가 좁다? 아니죠. 친구들, 시간 굉장히 빠릅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으로 어떤 친구에게 전화할 때 전화번호 누르고 버튼만 누르면 전화 연결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TV 뉴스 보면 우리가 소식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빠르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전달 범위도 넓다고 볼수 있어요. 자, 틀렸고요. 5번, 인터넷을 이용한. 자,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가 발달하고 있다. 이것도 특징이죠. 자, 따라서 아닌 것은 몇 번? 4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개념을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어요. 자, 사회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 그쵸? 세상, 많은 사람들. 자, 그리고 관계는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거고. 망이 뭐예요? 망? 그물. 자, 그러니까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음성, 문자, 그림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인터넷을 이용하는 서비스. 그것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였죠. 자, 그러면 우리 개념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활동 골라보자고요. 자,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이는 활동은 아니죠. TV 방송으로 뉴스를 시청하는 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검색하고 책을 대출해요. 이거 사회관계망 서비스 아니죠. 라디오 방송으로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거, 이것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아닙니다. 자, 5번 볼게요. 스마트폰으로. 자,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글을 주고받아요. 자, 스마트폰,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사진, 글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죠? 바로 5번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의 정보 전달 방식을 보기에서 골라 각각 기호로 쓰세요. 1번, 2번, 3번, 오늘날의 미디어입니다. 자, 1번은 뭐예요? 신문이죠. 자, 신문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요? 여기 쓰여진 글과 그림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죠. 자, 2번은 라디오라는 미디어예요. 우리 라디오 음성으로, 소리로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텔레비전은 우리 방송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전달받아요. 소리도 나오고요. 영상도 볼수 있죠. 지금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소리 들리죠? 선생님의 영상 보이죠? 자, 이런 게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달 방식 골라서 기호 적어 볼게요. 기역, 소리입니다. 자, 소리는 무엇이었죠? 그래요. 라디오 소리를 통해 정보를 전달했어요. 소리는 기역이니까 라디오 옆에 기호, 기역 적고요. 자, 그리고 글과 사진. 글과 사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신문이었죠? 자, 그래서 신문 옆에 니은 적을게요. 그리고 영상과 소리, 이것은 프로그램, 텔레비전이죠? 자, 따라서 3번 옆에, 3번 옆에 디귿 이렇게 적겠습니다.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도 볼게요, 친구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쓰세요. 자, 우리 미디어의 역할 세 가지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사람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이 여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전달합니다. 사회의 가치나 규범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세 가지 역할 중에 이 자료에 나타난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벌써부터 정답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환경 보호에 대한 공익 광고래요. 자, 지금 공익 광고를 보니까요. 쓰레기 더미 위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여요. 자, 뭐 하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뭐라고 할수 있나요? 가치나 규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이 공익 광고는요,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볼게요. 현우,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정보를 알려줘? 아니죠?

굳이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 아니죠. 정연,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알리고 실천을 유도해. 이게 맞습니다. 그쵸, 공익 광고가. 서준,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더 심하게 만들어? 이것도 관련 없죠.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사람 누구예요? 정연이네요. 정답, 정연.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미디어가 중요한 까닭을 다음 그림과 관련지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미디어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과 관련지어 설명한 것을 고르래요. 그럼 그림부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그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이 앉아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자, 텔레비전 미디어이지요. 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냐면 동그라미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있어요. 아, 지금 이 사람들이요. 국회의원 후보자예요. 이 후보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생중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토론회를 보면서 어떤 것을 알수 있어요? 각 후보자의 공약도 알수 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겠죠? 즉,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것이 투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1번. 가족이 함께 모여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 지금 여가 시간과 관련 있는 거 아니죠? 2번.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대화를 할수 없게 한다? 아니죠. 이 토론회 끝나고 가족과 함께 가족끼리 선거에 대한 대화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자, 3번. 가장 인기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렇다면 이 토론회는 공정한 토론회가 아니죠. 자,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인기 있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아니고요. 그냥 각각의 후보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 4번. 후보자들과 직접 의사소통하여 정책을 알아볼 수 있다? 자, 직접 소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후보자들끼리 이야기하는 모습을 시청자가 볼수 있는 거죠. 직접 소통은 아니고요. 5번. 후보자의 생각을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이게 미디어의 역할,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민주주의에서 미디어가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미디어의 역할, 아까 앞에서 복습했습니다.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미디어는 사회 문제를 알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맞아요. 예를 들어, 돌고래 쇼. 이거 동물학대 아닌가요? 사회 문제로 제시했어요. 자, 그 밑에 댓글 달리는데 어떤 사람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해요. 이런 역할 하고요. 2번,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을 만들고 직접 집행한다? 자, 미디어가 이런 역할을 하지는 않죠. 자, 법을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기관에서 공부했지만 국회. 자, 이것을 집행하는 건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아니고요. 3번, 사회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낸다? 맞고요. 국민이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도록 돕는다? 좋아요. 5번,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요. 자,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역할이 아닌 건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친구들, 9번부터 15번 문제까지는요, 우리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개념 떠올려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5초 준비다. 준비됐죠? 자, 준비, 시작! 야! 정답은? 그렇죠. 허위 조작 정보. 이 허위 조작 정보 정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정답은 딥페이크입니다. 자, 요즘 딥페이크 영상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이 딥, 아주 깊게 학습을 하여 만들어낸 페이크, 가짜 영상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얍! 되게 기네요. 정답은 맞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 자,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사회의 노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는 기관.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얍! 정답은 그렇죠. 출처이지요. 우리 출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보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떠올린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9번입니다. 9번, 10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래 자료를 보니까 단체 대화방입니다. 지금 누가 이 대화에 참여했나 보니까 민수, 지은이, 그리고 서은이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민수. 전교회장 후보로 나온 서은이가 전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했대. 에? 지금 서은이가 이 대화방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요? 배려심이 없는데요? 자, 그랬더니 지은이가 그거 진짜야? 어디서 들었어? 출처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수가 누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봤다고 했어. 출처가 정확하지 않죠? 자, 지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서은이가 억울해해요. 그거 사실이 아니야. 난 억울해. 어우,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9번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나 진짜처럼 보이도록 꾸민 정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자, 이런 정보 뭐라고 하죠?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허위예요. 자, 그런데 진짜처럼 조작했어요. 자, 그런 정보예요.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10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 문제 풀 때는요.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우리 두 가지 공부했었죠?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편견이나 혐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는요, 잘못된 여론을 형성합니다. 자, 그런 여론을 통해 어떤 사회가 변화된 것이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할수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럼 그두 가지 내용 떠올리면서 보기를 볼게요. 1번, 혐오나 편견이 생길 수 있다. 맞죠? 2번, 잘못된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준다. 맞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허위 조작 정보가 특정 후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라면 이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겠죠. 4번, 공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렵다. 그렇죠. 5번, 다양한 정보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된다. 자, 이 정보 자체가 틀린 정보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 아니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1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네 가지 공부했었죠. 기억나요? 첫 번째, 출처 확인하기. 두 번째, 자극적인 제목 유의하기. 세 번째 뭐예요? 그렇습니다. 근거 자료 확인하기, 타당성 따지기. 네 번째는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기.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자극적인 제목은 무조건 믿는다? 안 돼요. 내용까지 잘 확인해야 돼요. 자, 2번 출처나 작성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죠. 3번 친구가 직접 말해준 정보는 믿을 수 있다? 자, 친구가 직접 말해준 정보라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믿으면 안 됩니다. 4번, 정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사실인지 확인한다. 타당성을 따진다. 맞죠?
5번,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항상 사실이다. 아, 여기에서도 허위 조작 정보 되게 많습니다. 아니에요?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어서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같은 미디어의 제목을 볼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기사문이에요. 자, 미디어의 제목을 볼때 주의해야 할 점을 고르래요. 제목 볼까요? 서프라이즈! 왜 서프라이즈예요? 초등학교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대요. 제목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제목인데, 내용을 읽어보고 과연 이 제목이 어울리는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죠. 어제 오후 동그라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 소란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한 친구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응? 친구들, 그냥 어떤 친구 생일이었고 그 친구 생일 축하 노래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 사건이 서프라이즈, 초등학교에서 놀라운 사건 발생, 이렇게 제목을 붙일 만한 일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과장된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료를 보고 미디어의 제목을 볼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제목이 과장된 거, 그리고 좀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거. 자, 그런 것들을 주의하자.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글자가 작으면 믿지 않는다? 아니죠. 영어로 쓰인 제목을 더 신뢰한다? 그건 아니고요. 자, 속보, 단독 보도. 자, 이런 표현에 속지 않는다. 맞아요. 내용도 확인해야 된다. 4번, 그림이나 디자인이 예쁜 제목의 기사를 믿는다? 아니고, 제목이 길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에서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 까닭으로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출처 꼭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 확인해야 돼요? 이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신뢰성을 따지기 위해 출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쵸? 누가 이야기했다더라. 자, 이런 것은 출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위 조작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정보를 더 빨리 알리기 위해서? 아니죠. 2번, 한쪽 입장에서만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아니고요. 3번, 정보를 누가 먼저 공유했는지 알기 위해서 아니죠. 4번, 정보를 만든 사람이, 자, 이게 출처죠? 믿을 만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도 아닙니다.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기관의 이름을 쓰래요. 기관? 자, 공통으로 어떤 기관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대요. 자, 읽어볼게요.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대요. 자, 퍼지고 있대요. 확산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 기관이 사실 아닌 영상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대요. 오. 자, 최근 이 기관이 온라인상에 퍼진 조작된 뉴스 영상을, 자, 이거 뭐예요? 허위 조작 정보죠? 자, 이것을 심의했어요. 자, 심의라는 낱말 계속 나옵니다. 자, 자세히 분석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삭제 요청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대요. 이거 시정하고 제재를 가한 거잖아요. 자, 어떤 기관이죠? 굉장히 길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자, 적어볼게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 자, 이 기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 공부했어요. 자, 그 내용 떠올리면서 보기 읽어볼게요. 첫 번째,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2번, 불분명한 내용은요, 직접 찾아보고 확인한다. 맞아요. 내가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3번,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살펴본다. 자, 이것을 위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좋아요. 맞고, 4번,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에만 의지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정보는요, 누가 골라준 정보다. 인공지능이 골라준 정보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렵다. 즉, 의지하면 안 된다. 5번, 출처가 분명하면 근거가 타당한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니죠. 출처도 확인하고요. 거기서 주장하는 말이 맞는지 근거 자료도 확인하면서 타당성을 다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이 알려준 그네 가지 방법을 전부 실천해야죠. 아니에요. 자, 그래서 노력이 아닌 것은 몇 번? 5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중단원 실전 문제 15문제 함께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서술형 평가 문제 함께 해결해 볼게요. 친구들 숙제 있습니다.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게 된 의견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말 중요한 낱말이죠.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회 공부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우리 북투 이용해서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어떤 내용 공부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선생님과 4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핵심 복습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쪽지 시험 통해서 4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4단원에서 어떤 내용 공부했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크기가 같은 분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4분의 1과요 8분의 2라고 하는 분수가 있어요. 자, 그냥 숫자로만 보면 4분의 1, 8분의 2 서로 달라 보이는 숫자인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아, 이 두 분수가 서로 숫자는 다르지만 크기는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원을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하고요. 자, 8분의 2는 이것과 똑같은 크기의 원을 오른쪽에 그렸을 때 자, 그것을 8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2조각의 색칠을 한 것이 8분의 2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우리 색칠한 부분의 크기가 같은 것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분의 1과 그리고 8분의 2는 크기가 같은 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자,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분모와 분자에 우리가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5분의 1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하기 2를 해보면 10분의 2라고 하는 분수가 나오는데요.

10분의 2가 5분의 1과 크기가 어떻다는 것인가요?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5분의 1에다가 이번에는 분모와 분자의 곱하기 3을 해볼 거예요. 자, 분모와 분자의 곱하기 3을 하면 15분의 3이 되는데요. 자, 15분의 3 역시 5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문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크기 같은 문수를 만드는 것은요, 곱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분모와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는 경우에도요, 우리가 크기 같은 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24분의 16이라고 하는 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4분의 16이라고 하는 분수를요, 분모와 분자 모두 2로 나누어지니 어떤 문수가 나오냐? 12분의 8이 나오는데요. 자, 이 12분의 8, 어떤 것과 크기가 같다? 24분의 16과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24분의 16을요, 이번에는요, 분모와 분자 똑같이 4로 나누어 봤어요. 자, 4로 나누었더니 6분의 4라고 하는 분수가 나왔는데, 이건 역시 24분의 16과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 자, 우리가 이렇게 같은 수로 나눌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점은요, 바로 이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까 곱하기를 할 때는요,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자,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여러분은 크게 같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요, 나누기 2, 나누기 4, 나누기 8 이런 경우밖에 없네요. 자,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24의 경우에는 3으로 나눠질 수 있으나 16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가 똑같이 나누어져야 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수로 나누는 경우에는 공약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 것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우리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 자, 분모와 분자를 그들이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히 나타낸다. 방금 전에 우리가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 때 나눗셈을 이용을 했었잖아요. 자, 그때 나눗셈의 경우에는 곱셈과 달리 공약수로만 똑같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린 무엇이라고 한다? 약분한다. 자, 이렇게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약분할 때에는요, 1을 제외한 공약수로 분모와 분자를 나눕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 왜 1을 제외한 공약수로 나눠야 될까요? 맞습니다. 1로 나누면 똑같은 문수가 그대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약분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20분의 4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공약수 2로 나눠주면 10분의 2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약분 표시를 할 때는 자, 똑같은 수로 나누었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딱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2로 나눈 몫을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약분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해서 이런 값이 나왔다는 10분의 2다. 이렇게 까지 적어주시면 아주 완벽하게 약분을 하신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기하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기하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분수예요. 즉,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 자, 이것을 우리가 기하분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기하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공약수를 계속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약분을 해주다가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그 시점까지 찾으면 여러분들 기하분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계속 나눗셈 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한 번에 최대의 공약수를 이용해서 기하분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볼까요? 18분의 6이 있습니다. 자, 6과 18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6인데요. 자, 6으로 나눠주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3분의 1은 여러분들 1과 3. 자, 그 사이의 공약수는 1 이외에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이 3분의 1을 무엇이라고 한다? 기하분수라고 한다. 자, 이렇게 우리 기하분수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통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어요. 자, 통분이라는 건 뭐냐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것을 통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분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면, 뒤에 가서 우리가 분모가 다른 분수들을 크기를 비교를 했었단 말이죠. 그 크기를 비교할 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분모를 같게 해줘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옛날에 분수 크기 비교를 어떻게 배웠었냐면 분모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를 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통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수의 분모 같게 만드는 거 통분한다고 하고요. 자, 그때 통분한 이 분모를 무엇이라고 한다? 공통분모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통분을 하는 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분모의 곱을 여러분들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6분의 1과 9분의 4가 있습니다. 자, 분모 6과 4예요. 두 개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24입니다. 즉, 분모가 6과 9를 곱하면 54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54가 되기 위해서는 6분의 1에 분모에 곱하기 9를 해야 되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9 해줘야 되겠죠? 자, 9분의 4 같은 경우에는요, 분모가 54가 되려면 분모에 6을 곱해줘야 되고요. 또 분모에 6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6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 54분의 9, 54분의 24로 우리가 분모 54로 이렇게 통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하는 것입니다. 자,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 얼마입니까? 18입니다. 즉, 분모가 18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 6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18이 되면 곱하기 3 해줘야 되죠. 따라서 분자도 곱하기 3을 해줘야 되니까 18분의 3이 되는 것이고요. 9분의 4의 경우에는 분모가 18이 되려면 분모에 곱하기 2를 해주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2를 해서 18분의 8이라고 하는 숫자로 여러분들 통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통분을 한 이유가 이 다음에 나온 것이죠. 바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두 분수를 먼저 뭐해라? 통분해라. 왜 통분하느냐? 우리가 예전에 배운 건 뭐였어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분모가 같으면 분자만 우리가 비교한다. 자,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두 분수를 통분해서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분자만 계산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7분의 5와 2분의 1 크기 한번 비교해볼까요? 7분의 5와 2분의 1 통분해 보겠습니다. 7과 2의 최소 공배수는 14입니다. 자, 14의 분모로, 공통 분모로 통분을 하면 14분의 10, 14분의 7이 나와요. 자, 우리 분모가 같으면 무엇만 계산해 준다고요? 자, 위에 있는 분자끼리만 여러분들 크게 비교해 주면 된다고요. 자, 10과 7 비교하면 누가 더 큽니까? 10이 더 크지요? 자, 그럼 14분의 10이 원래 뭐였어요? 7분의 5였죠? 그래서 7분의 5가 2분의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는요, 분모가 10, 100, 1000인 분수로 여러분들 나타낸 다음에 소수로 나타냅니다. 그 까닭은 왜 그런 것이냐면, 우리가 소수 같은 경우에 소수점 아래 한 자리다. 예를 들어서 0.2다. 0.2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소수점 아래 두 자리다. 자, 그러면 0.25다.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수점 아래가, 그렇죠? 두 자리니까 100분의 얼마? 자, 25.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5.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는요, 자,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10, 100으로 분모를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10이니까, 그럼 소수점 아래 한 자리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0.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자, 소수를 분수로 반대로 나타낼 때는요. 분모가 10, 100, 1000인 분수로 일단 나타내준 다음에 자, 이렇게 말이죠. 0.25는 100분의 25 이런 형태로 나타내준 다음에 이걸 약분을 해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수학 문제에서 단위가 다르거나 모양이 다르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분수와 소수는 서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 주던지 또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줘라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분의 1과 0.5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5분의 1입니다. 자, 5분의 1을 여러분들 분모가 10 이내로 바꿀 수 있죠. 자, 분모가 10인 친구로 바꿔주면 10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10분의 2는 소수로 하면 얼마예요? 0.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0.2와 0.5를 비교하는 것이니까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큰가요? 0.5가 더 크죠. 따라서 5분의 1보다 0.5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런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번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0.5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분수로 10분의 5입니다. 자, 10분의 5니까 5분의 1랑 10분의 5랑 비교를 하려면 또 분모가 같아야 비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최소 공배수인 10으로 여러분들 통분을 해주면 10분의 2가 됩니다. 5분의 1이. 자, 그럼 10분의 2와 10분의 5를 비교하면 10분의 5가 더 크죠? 자, 그래서 0.5가 더 크다라고 하는 똑같은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핵심 복습으로 같이 공부한 내용을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지 시험 1번 문제입니다. 분수만큼 색칠을 하고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2분의 1이 있습니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색칠하는 것이죠. 자,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색칠을 해줍니다. 자,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일까요? 자,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만큼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3개만큼 우리가 색칠을 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우리 8분의 4입니다. 8분의 4는요, 똑같이 8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4조각을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조각 색칠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아, 요만큼 색칠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보니까 크기가 같은 분수,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수들이 서로 크기가 같나요? 그렇죠. 바로 2분의 1과 8분의 4가 같은 것을 색칠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라. 자, 그런데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는 경우에는요, 자, 공통으로 둘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공약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수로, 같은 크기의 수로 우리가 나눠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1번 보면 9분의 4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 건 72분의 얼마예요? 이두 수의 크기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에서 72가 됐어? 자, 그렇다는 것은 곱하기 얼마를 해준 걸까요? 곱하기 8만큼 해준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분모에 곱하기 8 했으니까 분자에도 얼마? 곱하기 8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4 곱하기 8은 얼마? 32. 그래서 우리 작은 1번의 정답은 72분의 32가 되겠고요. 자, 2번 볼까요? 36분의 20인데요. 9분의 얼마와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자, 크기가 같다라고 했는데 36에서 9가 되었네요. 아, 그렇다면 나눗셈을 사용해 준 것이겠구나. 자, 36에서 9가 되려면 나누기 얼마를 해줘야 될까요? 나누기 4를 해줘야 되겠죠? 자, 분모를 나누기 4 했으니까 분자도 똑같이 어떻게 해준다? 나누기 4를 해준다. 자, 20 나누기 4 하면 얼마? 그렇죠.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작은 2번은요,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도록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잊지 말아요. 크기가 같은 분수 어떻게 만들죠? 크기 같은 분수는요, 0이 아닌 같은 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하거나 또는 0이 아닌 같은 수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나누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크기의 분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 4분의 3, 그 다음에 같습니다. 8분의 얼마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분모가 더 커졌네요. 자, 곱하기를 통해서 더 커졌겠죠? 곱하기 얼마 해줬는지 보니까 곱하기 2만큼 해줬네요. 자, 그렇다면 분자도 똑같이 곱하기 2만큼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2 하면 얼마?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첫 번째 건 8분의 6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자, 분자가 9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냐면, 8분의 6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곱하기 얼마를 해가지고 9를 만들려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이 아니라, 자, 원래 크기의 분수가 뭐였어요? 4분의 3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분의 3을 기준으로 해놓고서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야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준인 4분의 3을 다시

한번 볼까요? 4분의 3에서 분자가 9가 됐어요. 분자가 원래 3이었는데 9가 됐다? 그럼 곱하기 얼마 해준 걸까요? 그렇죠. 곱하기 3을 해준 거겠죠? 분자 곱하기 3 해줬으니까 분모도 똑같이 곱하기 3을 해준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분모 곱하기 3 해주면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12분의 9도 4분의 3과 크기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16분의 네모 같은 경우에도요, 기준인 4분의 3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자, 4에서 얼만큼 곱해줘야 16이 됩니까? 곱하기 4만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분자에도 곱하기 4만큼 해주니까요. 3 곱하기 4는 얼마? 그렇죠. 12. 자, 그래서 우리 3번 문제도 크기가 같은 분수 아주 쉽게 정답 찾아낼 수 있었어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분의 8을 약분하여서 만들 수 있는 분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 약분하여서 만들 수 있는 분수를 찾으려면 분모와 분자에 그렇죠. 똑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수, 공약수를 여러분들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약수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것의 약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12와 8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와 8 어떤 수로 똑같이 나누어지죠? 맞습니다. 4로 똑같이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몫이 3,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최대 공약수 더 이상 나눠질 수 없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4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공약수 어떻게 찾는다고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그러면 4의 약수는 무엇이 있나요? 1과 2와 4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로는요, 분모와 분자 똑같이 나눠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로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분모와 분자 12분의 8을 똑같이 2로 나누어주면 여러분들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6분의 4가 됩니다. 자, 6분의 4 있나 봤더니 6분의 4 있군요. 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하나 남았죠. 얼마? 4가 남았습니다. 자, 분모와 분자가 똑같이 4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4로 나누어서 약분을 하면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12 나누기 4는 3이고, 8 나누기 4는 얼마예요? 2죠. 자, 그래서 우리 3분의 2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아하, 여기 있네요. 3분의 2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문제 정답 찾았어요.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내려고 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분수를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 만들 수 있었나요? 자, 그 방법은 바로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로 우리가 약분으로 해주면 기하분수를 아주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작은 1번 보겠습니다. 40과 16의 우리가 기하분수를 나타내야 돼요. 자, 우리 기하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수의 그쵸?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40과 16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다? 바로 8입니다. 자, 그래서 분자를 8로 나눠줬기 때문에 분모도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8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40 나누기 8하면 얼마죠? 5입니다. 그럼 16 나누기 8하면 얼마예요? 2예요. 자, 그러면 이 5분의 2가 기하분수인지 진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두 개를 나눠보려고 했더니, 똑같은 수로 나누려고 했더니, 1 이외에는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즉, 1 이외의 공약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기하분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작은 1번 기하분수 5분의 2 너무 잘 찾아줬고요. 자, 작은 2번 보겠습니다. 42분의 28입니다. 자, 42와 28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14예요. 자, 분모를 14로 나눠줬기 때문에 분자도 똑같이 얼마로? 14로 나눠주어야 되겠죠. 자, 42 나누기 14하면 얼마냐면 3이 됩니다. 자, 28 나누기 14하면 얼마인가요? 그렇죠. 2가 되죠. 자, 2와 3 역시 공약수가 1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기하분수 너무 잘 여러분들 계산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하분수 간단하게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라?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나눠라. 자,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볼까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서 통분하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두 분모의 곱으로 우리가 공통분모해서 통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 최소 공매수를 이용해서 공통분모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2, 1번 한번 두 분모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배웠던 내용,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생각해서 해결하는 것이 수학이거든요. 자, 우리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분수의 크기 어떻게 비교했나요? 분모가 똑같은 상황에서 분자끼리 비교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8번에 있는 두 분수는 서로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다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만들어주면 되죠. 무슨 경우에만 우리가 크게 비교하기가 쉬웠어요? 분모가 같을 때. 그럼 이것을 두 개를 분모를 어떻게 해줘라? 같게 해줘라. 자, 그럼 12와 9 같게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같게 해줘요? 12와 9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보면 되죠. 3으로 나누면 4, 3입니다. 자, 최소 공배수 다 곱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36이 되죠. 자, 36인 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36분의 12분의 5는 얼마가 되냐면 15가 되겠죠. 자, 9분의 4는 공통분모 36인칭으로 바꿔주면 얼마가 되면 16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 같으니까 분자끼리만 비교하면 15와 16 중에 16이 더 크죠? 자, 따라서 12분의 5와 9분의 4 중에 누가 더 크다? 9분의 4가 더 크다. 자, 이렇게 정답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이에요. 가장 큰 분수의 동그라미, 가장 작은 분수의 세모표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서 나왔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두 개씩 묶어가지고서는 크기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렇죠. 분모 세 개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똑같이 공통 분모로 통분시켜준 다음에 크기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선생님은 최소 공배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와 12와 3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수 뭐가 있을까요? 두 개만 만족해도 돼요. 3이 있어요. 자, 5는 안 나눠지니까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12는 4. 그 다음에 1. 이렇게 몫이 나오죠. 자, 더 이상 여러분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모두 다 곱해주세요. 자, 곱하면 얼마? 60이 됩니다. 자, 공통분모 60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공통분모 60으로 다 바꿔주시면요. 자, 우리 5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60분의 24가 되고요. 12분의 7은 60분의 3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60분의 4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큰 수, 3분의 2가 되겠고요. 가장 작은 수 무엇이 된다? 5분의 2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 9번 문제 정답 찾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예요. 5분의 3과 0.5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분수와 소수 어느 쪽 한쪽으로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은 분수를 소수로 바꿔줄 거예요. 자, 분수를 소수로 바꿔줘 볼게요. 일단 소수로 바꾸려면 분모가 10, 100, 1000이내로 바꿔줘야 되는데 10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얼마 해줘요? 2 해줍니다. 자, 곱하기 2 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6이 돼요. 자, 10분의 6은 소수로 얼마? 0.6이죠. 자, 더큰 수에 색칠하는 거니까 어느 쪽에 색칠해요? 왼쪽 5분의 3에다가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10개의 쪽지 시험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자, 오늘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학생이 각각 하나씩 말한 분수예요. 만점이는 4분의 3 이야기했고요. 부엉이는 6분의 5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범준이는 13분의 11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분수를 말한 학생이 누구인지 EBS 수강위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선생님 힌트를 드리자면 이세 분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4단원 내용 복습해 보았고요.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20개의 문제 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문제 풀어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 문제 미리 풀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볼게요. 안녕!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3단원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자, 소수의 나눗셈,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했죠. 자,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4단원, 비와 비율인데요. 우리 이번 단원에 배울 내용 만나기 전에 여기 있는 그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와, 맛있는 음료수를 판매하는 카페네요, 카페. 자, 카페에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지금 아주 맛있어 보이는 사과 당근 주스를 만들고 있어요. 자, 사과 당근 주스에서는요, 사과와 당근이 각각 2대 1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맛있는 당근 주스를, 사과 당근 주스를 파는데 가격이 원래 3,000원이었대요. 여기 보이죠? 그런데 이 주스를 20%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 20%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2,400원이래요. 이렇게 맛있는 주스 2,400원이라니까 손님들이 마구마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구입금액의 10%는 적립까지 해준다고 하니, 오, 정말 인기가 많은 카페가 될것 같죠? 자, 이렇게 4단원 비와 비율에서는요, 여러 가지 비,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는 비, 비율, 그리고 백분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다양한 실생활 탐구 문제들을 알아볼 거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미있겠죠? 처음 보는 낱말들이 많아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4단원 비와 비율 가장 첫 시간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요. 오늘은 아주 쉬운 내용부터 시작할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두수 비교하기, 그리고 두 번째, 비 알아보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개념 만나볼까요? 오늘 만날 개념 첫 번째입니다. 바로 두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두수를 비교하는 건데요. 비교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수 비교하게 하는데, 사과가 두 개, 그리고 배가 네개 있대요. 사과의 수와 배의 수를 비교해 볼 거예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뺄셈으로 비교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뺄셈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겠죠. 배가 4개 있으니까 4 먼저 쓰고 사과가 2개 있으니까 2를 써요. 그러면 두 수의 차를 구하는 거니까 4 빼기 2를 했더니 2가 되죠. 그럼 여러분, 사과의 수와 배의 수를 비교해서 설명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죠. 배가 사과보다 2개 더 많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두 수를 비교한 거예요. 또는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더 적습니다를 활용해서 사과가 배보다 2개 더 적습니다라고도 뺄셈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한다는 건 역시 어떤 수를 어떤 수로 나누어서 몇 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사과의 수가 2개고 배의 수는 4개이니까 4 나누기 2를 해서 2라는 몫을 구하고, 아, 배의 수는 사과의 수의 두 배입니다라고 우리가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우리가 이 둘을 서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2 나누기 4는 그렇죠. 바로 2분의 1 또는 0.5이다라는 걸 생각해서 사과의 수는 배의 수의 2분의 1배입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둘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이번에는요. 그냥 두 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두 양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변한다? 어떻게 변한다는 거지? 자, 바구니마다 사과 2개, 배 4개가 들어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구니 수가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 수가 변하는 거예요. 바구니 수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점점점점. 그럼 각각 사과의 수는 몇 개고 배의 수는 몇 개일까? 먼저 바구니의 수가 한개 있을 때에는 사과가 2개, 배가 4개 있었어요. 그런데 바구니가 2개가 되니까 사과의 수는 2, 2는 4, 4개가 되고 배의 수는 2, 4, 8, 8개가 되는 거예요. 바구니가 3개일 때는 사과의 수는 2, 3은 6이 되고 배의 수는요, 4, 3, 12, 12개가 되는 거예요. 바구니 수가 4개가 되었을 때는요, 오, 바로 사과의 수는 2, 4, 8, 8개, 배의 수는 4, 4, 16, 16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뺄셈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사과의 수와 배의 수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뺄셈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일단 바구니 수가 하나일 때에는 4 빼기 1을 통해서 아, 두 개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배가 사과보다 두개더 많구나. 그 다음 바구니 수가 두 개일 때는요, 8 빼기 4를 해요. 아, 그랬더니 네 개가 됐어. 아, 배가 사과보다 네개더 많구나. 바구니 수가 세 개일 때는 12 빼기 6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이 돼요. 그러면 배가 사과보다 여섯 개더 많구나. 바구니 수가 네 개일 때에는 16 빼기 8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이 되죠. 아, 그러면 배의 수는 배의 수는 사과의 수보다 8개가 많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쭉 비교를 해보면 바구니 수가 달라짐에 따라 배의 수는 사과의 수보다 각각 2개, 4개, 6개, 8개 점점점점점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의 수가 사과의 수보다 몇개 많은지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건 바구니 수에 따라서 그 개수의 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딱한 가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변하는 두 양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뺄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사과의 수와 배의 수의 관계가 변하니까 한 번에 나타낼 수가 없는데,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는 어떤가 한번 보는 거예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자. 자, 이건 사과의 수를 배의 수로 나누어도 좋고, 배의 수를 사과의 수로 나누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배의 수를 사과의 수로 나누어 볼게요. 자, 바구니가 하나 있을 때에는 배의 수는 사과의 수의 몇 배일까요? 4 나누기 2이니까 두 배가 되겠죠. 그 다음, 바구니 두 개였을 때에는요. 배의 수가 8개고 사과의 수는 4개이니까 8 나누기 4. 즉, 배의 수는 사과의 수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바구니 3개일 때도 볼게요. 배의 수는 12개인데 사과의 수는 16개예요. 12 나누기 6이니까 역시 2죠. 그러면 배의 수가 사과의 수의 2배가 되는 거예요. 바구니가 4개가 됐을 때에도 16 나누기 8이니까 그 몫은 2. 역시 2배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바구니 수가 달라지더라도 배의 수는 사과의 수의 두 배라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니까 어때요? 자, 사과의 수와 배의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변화하는 양을 설명할 때에는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 효율적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눗셈을 이용하여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면 하나의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더라. 아, 이건 항상 몇 배야 라고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간편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변하는 두 양의 관계를 비교해 본 것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중요한 개념 바로 비를 알아볼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쉽게 익힐 수 있을 텐데요. 비 무엇일까? 두 양을 비교할 때한 양을 기준으로, 한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이 몇 배가 되는지를 여기 있는 이 특별한 기호, 점두 개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면 바로 이게 비입니다. 이게 비예요. 자, 여기에 특별한 기호 보이죠? 이것이 바로 비인데요. 자, 두 양을 비교할 때한 양을 기준으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비에는요, 기준이 되는 기준양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양은 비교한 양이라고 불려요. 자, 몇 배가 되는지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을 우리는 B라고 부른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 같은 것할 때, 점수를 표시할 때, 다음과 같이 많이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읽는 방법 알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보통 어떻게 읽어요? 2대 5, 이렇게 읽잖아요. 자, 바로 이것이 B가 되겠습니다. 자, 두수. 2와 5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이 2 그리고 5 사이에다가 기호를 써서 2대 5라고 쓰고 읽을 때 2대 5라고 읽습니다. 이 정도는 쉽죠? 자, 그런데 읽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래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2대 5는 2와 5의 비라고 읽기도 하고요. 2의 5에 대한 비라고 읽기도 하고요. 또는 5에 대한 2의 비라고도 읽습니다. 자, 읽는 방법 몇 가지가 나왔어요? 네, 네 가지가 나왔어요. 이따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B2대 5에서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5는 기준량이고, 왼쪽에 있는 2는 비교하는 양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B를 보면, 오른쪽에 기준량, 왼쪽에 비교하는 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위치를 아주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우는 비율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기호의 왼쪽에 있으면 무조건 비교하는 양이다.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기준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어도 좋아요. 또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비교하는 양이니까 비. 그 다음 기준량이니까 기. 이렇게 표시해도 좋아요. 앞으로 이렇게 표시하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비를 읽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기준량이 네모, 비교하는 양이 세모일 때 네모 대 세모 대 네모를 읽는 방법이래요. 자, 비교하는 양이 세모고요. 기준량이 네모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세모 대 네모라고 읽을 수 있고요. 세모와 네모의 비라고도 읽을 수 있고요. 세모의 네모에 대한 비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친구들이 아마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쓰여 있는 이 비와 순서가 똑같거든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세모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네모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을 친구들이 좀 어려워해요. 네모에 대한 세모의 비라고도 읽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순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무얼 봐야 되냐면요. 일단 이 둘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을 텐데 이 둘을 비교하자면 어때요? 순서만 바뀌어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자, 무엇 무엇에 대한, 네모에 대한 이런 말이 있다면 무엇 무엇에 대한은요. 무조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량이 된다. 무엇 무엇에 대한 기준량. 아. 그러면 무엇 무엇에 대한이면 네모는 무조건 기준량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비를 읽은 방법을 보고 비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또이 비를 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2대 5. 2와 5의 비. 2의 5에 대한 비. 또는 5에 대한 2의 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개념과 읽는 방법, 이네 가지를 모두 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간단하게 우리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개념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빵이 3개 있고요. 우유가 총몇개 있나요? 네, 6개가 있습니다. 1번. 빵의 수와 우유의 수를 뺄셈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두 수를 비교하는데요. 뺄셈으로 비교를 한대요. 뺄셈으로 비교를 할 때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하니까 우유가 6개 있고 빵이 3개가 있으니 600이 3을 계산해야겠네. 우유는 빵보다 몇개 많을까? 600이 3, 즉 3개 더 많습니다. 라고 우리가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죠. 다음 2번. 빵의 수와 우유의 수를 나눗셈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역시 빵은 3개, 우유는 6개가 있는데요. 이 둘을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3을 6으로 나누어도 좋고 6을 3으로 나누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우유의 수는 빵의 수의 몇 배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바로 빵의 수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유의 수를 빵의 수로 나누어 줘야 하는 거예요. 6 나누기 3, 즉 2가 된다. 우유의 수는 빵의 수의 2배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3번 볼게요. 접시에 빵과 쿠키를 담고 있습니다. 표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접시 수에 따른 빵과 쿠키의 수가 다음과 같이 달라지고 있대요. 접시 한 개에는 빵이 한개 담겨 있고 쿠키는 두 개. 접시가 두 개라면 빵두 개, 쿠키는 네 개. 자, 다음과 같이 빵과 쿠키의 수가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양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눗셈으로 비교를 많이 한다고 했죠. 자, 그때 동시에 우리가 두 수의 변화하는 양상을 우리가 비로도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빵의 수와 쿠키의 수의 비는 라고 했죠. 그러면 이 경우는 무엇과 무엇의 비라고 했으니까 빵의 수가 비교하는 양, 쿠키의 수가 기준량이 되어서 왼쪽에는 빵의 수 1을 쓰고 오른쪽에는 쿠키의 수 2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꼭 이렇게 1대 2라고 쓰지 않아도 돼요. 2대 4 또는 3대 6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이 위에 있는 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서 써보세요. 다음, 쿠키의 수에 대한 빵의 수의 비 한번 볼까요? 쿠키의 수에 대한, 무엇 무엇에 대한, 그러면 기준량이 된다고 했죠? 빵의 수는 그럼 비교한 양이 되고. 자, 그러면 기준량은 항상 이 기호의 오른쪽에 와야 하니까 쿠키의 수를 뒤에 쓰고 빵의 수를 앞에

0: 했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빵의 수에 대한 쿠키의 수에 비해요. 그러면 무엇무엇에 대한 빵의 수가 바로 기준량이 되죠. 쿠키의 수는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빵의 수를 뒤에 써줘야 해요. 그래서 1, 쿠키의 수는 앞에 2라고 써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2대 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도 이렇게 비로 표현하는 방법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텃밭에 방울토마토 모종을 4개, 고추모종을 8개 심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방울토마토는 4개, 고추모종은 8개 심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1번부터 볼 거예요. 고추모종은 방울토마토 모종보다 몇개더 많습니다. 아, 그럼 뭘로 비교한 거예요? 뺄셈과 나눗셈 중에? 그렇죠. 바로 뺄셈으로 비교를 한 거죠. 두 수의 크기를. 그러면 고추모종이 몇개더 많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고추모종의 수에서 방울토마토의 모종의 수를 빼줘야겠죠? 그러면 8 빼기 4. 즉, 4가 되죠. 그래서 고추모종은 방울토마토 모종보다 4개 더 많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추모종의 수는 방울토마토 모종의 수의 몇 배입니다. 자, 몇 배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 두 수의 크기 뭘로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나눗셈으로 비교하라는 거죠. 나눗셈으로 비교하자. 자, 고추모종의 수가 방울토마토 모종의 수의 몇 배인지를 구하고 있으니까 고추모종의 수 8을 방울토마토 모종의 수 4로 나누어줘야겠죠. 반려누기 4는 2, 즉 2배입니다. 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4와 6의 비, 그리고 6의 8에 대한 비, 이것을 비로 표현하라라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기준량이 네모, 비교하는 양이 세모일 때는 세모 대 네모를 다음과 같이 읽어요. 세모 대 네모 또는 세모와 네모의 비, 세모의 네모에 대한 비, 네모에 대한 세모의 비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자, 4와 6의 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비를 표현할 때에는 항상 이 기호의 오른쪽에 기준이 되는 것을 쓰고 기호의 왼쪽에는 비교하는 양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자, 4와 6에 비해서 4는 무엇이 되나요? 그렇죠. 4는 비교하는 양이 되고, 그 다음 6은요? 그렇죠. 기준량이 돼요. 그럼 순서대로 4대6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역시 6의 8에 대한 비해서도 이 기호의 왼쪽에는 비교하는 양이 나와야 하고, 기호의 오른쪽에는 기준량이 나와야 해요. 6의 8에 대한 비해서 6은 비교하는 양, 8에 대한 비라고 했으니까 8은 바로 기준량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순서를 지켜서 6대 8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가 3대 8이 되도록 알맞게 색칠해 보세요. 자,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래요. 자, 그럼 전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바로 기준이 되겠죠? 색칠한 부분은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3대 8에서 전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8이 전체가 되겠고, 3은요, 색칠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을 보니까, 아, 하나를 8칸으로 똑같이 나누어 놓았네요. 그 중에서 세 칸만큼을 색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색칠 한번 해볼까요? 색칠, 무슨 색으로 해볼까? 자, 이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 8칸이니까 세 칸만큼만 색칠. 다음과 같이 색칠을 해주면 되겠네요. 짜잔.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가 딱 3대 8이 되겠죠. 다음 4번. 칫솔 5개와 치약 7개가 있습니다. 치약의 수에 대한 칫솔 수의 비는 얼마인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치약의 수에 대한 칫솔 수의 비래요. 자, 일단 치약의 수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무엇무엇에 대한? 이것이 바로 기준량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칫솔의 수는 그럼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비로 표현을 한다. 기호의 왼쪽에는 항상 비교하는 양. 그 다음, 기호의 오른쪽에는 항상 기준량이 쓰여야 한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기준량인 치약의 수가 들어가야 해요. 치약의 수 7개. 그 다음, 비교하는 양은 칫솔의 수니까 칫솔의 수 5개를 써서 5대 7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문제를 풀때 기준량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보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 5번. 필통마다 볼펜 한 자루와 연필 세 자루가 들어 있습니다. 표를 완성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볼게요. 자, 연필의 수는 볼펜의 수의 몇 배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몇 배입니다 라고 하려면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야겠네요. 자,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전에 표를 먼저 채워볼게요. 자, 필통 하나에 볼펜 하나, 연필 세 개. 필통이 두개 있다면 볼펜은 두 자루, 그 다음 연필은 3, 2, 6, 여섯 자루. 자, 그 다음 필통이 세개 있다면 볼펜은 1, 3은 3, 세 자루, 연필은 3, 3은 9, 아홉 자루가 있겠죠. 필통이 4개 있다면 볼펜은 4자루, 연필은 12자루가 됩니다. 자, 연필의 수는 볼펜의 수의 몇 배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나눗셈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돼요. 자, 선생님은 필통 1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연필의 수는 볼펜의 수의 3 나누기 1, 즉, 3, 3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6번 주어진 비를 바르게 읽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일단 7대 9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 7이 비교하는 양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적어두고 오른쪽에 있는 이 9는 기준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읽는 방법 7대 9. 그 다음 7과 9의 비. 그 다음 7의 9에 대한 비. 그 다음 9에 대한 7의 부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7에 대한 9의 비래요. 그러면 7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7이 기준량이 되는 거죠? 자, 어때요? 7대 9에서 기준량은 9여야 하는데 틀렸죠? 그 다음, 9에 대한 7의 비, 9에 대한, 그러면 9가 바로 기준량이 되는 것인데 7은 비교하는 양이 되니까, 아, 7대 9를 제대로 읽은 것이 되겠네요. 바로 9에 대한 7의 비, 이것이 바르게 읽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중요한 문제죠. 의미가 같은 것끼리 읽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어보세요. 왼쪽에는 B를 읽었고요. 오른쪽에는 B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B를 읽은 것에다가 알맞은 B를 써보고 나서 똑같은지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2와 3의 B예요. 그러면 2는 비교하는 양이고 3은 기준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으로 B를 써본다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2대 3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첫 번째와 이어줄 수 있겠고. 두 번째, 2에 대한 3의 비예요. 그러면 2에 대한 2가 바로 기준량. 3의 비, 3은 비교하는 양. 그러면 비를 쓴다면? 그렇죠. 바로 3대 2.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오른쪽과 이어주기만 하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다음 8번.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다음과 같이 칸에다가 적을 거예요. 1대 7입니다. 여기에서 비교하는 양은요, 1이고요. 기준량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7이 됩니다. 2의 9에 대한 비예요. 그러면 9는 기준량이 될 것이고 2는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다음, 4에 대한 5에 비예요. 4에 대한 이것이 바로 기준량이 되니까 4 기준량, 그 다음 5는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다음과 같이 채워주면 되겠어요. 다음 9번,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를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래요.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가 바로 기준량이 될 것이고 색칠한 부분은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는 몇 칸인지 볼게요.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죠. 여섯 칸. 그 다음 비교하는 양은 색칠한 부분 두 칸이에요. 그러면 B를 쓴다면 비교하는 양은 어디에 써야 하나요? 그렇죠. 기호의 앞쪽에 써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왼쪽에 써서 2. 그 다음 기준량은 기호의 오른쪽에 써서 6. 다음과 같이 2대 6이라고 쓰면 되는데요. 우리가 B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라고 써둘게요. 다음 10번입니다. 기준량이 10인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 도전 문제인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 공개됩니다. 자, 오늘 사전운의 첫 시간 내용 선생님과 함께 만나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비와 비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폴리 안전 스쿨.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0: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ello.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뻔뻔한 퀴즈로 출발해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사람이 물에 누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사해라는 곳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사해에서는 왜 사람의 몸이 쉽게 뜰까요? 1번, 사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2번, 사람이 갑자기 풍선 인간이 돼서. 3번, 소금물이 매우 진하기 때문에. 정답 3번이죠. 1번이면 사해가 너는 눕기만 해, 내가 띄워줄게, 특급 서비스 해주는 거고요. 2번이면 사해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 몸이 부풀어 올라서 둥둥 떠오르는 겁니다. 3번이죠. 우리 친구들 3번이라는 거 아주 쉽게 정답 골랐죠. 사해가 특별한 이유는요, 물이 아주 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서 어떤 물체가 더 뜨기도 하고 덜 뜨기도 한다는 것일까요? 궁금하죠? 궁금한 건 차근차근 알아보고 해결해 보아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개념왕 타임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두 용액이 보이죠? 용매의 양, 물의 양이 같고요. 또 용해한 용질의 종류가 같아요. 바로 갈색 솔텅을 용해한 설탕물인데요. 자, 우리 이 두 용액의 진하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었나요?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걸 떠올려 보면? 그래요. 바로 용액의 색깔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있는 용액은요, 색깔이 진할수록 더 진한 용액이죠. 그러니까 색깔만 보고도 더 진한 색, 바로 이 용액이 더 진한 용액이구나 라고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색깔이 없는 투명한 용액이 두 용액이 있어요. 용질은 같은데요, 투명해서 색깔로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색깔로 비교할 수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바로바로 맛을 보면 됩니다. 또는요, 냄새를 맡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설탕물이다 그러면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훨씬 달아 그러면 이 용액이 더 진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냄새를 맡아봤는데 냄새, 아주 단 냄새가 확 나요. 이렇게 냄새가 강할수록 더 진한 용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용액인지, 지금 이거는 설탕물이니까 맛을 볼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지만 어떤 용액인지 몰라요. 어떤 용질이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이럴 때는 맛이나 냄새로 함부로 관찰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바로요, 무게를 측정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 첫 번째, 3단원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우리 용액의 무게는요, 용질의 무게와 용매의 무게를 합한 것과 같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용액의 무게가요, 150g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200g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물을 100g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00g에 설탕 50g이 들어갔으니까 용액의 무게가 150g이었구나. 그리고 여기는 설탕의 무게가 100g이었으니까 전체 용액의 무게가 200g이었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즉, 어때요? 용질의 양이 많아서 더 진한 용액이요, 무게가 더 무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의 양이 같을 때, 즉 물의 양이 같을 때 용액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진한 용액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이 더 진한 용액이에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자저울이 없어요. 그러면 용액의 진하게를 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방법이 또 있어요. 주변을 딱 둘러보고 적당한 무게의 물체를 각각의 용액에 띄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와 같은 물체를 각각의 용액에 띄워보면요. 물체가 뜨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럼 선생님, 꼭 방울토마토만 돼요?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용액이 있는데요. 방울토마토는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 위로 뜰수 있는 적당한 무게를 가진 물체예요. 그래서 이 방울토마토와 같이 적당한 무게를 가진 물체,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물체는요, 용액에 넣으면요, 그냥 가라앉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무게, 방울토마토라던가 메추리알, 공깃돌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물체를 띄워보면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바로 82조. 진하기가 다른 용액에서 물체의 뜨는 정도를 비교해보는 실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진하기가 다른 용액에서 물체가 얼만큼 뜨는지 알아보는 것이죠. 그럼 무엇만 다르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진하기가 다른 용액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준비물은요, 물. 물 어때요? 같은 양, 같은 온도여야 돼요. 비커 두 개, 그리고 갈색 설탕, 용질의 종류를 같게 하죠. 그리고 메추리알 한 개를 준비합니다. 물체를 메추리알로 정했는데요. 한 개만 필요해요. 왜? 똑같은 메추리알로 진한 용액에 넣어보고 묽은 용액에 넣어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 준비합니다. 유리막대 두 개, 각각 용액 만들 때 저을 거고요. 약수 숟가락, 핀셋, 화장지, 메추리알 한 개를 묽은 용액에 넣고 꺼낸 다음에 닦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여기 진한 용액 넣을 때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닦기 위한 화장지, 보안경, 실험복, 실험용 장갑을 준비합니다. 자, 실험 방법 살펴보면요. 온도 같아요. 그리고 물의 양 똑같죠. 200ml씩 담긴 비커를 두개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두 개의 비커에 갈색 설탕. 자, 넣는 양을 다르게 해야지만 진하기가 달라지겠죠. 한 숟가락 넣고 열 숟가락 용해합니다. 자, 그러면 한 숟가락 넣은 것, 열 숟가락 넣은 것, 어떤 것이 더 진하죠? 색깔만 봐도 알수 있죠? 당연히 용질의 양을 더 많이 넣은 열 숟가락 넣은 쪽이 더 진한 용액이 되겠죠. 그래서 진하기가 서로 다른 두 용액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숟가락, 열 숟가락, 어때요? 용질의 양의 차이가 크죠? 그래야지만 실험이 잘 됩니다. 이 용질 그 넣는 양의 차이가 별로 안 나면요, 실험 결과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차이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한 숟가락, 그리고 열 숟가락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갈색 설탕을 한 숟가락 용해한 용액에 메추리알을 넣고 뜨는 정도를 관찰합니다. 관찰을 했으면 이제 메추리알을 꺼내요. 그리고 화장지로 물기를 잘 닦죠. 왜? 거기 메추리알에요. 또 용액이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화장지로 잘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추리알을 갈색 설탕 열 숟가락 용해한 용액에 넣고 또 뜨는 정도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 3번과 5번에서 관찰한 메추리알이 뜨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실험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아까 뻔뻔한 퀴즈에서 사해가 나왔어요. 사해. 소금물이 아주 진하기 때문에 사람이 떠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책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한 용액과 묽은 용액 중에 어디에서 물체가 더 높이 떠오를까요? 아무래도 진한 용액일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예상이 맞는지 지금부터 실험 시작해 보자고요. 온도와 양이 같은 물이든 비커 두 개에 각각 갈색 설탕 한 숟가락, 갈색 설탕 열 숟가락을 넣어 용해시킵니다.

이제 갈색 설탕 한 숟가락을 용해한 용액에 메추리알을 넣어볼까요? 어때요? 메추리알이 가라앉았습니다. 메추리알을 꺼내서 화장지로 닦아볼까요? 물기를 닦아낸 같은 메추리알을 이번에는 갈색 설탕 10숟가락을 용해한 용액에 넣어볼까요? 오, 메추리알이 높이 떠올랐습니다. 아하, 진한 용액에서 메추리알이 더 높이 떠오르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 정리해보면요. 갈색 설탕 한 숟가락 용해한 용액, 그러니까 묽은 용액이죠? 어때요? 메추리알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갈색 설탕을 10숟가락 용해한 용액, 더 진한 용액이죠? 오, 그랬더니요. 메추리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진하기가 다른 두 용액에 메추리알 같은 물체를 넣었을 때 용액이 진할수록 물체가 더 어떻게? 높이 떠오른다. 높게 떠오른다. 진하기가 진한 용액에서 물체가 높이 떠오른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었어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하여 탐구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같은 양의 물이 든 비커에 서로 다른 양의 갈색 설탕을 용해한 후 메추리알을 넣은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기역, 니은 있는데요. 1번, 기역과 니은 중에서 더 진한 용액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물론 색깔만 보고도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더 진할수록 진한 용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메추리알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메추리알이 뜨는 정도가 다르죠? 메추리알이 가라앉아 있고요. 이 니은은요, 높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물체를 띄워보았을 때 높이 떠오르는 쪽이 더 진한 용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메추리알이 높이 떠 있는 니은이 진한 용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이에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갈색 설탕 용액 기역과 니은의 진하기는 색깔로 구별할 수 없다? 아니요. 색깔이 있는 용액은 색깔로 진하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더 진한 용액이잖아요. 2번, 갈색 설탕 용액 니은보다 기역에 더 많은 용질이 용해되어 있다고요? 맞죠. 색깔이 더 진한 니은이 용질이 더 많은 것이죠. 지금 용매의 양이 같잖아요. 용매가 같을 때는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진한 용액이죠. 그러니까 더 진한 니은의 용질이 더 많이 용해되어 있는 거예요. 메추리알 대신 방울토마토처럼 무게가 적당한 다른 물체를 넣어도 비슷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겠죠? 아, 진한 용액에서 이렇게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더 높이 떠오를 거예요. 따라서 옳은 설명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80쪽 앞으로 와서 조금 더 개념을 정리해 보자고요. 아, 진하기가 다른 두 용액에서 물체에 뜨는 정도로 우리는 용액의 상대적인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각설탕 1개, 각설탕 10개예요. 색깔로 지금 비교할 수가 없죠? 자, 근데 1개를 넣고 10개를 넣었어요. 그럼 용질의 양이 더 많은 쪽이 진한 용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물체, 방울토마토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맞아요. 바로 더 진한 용액인 갈색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용액에서 방울토마토가 더 높이 떠오르겠죠? 자, 그래서 실험 결과 확인해 보면요. 짜잔, 바로 이렇게 됐죠. 한 개 넣어서 용해한 이 용액에서는요, 방울토마토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닭설탕 10개를 용에게 넣은 방울토마토는요, 이렇게 떠올라 있습니다. 아하,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액이 진할수록 용액에 넣은 물체가 더 높이 떠오르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진하기를 전혀 모르는 두 용액의 상대적인 진하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알수 없어서 맛도 볼 수가 없어요. 또 색깔도 없어요. 용액의 양이나 용질의 종류가 달라서 무게를 측정하더라도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맛, 색깔, 무게 이런 걸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무엇만 있으면 된다? 적당한 무게가 있는 물체만 있으면 된다. 이 물체를 띄어서 높이 떠오르는 게더 진한 용액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실험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선생님께서요, 어떤 용액이 더 진한지 말씀해 주시지 않고 두 개의 비커에 진하기를 모르는 서로 다른 용액을 똑같은 약 200ml씩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용액이 더 진한지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요, 우리 친구들 방울토마토 넣어보면 되겠죠. 자, 방울토마토 넣어보니까요, 어때요? 자, 여기 이 용액에서는요, 가라앉아 있지만요, 이 용액에서는 방울토마토가 높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둘 중에 어느 용액이 더 진한 용액이에요? 그렇죠. 진한 용액에서 방울토마토가 더 높이 떠오르므로 바로 여기. 이 용액이요, 진한 용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금 방울토마토가 가라앉아 있는 이 용액이요, 바로 묽은 용액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재미있는 실험도 해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깜짝 퀴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요, 메추리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메추리알을 떠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메추리알이 떠오를까요? 그렇죠. 방법은 간단하죠. 용액의 진하기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가라앉아 있다라는 것은 묽은 용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진하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더 진해질까요? 그렇죠. 바로 용질을 더 넣습니다. 지금 갈색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까 갈색 설탕을 더 넣어요. 갈색 설탕을 더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용액이 더 진해지면서 메추리알이 떠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메추리알이 떠 있어요. 가라앉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묽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럴 때는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 뻔뻔한 퀴즈에 나왔던 이 사해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사해는요, 요르단과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그 길쭉하게 생긴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자, 바닷물이 갇혀서 생긴 호수인데요. 사해라고 해요. 한번 이 사해, 이 호수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바닷물이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물이 증발하게 되겠죠. 이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기후여서 물이 막 증발합니다. 그럼 물이 계속 증발하니까 어때요? 이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금, 이 염분, 어때요?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점점점 더 진해지겠죠. 그래서 이 사해는요, 다른 바다에 비해서 소금물이 매우 진합니다. 자, 일반 바다, 우리 친구들 수영하러 갈때 구명조끼를 입거나 튜브를 껴야지만은 떠오르죠. 그런데 이 사해는요, 다른 바다에 비해서 한 진하기가 10배 정도 진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튜브나 어떤 구명조끼 없어도 이렇게 몸이 물 위에 뜨는 거죠. 사람이 쉽게 떠오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일반 바다보다 거의 한 10배는 진하다고 했죠? 그럼 우리 친구들, 짠물에서 생물이 잘살수 있을까요? 우리도요, 바닷물은 이용 못해요. 너무 짜서. 그래서 우리는요, 강과 같은 곳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짜면 어때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해에는요, 거의 생물을 볼수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해, 죽을 사자예요. 죽음의 바다다. 생물이 거의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다. 그 정도로 굉장히 소금물이 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요, 오래 있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사해에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따갑겠죠. 그리고 오래 있으면요, 피부가 막 쭈글쭈글해지기도 합니다. 자, 사해에 사람이 이렇게 물 위에 뜰수 있는 건 그만큼 진하기 때문이다. 이걸 예를 잘 기억하면은 용액이 진할수록 물체가 떠오른다는 게 쉽게 우리 친구들 기억 속에 남겠죠? 자, 그리고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도구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방울토마토, 뭐 공깃돌, 메추리알 같은 물체를 띄워보았잖아요. 근데 이건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진한지 좀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자, 방법은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 주름빨대에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거 띄웠을 때이 눈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한지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눈금을 표시하고요. 그다음 주름빨대를 구부려 고무줄로 묶은 다음에 끝에 고무찰흙을 붙여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도구를 이렇게 만듭니다. 고무찰흙을 붙이면서 물에 이렇게 넣어가면서 기울어지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름빨대와 고무찰흙을 이용하여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건 무엇인가요? 수수깡입니다. 수수깡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 수수깡에 역시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납작못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압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납작못을 꽂아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도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위치를 잘 조정하고 개수도 잘 조정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도구를 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간편한 준비물이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용액의 진하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용액의 진하기와 관련된 생활 속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거 무엇인가요? 맞아요. 장입니다. 장. 간장. 장을 담글 때이 용액의 진하기와 관련된 무언가를 합니다. 이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요, 소금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소금물이요, 아무 소금물에서나 딱 좋은 장이 만들어지느냐? 아닙니다. 적당한 진한기의 소금물이 장을 만들기 참 좋아요. 그러면 이 소금물이 장을 만들기에 적당한 진하기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요, 여기에 바로 달걀을 띄워봤대요. 소금물에 달걀을 띄웠을 때한 이렇게 동전만큼 달걀이 떠오른다. 그러면 딱 그게 장을 만들기 딱 좋은 소금물이었대요. 그래서 이 소금물에 이 달걀을 한번 띄워보고 요 정도 뜬다. 그러면 이제 장을 만든 것이랍니다. 또요, 이렇게 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장이 짠지 싱거운지도 달걀을 넣어봤대요. 달걀이 뜨면은 너무 짠 거예요. 그리고 또 가라앉으면 너무 싱겁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용액의 진하기와 관련된 사례도 들으니까 재밌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배운 내용 꼭 기억해. 왕자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일단, 색깔로 비교할 수 있었죠? 색깔 어떻다? 더 진한. 색깔이 더 진한 것이 진한 용액이었어요. 또요? 맛과 냄새가 어때? 그렇죠. 더 진하면 진한 용액이었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었죠? 무게가 있었죠. 무게 더 무거우면 진한 용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물체를 띄어보는 거죠? 띄어보았을 때더 높이 뜨는 것이 더 진한 용액입니다.

용에게 진화기를 비교하기 위해 방울토마토 대신에 이용할 수 있는 물체로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왜 방울토마토라고요? 바로 적당한 무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방울토마토처럼 적당한 무게를 가진 물체를 찾아봅시다. 메추리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쇠구슬은 어떨까요?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용에게 진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알맞지 않은 것이죠. 2번, 용에게 상대적인 진화기를 비교하기 위해 같은 양의 용액에 방울토마토를 넣었을 때 방울토마토가 가라앉는 용액이 방울토마토가 위로 떠오르는 용액보다 더 묽은 거예요? 진한 거예요? 가라앉아 있으면 그렇죠. 묽은 것이 되죠. 높이 뜨는 것이 진하다. 더 높이 떠야 진하다. 우리 왕자에다 정리해 두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개념 공부 끝났습니다. 우리 문제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빈칸 채우기부터 해결해 보자고요. 오늘은요, 용에게 상대적인 진화기 비교하기에 대해 공부했어요. 자, 용에게 진화기를 비교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색깔입니다. 색깔이 있는 용액은 용액의 색깔이 어떤 것, 진할수록 더 진한 용액이다 라고 했었죠. 또 맛이나 냄새가 나는 용액은요, 맛과 냄새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용액의 맛이나 냄새가 어떨수록 강할수록 더 진한 용액이다라고 했죠. 용매양이 같을 때 용액의 무게로도 비교할 수 있었어요. 무게가 어떨수록 무거울수록 용질이 더 많이 녹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진한 용액이었죠. 방울토마토 같은 물체를 넣었을 때 물체가 그렇죠. 높이 떠오를수록 더 진한 용액이라는 것. 색깔 더 진한, 맛 냄새 더 진한, 무게 더 무거움, 더 높이 뜸. 이렇게 꼭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인 핵심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5번입니다. 같은 양의 물에 갈색 설탕의 양을 다르게 하여 용해한 후 용액의 진화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용액의 진화기 비교하는 방법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 방법이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색깔로 비교한다. 맛이나 냄새로 비교한다. 무게를 측정해 본다. 또는 물체를 띄어 본다. 물체를 넣어 본다. 자, 이 중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물을 섞어 본다. 어머, 아니고요. 여기 색깔 관찰한다. 다음날. 바닥에 쏟아본다고 용액의 진화기를 구별할 수 있나요? 아니겠죠. 자, 휴지를 넣어서 젓는 시간을 비교한다. 되게 기발한데 아니죠. 다른 종류의 용질을 추가로 넣어본다. 아니에요. 같은 용질을 넣었을 때 우리 진화기를 비교해야 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요, 2번이라고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이에요. 다음은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서로 다른 양의 갈색 설탕을 넣어 만든 설탕 용액에 같은 방울토마토를 넣은 모습입니다. 두 용액 중더 진한 용액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설탕 용액이어서 색깔 없습니다. 맛이나 냄새도 함부로 볼수 없고 전자저울을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다? 그렇죠. 방울토마토가 떠오른 정도로 알아낼 수 있죠? 자, 기역은 가라앉아 있고, 니은은 높이 떠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진하다? 더 높이 뜨는 것이 진한 용액이라고 했죠? 따라서 높이 떠있는 니은을 정답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자, 진화기를 모르는 두 용액에요. 공깃돌을 넣어도 우리 진화기 비교할 수 있잖아요. 공깃돌을 넣었을 때 공깃돌이 가라앉는 게더 진한 걸까요? 위로 떠오르는 게더 진한 걸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넣는 물체만 달라졌지? 그 결과는 모두 같겠죠? 정답 많이 많이 수강 후기에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는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3단원 개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을 배울지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KBS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박암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29강입니다. 29강에서 교과서 내용 학습부터 다뤄 볼 건데요. 주로 잎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얼른 교과서 내용 학습으로 떠나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 식물에 잎이 있습니다. 식물에 잎은 왜 필요할까요? 도대체 잎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러한 걸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잎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우리 식물 그림을 그릴 때도 줄기 그리고 뿌리 그리고 여기에 잎과 같은 것들 많이 그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잎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식물 전체의 성장 그리고 번식에 기여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오늘은요, 잎의 생김새는 무엇인지 그리고 잎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잎의 생김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잎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요렇게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대체로 타원형의 모양 많이 생각할 텐데 여기에 이 잎은 삐죽삐죽삐죽 약간 톱니 모양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잎의 생김새를 이야기할 때 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잎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잎몸은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잎자루를 포함하지는 않아요. 잎몸 그리고 잎몸이 끝나는 부분부터 줄기와 연결되는 이 부분, 또 잎몸 위에 있는 여기에서 그림에서는 약간 그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전체 몸체, 잎자루를 제외한 몸체를 우리는 잎몸이라고 부르고요. 잎몸 위에는 잎맥이 있습니다. 또 잎 몸과 줄기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잎 자루입니다. 여기에서의 자루는 손잡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잎은 대부분 잎 몸과 잎 자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이라는 표현, 이번 단원에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부분 그러하다라는 것은요, 100%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입 몸에는 입맥이 있습니다. 입맥은요, 입의 형태를 유지해 주고요,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 여기 뿌리에서부터 물을 흡수해서 줄기로 이동하고 인맥을 통해서 물과 같은 것이 이동을 하는구나. 이 식물의 여러 구조 중에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은 없다. 굉장히 필요에 의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한번더알수 있어요. 입 자루는요, 줄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내용이 그냥 기역, 니은, 디귿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이 단어 보지 않고 곧바로 채워 넣을 수 있겠죠? 다양한 생김새. 여러분, 우리 다양하다라는 말 이번 단원에서 또 자주자주 보는 단어인데요. 왜 다양하다고 하나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식물들도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 식물의 생김새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식물만큼이나 잎의 모습도 다양하다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여기 두 개의 예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단풍나무 잎도 있고요. 또 강아지 풀도 있습니다. 단풍나무 잎은요, 줄기에서 잎자루가 이렇게 나와서 마치 손을 이렇게 쭉 뻗은 모양인 것처럼 다섯 개의 등으로 갈라져 있는 모양이죠. 그 위에 그물 모양으로 잎맥도 있고요. 강아지 풀은요, 밑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길게 이어져 오는 것인데요. 긴 모양으로 잎맥은 나란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아주 참고 삼아서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강아지 풀의 뿌리는 어떤 모양이죠? 강아지 풀의 뿌리는 수염 모양이고요. 이렇게 수염을 가지고 있는 식물, 수염 뿌리의 모습을 띠고 있는 식물들은요. 아주 높은 확률로 굵기가 비슷한 줄기가 뻗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잎도 밑에서부터 땅 가까이에서 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언제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참고 삼아 알아둘게요. 단풍나무의 잎은 손 모양이고요. 강아지 풀의 잎은 긴 모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알수 있는 거, 잎도 생김새가 아주 다양하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잎은 도대체 왜 식물에서 필요한 걸까요? 잎이 정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잎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잎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고추 모종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여기에서는 비교적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시금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금치 잎을 하나 작게 잘라줍니다. 자른 시금치 잎을 에탄올에 넣어 보겠습니다. 시금치 잎이 들어간 작은 비커를 뜨거운 물이 담긴 큰 비커 안에 넣습니다. 이제 시간을 두고 시금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초록색소 물이 빠져나온 이 작은 비커에서 시금치 잎을 꺼내어 봅니다. 따뜻한 물에 헹굽니다. 이제 잎을 꺼내어서 페트리 접시 위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입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관찰해 볼게요.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부분에서 청남색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잎에 녹말이 있다, 양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실험을 통해서는요, 시금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알루미늄 포일로 햇빛을 가리고 또 가리지 않는 잎으로 통제를 하여서 실험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실험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잎에서 만드는 양분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여러분, 양분, 양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듯이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내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식물도 아무것도 양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들어 죽을 수 있는데 식물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양분을 만드는 이런 중요한 일을 도대체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잎에서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양분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로 먼저 고추 모종의 잎 중에서 한 개만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습니다. 여러분,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잎 중에 하나만 알루미늄 포일이 씌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햇빛을 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잎은요, 햇빛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이 잎은 햇빛을 받지 못하였어요. 햇빛? 선생님이 여기에서 자주 쓰는 한자 무엇이죠? 무, 없을 무. 근데 다른 잎들은 어때요? 다른 잎들은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서 햇빛 어떻게 하였다? 있었다. 햇빛 유.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다르게 할 조건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다르게 할 조건은 햇빛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이기 때문에 햇빛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다 같게 해줘야 하겠죠. 실험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은 햇빛을 받지 못했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이러한 잎은 햇빛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끔 무언가를 했다 라고 하면 뭐가 있는가 보다 라고 연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햇빛을 못 받았다, 햇빛 없음, 이것은 포일이 있음. 햇빛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포일이 없음. 이 두 가지 상황을 잘 구분해 놓고 계셔야 돼요. 그런 다음 날 오후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한 장씩 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 질문 한번 줘볼게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은 햇빛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씌웠으니까 햇빛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햇빛을 못 받은 거예요. 햇빛 없음. 그런데 씌우지 않은 잎은 어때요? 씌우지 않은 잎은 평소대로 햇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햇빛 있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후라고 시간을 좀 특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오후에 실험을 하기를 권장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낮 동안 무엇이 떠 있나요? 낮 동안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낮에는 광합성을 하여서 오후에 충분한 양의 양분이 잎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나 밤에는 저장한 양분을 사용하거나 식물 전체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게이 광합성이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의 잎을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 실험을 하는 겁니다. 다음날 오전에는요, 잎에 양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에 실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참고삼아 알아두겠습니다. 이제 잎에서 만드는 양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루미늄 포유를 씌운 잎을 드디어 에탄올에 넣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포유를 씌우지 않은 잎도 에탄올에 넣습니다. 이 비커는요, 비교적 작은 비커입니다. 이 에탄올이 든 작은 비커에 알루미늄 포유를 씌웠었던 잎과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넣어두는 거죠. 그런 다음 작은 비커를 다시 어떻게 하느냐? 작은 비커를 뜨거운 물이 든큰 비커에 각각 넣고 유리판을 덮어둡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비커를 직접 가열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중탕과 같은 느낌으로 에탄올과 잎이 들어있는 이 작은 비커를 큰 비커 안에 넣어두는 거죠. 다만, 이큰 비커 안에 뜨거운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에탄올이 데워지면서 잎을 감싸고 있는 초록색 색소와 같은 것을 빼내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유리판으로 덮어주고, 이제 노란색으로 변한 이 잎을 따뜻한 물에 헹구어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페트리 접시, 우리 요렇게 생긴 접시 알고 있죠? 이 페트리 접시에 놓아두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에 각각 떨어뜨려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루미늄 포일을 씌웠다. 무엇을 못 받았다? 햇빛을 못 받았다.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았다. 무엇을 받았다? 햇빛을 받았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봤을 때 잠깐 여기에서 도대체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이 색깔 어떻게 됐어요? 이건 밥인데요, 여러분. 밥 안에는 무엇이 굉장히 많으냐? 녹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밥 위에다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청남색으로 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청남색으로 변하였다. 왜? 녹말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잎들도 과연 청남색으로 변할까요? 한번 볼게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 햇빛이 없었던 잎.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 햇빛을 받았던 잎. 여기 결과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햇빛을 받지 못한 잎은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도요,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녹말이 생겨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아서 햇빛을 기존처럼 계속 받고 있었던 잎은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청남색으로 변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잎에 무엇이 있다? 녹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요, 햇빛을 받은 잎에서 녹말, 양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잎에서 만드는 양분을 알아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등장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양분, 그리고 이 글자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 글자가 무엇인지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 보면 빛이 있어요. 그리고 물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는 햇빛이 있는데요. 우리 글자로 보자면 빛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 햇빛이 아니라 빛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햇빛과 굉장히 유사한 성질의 빛일 때이 작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장이 비슷하다던가 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없는 상황에서 요즘에는 도시에서도 스마트팜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빛을 계속 내리쬐어서 식물이 실내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림은 햇빛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빛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그런 맥락이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아둘게요. 물,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햇빛 혹은 빛을 이용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바로 양분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양분은 식물이 힘을 내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적는 이 필기 내용을 여러분이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중학교 가서도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눈여겨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양분은요,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은 양분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이 포도당을 곧바로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잎에서 약간 저장을 해두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해둘 때는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농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요. 여러분,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크기가 어떻겠어요? 크기가 큰 편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양분으로서 이 줄기를 통해서 이동을 할 때가 되면 이큰 모습 그대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작은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설탕 혹은 자당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작은 당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당류로 무엇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바로 줄기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잎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잎에서는 양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이런 작용 전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해요. 이때의 광은 빛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양분을 만들어내는 작용. 이것이 바로 광합성이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잘 해볼게요.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이산화탄소로 양분을 만드는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광합성은 주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고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줄기를 통해서 식물 전체로 이동하여 사용되거나 저장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친구들 광합성이 꼭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잎의 생김새 그리고 광합성까지 다루어 봤거든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이것은 잎입니다. 잎의 모습 중에서 잎의 구조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나요? 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몸체를 우리는 잎, 몸이라고 하고요. 잎, 몸 위에 있는 이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잎맥이라고 합니다. 이 잎맥은 잎의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과 양분을 이동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 줄기도 아니지만 여기 끝, 머리에 붙어 있는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줄기와 잎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이름은 잎자루입니다. 이제 오늘 배웠었던 거 아주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질문이 맨 처음에 있었어요. 식물의 잎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식물의 잎은 왜 초록색일까요? 이런 것들 여기 그림 통해서 다시 한번더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에 이름을 지어 놓았거든요. 이름을 지어 놓았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다가 곧바로 적어 볼수 있을까요? 맞아요. 광합성을 위해서 맨 처음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이런 물은 어디에서부터 들어오나요? 대부분 뿌리로부터 흡수되어서 들어옵니다. 선생님,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말 굉장히 자주 반복했어요. 식물의 구조라는 거, 그냥 뿌리는 뿌리, 줄기는 줄기, 잎이면 잎,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뿌리,

줄기, 잎이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서 하나의 짜임새를 이루어 전체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하는 일이 줄기와도 연결되어 있고 줄기가 하는 일이 잎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요, 뿌리에서부터 흡수한 것이 줄기를 통해 이동하여서 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필요하고 또 다른 재료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 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재료, 바로 빛입니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듭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기 때문에 생산자라고도 불린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스스로 만든 양분을 저장할 때는요,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지만요, 이것을 이동시킬 때는 조금 더 작은 모습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거 설탕 혹은 자당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식물의 잎은 빛을 받아서 무엇을 하여서 광, 합, 성을 하여서 스스로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만들기 때문에 잎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여기 뿌리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이거든요. 뿌리에서 물이 흡수가 되어서 줄기, 그리고 잎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잎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고요? 광합성이 일어난다고요. 광합성이 일어난 것은 다시금 식물 뿌리와 식물 전체 곳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식물 전체 구조는 물의 흡수와 이동을 돕고요. 양분의 생성과 또 이동을 돕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식물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알수 있겠죠? 이제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잎에 대해서 옳게 말한 친구를 모두 골라 이름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주호, 식물의 잎은 모두 길쭉해, 여러분. 굉장히 많은 단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 다양하다. 정말 다양하다. 식물 정말 많고, 식물의 잎의 생김새도 정말 다양하고, 줄기의 생김새도 다양하다. 그렇게 따졌을 때, 식물의 잎은 모두 길쭉하지 않습니다. 손바닥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둥근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호는 틀렸다. 잇몸에서는 잎맥을 볼 수가 없어. 아닙니다. 잎맥은 어디에 있나요? 잇몸에 있습니다. 예린이도 틀렸다. 잎자루는 줄기와 연결되어 있어. 줄기, 그리고 잎이 이렇게 있을 때이 부분, 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잎은 대부분 잇몸과 잎자루로 이루어져 있어. 선생님, 선생님, 잇맥 얘기가 없어요. 이거 틀린 거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 잇몸 위에 잇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때 잇몸 그리고 잎자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민이랑 우주가 알맞게 이야기하였다. 2번 가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식물의 잎은 광합성을 통해 이때 광 무엇이라고 했어요? 빛광자라고 했죠? 합성한다. 빛과 또 무엇이 필요하죠? 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통하여 무엇을 만드나요? 양분을 만듭니다. 양분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식물과 동물의 관계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왜 그러하냐?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내보내주는 것은 산소입니다. 식물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생존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어디에서 얻는가? 바로 동물이요. 동물은 호흡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동물은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내놓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서요. 서로의 부산물을 필요로 합니다.

0: 하면서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굉장히 기적적이지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이산화탄소로 양분을 만드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 기역, 히읗, 시옷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 충분히 알수 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잎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공부한 지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쑥쑥쑥 올라가고 있는 게 선생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고요. 오늘의 주제, 어떤 글들이 나올지 한번 볼게요. 신문을 만들어요. 신문을 읽어요. 이 신문과 관련된 글을 읽어보겠네요. 선생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독해 여행 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교재 16쪽 쫙쫙쫙 폈나요? 연필도 준비하고요. 바르게 앉아서 선생님과 함께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요. 신문을 만들어요. 신문을 만들다. 어떤 내용의 글일까요? 신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자, 신문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새로운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문에는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나 새로운 책의 출판 소식이 실리기도 해요. 출판이 뭐예요? 출판. 출판. 띠리리띠리. 글, 그림, 악보 등을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다. 세상에 책으로 만들어서 딱 내놓는 거. 이게 바로 출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책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소식들도 다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팀이 다른 나라 축구팀과 경기를 했다는 소식도 신문을 통해 알수 있어요. 신문을 통해 알수 있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렇게 신문에는 우리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식이 실려요. 안팎, 여기 한번 볼게요. 안팎이라는 것은요, 안과 밖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신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안팎,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안하고 팎은 파의 쌍기역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 신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문에는 어떤 소식들이 실리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신문에 실리는 글을 뭐라고 하냐? 기사라고 합니다. 기사를 쓰는 사람을 기자라고 불러요. 기사는요,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글들을 하나하나 기사라고 하고요. 그 기사를 쓰는 사람이 바로 기자입니다. 기자는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소식을 찾아다녀요. 그 글을 써야 되니까, 무슨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무슨 글을 써야 될까? 하고 찾아다니겠죠. 그래서 큰 사건이 벌어진 곳이면 사건, 사건이 뭐예요? 사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자, 문제가 일어났어요. 주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그런 일. 문제가 되거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면 항상 기자들이 달려와요. 왜요? 이 중요한 소식들을 글, 기사로 써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기사를 써요. 어떻게 해요? 빠르고 정확하게 해요. 빨리 써야지 사람들이 빨리 알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써야지 이 사람들이 틀린 소식을 알지 않겠죠. 기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 중 신문에 담을 내용을 골라서 기사를 써요. 모두 다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골라서 기사를 써야 돼요. 어떤 내용을 골라요? 첫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기사로 써요. 우리 집에 있는 이 개똥이가 똥을 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거는 충분히 알아야 돼. 이거는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해야 돼. 그런 내용들을 이 기사로 써야 되는 거예요. 둘째, 많은 사람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사로 써요. 선생님, 가치가 뭐예요? 가치는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 어렵다. 그쵸? 이것은요,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이 사람들,
인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를 매깁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가족이 더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돈이 더 가치가 있나요?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가치라고 해요. 혹시 이 가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친구랑 같이 학교에 가요 할 때 이 가치는요, 이렇게 쓰는 가치예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거고요. 뭔가 더 중요함을 나타내는 거, 이것은 가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기사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을 기사로 써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아니면 곧 일어날 것들, 곧 무슨 무슨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무슨 무슨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기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들로 쓴다는 것입니다. 자, 기자가 기사로 써야 될 것들 세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거, 사람들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들을 기사로 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기자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사를 써요. 땡땡 초등학교에서 다음 주에 운동회를 하기로 했고 학생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언제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땡땡 초등학교에서 다음 달에 운동회를 한다라고 기사가 나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신문을 읽은 땡땡 초등학교 학생들은 몹시 혼란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럽다라는 건 보기에 뒤죽박죽돼요. 어지럽고 질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다음 주에 하는 거야, 다음 달에 하는 거야, 아 분명히 다음 주에 한다고 했는데 왜 신문에는 다음 달에 한다고 나오는 거야 하고 헷갈리고 뒤죽박죽되면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써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기자들은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출판이 나왔습니다. 출판의 뜻 1번 글, 그림, 악보 등을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음. 어때요? 그렇죠, 맞죠. 2번 이미 나온 책이 떨어져서 없음. 책이 나왔는데요, 다 떨어져서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절판이라고 해요. 출판이 아니라 절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출판은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라는 거고 절판은 다 떨어졌다.

라는 겁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가치예요. 가치. 1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분. 2번.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2번. 아, 그래. 가치는 더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기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감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오늘 감정은 어떤가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행복한 감정, 뿌듯한 감정이 느껴지나요? 자, 그럼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다. 커다란 사실이 벌어졌다. 자, 우리 아까 사건이 뭐라고 했죠? 사건. 어떤 문제가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목,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들이 바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조용한 시골 마을에 커다란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2번 볼게요. 형민이는 신문을 읽는 일에 관심이 많다. 형민이는 신문을 읽는 일에 소식이 많다. 어떤 거예요? 신문을 읽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내가 마음을 쏟고 더 신문을 읽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이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에 관심이 많나요? 독해력을 올리는 일에 관심이 많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럼 교재 1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신문이 주로 하는 역할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어린이를 위해 지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2번,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을 전해준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봐야 되죠. 3번,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야기를 전해준다. 자, 우리 오래전에 있었던 일, 신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4번, 옛날에 일어난 일중 배울 만한 일을 전해준다. 옛날, 아니에요. 5번, 감동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해준다. 아니, 만들어낸 거 아니고, 진짜 일어난 일, 사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문에 실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요, 2번,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문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기사를 쓰는 사람을 부르는 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 기사를 쓰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렇죠. 기자라고 했죠. 기자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학급 신문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이 기사를 써왔어요. 신문에 담기에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X표를 하세요. 학급 신문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 반, 우리 교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신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재미를 위해 꾸며낸 이야기를 실제처럼 소개하는 글. 재미를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 신문이라는 것은 우리 진짜 있었던 일, 이 소식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를 실제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글을 신문에 실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자, 2번 볼게요. 많은 친구가 관심을 가진 체육대회에 대해 알리는 글. 우리가 기자가 기사를 쓸때 모든 내용을 다 기사로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기사로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맞고요. 3번.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 전시회를 소개하는 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소식으로 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요. 그렇죠. 1번입니다. X표 하라고 했으니까 X표 해야 돼요. 여기다가 또 동그라미 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됩니다. 또 재미를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실제처럼 소개하는 글을 신문에 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기자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기자는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사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1번, 새로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2번, 잘못된 소식의 신문을 통해 널리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빨리 전하려면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대충 써가지고 하는 게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잘못된 소식을

소식이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글을 읽어봤으니까 글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 글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을 전해주는 신문에 대한 글입니다. 신문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네, 신문에 실리는 글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기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사를 쓰는 사람은요? 기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기사, 이 신문에 담을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들이 모든 내용을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되면은 기사를 쓰는 거예요. 첫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 둘째, 많은 사람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중요한 것. 셋째,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되지 않는 것.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됐으면 안 됩니다. 그럼 기자가 하는 일은요, 무엇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 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구나. 기자가 썼구나.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썼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네요. 그럼 두 번째 독해 여행에서는 어떤 글을 보게 될까요?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쪽으로 딱 넘겼나요? 그 다음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신문을 읽어요. 자, 신문을 읽어요와 관련된 글입니다. 신문을 읽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빨리 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소식들을 빨리빨리빨리 알리는 게 신문이니까 신문을 읽으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빨리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문을 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 과언이 뭐지? 과언이 아니라고? 과언, 드리리띠리. 정도가 지나친 말 또는 과장된 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문을 읽는다라는 게 정도가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다. 부풀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을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언이 아니다라는 건, 이거는 과장된 말이 아니야. 부풀린 말이 아니야. 거의 진짜라고 볼수 있어.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된 신문을 사서 읽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종이 신문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종이 신문을 사서 볼수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읽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 지금 종이 신문 읽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사서 읽을 수 있어요. 아예 못 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이 줄어들었고 인터넷으로 신문을 읽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신문을 읽을 때는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골라요.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고른다. 신문 중에는 여러 주제를 고루 담은 신문도 있지만, 고루라는 게 뭐예요? 고루. 고루 빼놓지 않고 이것저것 모두 고루. 자, 편식하지 말고 고루 다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신문도요. 이 주제, 저 주제, 여러 가지 주제를 고루. 빼놓지 않고 이것저것 모두 담은 신문도 있어요. 그런데요, 과학신문, 음악신문, 미술신문,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담은 신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신문에 변화가 나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종이신문을 많이 읽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신문을 많이 읽는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신문을 읽는다. 그리고 신문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담은 신문도 있지만, 이렇게 한 가지 주제만 담은 신문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담은 가족신문, 학교에서 일어난 소식을 담은 학교신문도 있어요. 어린이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소식을 주로 담은 어린이신문도 있어요. 호기심이 뭘까요? 호기심. 쭉.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우리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이 있나요?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보고, 궁금해, 모르는 거 알고 싶어, 이렇게 느끼는 마음.

다음이 바로 호기심입니다.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거, 궁금해한 것들만 쭉 담아가지고 신문으로 만든 게 어린이 신문이에요. 그래서 가족 신문도 있고, 학교 신문도 있고, 어린이 신문도 있습니다. 다양한 신문이 있지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땡땡 신문 2000 땡땡 날짜도 나와 있고요. 무슨 무슨 마을 초등학생을 위한 갯벌 체험 수업 시작해. 갯벌이 뭡니까? 갯벌 쭉. 바닷물에 빠졌을 때 드러나는 넓은 진흙 벌판. 바닷물이 슉 빠지면은요, 진흙 벌판만 남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기가 가득한, 찐득찐득한 이 진흙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바다 생물들이 보여요. 조개도 있고, 꽃게도 있습니다. 그 갯벌에서 체험 수업을 시작을 했대요. 이거는 지금 기사의 제목이네요. 기사를 읽을 때는 먼저 제목을 봐요. 위에 있는 제목을 읽으면 땡땡 마을에서 갯벌 체험 수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제목에는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제목에는요, 어떤 게 담겨 있다고요? 그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서 제목을 먼저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딱 보는 거예요. 제목을 읽은 후에는 기사의 내용을 읽어요. 제목 읽은 다음에, 이거 좀 읽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사는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쓰여요. 육하 원칙, 여섯 가지 원칙에 따라서 쓰인대요. 이게 뭔가요? 육하 원칙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가지를 육하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육하원칙을 생각하며 기사를 읽으면 기사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딱 보고, 아, 누가 한 거지? 언제 한 거지?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뭐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아, 왜한 거야? 이 육하원칙을 생각하면서 기사를 읽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빼놓지 않고 이것저것 모두. 이게 뭐라고 했어요? 기역, 리을. 고루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고루 비가 오겠습니다. 여기저기 고루고루 빼놓지 않고 다 비가 오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정도가 지나친 말 또는 과장된 말을 뭐라고 할까요? 기역, 이응, 과언이라고 한다고 했죠. 모든 사람의 신문을 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된 말을 우리가 과언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 속 장소를 가리키는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자, 이런 장소예요. 지금 봤더니 바닷물이 쫙 퍼지고 빠지고 이 진흙 벌판이 있습니다. 조개도 보이고요. 꽃게도 보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 조개를 캐고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갯벌입니다. 여기는 갯벌입니다. 갯벌 체험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갯벌이라고 썼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 19쪽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신문을 읽을 때는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골라 기사의 제목을 본후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인 무엇을 생각하며 읽는다. 신문을 읽는 방법이에요.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먼저 골라요. 나는 과학에 관심이 많아. 과학 신문을 봐야 되겠어. 그리고 제목을 봐요. 이거 나한테 정말 관심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이거 읽어봐야 되겠어. 그리고 나서 여섯 가지의 기본 원칙. 육, 하, 원, 칙. 육하 원칙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 신문 잘 읽었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세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알맞지 않은 거예요. 1번. 모든 신문은 다양한 주제를 고루 담고 있다. 모든 신문은 다양한 주제를 고루 담고 있나요?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한 가지 주제만 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최근에는 인터넷에

되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읽고 떠올린 생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기억 부분 위에 글에서 찾아볼게요. 지금도 종이신문을 사서 볼수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읽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 이 부분이에요. 1번. 종이신문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어서 아쉽군.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신문을 읽을 수 있겠군. 자, 이겁니다. 자, 알맞은 곳을 찾아야 돼요. 지금도 종이신문을 사서 볼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읽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종이신문을 더 이상 볼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아,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지 인터넷 신문을 볼수 있겠구나 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동그라미 표해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왜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우리 6하원칙 생각해봤죠? 네, 6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뭐뭐 마을 주민들은, 여기는 뭐예요? 누가? 지난 6월 1일 토요일 10시, 언제? 뭐뭐 마을 앞 갯벌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갯벌 체험 수업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자, 어디에서는 뭐뭐 마을 갯벌에서, 어디에서? 그리고 갯벌 체험 수업을 무엇을? 그 다음에 열었다.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 열었다. 그리고 이 수업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걸 왜 했냐? 왜? 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 부분이 왜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 친구들 밑줄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육하원칙을 생각을 하면 신문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이 기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글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요, 신문 읽기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방법이에요. 원하는 무엇의 신문을 고른다.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고루 담고 있는 신문도 있고요. 한 가지 주제만 담고 있는 신문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딱 골라요. 신문을 읽는 방법 두 번째, 먼저 기사에 무엇을 읽어요? 가장 먼저, 제목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목이 나의 관심사와 딱 맞아떨어지면 이제 또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때 내용을 볼때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봅니까? 육하원칙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독해 다시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읽었던 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글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을 전해주는 신문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신문에 실리는 글을 우리는 기사라고 하고요. 그 기사를 쓰는 사람을 기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기사를 쓰는 내용은요, 이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쓰는 거예요. 첫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쓰자. 많은 사람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쓰자.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을 쓰자. 이런 것들을 기자가 기사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자는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 신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방법, 이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골라야 되겠죠?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나는 오늘 음악 신문을 한번 읽어보겠어. 아, 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신문을 읽어보겠어. 이렇게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골라요. 그리고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제목으로 써놓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목을 봅니다. 그 다음 제목을 본 다음에 내용을 보는데요. 그 내용을 볼 때는 육하원칙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육하원칙 뭐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잘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오늘은요, 신문에 관련된 글을 읽어보았어요.
글을 읽고 나니까, 아, 신문은 이거였구나. 나도 신문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오늘 신문을 당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어린이 신문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무료로 볼수 있는 어린이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사를 하나 딱 골라서요,

특화원칙,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을 하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약속해 볼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신문 읽기 약속하면서 다음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씩씩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0: 봄이 되면 금오도는 방풍나물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1: 아유, 어르신이 뭔가 같네.
0: 사방이 온통 거친 돌밭이라 작업이 더 힘이 듭니다.
1: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막 이런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에만 막 끙끙 앓지.
0: 나무를 캐는 이들 모두 이른을 넘긴 고령의 어르신들.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1: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 한가마냥 18만원 뭐 그 정도 하고.
0: 징그러운 향이 가득한 또 다른 봄나물 미나리 밭에서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1: 아우 어려. 아우 어려. 아, 땀 많이 나요. 더워.
0: 온종일 쪼그려 앉아 베고 또 베는 반복 작업. 일이 참 고됩니다.
2: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덜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요.
0: 베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산더미처럼 쌓인 미나리를 일일이 다듬어야 합니다.
2: 바로 해야지 되지. 놔두면은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0: 봄이 선사한 귀한 선물, 향기로운 보약. 봄나물 채취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봄나물을 찾아 처음 간 곳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아침부터 붐비는 선착장.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3: 금오도 가요. 아, 주먹어.
4: 금오도?
3: 일단 소문 듣고 왔습니다.
0: 금오도는 여수에서 돌산 다음으로 큰 섬으로 봄이면 이렇게 방문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5: 요새 사람들이 많이 가나요, 금오도에?
6: 오늘은 조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차가 조금 많이, 오늘 총 16대 들어갈 예정입니다.
0: 금오도는 여수 신기항에서 100길로 30여 분 정도면 도착하는데요. 도대체 봄이면 이곳이 이렇게 들썩이는 이유가 뭘까요?
7: 아, 방풍나물이 유명하다 그래서 방풍나물 좀 먹으려고요. 그 구경도 하고 싶고.
0: 봄이 되면 금오도는 섬 전체가 초록빛 방풍나물로 뒤덮이는데요. 전국 유통량의 약 50%가 이곳에서 생산될 만큼 방풍나물의 대표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우리 애사촌 모임에 왔는데 동생들한테 다 사라고 그래서 몇 덩어리 샀어.
5: 여기 뭔데요?
8: 방풍. 오, 요새 이거 먹을 철이야. 더 맛있어요.
0: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방풍은 이름 그대로 풍을 예방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오도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에 방풍나물 식당들이 보입니다.
9: 어서 오세요.
10: 나한테 나무 오자에 네 분 앉으시죠.
9: 네, 어서 오세요.
10: 방풍이 풍 예방도 되고 혈액순환도 좋다 그래갖고, 그리고 특히 금오도께 해풍을 맞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방풍이 나오는데요. 금오도께 호응이 좋대요.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0: 방풍나물은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지만 살짝 데쳐내서 간장과 설탕, 식초를 섞은 양념에 재워 장아찌로 많이 해먹고요. 또 나물을 잘게 썰어 노릇하게 부쳐내는 부침개도 별미랍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요 방풍 맛을 보기 위해 금오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0: 전 상큼하고 향이 더 진해요.
1: 이게 약초, 약초죠.
2: 약초.
1: 네, 약초.
3: 그럼 단풍나물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걸까요?
4: 단풍요, 여기 발 한 몇 발짝 되면 온 밭에 다 깔려 있는 게 단풍입니다.
3: 이 시기 금오도는 섬 전체가 향긋한 나물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단풍 천지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나는 남면 유성리 대유 박종주입니다. 단풍나물을 지금 추하려고 캐고 있는 중입니다.
6: 단풍 캐고 있는 분이 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어이, 많이 캤는가? 수확이 많이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7: 단풍 좋았어.
6: 좋아. 그러면 캐갖고 언니 들어가세요.
7: 아, 다 해야 가지 어디를 갈까요? 일 끝나야 가지.
3: 금오도의 봄은 방풍과 함께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방풍 농사를 짓습니다.
8: 방풍이 뭐예요, 아버님?
9: 방풍, 풍에 좋다 그래갖고 방풍력을 숨겼는데 네. 모든 것에 다 좋답니다, 방풍 나물이. 묘고 본 사람들은 시금치 안 먹고 방풍이다 그래요. 원래 방풍이라는 것이 바위에서 나는 거예요, 바위.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씨를 받아가지고 못당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3: 방풍나물이 제일 맛있는 철은 3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1년 중 이때가 금오도 주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8: 그 바쁜 시즌인가 보네요. 네.
7: 이거 딸 때가 꽤 바쁘죠.
8: 보통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밭에 나와서 일하세요?
7: 아니, 여기서는 아침 밥 먹으면 한 8시 되면 나와서 한 5시나 6시 되면 들어가죠.
8: 계속 따시는 거예요?
3: 금오도 주민들이 방풍낫이라 부르는 작은 낫을 이용해 나무를 잘라줍니다.
8: 이건 어떻게 따는 거예요? 여기 방법이 있어요?
9: 예, 방풍이 줄기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꽃을 낳 겁니다. 여기서 요 밑에 뿌리 쪽으로 잘라버리면 예, 물 쓰고 그러면 죽어버려.
3: 너무 바짝 자르면 장마철에 물이 고여 썩을 수 있어서 대를 조금 남기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물질도 덜 딸려오고 잡초도 거를 수 있다고 합니다.
9: 이거는 자연 그대로 거놓으니까 향이 나요. 한번 먹어볼래요?
8: 먹을 수도 있어요?
9: 이거 씹어봐요. 씹어봐요, 가운데.
8: 오, 향이 되게 좋은데요? 우와, 맛있네요.
3: 그런데 작업자가 참 단출합니다.
8: 뭐 왜 두 분이서만 하세요?
7: 우리 밭이니까 둘이서 하지요.
8: 아, 밭, 어머님 밭이구나.
10: 네. 쏘크리 다 갖고 왔네.
7: 나 가져왔지.
10: 쏘크리 나 어제 빌려놨는데.
8: 안녕하세요, 어머니.
11: 예, 네, 안녕하세요.
8: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니?
11: 반풍 들어왔습니다.
3: 반풍. 드디어 이웃 어르신들이 방풍 수확에 합류하셨습니다.
8: 어머니, 네? 어머니는 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11: 예. 네.
8: 왜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11: 이웃이니까.
8: 이웃이니까. 네. 그럼 어머니 밭도 따로 있어요?
11: 우리요?
8: 네.
11: 이게 밭이 있었는데 네. 나이가 연세가 들고 몸이 안 간단하니까 다 처리해버렸어요.
3: 주민들이 고령화되며 금오도의 방풍 생산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8: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1: 만으로 77.
8: 만으로 77.
11: 나도 만으로 75. 47년생. 저도 48년생이요.
8: 아니, 이렇게 다들 연세가 많으세요, 어머니?
11: 그럼 다 많죠. 근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 없어요. 다 늙어 갖고 젊은 사람들은 다 객기 나가버리고.
3: 평균 나이 77세, 무적의 방풍 수확당. 기운이야 예전만 못해도 손놀림 하나는 여전히 노련한 숙련자입니다.
8: 방풍나물이 왜 인기가 많아요?
11: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 건데요.

0: 소화가 잘 돼갖고 아무걸 먹어도 배탈 나는 법이 없어. 이거 하나 버릴 거 없어요. 나물, 나물밥, 건방풍, 떡, 막걸리, 전. 요 뿌리는 또 끓여서 차에 먹고. 아니, 베라별 걸 다 해요.
1: 그런데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이십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어, 몸뚱이가 멍들었어. 이런 저 돌 깔고 앉아갖고.
3: 돌이 많네요, 사람이.
2: 그렇게.
4: 이 땅이 그래서 반풍이 잘 되는 거다고요.
3: 왜요?
4: 예, 돌이 여기 반풍 이렇게 돌이 좀 자갈자갈한 땅이 잘 돼요. 원래가.
1: 배수가 잘 되는 자갈밭은 방풍에겐 천국이지만 돌밭을 일궈야 하는 어르신들에겐 고단한 일터입니다.
4: 아이고 힘들어.
2: 아이고 어머니 못 먹었네.
1: 힘든 건 제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3: 아이고야 돌밭에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 아픈데요?
5: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엄마 이런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이면 막 끙끙 앓지다.
1: 일이 힘들어도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는 법.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방풍나물을 제때 캐줘야 여린 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훌쩍 4시간이 지났습니다. 캐고 나르는 고된 작업이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수확한 방풍나물은 얼마나 될까요?
3: 200kg요?
5: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네. 한 가마니 한 18만원 뭐 그 정도 가고. 네. 이제 요새 빌 때는 좀 두벌 빌 때는 좀 싸고. 이거 좀 날라주세요. 바빴어요.
3: 어, 이거요?
5: 네.
3: 이거?
5: 이거요. 저쪽으로 끌고 와.
6: 네. 나물이라고 가벼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돌덩이 드는 것 같아, 돌덩이.
1: 장정도 들기 힘든 무게를 어르신들이 하려니 참 일이 고됩니다.
3: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7: 아이, 방풍인지야 안 먹었겠어. 여기 한 가마에 40kg가 한 가마이라고.
3: 아, 40kg구나, 저게.
1: 그래. 이제는 포장을 할 차례입니다.
3: 몇 kg씩 잡으냐?
5: 알로 4kg. 박스 1kg 해서 5kg.
1: 방풍은 전잎을 빼고 5kg씩 선별, 포장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7: 예산은 지금 우리들한테 만원 쓰면 떨어져도 돼.
1: 요즘 가격은 5kg 한 상자당 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확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포장 후 상자를 나르는 것도 큰일입니다.
3: 힘드신 것 같아요, 언니.
5: 힘들어.
3: 되게 무거운 거를 나르시네요.
5: 그래도 적응 해야지.
1: 해마다 봄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한 시간 이상 상자를 나르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3: 아니, 그동안 이걸 다 두 분이서 하셨어요?
5: 예. 네. 날마다 둘이서 해야지.
3: 아이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5: 아, 그렇게 다리가 아프고 그냥 질질 끌고 안다니요. 다리가 아파 죽었어.
3: 대단하시네, 어머니.
5: 힘들어요. 이거 하고 나면 그냥 저녁으로는 죽어요.
3: 아이고.
1: 오후 5시.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3: 어머니,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5: 네, 이제 집에 밥에 먹으러 가야지.
1: 해지기 전 집에 들어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5: 방풍전하고 네. 나물 해서 밥 먹으려고, 저녁 먹으려고.
3: 전하고 나물.
1: 방풍철이면

0: 밥상에 제일 자주 오르는 메뉴입니다. 나물을 씻어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까지 손질을 마쳤는데요. 이번엔 냉동실에 얼려둔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대체 요건 뭘까요?
1: 홍합. 홍합은 왜 자르신 거예요?
2: 전을 하면 그런 게 해물이 들어가야지. 해물이 안 들어가면 못 맛있다. 이거 방울만.
0: 향긋한 방통에 바다내음 가득한 홍합살을 듬뿍 넣습니다. 여기에 부침가루와 달걀을 넣고 잘 섞은 후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향긋하고 쫄깃한 방풍나물 홍합전 완성입니다. 이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보양식입니다. 이때 낮에 일손을 보태준 이웃들이 집으로 들어서십니다.
3: 이분들 왜 오신 거예요?
2: 아, 저녁 같이 해 먹으려고 왔어요.
3: 저녁 같이 드시려고?
2: 네.
0: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인 50년 지기 이웃입니다.
1: 친구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으시죠?
4: 네.
1: 뭐가 제일 좋아요?
2: 같이 이제 일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같이 항상 일도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놀고
0: 음식도 같이 합니다. 이번엔 방풍나물 무침을 준비하는데요. 살짝 데쳐낸 나물을 먹기 좋게 썰어준 뒤 고추장과 된장에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넣고 방풍나물과 함께 조물조물 무쳐내면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한 건강한 반찬이 뚝딱 완성됩니다.
5: 드게 보세요.
3: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우와.
0: 입맛 돋우는 방풍나물 무침부터 고소한 방풍전까지. 오늘 수확한 나물로 만든 향긋하고 건강한 방풍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2: 밥 먹읍시다.
6: 어서 오세요.
2: 밥 먹게.
0: 갓 수확한 방풍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이 아주 답니다. 달아. 달아요.
6: 맛있다, 맛있다.
2: 젊었을 때는 자녀들 키우고 그럴 때는 이걸 갖고 생산을 해서 팔아서 자녀들 다 공부도 시키고 그랬죠.
6: 방풍이란 것이 참 좋은 거인데 참 아까워요. 근데 이제 힘이 드니까 좀 하다가 말아야지 생각이 나네요.
0: 쌉싸름한 방풍 한 입에 오늘 쌓인 피로를 기분 좋게 털어냅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오늘도 날씨가 화창합니다. 어제 피곤하셨을 텐데 쉬지도 않고 창고에 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넣어놨던 나물 상자를 왜 다시 밖으로 빼놓으시는 걸까요?
6: 안에 있는 건 내가 갖고 차가 와서 이제 쉴 거라고 미리서 여놨다가 이제 내놓는 거예요.
0: 방풍철이면 매일 아침 나물을 수매해가는 차량이 오기 때문에 일찍 나와 준비해야 합니다.
7: 요새 좀 많이 나오나요, 방풍나물이 여기서?
8: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죠.
0: 차곡차곡 쌓이는 방풍나물들. 이 나물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8: 유통센터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큰 25톤 트럭에 싣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9: 저희 가보겠습니다.
6: 네. 네. 이따가 여기 되면 연락해줘.
9: 네, 알겠습니다.
6: 전화요.
9: 네네.
0: 아쉽게도 요즘은 시세가 예전만 못하다는데요.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8: 지금 이제 한 일관에 한 6, 7천 원? 5, 6천 원? 그렇게 안 돼요. 비쌀 때는 한 2만 원씩 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그리 비싸진 않아요.
0: 저 멀리 덩그러니 쌓여있는 방풍나물 상자들이 보입니다.
7: 여기 분들이 이렇게 밖에다 내놓으시면 가져가시는
8: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이름이 다 적혔으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0: 생산자가 지정된 장소에 나물 상자를 내놓으면 수매 트럭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번거롭게 멀리 나갈 필요

0: 없이 집 앞에서 바로 보낼 수 있어 어르신들의 일손을 다뤄주는 고마운 유통 방식입니다.
1: 고생했어요. 나만 냅다.
2: 이제 다 실은 거예요?
3: 네.
2: 이게 실은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3: 한 370개 정도 될까?
0: 방통 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이 서울 경매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날 오전, 오늘도 어김없이 부부는 방풍밭에 나와 익숙한 손길로 열심히 방풍을 수확 중입니다.
4: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5: 네.
4: 오늘 얼마나 하시려고요?
5: 이제 시간이 뭐 해 넘어갈 때까지 해야지.
0: 방풍철이면 매일 반복되는 일과입니다. 몸이 고대도 수확을 멈출 순 없습니다.
4: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5: 그 어쩌고요. 농사를 이제 있는 거니까 또 지어야 되고 여기 살면 뭐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방풍나무를 해서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많이 도움이 됐죠. 그냥 그렇게 그락대락 하고 사는 거죠.
0: 두 번째 향기로운 봄나물 보약을 찾아온 곳은 대구광역시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청창농이 되어서 미나리 농사 3년째 짓고 있는 김현실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미나리 수확하는 곳인데요. 우리 이모님들이 이렇게 수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모, 미나리 어때요?
7: 미나리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6: 맞죠?
7: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6: 여기는 대통령 이모 박정희 이모님이라고 우리 집에서 5년째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이모고요. 이모, 미나리 어때요?
8: 미나리 좋아요.
6: 어떻게 좋아요?
8: 미나리가 부드럽고 통통하고 굵고 좋네요. 여기 거는
6: 통통한 건 이모랑 내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8: 사장님하고 똑같이 닮았네요.
6: 이모지.
8: 아니지. 사장님 통통하니까 이모도 통통한 거야.
6: 오늘 점심에 삼겹살 어때요?
9: 삼겹살 최고다. 삼겹살.
6: 역시 먹는 거로 이모들을 움직여야 돼요.
0: 오전 7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봄이 되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소로 아삭한 식감과 향으로 식욕을 돋우는데요. 미나리에는 비타민과 페르시카린 성분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지금 네. 미나리 한참 좋을 때예요?
10: 네, 지금 저 입장에서는 조금 4월이면요. 좀 끝물이고요. 네, 근데 저희는 요거를 조금 늦게 키운 하우스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짧고 지금 미나리가 좋은 거거든요.
0: 겨울 내내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미나리는 3월과 4월 사이 맛과 향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10: 아우, 미나리 부드럽다.
0: 어떤 미나리가 좋은 미나리인가요?
10: 좋은 미나리는 식감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께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잎으로 해서 연한 잎만 딱 손질을 해놓은 게 제일 좋습니다.
0: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일 출하할 만큼만 수확하는데요. 혹시 특별한 수확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2: 이건 지금 어떻게 따는 거예요?
10: 이거는 딴다는 것보다는 벤다라는 말이 맞거든요. 미나리를 수확, 이렇게 벤다, 나수를 네. 이렇게 계속 베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낫을 딱 붙여가지고 네. 네,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됩니다.
0: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낫을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잡고 바닥을 쓸듯이 일자로 베어냅니다.
11: 그냥 이렇게 위에 비면 이게 다 마디가 잘려나가거든요. 잘려나가면 마디가 야가 생명이거든. 위에 비면 마디가 없으면 무게도 안 나가고.
0: 하루 수확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낫질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쭈그려 앉은 자세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상당합니다.
10: 아우, 어려. 아우, 어려.
2: 그렇게 어려 없으세요, 어머니?
10: 아우, 힘들어요. 조잔자서.
8: 이거 비는 거.
10: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픕니다.
8: 예.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드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10: 손가리야.
0: 종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하는 일. 작업이 많이 고됩니다.

0: 이게 원래는 물이 꽉 차 있는 데거든요.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이 있을 때는 또 그걸 앉아도 별로.
1: 아, 예.
2: 그 촬영 정말 이렇게 물 빠졌을 때 좋을 때 오셨다니까요. 원래 그러나 촬영하는 데는. 아,
1: 저희도 고생해야 돼요.
2: 예. 피디님 빠지고 막 꽃 다 베리고 너무 이렇게 예쁜 장화에 흙담 묻히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계절마다 이렇게 달마다 미나리 발 빠짐이 조금 다르거든요.
3: 수생식물인 미나리는 습한 환경을 좋아해 물을 충분히 대며 재배하지만 온도에 따라 넣고 빼는 것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2: 지금에 나오는 봄미나리는 땅이 좀 단단해져서 괜찮은데 그때 한번 오셨어야 돼요.
4: 극한가 보네요.
2: 그때 이제 살이 쭉쭉 빠져요.
3: 물이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어느새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 아직 봄이라고 해도 하우스 안은 찜통입니다.
0: 아유, 더워요. 땀 많이 나죠?
3: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작업한 결과 어느새 꽤 많은 양의 미나리를 수확했습니다.
4: 하루에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2: 한 4차, 5차까지도 계속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오전에 수확해 주시고 이모님들은 계속 이제 따듬으세요.
0: 그러면 조금이 남았네.
2: 아, 됐다. 그만하자, 이제.
0: 어?
2: 그만하자.
0: 그만해?
2: 그만하자. 계속 비고 있는 나는 뭐고.
0: 그만하자. 이거 갖다 놓으면 안 된다.
2: 가자, 가자. 후후. 엄마, 그만.
1: 다 하셨어요?
2: 네, 이제 여기 이제 소쿠리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다 들고 가면 되는데. 지금 수확했을 때 차 이제 1톤 차에 두 차를 이제 지금 저희가 수확을 했고 수확 양으로 봤을 때는 한 200단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 출하를 위해 작업자들이 미나리를 들고 옮깁니다.
0: 아이고 힘들다.
3: 소쿠리 하나의 무게는 10kg 정도. 반복적으로 옮기니 더 무겁습니다.
4: 이거 무겁지 않아요, 언니?
0: 무거워요, 생물이어가지고.
4: 네. 이걸 다 날르셔야 돼요?
0: 네, 그래야 싣고 가서 작업을 하지.
3: 쌓이는 미나리만큼 고단함도 쌓여갑니다.
2: 됐다. 다들 출발합시다.
4: 네. 이제 어디로 가요?
2: 이제 작업장으로 해서 이제 미나리 손질하고 씻고 포장하는데 가야 됩니다.
3: 그런데 천은 왜 덮는 건가요?
2: 이거는 가면서 미나리가 조금이라도 덜 마르게끔. 아.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또 여름 더울 때는 마르지 말라고.
1: 포장하는 데 또 다른 데 있나 봐요, 언니?
2: 네네. 이제 지하수 물이 잘 나오는 곳에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1: 지하수 물이요?
2: 네네. 미나리는 저희가 키울 때도 지하수로 키우지만 씻을 때도 손님들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지하수, 식수 인증받은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나갑니다.
3: 수확이 끝난 미나리는 지체 없이 근처 작업장으로 운반됩니다. 도착 후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공정을 준비합니다.
1: 그럼 이제 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업은?
2: 이제 여기 미나리를 다 내려서 작업을 하면서 따듬고 씻고 한번 보시죠. 안으로 들어가 따라오세요.
3: 이곳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미나리. 보기만 해도 양이 상당한데요. 사실 미나리는 수확도 힘들지만 선별 과정도 일이 많습니다.
5: 바로 해야지 되지. 놔두면은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3: 그럼 미나리는 어떻게 다듬는 건가요?
5: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여기는 좀 질기거든요. 여기 요거는 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따줘야 돼요. 굵은 거는 좀 이제 가는데 요거는 요렇게 여기 색이 틀리지. 여기는 좀 연하고 요는 좀 짙잖아요.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연하지. 근데 요게 연할수록 부드러운 게거든요. 그래 여기는 여기 잘라줘야 돼요. 이게 한 개 한 개 우리 손이 다 거쳐야 돼요.

0: 먹을 거 못 먹을 거 이렇게 골라내니까 수작업으로 되는 거지. 뭐 기계로 이거는 해는 그거는 방식은 없으니까.
1: 전잎과 질긴 부분은 일일이 제거하고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선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요. 계속 한 자세로 구부려 일하다 보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0: 예, 양이 많을 때는 한 8시간 정도 하는데 9시간, 10시간까지도 하지요. 아우, 어깨 아파, 사장님.
2: 아, 손 많이 가네.
0: 아우, 좋네. 역시 사장님 손이야.
2: 이 집에 에이스라서 아프면 안 되거든요.
3: 왜 에이스예요?
2: 일을 제일 잘하세요.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예. 제가 막 뭐라 하면, 뭐라 하는 게 먹히지 않는 이모예요.
4: 너무 오래 하셨나 봐요.
0: 한 7, 8년 했습니다.
4: 7, 8년?
0: 네.
4: 아, 그래서 일을 잘하셔서 에이스 또 부탁합니다.
0: 뭐, 에이스는 아닌데, 사장님이 에이스라 하네요.
1: 이때, 작업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5: 안녕하세요.
6: 네.
5: 미나리
6: 왔어, 뭐지?
3: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6: 미나리 사러 왔어요.
3: 미나리? 왜 직접 여기까지 오셨어요?
6: 여기서 사는 게 맛이 달라요.
3: 네. 어떻게 달라요?
6: 좀 더 싱싱하다고 할까? 네.
2: 정구지는 서비스 해줄게.
6: 아이고.
0: 단골.
6: 네. 근데. 네.
3: 자주 오시는 분들이에요?
2: 자주 오는 언니들이에요. 그래서 정구지는 지금. 이 언니는 잘 해먹거든요. 근데 저 언니는 못 해먹어요.
6: 이거는 좀 정구지가 살짝 비품인데 어차피 같이 나눠 먹으려고 다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팔아야 되는 걸 저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1: 방금 수확한 미나리를 포장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우리가 한꺼번에
6: 다 같이 계산할까요?
0: 네, 알겠습니다.
6: 카드도 많이 하시는데 현금으로도 많이 하세요.
0: 네, 들어가시네요.
6: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6: 네.
3: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얼마인 거예요, 이게?
0: 이게 지금 13,000. 저는 더 주셨는데요. 이렇게 삥 뜯으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네. 아, 39,000원이죠.
2: 39,000원.
0: 네, 죄송해요. 아무래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더 비싸죠. 네. 신선도도 떨어지고.
3: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합니다.
0: 네, 얼굴도 볼 겸 오면 또 서비스 사장님 톤이 커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주십니다.
6: 가세요.
1: 이렇게 현장 판매되는 양만 해도 매일 100단 이상입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3: 여긴 어떤 일이세요?
6: 네, 오늘 다들 고생 많이 해가지고 또 미나리에는 삼겹살이라서 제 같이 이제 삼겹살 납품하는 집이에요. 아, 미나리 납품하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1: 오전에 약속한 대로 작업자들과 함께 미나리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고기부터 굽기 시작합니다.
2: 힘들게 아침부터 노동을 했으니까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1: 삼겹살과 찰떡궁합인 싱싱한 미나리도 먹기 좋게 숭덩숭덩 잘라 불판 위에 같이 올려줍니다.
2: 미나리는 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옮겨지고 끝에다가 고기를 얹고 이렇게 쌈장을 묻혀가지고 드시면 조금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1: 미나리에 삼겹살을 올리고 여기 묵은지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이라네요.
7: 혈선도 잘 되고 피도 맑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고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8: 미나리 특유의 향으로 너무 맛있고 삼겹살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서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1: 입안 가득 퍼지는 봄 향기가 잃어버린 입맛을 제대로

0: 재밌어요. 일단 나오면.
1: 여럿이 함께 나누는 밥 한 끼에 다시 일할 힘을 얻습니다. 식사 후 다시 작업이 이어집니다. 수확과 선별,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세척입니다.
2: 흐르는 물로 닦으시네요?
3: 네, 지금 여기 밑에서 보면 계속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물이 흘러줘야지 여기에 이제 붙어있던 이런 전잎들이 이제 떠내려가고요. 지금 지하수물로 지금 계속 씻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하수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1: 세척도 그냥 씻는 게 아니라는데요.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2: 털어내듯이 씻네요.
3: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길게 붙어있는 얘들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잘 씻어내요.
1: 먼저 물속에 미나리를 넣고 양손으로 흔들어준 뒤 물 밖으로 들어 올리면서 손목을 탈탈 털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선별 과정에서 미처 골라내지 못한 이물질도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긴다고 하네요. 작업자가 한 입 베어 먹습니다.
2: 그냥 먹어도 돼요?
3: 네, 괜찮아요. 저희들은 이거 일하면서 목마르잖아요. 바쁜데 물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미나리 막 먹으면서 이게 많이 합니다. 씻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저희는 아줌마들은 못 먹거든요.
1: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인 포장. 200g부터 1kg까지 판매처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3: 이거 지금 저희가 미나리가 길잖아요. 네. 미나리를 포장할 수 있는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1: 미나리가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받침대. 덕분에 흐트러짐 없이 깔끔한 포장이 가능합니다.
2: 흐트러가지고. 이거는 어디서 나셨어요?
3: 이거 아버님이 제작하셨습니다. 오랜 노하우로 이것저것 뭐 그 장판부터 해서 비닐 뭐 많이 바꾸셨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1: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수제 받침. 수십 년 농사 현장에서 쌓인 아버지의 지혜 덕분에 긴 미나리가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게 포장됩니다.
3: 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2: 미나리로만?
3: 네.
1: 이제 포장까지 마친 미나리가 전국 각지로 나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판매되는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4: 하루에 치면은 이게 500g에서 500g, 800g, 1kg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의해서 한 거의 100kg 정도 가량 나가고 있어요.
2: 100kg 하루에?
4: 네.
1: 주문량을 맞추려면 오후에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3: 마무리합시다 우리.
2: 퇴근하시는 거예요?
3: 네.
2: 좋으시겠네.
3: 네. 좋아요. 일할 때는 퇴근할 때가 제일 좋다잖아요.
1: 수북히 쌓인 이 미나리는 뭘까요?
3: 이제 버릴 거예요. 이제 따듬고 나서 남는 이파리인 거죠.
2: 다 버려요?
3: 네, 엄청 많이 나와서. 네. 진짜 많이 나옵니다.
2: 이거 너무 아까운데?
3: 아니에요.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시 저희가 이렇게 텃밭이나 이런 데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다시 하거든요.
2: 거름으로.
1: 청소를 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가 이른 시간부터 뭔가를 꺼내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3: 이거 오늘 가공 나갈 거예요. 미나리 오늘은 이제 즙을 짤 건데 지금 즙이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120kg 들고 갑니다.
1: 부모님 농사를 이어받고 올해부터 가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 어저께 이제 저희가 미나리를 딱 작업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재고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선한 걸 가져가서 잘아야지 미나리 맛도 좋거든요.
1: 맛은 똑같지만 판매하기엔 상품성이 떨어지는 미나리들.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고민하다 가공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주 이곳에 제품을 만들러 옵니다.
3: 달성군 농민들이 이렇게 저희 제처럼 뭐 즙이라든지 아니면 딸기잼이라든지 농사 짓는 농산물을 여기에서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로리.
0: 아, 이게 젖어서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3: 네, 젖어서 무겁기도 하지만 뭐 원래 무게가 있으니까 작업자들이 많이 담아놨네요. 안녕하세요.
5: 이거 저희 안에 옷 입고 들어가셔야 돼서.
3: 네, 네. 여기서 그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도 다 바깥부터. 아, 네.
1: 공장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제작진도 위생복으로 서둘러 갈아입습니다.
6: 안녕하세요.
1: 공장 안에 먼저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누구실까요?
7: 저희는 이제 달성군청에서 이제 농업인들이 가공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도와드리고 이제 기술 지도, 교육 이렇게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드디어 가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 이거 지금 소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여기에 있는 걸 살균하는 거죠.
1: 1차 세척한 미나리를 소독수에 넣어 살균하고 다시 초음파 세척기에서 3번 더 씻어냅니다. 먹거리인 만큼 위생만큼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8: 소독수라서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한번 세척하고 여기 맹물로 한번 더 세척해서 완벽하게 세척을 하는 거예요.
1: 이렇게 미나리가 깨끗하게 손질을 마치면 이제 본격적인 가공 작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건 뭘 하는 걸까요?
3: 즙을 짜기 위해서 물기가 많이 들어가면 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탈수를 하려고 미나리를 조금씩 넣고.
0: 아, 탈수기예요?
3: 네.
1: 물기를 쭉 뺀 미나리가 가는 다음 코스는 절단입니다. 즙이나 가루를 만들기 위해선 절단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7: 이 미나리 성분이 더 잘 불어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잘게 자르고요. 건조를 할 때도 이렇게 잘게 자르면 수분이 빨리 증발돼서 색깔도 잘 유지가 되고 빨리 건조할 수가 있어요.
1: 잘게 절단한 미나리를 추출기에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3: 미나리 30kg, 물 30kg. 50대 50 비율인 거죠.
1: 그럼 미나리 추출액이 완성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3: 20시간을 추출합니다. 계속 낮은 온도로 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차피 오늘 내로 작업 시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작업을 뺄 거예요.
1: 바로 다음 제품 생산을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미나리 가루를 만들려고 합니다.
3: 이렇게 분쇄되어서 나온 거를 2kg씩 이렇게 판에 부어가지고 건조실로 들어갈 거예요.
1: 미나리 가루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건조입니다.
3: 이거는 45도에서 55도 사이에서 저온으로 해서 건조를 합니다.
1: 이제 24시간 동안 건조한 미나리를 꺼내는데요. 잘 말랐을까요?
3: 잘 말랐죠. 만졌을 때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네, 가루가 될 정도로 네, 잘 말랐습니다.
1: 야, 정말 바싹 잘 말랐는데요. 미나리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색이 변하고 영양소도 파괴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천천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공정인 분쇄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고운 초록색 가루로 완성돼 나옵니다. 미나리 가루는 밥 지을 때 넣어 풍미를 살리기도 하고 우유에 섞어 건강 음료로 마시기도 한다네요.
0: 사장님 여기는 어디예요?
3: 이거는 여기에 이제 통에 담을 용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에어로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1: 이미 살균을 마친 병이지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강한 공기압으로 다시 한번 털어냅니다. 그 다음 가루를 담습니다.
3: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지금 보다시피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가공센터는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어느 정도 생

0: 생산은 할 수 있지만 대용량으로 해서 생산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거든요.
1: 대량 생산 공정이 아니다 보니 뚜껑을 닫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합니다.
2: 지금 안에 실링지를 넣고 있잖아요. 이거를 실링지가 딱 뚜껑을 열어도 딱 밀봉이 되어 있게 실링하는 기계예요.
1: 아침부터 종일 고생한 끝에 미나리 가루 제작이 끝이 났습니다.
3: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2: 네. 네.
3: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2: 네. 네.
4: 고생하셨어요.
0: 네, 찾아주시는 고객님도 많으시고 미나리 키우는 것도 즐겁고 손님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요. 건강하니까 힘 닿는 데까지 미나리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다시 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살 곳은 야생. 동물들이 있는 이 야생. 이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것을 담아내겠습니다.
1: 이 녀석이 나타나면 일대가 긴장합니다.
2: 오, 왔어.
1: 수직 강화와 잠수를 불사하는 물고기 킬러.
2: 이야.
1: 1년에 단 한 달 우리나라에 머물다가는 멸종 위기 중이죠. 오직 물고기만을 먹는 맹금류. 물줄기를 찾아 야생으로 갑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원해 동해로 흐르는 남대천. 겨울을 대비해 시베리아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물수리가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죠.

0: 탐사팀은 이곳에서 물소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1: 박사님.
2: 네.
1: 저기 지금 그 똥 보이시죠?
2: 예. 지금 보시면 배설물이 굉장히 네. 신선하거든요.
1: 이것도 배설물인데요?
2: 예, 배설물인데.
1: 그럼 저 위에 여우에도 새가 많이 앉았던 얘기잖아요.
2: 네, 이 주변 전체가 이 하천에서 서식하는 새들이 날아와서 밤중에 여기서 잠을 자는 장소라는 얘기죠. 주변이 탁 트여 있기 때문에
1: 네.
2: 주변을 전부 다 볼 수 있고. 새들이 많이 날아 들어오네요.
0: 새들이 잠시 몸을 숨겨 쉬는 이곳. 일대에서 살아가는 새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1: 아, 저기, 저기요.
2: 저기, 아, 네.
1: 예, 지금 저기. 예, 지금 저거가 뭐죠? 저거, 저 하나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날개 펴고 쭉 날아가는 거 하나 있죠?
0: 너무 멀리 있어서

0: 남대천 상류 쪽으로 방향을 튼 물술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물수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1: 아, 혹시 여기 물고기에 물고기 잡아먹는 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2: 해오리, 오리.
3: 네.
2: 그거는 잡는 거죠.
1: 아,
3: 하늘에서 날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잡는.
2: 그건 없어요.
1: 그럼. 아, 그건 없어요.
2: 갈매기가 날아와서 딸기하고 그냥 이제. 채가서 언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1: 네.
2: 그냥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1: 아, 갈매기가 물속에 들어갔다가요?
2: 네,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죠.
3: 종종 보시나요?
2: 아니, 네, 종종 봐요. 네.
1: 아니,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네. 갈매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3: 네, 갈매기는 아니고 아마 물소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물소리를 보려면 강으로 뛰어들어야죠. 남대천은 폭이 200m에 이릅니다. 우리는 물수리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강에서 잠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 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 우리의 은신처입니다. 새들이 놀라지 않게 위장막을 칩니다. 물수리의 움직임을 500분의 1초까지 담아낼 초고속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남대천엔 수많은 텃새와 철새가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오오, 물고기 잡았다. 매거리처럼 목이 길어가지고 이 창 역할을 하는 이런 이렇게 머리를 있다가 이렇게 축 들어가거든요.
4: 네, 그렇죠.
0: 목을 순식간에 뻗어 핀셋과 같은 부리로 물고기를 잡는 외가리. 아무리 큰 먹이라도 일단 꿀꺽 삼키고 몸속에서 서서히 소화를 시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남대천의 기수역은 새들의 먹이터입니다. 특히 가을엔 숭어가 산란을 앞두고 살이 올라 많은 새들을 이곳 남대천으로 불러들이고 있죠.

0: 저 온 것 같아요. 네.
1: 왔어요?
0: 네. 아, 이거 어디요? 이거 아닌가요?
1: 맹금류는 맞는 것 같은데요.
2: 같은데요?
0: 어디? 아, 말똥가리군요. 네.
1: 그 옆에?
2: 예, 여기 위에 날고 있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보시면 폭 길이가 짧고 약 둥근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1: 그리고 날개가 옆이 좀 짧네요.
2: 예, 짧죠. 예,
1: 주로 산가들에 사는 말똥가리. 오늘은 나들이 길인가 봅니다. 지리한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0: 잠복 6시간. 물수리도 배가 고플 때가 됐는데요.
1: 왔다 갔다 왔어. 왔어. 와. 왔어.
0: 드디어 저 멀리 물수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 우리랑 밀당하는 걸까요?
2: 아, 돌아가네.
3: 아, 저기가 마지노선.
4: 아, 저기네.
3: 저쪽에서, 예, 저기서 다시 턴을 하면은 안 오더라고.
4: 저쪽에서 지금 사냥을 하는데 지금. 아. 그 매력 있네. 참. 아, 쉽게 안 오네요. 매력 있어요. 예?

0: 순간에 날개짓 하신 거.
1: 이게
0: 순간에 어우 날개짓을 하셨어요. 이게 좋으신데요?
1: 고속으로 찍었어야지 이게. 네.
2: 오후가 깊어가면서 강엔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3: 여기 왔어요. 아, 저기요.
2: 드디어 가까이 모습을 드러낸 물소리. 선회를 하면서 사냥할 기회를 노립니다.
3: 지금 여기.
0: 와. 오우.
2: 잠복 6시간 만에 만난 물소리는 단 3번 찰나의 몸짓만을 보여준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0: 아, 이러니까. 아, 이러니까 더 보고 싶네. 아, 나 정말.
2: 이날 물소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소리를 쫓아 남으로 내려갔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도착한 그곳은 포항 형산강입니다.
0: 어우, 야, 이 물이. 물이 깊어 보이는데? 어우! 어우, 야, 이거. 저도 남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저도 철남이죠. 이제 철새면 이동하는 만큼 저도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서는, 근데 길이 어디야, 이게. 하여간 길이 없지, 참. 야생에 무슨 길이 있어.
2: 미리 잠복해 있던 제작진을 만났습니다.
0: 감독님.
4: 아, 예.
0: 물실을 왔다 갔어요?
4: 예, 지금 내리고 갔는데.
0: 아, 그래요?
2: 예. 반가운 마음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새 기분, 새 각오로 두 번째 탐사를 시작합니다. 남대천과 마찬가지로 새들의 먹잇감이 풍부한 형산강. 겨울이 되기 전에 충분한 지방을 비축하려는 새들의 사냥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물수리만 안 보입니다.
0: 남대천으로 또 올라가야 되나요? 아직 안 나타나는데 이게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남대천 내려오면 얘가 그쪽에 좀 나타나고 그쪽으로 가면 이쪽에 나타나고.
2: 하지만 쉽게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야생이 아니겠죠.
4: 사실은.
0: 어? 어? 맞죠?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딱.
2: 긴 날개와 유연한 날개짓. 물수리입니다.
0: 아, 저쪽에서 돌고 있는데? 어, 가버리는 것 같은데? 가버리죠?
2: 올 듯 말 듯 좀처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잠시 후 녀석이 돌아왔습니다.
0: 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계속 내려다보고 있네. 어? 들어간다. 아, 실패했네. 어, 지금 찾았다.
2: 다시 찾았다. 시도합니다.
0: 들어간다. 어! 야, 잡았어. 잡았죠?

0: 이야.
1: 순식간이죠?
0: 순식간에 벌어지는데요. 딱 비행하다가 네. 쫙 들어갔더니 진짜 고기 한 마리를 딱 미사일처럼 딱 정착하고 네. 있으니 지금 떠나는데요. 이야. 진짜 사냥을 한 번에 쫙 돌다가 딱 성공해서 날아가는 거죠.
2: 상공에서 수면을 응시하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다이빙해서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물고기 킬러라는 별명 그대로입니다.
0: 착! 해서 비싸요?
1: 네.
0: 착! 이렇게
3: 다 먹었어요.
4: 안녕하세요.
0: 아, 네.
4: 저 늦었습니다.
0: 아, 오셨어요. 아,
4: 어떻게 물수님 보셨어요?
0: 물수리요?
4: 예.
0: 예, 물수리 봤습니다.
2: 이제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해볼까요?
0: 오.
4: 자. 사냥합니다.
0: 들어갑니다.
4: 내려오고 있어요. 이겨냈어요.
0: 잡았어요.
4: 네. 놓쳤어요.
0: 놓쳤어요?
4: 네, 놓쳤어요. 회전을 해서 하류 쪽에서 다시 물고기를 찾으면서 올라올 거예요.
0: 네.
4: 네, 주변을 살피고 지금 아래 내려다보고 있죠. 네, 날개를 접으면 공기의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력을 낼 수가 있어요.
2: 가깝게는 30m, 멀게는 100m 상공에서 다이빙을 하는 물소리. 목표물을 정하면 날개를 접고 쏜살같이 달려드는데요. 낚아시 최고 속도가 시속 130km에 이릅니다.

0: 물소리는 다른 맹금류에 비해서 굉장히 날개가 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렇게 날개가 긴 새들은 활공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요.
1: 아,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0: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비행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지금 보시면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도 저렇게 비행 글라이딩 하듯이.
2: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철새에게 특히 유리한 비행법이죠.
1: 물소리 저 뒤에 꼬리가, 네. 꼬리가 역할을, 예. 저게 쫙 펴졌다가 저 뒤에 뒷부분에, 네, 그렇죠. 모아졌다가 펴져, 저 뒷부분 있죠? 예. 지금 쫙 펴져 있죠?
3: 예. 아, 잘 보셨어요. 저게 저 꼬리가, 예. 브레이크의 역할도 하고요. 예. 중간에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부채처럼 펴서 이걸 틀게 되면 마치 배의 키와 같은 역할.
1: 아, 그런 지금 꼬리가요?
3: 그렇죠. 방향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1: 아, 성공했네. 예. 잡았네.
0: 네.
1: 어, 한 번에.
0: 두 마리, 양발에 한 마리씩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1: 어, 두 마리.
0: 예.
1: 어, 제대로 잡았네.
2: 물수리는 사냥에 성공하면 물고기를 쥐고 나무나 장대위 같은 높고 탁 트인 장소로 갑니다. 이곳에서 다른 무엇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먹이를 먹죠. 천적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는 맹금류가 가지는 특징.

0: 상황이기도 합니다.
1: 네, 지금 보면 깃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다 보니까 깃털이 떨리고 있죠.
2: 네, 우회, 우회.
1: 예. 저런 형태로 바람을 가르면서 이동을 하는데 바람 방향이 뒤에서 불게 되면 방향을 조절하는데 그렇죠. 방해가 되는 거죠.
2: 지금 이제
1: 예,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2: 쭉 뻗는데 그
1: 발톱
2: 아, 네.
1: 양쪽 팔에 발가락 네 개가 아주 균등하게 앞뒤로
2: 균등하게 그죠?
1: 예,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그 여덟 개 발가락 중 하나만이라도 물고기에 걸리면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물고기를
2: 잡히는 거죠.
1: 건져서 네, 갈 수 있는 거죠. 네, 일반적인 맹금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2: 네.
1: 보시면 앞에 발가락이 앞에 세 개, 뒤에 하나 이런 네. 형태로 네. 나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2: 일반적인.
1: 예. 근데 물수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주행성 맹금류, 즉 낮에 사냥하는 맹금류 중에는 유일하게 발가락 특히 가장 바깥쪽의 발가락의 위치가 바뀌어요.
2: 예.
1: 지금 앞에 세 개, 뒤에 하나 형태인데 사냥을 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뒤로 나가서 사냥을 할 수 있어요.
2: 자유자재로.
1: 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움켜쥘 수 있게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움켜쥘 수 있게 하는.
2: 아 그렇게 되었군요.
1: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2: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2: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쫙 하는데
1: 네.
2: 이 앞에 게 뒤로 쫙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1: 네,
2: 그렇죠?
1: 그렇죠.
2: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콱 찍는다는 거죠.

0: 비행기가 착륙할 때 랜딩 기어를 내리듯 물소리는 양발을 앞으로 힘껏 뻗어 네 개의 발가락으로 물고기를 움켜쥡니다. 표면적의 70%가 물인 지구의 환경에 맞춰 물고기만을 먹는 전략을 택한 물소리. 그 몸 또한 물고기 사냥에 최적화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1: 낚시하시는 분들은 네. 저 물소리의 그 발톱 저걸 이렇게 딱 찝는 그런 듯한 그 낚시 도구가 그거 만들어도 될까? 그렇죠.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2: 예, 실제로 그런 낚시관이 있습니다.
3: 물소리의 발 모양이 예.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있거든요. 예. 요게 하나, 두 개만 딱 있으면 요게 딱, 고기를 이렇게 와요. 딱, 이렇게 훑치는 것이, 예. 딱 찝는 것이 물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0: 저도 훌치기 낚시에 도전해 봤습니다. 훌치기 낚시는 물속 고기의 움직임을 보면서 날카로운 바늘로 고기를 훑쳐 올리죠. 물소리의 사냥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4: 오! 와! 와! 와! 야, 이거 지금. 아, 나 이거 자세 안 나오네! 아니, 이거는 지금 외가리가 잡는 거고, 그쪽이 완전히 그 물소리가 잡는 스타일이네요. 아우, 그거 뭐 제대로 훑었네요. 이러니까 이게 저 물소리가 고기를 낚아채면 못 도망가죠.
5: 그렇죠. 살을 파고 들어가니까 바늘, 예, 예. 바늘끝이 살을 아직 꿰고 들어가거든요. 예.
0: 자연의 본능과 뭐 인간의 거죠. 지혜가 이렇게 비슷하게 통하고 있네요.
2: 물소리 같은 경우는 보통 수심이 50cm 안쪽에 있는 먹이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m까지 뛰어들기도 해요. 근데 몸은 뛰어들더라도 최소한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물에는 도움닫기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날개의 힘만으로 다시 떠올라야 하는데 저렇게 날개가 길게 되면 훨씬 더 물 밖으로 날개를 꺼내서 날개 힘만으로

0: 길고 폭이 좁은 날개는 사냥과 동시에 비상할 때 날개가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힘차게 박차고 올라 순식간에 다시 떠오를 수 있게도 하죠.
1: 보통 300g에서 1kg 정도.
2: 예,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
1: 따라서
3: 자기 몸무게에 맞먹는 정도의 물고기를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사람 같은 경우는 쌀가마니 하나를 두 개를 들고 네. 뛰어가는 거랑
4: 똑같은 거죠.
0: 새들에게도 생존을 위한 비상은 이토록 고되고 처절합니다.

물수리는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물고기의 유선형 몸을 날아가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세워서 잡고 비행합니다. 숱한 바람을 이기고 살아남아온 자연의 지혜입니다.

0: 탐사팀도 뒤늦게 점심 식사를 합니다.
1: 제가 2주째 점심에 볶음밥을 계속 먹고 있는데 일단 면이 안 붙고.
0: 어? 왔어? 아. 이럴 땐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2: 야,
3: 바쁘게 만드네요. 네.
2: 어, 들어가네요. 네. 들어가.
3: 내려갑니다. 오, 놓쳤어요. 또 놓쳤네요.
2: 일단 식사를 하죠.
1: 네. 네.
2: 밥 먹을 틈은 주는 것 같은데요?
0: 네. 이렇게. 물수리의 배려로 고맙게도 밥을 마저 먹습니다. 야생에서 모든 게 귀하고 소중합니다.
4: 이 집 군만두는 좀 촉촉하네요.
2: 어, 그래요?
4: 어, 맛있어요.
2: 물질이 발견했을 때보다 군만두가 촉촉하다는 걸 발견했을 때가 눈이 더 커졌어요. 물질이 아, 발견했을 때는, 어, 이렇게다가 군만두가 갈 때는 이렇게 물질이 표정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군만두 촉촉할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뭔 큰 뭐가 발견된 줄 알았어요.
0: 수많은 생명들을 끌어안고 흐르는 형산강. 수중 생태계는 생명들의 각축장입니다. 형산강은 회의성 어종들이 동해를 오가는 길입니다.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황어는 이 길에서 새들의 사냥감으로 희생되기도 하죠. 곤충을 잡아먹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점프력이 대단하죠? 가장 분주한 사냥꾼은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민물 가마우지대가 나타나면 일대엔 접전이 펼쳐집니다.
2: 가마우지는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네요. 오. 아, 고기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크게 어, 고기 도망가는 거. 와.
5: 나는 거 보셨어요?
2: 네, 나는 거 봤어요. 지금 쫓아가고. 야, 저 안에서는 지금

난리네요. 가마우치하고 고기 싸움이. 가마우치는 수면은 물론 수중에서도 사냥이 가능한 멀티 사냥꾼입니다.

0: 물갈퀴가 있어서 잠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수심 2m 이상 잠수를 할 수 있는 가마우지는 집단으로 물고기를 몰아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 능력이 뛰어난 데다 무리져 살기 때문에 세력이 강력해 먹이 경쟁에서 단연 앞서고 있죠.
1: 아, 치열하네. 가마우지 사냥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박진감 있게 사냥을 제일 열심히 하고 집단 사냥을 하니까 마치 늑대가
2: 늑대 무리가
1: 사냥하듯이
2: 고기를
1: 아주 그냥 첨벙첨벙하면서 아주 가마우지 좀 보세요. 저 고위에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2: 날리고 있죠.
1: 선배 싸우고 있어요.
0: 가마우지는 기름샘이 발달하지 않아 쉽게 잠수할 수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꼭 이렇게 젖은 날개를 말려야 하죠.

0: 까먹었죠. 물소리는 감옥진. 나는, 감옥진 나는 수준이 닭보다 좀 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닭 쪽에는 속담 있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날개짓 타면 감옥진 정도는 난다.
1: 비행 실력을 뽐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가마우진은 원래 겨울철새였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텃세화된 데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강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죠. 맹금류 물수리의 활동 무대는 이들과는 다릅니다. 늘 높은 상공에서 수면을 주시하죠.
0: 아니, 박사님.
2: 네.
0: 지금 상태가, 지금 이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진짜 물결 같은 경우만 보인단 말이죠.
2: 네.
0: 저 물수리가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강물, 물결도 치고 그래요. 잘 안 보이는데.
2: 우리가 해를 등지고 있을 때는 네. 전반적으로 반사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물고기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0: 네.
2: 게다가 지금과 같은 경우는 파도가 어느 정도 일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것이
0: 직각으로요?
2: 예, 직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무래도 빛의 산란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사냥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1: 멀리서도 정확하게 사냥감을 구분하는 능력은 물수리의 시선에 있습니다. 사냥을 시작하기 전 수면을 수직으로 바라보는 물수리. 직각으로 바라보면 반사광이 줄어들어 물속의 사냥감들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높게는 100m 상공에서도 특정 목표물을 포착해내는 데는 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맹금류의 시각이 사람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뛰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망원렌즈와 같은 역할을
1: 하지 땡겨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사람의 눈에 비해서 해상도가 5배에서 한 8배 정도는

0: 시신경의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점으로 보일지라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1: 수직 강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빛의 반사를 극복할까요?
0: 새들의 눈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과정에서 최근에 새들도 그런 평광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2: 평광 필터를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은 반사광이 없어졌죠.
3: 이야.
2: 와. PL 필터라는 게 이제 폴라라이즈드 필터라는 약자인데요.
1: 네, 예.
2: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편광 필터라고 합니다.
1: 편광 필터.
2: 예. 치우칠 편.
1: 예.
2: 예. 그래서
1: 한쪽으로
2: 한쪽으로만 보이게
1: 아~
2: 광선을 한쪽으로만 보이게
1: 한쪽으로만
2: 예, 예.
1: 몰아주는 거예요.
2: 네, 네.
0: 물소리가 그런 편광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저 높은 상공에서 물소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빛을 걸러내고 높은 해상도로 바라본 강은 목표점이 명확한 사냥터입니다. 물소리는 사냥감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이들을 남극을 제외한 지구 전역에서 살아남게 한 생존의 능력이자 본능입니다.

0: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오! 단단히 세워두었던 촬영 장비들까지 무너집니다. 야,
1: 이거 이거 보수진 해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쓰러졌어요.
2: 자, 잠깐만 잡고 계세요.
0: 강바람이 여간 매섭지 않습니다. 무거운 돌로 고정을 시켜보는데요. 버틸 수 있을까요?
2: 돌로 저거를 좀 했는데, 돌로 했는데도 좀 밀고 들었네, 그죠?
0: 이토록 거센 바람 속에서 물수리는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0: 지금 이렇게 보면 바람 방향이 갈피를 네. 보아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잖아요. 네.
1: 그러면
0: 상영할 때는 뒷바람을 타고 공격하나요? 맞바람을 가지고. 그럼 깃발 하나 꽂아 놓으면 이렇게 펄럭거리는 거 보면 쉽지 않을까요?
2: 바람의 방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깃발을 꽂았습니다. 바람이 왼쪽을 향해 붑니다. 물수리는 어떤 방향으로 사냥을 할까요? 물수리는 바람을 안고 사냥을 합니다.

0: 바람이 네. 깃발이 깃발에. 이쪽으로 세게 부니까 네. 이쪽에서 공격을
1: 그렇죠. 하는 거죠. 지금도 앉아있는 모습도 역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0: 항상 바람을 맞고 있는 걸 좋아하네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2: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물소리의 이동 방향도 달라집니다. 반대편에서 역시 바람을 안고 사냥을 합니다.

0: 새들의 구조는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맞바람이 훨씬 더 자세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죠. 그 보시면 만약에 뒤에서 바람이 분다 이런 경우에는 깃털 안으로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자세를 조절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1: 깃털로 이렇게 네. 들어와서 네.
0: 물고기들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의 방향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2: 거센 바람을 이기며 물소리가 사냥을 시도합니다.
0: 지금 물고기를 찾은 것 같아요.
1: 또 저렇게 돌아서
0: 다시, 예, 빠르게 이동해서 다시 하류로 간 다음에 이제 다시 바람을 안고 이동하면서
1: 항상
0: 물고기를
1: 사냥은 맞바람을 딱
0: 사냥합니다.
1: 들어갑니다.
0: 내려오고
1: 있어요. 들어가.
0: 공격했어요.
1: 잡았어요.
0: 네. 놓쳤어요.
1: 놓쳤어요?
0: 네, 놓쳤어요.
2: 물수리 연이어 사냥을 시도합니다. 이번엔 성공할까요?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0: 지금 물수리는 여기서 자기가 일일 대사량을 충분히 채우는 동시에 다음번 이동을 위해서 먹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먹이를 먹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매일 1kg 이상의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데요.
1: 먹어야지만 돼.
0: 네.
2: 계속 사냥을 시도하는 물수리. 단 한 번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냥 기술이 미숙한 걸로 봐서 어린 물수리로 추정됩니다.
1: 여덟 번째는
0: 성공을 해야 될 텐데요.
1: 좋은
0: 다른 곳도
1: 곳이구나.
0: 살펴보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시도도 못 하고 있어요. 네,
1: 내려가는데?
0: 내려갑니다.
1: 내려가. 잡았어.
0: 잡았어요.
1: 잡았어.
0: 갈매기가 쫓아가요.
1: 갈매기가
0: 예, 갈매기가
1: 쫓아가가지고.
0: 쫓아갑니다.
1: 갈매기 쫓아간대. 갈매기
0: 네.
1: 쫓아가. 먹이 뺏으려고. 와, 희한한
0: 끝까지
1: 장면이네. 희한한
0: 쫓아가나요?
1: 장면이야.
0: 네.
1: 계속 쫓아가.
0: 예. 어떻게 해서든 물고기를 놓치게 해서 자기가 먹겠다는.
1: 와, 희한하다.
0: 결국 포기하네요, 갈매기가.
1: 저런 장면은
0: 처음 보셨어요?
1: 처음 보는데요?
0: 네. 실제로 물수리나 다른 맹금류들은 언제든지 갈매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부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1: 그래서.
0: 약간의 부상이라도 본인의 그러니까 물수리 자체의 생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게 좋아요.
1: 그래서.
0: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
1: 네.
2: 적은 사방에 있습니다. 이번엔 까치가 따라 붙습니다.

0: 다른 지역에서는 주변에 야산이나 나무 위에 앉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굉장히 높게 있고
1: 있으니까,
0: 예, 둘러보기가 아파. 편하네요. 네. 앉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 주변을
1: 저 피레침이 있거든요. 네. 저 피레침에 저쪽으로 피레침.
0: 네, 다시 가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높고 탁 트인 곳을 선호하고 그런 곳에 앉아서 먹이를 찾거나 기다리는 그런 걸 네.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봇대라든가 철탑이라든가 저는 피레침, 절벽 끝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구경 당할 위험이 적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0: 물수리가 번식하는 쪽은 시베리아 동부 지역이에요. 그런 대부분의 민물 호수나 강 저수지 이런 주변에 사는데 이런 도시에 오는 것은 이 물수리도 처음이에요. 철새들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텃새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1: 낯선 도시 공간에서 인간이 만든 장애물에 걸려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한 달간 한반도에 머물며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한 물소리. 깃털 사이사이 묻은 먼지와 진드기를 털어가며 목욕을 합니다. 보송한 깃털로 체온을 지켜 남은 여정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채비입니다.

하늘의 최강자지만 살아남기 위해 고단한 여정을 준비하고 이겨내야 하는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행사!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심리학, 행동과학,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조직 내 리더들이 HR 관련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구성원들의 긍정적 경험과 개인의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자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글로벌하게 주목받고 있는 HR 트렌드와 조직관리 방안에 대해 국내 기업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직원의 식단이 조직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구내 식당을 리뉴얼하고 유명 맛집과 콜라보하는 등 직원들의 식단에 관심을 두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음료수로 꽉찬 냉장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들로 채워진 뷔페식 카페테리아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죠. 물론 빅테크의 실적 하락과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카페테리아 공간을 일부 축소했지만요. 여전히 많은 기업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렇게 밥에 진심인 걸까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건강한 직원들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건강한 식습관은 기업과 조직 문화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스트레스와 번아웃도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2년 미국 브igham Young 대학이 미국 회사원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요, 불균형하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66%가 업무 생산성이 저하됨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직원들은 결근율도 27%나 낮았고요, 생산성도 20%나 높았습니다. 202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는 미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9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결과 나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동료를 돕거나 협력하는 행위가 줄어들고 업무 관련 상황을 피하는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은 건강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직원들의 식단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이 직원 식단에 신경을 쓰는 두 번째 이유는 즐거움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행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헝그리, 배고픔과 앵그리, 화남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것인데요. 배가 고파 화가 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점심을 거르거나 대충 때우게 되면 이 행그리한 상태가 되겠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감정,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느끼는 즐거움은 분명 직원들의 회사 생활에 활력이 됩니다. USA Today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 참가자의 56%가 현재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있다. 그런데 이 수치는 회사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67%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경향은 신세대 직원들에게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신세대 참가자의 89%는 회사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에 관심을 두고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인식해서 긍정적인 직원 경험과 업무 만족감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제도로 점심 복지가 가장 먼저 꼽히곤 있습니다. 기업들이 직원들의 식단에 신경 쓰는 마지막 이유는 직원 간 협업을 장려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직원이 자기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동료들이나 타 부서와의 소통을 소홀히 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글의 마이크로 키친의 경우 각기 다른 팀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 굳이 특별한 시간에 만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유도했죠. 구글 코리아의 경우 유독 카페테리아 공간을 비교적 작게 설계해서 직원들의 밀도를 높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00명을 수용하는 카페테리아 공간이 필요해도 일부러 8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죠. 아예 모르는 타부서 사람들과도 가까이 앉아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섞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초기 팬데믹 기간에 회사 대부분이 전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협업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 휴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시기 팀워크 향상을 위해 관리자들이 가장 효과를 봤던 활동이 바로 온라인에서 함께 점심 식사하기였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로 언급된 휴무의 고객사 중 한 곳은 한 달에 한 번 점심시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팀워크 도모와 학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직원들에게 건강하고 맛있고 즐거운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만족도, 팀워크, 그리고 생산성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퀄리티 높아진 사내 식단으로 한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우푼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구글은 전 직원에게 무료로, 그것도 최상급 재료로 수준 높은 요리사가 조리하는 음식을 제공하는데요. 사내 식단에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넉넉하게 제공해도 직원들이 고열량 메뉴를 골라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리콘밸리에서는 구글에 입사하면 몸무게가 15파운드 늘어난다는 의미의 구글 15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최근 들어 단순히 직원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직원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갖추는 데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처음에는 육식, 디저트류, 탄산음료를 대폭 줄이고 채소나 과일로 메뉴를 대부분 대체했는데요. 직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는다며 구글 캠퍼스에서 바베큐까지 하는 직원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너츠처럼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직원들의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썼고 효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구글은 먼저 직원들에게 카페테리아에서 작은 접시를 사용하도록 장려했고요. 알록달록 초콜릿과 간식들을 담은 유리병들을 간식들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철제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뷔페식 진열된 음식을 칼로리와 영양성분에 따라 빨간색, 노란색, 녹색으로 구분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했죠. 그 결과 식당을 찾은 직원들의 3분의 1의 식사량, 간식 섭취량이 줄어들었고, 7주 동안 직원들의 칼로리 섭취는 300만 칼로리 이상 줄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과학적 식단 관리 및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50여 개국, 140개 도시에 17만 5천 명의 직원들의 식단과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글로벌 푸드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구글은 미국 요리학회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도 자발적으로 영양과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사례처럼 직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관련 팀을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직원들의 식단 및 식습관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에서 이를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건강 식단 제공, 신체 웰빙, 건강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갈튼이 제공하는 솔루션인데요. 직원들의 식사 패턴을 분석하여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단과 관심받지 못하는 식단 등을 파악하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을 제안해 주기도 하고요. 건강식을 구매할 수 있는 갈튼 마켓, 웰빙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는 갈튼 TV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서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도 건강한 식단과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가 부상하면서 MZ세대들 사이에는 특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B2B 헬스케어 서비스가 출시되고는 있지만 식음료 솔루션이 결합한 경우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즐겁고 건강한 식단이 즐겁고 건강한 직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조직과 기업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기업과 리더들이 직원들의 식단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건강한 한 끼가 건강한 조직을 만든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관심받고 있는 다양성의 이슈와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성 증진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한 항공사 사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78년 크리스마스 사흘 후 연말에 들뜬 분위기를 안고 189명의 승객이 뉴욕에서 포틀랜드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착륙을 몇 분 앞두고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외곽에 추락해 10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비행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고 몇 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접근 중이던 173편은 착륙을 위해 랜딩 기어를 내리려고 시도했는데요. 랜딩 기어 등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잔뜩 긴장한 조종사들은 비상 착륙을 염두에 두면서 도착지 남쪽으로 선회하는 등 갑작스레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행기는 결국 공항 착륙을 몇 분 앞두고 외곽에 추락했습니다. 추후에 추락 원인을 확인한 결과는 놀랍게도 연료 부족이었습니다.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모두 문제의 원인이 착륙장치라고만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연료가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려버린 것이죠. 또한 부기장이 늦게나마 사실을 알아차리긴 했지만 기장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집단사고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집단이 대안에 대한 분석과 이의제기를 억제하면서 공동의 합의를 쉽게 이뤄내려고 하는 것을 집단사고라고 말합니다. 결국 집단사고는 다양성이 부족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의 착각인 셈인데요. 이 사례는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조직 내 다양성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다양성이란 한 곳에 여러 특성을 가진 것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성을 사람과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주로 적용하는데요. 인종, 성별, 성정체성, 나이, 종교, 장애,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의 개념이 더해진 뜻으로 그 의미가 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성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기업에 도입이 된 걸까요? 다양성의 개념은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는 인권운동의 물결이 확산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에 미국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65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우대정책 혹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이라고 말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이 정책의 요점은 소수인종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대학의 입시나 취업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1980년대까지는 큰 실효를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정부의 정책 또는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보여주기식 활동에 그치는 수준이었거든요. 기업들이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1999년 코카콜라의 흑인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들은 흑인 직원들이 백인 동료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승진의 기회가 적으며 적대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그들은 버스를 타고 코카콜라 애틀란타 본사부터 미국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까지 시위를 벌여 미국의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코카콜라는 불매운동까지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죠. 결국 코카콜라는 약 1억 9,200만 달러의 소송을 합의하게 되었고 합의금 지급뿐 아니라 공정한 제도 설계 및 투명한 운영이 반영된

회사의 인사정책 혁신도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기업들은 단순히 다양하게만 인력을 구성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포용, 인클루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2017년 말 기준 포춘지 선정 1000대 기업의 95%가 어떤 형태로든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현재는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기업의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외국인 비율도 낮고 여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 다양성에 대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 혹은 너무 다른 사람들만 모이면 스피디하게 한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서양보다는 집단주의 성격이 강하고 화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앞에 질문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다양성의 의미가 한 번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MZ세대의 등장 때문입니다. 딜로이트사 2020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세대들이 다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 세대 혹은 기업, 학자들이 정의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나이, 종교, 성별, 인종, 세대, 신체 능력을 넘어 여러 경험과 다른 관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에 대해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양성을 더 다양화하고 기존의 개념에 경험, 정체성, 아이디어, 그리고 사고의 다양성을 포함한 인지적 다양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클리대 심리학과 교수 샬론 레미스의 연구 결과 다수가 문제 해결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팀의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이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즉 다수에서 소수로 흐르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화합을 중요시하고 일부 수직적 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책을 내려고 한다면 수렴적이고 편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조직은 확산적 사고가 가능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의견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생각하게 되죠. 유나이티드 173편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죠. 당시 모두가 착륙장치에만 신경 쓰고 있을 때 만일 누군가 비행기의 이상에 대해 다수와는 다른 가정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부기장이 기장에게 연료 부족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이 다양한 의견과 사고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기업의 인사제도 혹은 조직 구조 등을 살펴보면 다양성이라고 명명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다양성과 포용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특정 집단의 니즈를 반영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채용 담당자와 면접위원 교육은 지원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면접위원들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도 국내 기업이 다양성 측면에서 더욱 신경 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구성원들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맞고 틀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조직 내부의 각양각색 스타일과 목소리를 열린 자세와 적극적 경청으로 구성원들이 긍정적 경험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 스스로가 편견이나 수직적 체계를 타파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한동안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던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CEO들이 오피스 없이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책상을 공유하는 것은 리더 스스로가 구성원들과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조직의 다양성을 더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요. 조직 내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리더가 솔선수범을 하면요. 그 노력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직을 돌아보고 조직의 다양성을 조금 더해보는 노력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다양성의 시대, 다양한 조직이 살아남는다로 하겠습니다.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 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4: 야, 너 뭐 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5: 너 이거 몇 개야?
1: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덩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4: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4: 선배님!
5: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메달리스트를 만나러 직접 이 학교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저 친구, 아니 저 선수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김금조 선수?
1: 아, 맞습니다.
0: 오늘 주인공?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탁구 선수.
1: 내 이름은 김금조입니다.

0: 제가 실제로 탁구 치는 모습 보니까 탁구를 진짜 너무 잘 치시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탁구 국가대표 선수를 처음 봤어요. 영광입니다. 아, 이렇게 탁구를 잘 치시는데 도대체 탁구 치신 지몇년 되신 거예요?
1: 아, 7년.
0: 7년이요?
1: 네.
0: 와, 아까 보니까 이 스매싱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직접 김금조 선수를 직접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김금조 선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2: 지금 금조는 잘 쳐요. 잘 치고 처음 했을 때보다 기능도 많이 향상됐고 드라이브나 스매싱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시합할 때좀 관중들 많으면 그런 장난스러운 끼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여줘서 주변을
0: 아,
2: 많이 웃게
0: 진짜요?
2: 하고 많이 웃게 합니다.
0: 우리 김금조 선수 이렇게 끼가 좀 있으신가 봐요.
1: 네, 운전 중 있어요.
0: 김금조 선수한테 좀 특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특기요? 다른 친구들하고 좀 융화도 좀잘 어울리고, 그리고 올해 또 학생회장 됐으니까 모든 남다르게 다른 면모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들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다음에 스페셜 올림픽에 나가게 된다면 무슨 메달 따고 싶어요? 금메달? 와, 그럼 꼭 나중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저랑 약속?
3: 이상호!
0: 금조 선수와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금조 선수한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그 최애 물건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금조 선수가 직접 한번 열어봐 줄까요?
1: 좋습니다.
0: 금조 선수 공이네요? 혹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것이 공인가요?
1: 네, 있습니다.
0: 아버님, 어렸을 때부터 금조 선수가 공을 좋아했었나요?
4: 예, 뭐, 공은 또 모양도 예쁘지만, 이렇게 또 집중력을 또 가지게 되고, 또 만지기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더라고요.
0: 금조 선수, 아니, 이제 친해졌으니까 제가 그냥 금조라고 불러도 될까?
1: 아, 됐습니다.
0: 금조, 오빠는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었거든. 그래서 오빠도 다치기 전에는 원래 걸어 다녔었는데 중학교 때까지 나도 국가대표를 꿈꾸는 축구 선수였어. 그래서 나도 제일 좋아하는 물건이 이 축구공이었거든.
4: 배드민턴을 이렇게 하면 다른 오빠들보다 이렇게 왜 배드민턴 공이 날라오면 임팩트 있게 다 하잖아요. 이걸 어릴 때부터 좀 낫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보다도. 그래서 아, 좀 운동신경이 그런 그 순간 표착 이런 것들이 오빠들보다는 낫구나. 내가 많이 칭찬해주고 그랬어요. 잘한다고.
0: 아까 그 스매싱 할때 모습 보니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운동신경이 진짜

0: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금조는 어렸을 때 좀 어떤 아이였나요?
1: 사실 우리 금조는 그 한 24개월 그 무렵에 저희 가족으로 됐어요.
0: 아.
1: 네. 우리 금조하고 그 은조는 이렇게 저희 부부가 가슴으로 낳았는데 그 큰아들 동조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2: 첫 아이가 그러니까 아, 첫 아이가 장애로 커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한 3년 정도는 방황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두운 그랬는데
1: 이제 40대 들어서고 제2의 이제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나 하는 그런 시점에서 동조 같은 아이를 입양해서 양육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0: 근데 저한테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금조야.
3: 네.
0: 이 많은 공들 중에서 그래도 금조가 가장 좋아하는 공이 무엇이야?
3: 탁구공.
0: 탁구공? 응. 와, 탁구가 왜 좋아?
3: 아, 탁구 치는 걸 좋아해서.
0: 탁구 치는 걸 좋아해서?
3: 네.
0: 탁구가 재밌어요?
3: 네.
4: 금조에게 공이 행복해요. 엄마, 아빠, 오빠랑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0: 그리고 또 하나의 행복, 바로 탁구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금조가 가장 좋아하는 두 번째 최애 물건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금조, 뚜껑을 열어주세요.
3: 짜잔.
0: 아, 탁구채랑 메달이네요?
3: 네.
0: 와, 이게 뭐예요?
3: 이거 동메달이에요.
0: 동메달?
3: 네.
0: 와, 이 탁구채는 진짜 금조가 이 탁구채를 짚고 많이 연습한 흔적이 보이네요?
3: 네, 있습니다.
0: 그럼 어느 대회에서 메달을 딴 건가요?
1: 2019년 네. 아부다비 스페셜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단식 종목에 가서 금조가 동메달 간 거예요.
0: 와, 그러면 이번에는 선수로서 금조 선수 이 동메달을 목에 걸고
3: 네.
0: 좀 멋진 포즈 한번 취해줄 수 있어요?
3: 있습니다.
0: 와, 오. 부탁드립니다.
5: 한번 해봐요.
0: 네. 보면 될까요? 여기, 여기 보고.
3: 있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0: 아, 너무 귀엽다.
3: 네.
2: 아, 아빠가 좀 딱 이래 한번 해보겠다.
3: 하지 마.
2: 알았어.
0: 그 당시에 동메달을 땄을 때
3: 네.
0: 그때 기억이 나요?
3: 아, 그냥 나예요.
0: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3: 기분 좋았어.
0: 아.
2: 그때 기억나는가 보다?
3: 네.
0: 그때 그 순간이 기억나요?
3: 네, 기억나요.
0: 그때 당시 한번 이겼을 때 기분을 한번 더
2: 금방처럼.
0: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탁구 처음 쳤을 때는 네. 좀 그래도 힘들지 않았어요?
3: 힘들지 않았어요.
0: 아, 진짜로?
3: 네.
0: 오빠는 어렸을 때 축구선수가 꿈이었었는데
3: 네.
0: 그래서 실제로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어.
3: 네.
0: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 너무 힘들었어, 축구를 하는 게.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경쟁하고 이겨냈을 때 그 도전했을 때 너무 그 희열이 아직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조도 아마 연습할 때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동메달을 따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을지 오빠도 상상이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조가 처음에 단식도 했지만 목식도 했다면서요?
2: 저도 아주 대단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그 게임의 룰에
0: 네.
2: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보통 이런 그 수준,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0: 네.
2: 그리고 군대도 불구하고 같이 뭐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게임 뭔가를 목표에 대한 어떤 승부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저도 지금도 사실은 좀 몰라요.

0: 놀라고 있어요.
1: 아, 그 저는 뭐 그냥 그 기술에 가까운 이게 발전이 아닌가.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2: 금조야. 네. 예전에 아부다비에 네. 갔을 때 네. 부모님이랑 같이 간 거야?
3: 아, 같이는 저기 뭐야?
4: 공항에까지만.
3: 인천공항 갔었어.
2: 응. 아, 인천공항까지만?
3: 네.
2: 그 외국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가는 거 좀 네. 무섭지 않았어?
3: 아니, 안 무서웠어.
2: 진짜로?
3: 네.
2: 그때 외롭지도 않았어?
3: 안 했어요.
2: 와.
4: 너무너무 생활을 잘하는 네. 거야. 나가서 그냥 며칠을 해도 그쪽에 음식도 다 잘 네. 소화흡수 다 시키고.
2: 네. 우리 금조 진짜 너무 대단한데요?
3: 네.
2: 아, 그 스페셜 올림픽 갔을 때 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4: 외국 사람들 다 네. 그냥 뭐 다 인종이 다 다른데도 네. 다 얘는 막 끌어안고 막 사진
1: 뭐 찍고 막 하이 막 어? 엄청 재밌었대요. 이 그 지도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금조가 완전 본인이 매우
2: 와. 아, 저도 다치고 나서 부모님이 제가 혼자 휠체어 타고 어디 나가는 거를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나가려고 막 부모님이랑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 금조가 혼자 그곳에서 핵임사로서 활동했다는 게, 아, 너무나 대견하셨겠어요. 우리 금조는 앞으로도 뭘 해도 잘 해낼 것 같아요. 우리 금조 선수, 네. 앞으로 언제까지 탁구를 하고 싶어요?
3: 계속 하고 싶었어요.
2: 계속?
3: 네.
2: 그러면 설마 할머니가 될 때까지?
3: 아니요.
2: 아, 그러면?
3: 공무원 하고 싶었어요.
4: 응?
3: 공무.
2: 고모 될 때까지?
3: 네.
1: 고모 되면 큰 오빠가 장가를 빨리 가야 되네.
4: 고모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금조가.
2: 어머니, 아버님도 우리 금조한테 바라는 점이나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금조야.
3: 네.
4: 엄마가 우리 금조 엄청 사랑하는 줄 알지?
3: 네.
4: 사랑해.
3: 네.
1: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은조, 금조, 동조를 다 자기가 원하는 데 좀 해주고 싶어요.
2: 네. 우리 금조도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3: 어머니, 아빠, 사랑해요.
1: I love you.
2: 와. 아, 여러분, 저도 오늘 사실 우리 금조 선수를 만나서 탁구를 저도 치고 싶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손의 기능이 많이 좋지 않아서 제가 1대1 대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도전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재활을 해서 나중에 금조 선수와 제가 1대1 대결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저처럼 무엇이든 도전해보세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3: 박수!
5: 이따고!
2: 힘들어도 웃으면서 도전하는 금조 선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탁구 선수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경기. 언제나 응원할게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당신이 중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주도하는 차이나 파워. 중국을 알아야 세계가 보인다. 소설과 영화를 통해 본 중국의 역사, 그리고 중국인의 삶. 중국인의 속마음을 알아본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사적인 이슈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큰데 더 거대한 코끼리처럼 강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런데요.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덩치 크고 거대한 코끼리가 내 옆에만 있어도 무섭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무섭게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무서울 만합니다. 이렇게 질주하는 거대한 코끼리 같은 중국에 잘 대응하는 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가장 밀접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 세상,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잘 대응하는 그러한 능력을 구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중국을 잘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 현대를 대표하는 소설을 통해서 중국이 근대 역사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것을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 소설이 바로 루신이 쓴 아큐정전입니다. 이 소설은요,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중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이 소설이 1921년에 나오거든요. 신문에 연재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이 이제 신문에 발표가 되면 그날 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그 소설을 읽었는데 말이야. 저 소설을 쓴 작가가 분명히 나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주인공이 꼭나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정말 중국인 같은 거예요. 아주 우리가 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중국인을 쏙 닮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아큐정전이라는 작품은

0: 이렇게 중국인들에게 정말, 야, 저게 바로 중국인이지. 이런 평가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에서 짐작이 되듯이 이 작품은 아큐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름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큐자를 붙인 겁니다. 그럼 아자는 뭐냐? 중국 사람들이 친근하게 이렇게 붙일 때 앞에다가 아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큐 일생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작품의 배경은 루신의 고향이기도 한 샤오싱. 샤오싱은요, 굉장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샤오싱을 두고서 수향, 그러니까 물 숫자를 써가지고 물의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동방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샤오싱. 중국 최고의 사상가와 서예가가 탄생한 인문학의 고장이기도 하다. 또한 소설 아큐정전의 무대이자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신의 고향. 루신은 중국인들에게 민족의 영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0: 한때 의사를 꿈꿨던 청년 루쉰.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운명을 바꾼다. 일본인에게 처형당하는 동포의 모습이었다. 메스 대신 텐을 들고 낡은 중국을 치료하기로 결심한 루쉰. 그가 치료하고 싶었던 낡은 중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1: 루쉰이 이 소설을 구상할 때 중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아마 중국이 그런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루쉰은 이런 소설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지지요. 그리고 잇따라 서구의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당시 청나라 정부죠. 청나라 정부가 이제 계속 위기를 맞는 거예요. 청나라가 기울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무운동이라고 서양의 실무를 배워야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강하고 큰 배, 군함, 무기를 서양처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 돼. 그게 뭐냐? 제도를 바꾸자는 거죠. 정치를 바꾸자는 거죠.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나라의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국가 제도를 바꾸는 거죠. 나라의 통치체제를 바꾸는 거죠. 혁명을 통해서 서구처럼 공화제 정부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위기는 오직 서구와 같은 공화제 정부를 수립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혁명이 신의 혁명입니다.
0: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신의 혁명. 민영철도 국유화 조치로 분노한 민족. 이를 계기로 순원의 혁명파는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 중국 최초의 공화국이 수립된다.
1: 자,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100일 만에 순원은 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정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안스카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넘겨줬을까요? 당시에 순원은 중국 전부를 다 장악하지 못했어요. 베이징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유안스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공화제를 받으면 나는 총통 안 해도 좋다. 자, 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래서 유엔스카이가 그래, 공화제를 할 테니까 나한테 넘겨줘. 그리고 넘겨받았는데 변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과거처럼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황제제로 복고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호는 할 수 없이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순호의 일파들이 남아서 또다시 혁명을 하고 복고가 일어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의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루쉰이 이러한 중국 현실을 보고서 고민합니다. 참 위대한 혁명이었는데 그리고 나도 순원을 존중했는데 왜 신의 혁명이 실패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실패했을까? 중국이라는 이 큰 나라는 왜 이렇게 변화가 힘들지? 진정한 정치적인 변화, 굳이 그것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변화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근데 정치만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 내 생각에는 정치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중국인들의 민족성,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정치가 아무리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루쉰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쓴 작품이 바로 아큐정전이고 아큐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큐정전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이제 아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이 작품을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2장부터 승리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정신승리법이 등장합니다. 아큐가 지나가는데 동네에 있는 건달들이 부릅니다. 때려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큐는 날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일 그 마을에서 약자이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건드는 겁니다. 아큐가 뭐라고 생각하냐. 야, 우리도 옛날에는 지금 나를 때리는 니들보다 훨씬 잘 살았어. 내 놈이 뭐라고 나를 때려. 이렇게 생각하죠. 아큐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글빵 도령도 있고 아주 높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보다도 나는 옛날에 훨씬 더 잘 살았고 완벽하고 내가 배운 것도 많다. 세상을 보는 눈도 더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저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면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내가 시비를 내서 뭐해. 내가 괜히 저들하고 싸워봤자 내 입만 아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맞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맞았죠. 현실에는 패배하고 졌습니다. 그런데 정신에서는 승리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건달들이 알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자식이 아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큐 너는 짐승이야. 버러지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큐의 정신승리법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큐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번엔 뭐 어떤 방법을 쓸까요? 자기를 아주 낮춰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맞은 짓을 했어. 그러니까 맞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멸하고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승리자로 바꿔놓습니다. 한 번은 노는 판에서 돈을 따는데 잊어버렸어요. 야, 이거는 정말 큰 패배지 않아요? 어떻게 승리로 바꿨을까요? 이번에는요, 자기가 자기 뺨을 때립니다. 남한테 맞으면 억울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때린 뺨을 자기가 맞았으면 상관없잖아요. 이 방법을 통해서 아큐가 또다시 패배를 승리로 바꿉니다. 자, 3장에 치욕적인 것, 정말 치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보다 훨씬 밑바닥에 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글쎄 내 몸에 있는 것보다 이가 더 많아요. 사실 이가 많으면 뭐 그거 뭐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큐는 이가 더 나한테 적다라는 것에 굴욕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때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아큐가 도리어 맞습니다. 이걸 이제 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아큐가 동원하는 방법은 뭘까요? 에이, 잊어버리자. 현실의 패배를 망각으로 승리로 바꿔놓습니다.
0: 아큐의 정신승리법이란 무엇인가? 저런 사람하고 싸워서 뭐해? 자기 높이기. 나는 맞을만해. 자기 낮추기. 내가 나를 때리는 건 괜찮아. 자기 가해. 너 잘 만났다. 약자에게 전가하기. 없던 일로 하자. 망각하기.

0: 패배도 곧 승리다. 아큐의 정신승리법.
1: 아큐가 정신승리법을 안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큐는 동네에서 날품을 파는 사람이거든요. 파트타이머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때리는 사람에게 아큐가 계속 뒤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큐는 더 이상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삶의 막다른 곳에 처해 있는 아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신승리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패배와 굴욕 앞에서 스스로 마음의 균형을 찾고 궁지에 몰린 삶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의 방법이 정신 승리법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자면 아큐가 좀 짠하죠.

아큐는 처음에는 혁명을 싫어해요. 혁명당이라는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반란이 일어나면 내가 힘들어져. 그렇게 생각하고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혁명에 가담한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요,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마을에 쫙 퍼지니까 아큐를 괴롭혔던 사람들, 아큐에게 그야말로 때리기도 하고 못된 짓도 했던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혁명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아큐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어허? 저 사람들이 혁명을 무서워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혁명은 나한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솔깃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야, 혁명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 빌어먹을 것들을 혁명을 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쁜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 그것들을 전부 다 혁명을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내가 차지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는 전부 다내 차지로 할 거다. 나도 이제부터 혁명당이 될 거다. 그리고 쇠채찍으로 실은 너희들을 후려칠 거다. 그런데 아큐는 결국 혁명에 가담을 하지 못하고 혁명을 금지당합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아큐는 마침내 조리돌림을 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큐가 처형을 당하자, 아이고, 총살은 재미없어. 볼거리가 없어. 옛날처럼 망나니가 나와서 칼로 치는 게 구경거리가 되는데, 아큐는 참 재미없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큐정전의 전반적인 구성입니다. 이 아큐정전을 읽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 차원에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아큐가 바로 중국 사람의 전형이고, 중국 사람을 대표하고, 아큐의 생각, 행동은 중국 국민들, 중국 민족이 지니고 있는 가장 나쁜 속성을 대표하고 있다. 그게 바로 정신승리법이다. 그러니까 정신승리법이라는 차원에서 아큐정전을 보기도 하고요. 하나는 진정한 정치 변화란 무엇인가라는 차원에서 아큐정전을 오늘의 입장에서 다시 읽는 것이죠. 지금까지 줄거리에서 살펴봤듯이 정신승리법은 현실에서는 적고 맞았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승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현실의 패배를 정신의 승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패배를 직시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살다 보면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패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패배와 좌절, 치욕, 절망 속에서 벗어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패배와 절망, 좌절, 치욕을 사실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큐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마치 없는처럼 한순간에 정신적인 조작을 통해서 지워버립니다. 망각을 통해서 지워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지워버립니다.

패배감이 있어야 그 패배를 반복하지 않지요. 근데 악에게는 패배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배를 늘 되풀이합니다. 루시는 이거를 통해서 중국 근대의 청나라가 패배를 되풀이하는 이유를 설명했던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심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상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늘 패배를 반복하고 맞고 삽니다. 이게 이제 노예 심리라는 거죠. 아큐에게 있어서 혁명이라는 것은 복수, 그리고 여자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마을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지위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겁니다. 아큐는 이익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혁명에 가담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소설에 보면 혁명이 일어났는데 동네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관직의 이름만 바뀌었지, 과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지금도 또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는 이 신의 혁명을 통해서 정치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아큐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보복을 위해서 혁명에 가담하고, 그 다음에 당시 민중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혁명이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큐가 좀더 멋있게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남기고 죽었어야 되는데 이것만 아쉬워하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모습, 중국인들의 정신적인 열악함, 아주 민족성 중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서 비판한 소설이 바로 악퓨정전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악퓨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악퓨가 태어난 지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 악퓨와 악퓨 시대는 끝났을까요?

아큐 같은 인물, 그리고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러한 혁명당, 그리고 그러한 혁명이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국인들은요, 1949년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서잖아요. 그것에 대한 일종의 예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큐와 같은 시대는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루신이 이 소설을 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큐와 같은 혁명가들, 아큐식의 혁명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보복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만을 위한 혁명은 결국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 소설 아큐정전을 통해서 우리는 패배를 패배로 여기는 패배감이 없고, 패배를 정신적인 심리적 조작을 통해서 승리로 전환하는 정신승리법은 결국은 패배를 지속시키는 노예의식일 뿐이다라는 것을 꼭 새겨야 됩니다.

바큐정전에는 중국인의 특성 가운데 좀 부정적인 중국인의 특성이 여럿이 나와 있습니다. 바큐는 이제 처형을 당하러 끌려가거든요.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데에 있어서도 자기 얼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마라는 여성이 와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우마가 보고 있네? 그러면 내가 노래를 불러야지. 멋지게 노래를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들에게 이 체면은요, 목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육체적인 손상보다 이 체면이 손상당하는 것을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내 체면을 꺾어서도 안 되지만, 나도 이제 상대방의 체면을 계속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누가 어떤 부탁을 하면 면전에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거절하면 그 사람이 체면이 손상됐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인들은

체면이 손상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되돌려주고 보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체면 문화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중국 문화의 요소입니다.

당신이 중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주도하는 차이나 파워. 중국을 알아야 세계가 보인다. 소설과 영화를 통해 본 중국의 역사, 그리고 중국인의 삶. 중국인의 속마음을 알아본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가운데 세계 영화 명작에 들어간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버킷 리스트라고 하죠. 오늘은 그 리스트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영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패왕별이입니다. 이 영화는 흔히 우리가 그 베이징 오페라라고 하죠. 경극 이야기. 그러니까 경극을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을 맡고 있는 두 배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영화 패왕별이를 통해서 중국 현대사, 그리고 중국 현대사 속에서의 폭력의 문제, 그리고 전통의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1993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감독은 5세대 영화 감독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는 청카이 거입니다. 이 영화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도 수차례 다시 재개봉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널판이 다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유명한 것은 장국영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국영이 여기에서 우이 역의 주인공을 맡거든요. 그래서 장국영 하면은 대표작으로 이 영화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1920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문화대혁명이 끝나는 1970년대까지 중국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베이징에서 경극, 그중에서도 패왕별이라는 레퍼토리를 연기하는 두 배우에 관한 이야기, 두 배우의 비극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무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중국 근현대사, 바로 역사의 무대이고, 하나는 예술의 무대, 다시 말해서 경극의 무대가 등장합니다. 이두 개의 무대가 교차되기도 하고 서로 갈등 혹은 충돌하기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항우 역할을 맡는 샬롬, 그리고 항우가 사랑했던 여성 우이 역을 맡은 데이, 그리고 샬롬의 부인인 공리가 이제 이 역을 맡게 되는데요. 쥐선, 이세 사람이 영화의 대표적인 주인공들입니다.

이 영화는 아주 오랜 역사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나라와 초나라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역사 이야기를 가져와서 패왕별이라는 경극이 탄생을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방과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가 싸우죠. 그리고 막판에 항우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됩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야말로 더 이상 도망갈 데 없는, 그야말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는 상황에 몰렸죠. 항우 옆에 누가 있느냐? 우이라는 미인이 같이 있습니다. 굉장히 항우가 굉장히 우이라는 미인을 좋아했죠. 자, 이제 막다른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때 항우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힘은 산을 뽑을 수 있고 기계는 온 세상을 덮을 만한데 때가 불리해서 추도 나아가지 않는다. 추가 나아가지 않으니까 어쩔 거냐? 우여 우여 그대를 어찌할 거나? 이제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항우가 여러 번 노래를 부릅니다. 우이도 따라 부르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항우가 말합니다. 우이한테. 이제 내 운명은 끝이다. 그러니까 유방한테 가서 목숨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우이가 당연히 거절하지요. 어찌 천하통일을 꿈꾸는 분께서 저 같은 사람의 안위를 마음에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칼로 자결을 합니다. 항우는 실패했죠. 그리고 실패한 영웅의 옆에서 끝까지 생을 함께한 우이의 사랑 이야기. 이게 패왕별이라는 경극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원래는 패왕별이라는 이 레퍼토리는 경극에 없었어요. 그런데 근대에 메이란 빵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패왕별이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경극은요, 베이징의 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베이징의 상징을 넘어서 중국을 상징하는 영극이 된 거죠. 경극은 사실 우리가 보면 잘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데 잘 모르죠. 사실 중국인들도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면 노래도 나오고 막 화려도 하고 무술도 나오고 사운드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거죠.

다는 여성 역할이니까 당연히 여성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 역할을요 남성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통시대에는 여성은 극단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성이 얼마나 여성스럽게 연기를 잘하느냐가 그게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요, 장국영이 그 여성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전설적인 영화가 된 것은 장국영이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역할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습니다. 영화의 처음은 이제 경극단의 이 우이 역을 맡은, 그러니까 장국영이 역할하는 데이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데이는 원래 기생집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기생입니다. 근데 손가락이 하나가 더 있어요. 육손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육손이니까 안 받아주니까 데이의 엄마가 이 손가락을 하나 잘라버려요. 이거는 사실 보자면 이제 상징적인 거세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극단에 들어갔는데 스승이 보니까 얘는 단 역할, 그러니까 여성 역할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죽도록 때려도 여자 연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꾸 대사를 시켜요. 그 대사가 뭐냐면 나는 본래 계집아이로 태어나서 이 대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본래 사내 아이로 태어나서 이러는 겁니다. 사실

원래 그 아이는 사내 아이가 맞아요. 근데 그 역할을 잘 하려면 나는 본래 계집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해요. 안 돼요. 스승이 많이 때리고 아무리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라는 것,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극단을 후원해 주는 실력자가 와요. 그래서 공연을 해봐라. 그런데 이때도 또 똑같이 나는 원래 사내로 태어나서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 누가 나서느냐? 남자 주인공 샬로가 나섭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뻐요 그러면서 넌 남자가 아니라 계집애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샬로가 담뱃대를 가지고서 내 입에 넣고 그것을 이렇게 휘저어버려요. 그러니까 피가 아주 그 입가에 계속 베이의 입가에 흘러내립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무섭고 겁나죠. 그러다가 나중에 표정이 바뀝니다. 대의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경극 속에 원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본래 계집아이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경극 대사에 충실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 회왕별이의 남자 주인공과 여성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당시 중국에서 경극 최고의 배우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왕별이에서 최고의 남자 주인공 그리고 여성 역할을 하는 데이, 이 주인공 두 사람은 영화를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패왕 역할을 하는 샬롯은 경극계 무대, 그러니까 연극과 현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경극이 끝나면은 다시 현실로 나가서 술집에도 가고 연애도 하고 여자도 만납니다. 그리고 현실이 이제 막쭉 역사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문화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문화대혁명 때는 경극이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경극은 사라지게 되는 경극 역사로 보면 이전의 역사에 없었던 치명적인 시기거든요. 그런데 샬롯은 자기가 나서서 문화대혁명 때 경극과 그리고 모든 경극에 사용하는 도구를 직접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패왕은 남자 주인공은요, 경극의 무대는 오직 연극일 뿐, 그리고 현실 감각이 있어서 현실에서도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을 충실히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이한테 있습니다. 우이는 이제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원래 남성이었죠. 그런데 패왕별이라는 연극을 위해서 여성 역할을 위해서 정체성이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뒤에 우이가 되었는데 오직 경극 무대 속에 삶만 있는 거예요. 우이로서의 삶만 있지 원래 자기의 현실 속에서 삶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패왕이 없으면 연극 속의 자기 파트너 샬로가 없으면 자기 삶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경극이 없어서도 안 돼요. 경극의 무대, 연극의 무대하고 현실의 무대, 역사의 무대를 분리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경극 무대는 나중에 가면 사라져버립니다.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가 어떻게 삶을 지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편을 하기도 하고 갈수록 데이는 파멸을 합니다. 영화 맨 처음 시작할 때이 소년을 경극을 훈련하는 경극반에 집어넣을 때 엄마가 한 손가락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엄마의 폭력이죠. 그 뒤로는 스승의 폭력이 이어집니다. 무자비하게 경극단원들을 때립니다. 다 어린애들이죠. 데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죽도록 두들겨 맞지요. 그 폭력은 물질적인 구타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것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경극의 배우로서 잘 나가다가 이제 자신의 파트너인 샬로가

0: 현실 속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고 경극의 무대가 위태로워지니까 이 데이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원래 이 경극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배우들을 아주 농락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 역할을 하니까 일부 동성애 권력자들이 일종의 성폭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경극을 지원해주던 장례신이라든가 원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데이에게 폭력을 가하고 성적으로 유린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갖가지 이름의 폭력이 자신에게 가해지면서 자신의 삶을 잃어가게 되고 망가지는 거죠. 더 이상 우위로 살 수도 없고 이제 현대사의 폭력이 극한에 이르는 문화대혁명 때 이르러서는 경극 무대 자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1: 그 어떤 전쟁도 문화 대혁명만큼 중국 문화를 파괴한 적은 없었다. 4천년의 찬란한 중국 문화가 한순간에 사라진 사건. 문화 대혁명은 마오쩌둥의 주도로 전근대적인 문화를 타파하고자 했던 사회주의 운동이었다.

0: 지금 남은 중국의 문화재는 세 가지 중 하나. 문화대혁명을 피해간 문화재, 혁명 이후 발견된 문화재, 그리고 장제스가 대만에 가져간 문화재다. 중국 문화를 수천 년 퇴부시킨 문화대혁명.
1: 문화대혁명이 추구했던 것은 낡은 봉건 문화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를 타도하고 무상계급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경극은 낡은 봉건주의 문화의 상징이라고 지목을 받으면서 전통적인 레퍼토리를 다 없애버립니다. 영화 속에서도 이제 경극의 전통 복장, 그 다음에 경극학교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은 중국 전통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중국 전통이 말살되는 그러한 시기를 상징하는 거죠. 중국 현대사가 이제 1920년대 경극이 제일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를 지나서 일본이 침략하는 항일 전쟁기가 오고, 그 다음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는 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중국이 수립되고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고, 이러한 현대사가 전개될수록 경극의 무대는 위태로워집니다. 항일전쟁기에 회왕은 경극을 아예 떠나버립니다. 장국영 연기한 대의 혼자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을 침략한 일본이 경극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의는 일본군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반쪽짜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일본군은 그래도 경극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중국이 수립되고 나서 경극은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경극이 이제 낡은 봉건주의 문화로 상징되면서 두 배우, 그러니까 폐왕 역할을 했던 배우, 그 다음에 우이 역할을 했던 두 배우가 길거리에 끌려 나와서 비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폐왕의 부인 쥐선도 나와서 비판을 당하고, 이 세 사람이 서로 비판을 합니다. 문화대혁명 때는 이렇게 누가 봉건주의자인지 누가 자본주의자인지 이것을 서로 고발하고 대자보를 써서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비판운동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 경극의 무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극이 단순히 베이징의 상징적인 문화를 넘어서서 중국을 상징하는 전통문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극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중국 전통이 중국 현대사 속에서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바로 중국 전통을 완전히 말살시킨 그러한 정치적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때 문화대혁명 때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누굴까요? 중국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공자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타도하고 공자를 타도하려는 공자 비판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대혁명을 지지하던 홍위병들이 공자 사당 앞에 모여서 공자 비판 대회를 열기도 하고 공자 무덤도 파헤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자 무덤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수천 년 전에 죽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공자를 중국 낡은 전통 문화의 상징으로 보고 그 무덤을 파헤친 거예요. 그게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세력들이 중국 전통 문화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화 속에서 바로 경극의 소실, 그러니까 경극이 사라지는 게 바로 그 상징입니다. 1970년대가 끝나고 문혁이 끝나고 원상회복이 되죠. 그러면 전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 속에서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경극의 무대가 복원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극을 그만두었던 두 사람이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샬로가 그래요. 정말 오랜만이라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도 다 늙었죠. 그래서 경극의 무대에 올라서서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되죠. 숨이 차지요. 조명이 들어오고 그 순간 장국영이 연기하는 데이가 칼로 목을 긋습니다. 정말 우이처럼 생을 무대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역사가 복원됐습니다. 경극의 무대가 복원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데이는 정말 우이처럼 칼로 목을 그어서 그야말로 자결하는 겁니다. 복원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의 경극의 무대는 중국 현대사 속에서 전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중국이라는 맥락을 넘어서서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패황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이 난무합니다. 구체적인 폭력도 있고 상징적인 폭력도 있고 역사의 폭력도 있습니다. 이 폭력의 시대가 바로 중국 근현대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폭력의 시대에 그럼 예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인공 대인은 오직 예술 속에 살았습니다.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오직 우위로만 살았습니다. 중국 근현대사 속에 난무하는 폭력의 시간을 견디는 동력, 그것은 우위에게 예술이었습니다. 폭력의 시대를 견디는 유일한 도피처가 경극의 무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폭력의 시대 속에서 예술, 문화라는 것이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훌륭한 명작입니다.

대표적으로 진나라 때 분서갱유라고 아시는지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지요. 그 뒤에 실용서만 놔두고 나머지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분서갱유라고 하죠. 그리고 지식인들을 묻어버리기도 하죠. 진시황은 왜 그랬을까요? 진시황은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화나 사상도 오직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문화만 남겨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진나라의 문화는 질식했고, 이렇게 문화가 질식한 게 마치 예언이라도 되듯이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망합니다. 문화는 다양함을 먹고 삽니다. 다양해야 문화가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야 사람들의 정신이 살아나고, 나라가 영원히 번창합니다. 문화대혁명 같은 혁명의 이름이든, 또는 국가의 이름이든, 국가가 문화에 개입하면 할수록, 문화의 무대를 황폐화시키면 시킬수록, 문화는 질식하고, 그 나라는 질식하게 됩니다. 그 진리를 사회주의 시대의 중국의 문화대혁명, 그리고 진나라의 분서갱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당신이 중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주도하는 차이나 파워. 중국을 알아야 세계가 보인다. 소설과 영화를 통해 본 중국의 역사, 그리고 중국인의 삶. 중국인의 속마음을 알아본다.

유명한 중국 수필과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머당이 자신의 책에서 중국인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들면서 그 중에 하나로 유머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유머 감각이 아주 특출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의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인 유머를 배경으로 한 텐진에서 촬영된 영화, 인생을 통해서 중국인의 인생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인생은 1995년에 개봉이 되었는데요. 장이모 감독의 영화입니다. 근데 장이모 감독의 많은 영화들이 원래는 소설을 바꿔서 영화로 만들거든요.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위화라는 작가가 쓴 소설 고어적 인생이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위화가 이 소설을 쓰고 나서 작품을 짱이모 감독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짱이모 감독이 소설을 이렇게 먼저 아직 발표되기 전인데요. 이 소설을 보고 나서 우와, 이 너무 좋다. 특히 이 소설에는 중국인들의 삶의 철학, 인생 철학, 평범한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에 관한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라고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서 이거 날달라. 내가 멋진 영화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유아, 소설가 유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영화가 바로 영화 인생, 중국어로 호화저입니다. 이 영화는 1940년부터 문화대혁명이 끝나는 1970년까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부잣집 도련님, 영화의 주인공인 후쿠이가 노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잣집 도련님이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노름을 하고 재산으로 탕진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아내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노름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래도 노름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재산을 다 노름빚으로 날립니다. 대궐 같은 집이 노름에 의해서 다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0: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재주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의 피잉시라는 그림자 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그림자를 비춰가지고서 그것을 극으로 만드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그림자 극뿐만 아니라 노래도 들어갑니다. 이 주인공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망했으니까 이제 그림자 극을 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닙니다. 영화 속에서 중국 현대사가 시대별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요. 40년대는 중국 현대사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전을 벌였던 전쟁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945년에 이제 패망을 하고 이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이 중국 대륙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국공내전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북인은 그림자 극을 하면서 지방을 떠돌아다니다가 국민당에게 그야말로 징병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당에 끌려가서 이제 국민당 군인이 된죠. 그런데 어느 날 전투를 하다가 이 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동료들하고 같이 술을 먹고 골아떨어진 겁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국민당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셋이만 남은 겁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공산당이 진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 군인들을 위해서 그림자 극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은 혁명군에 가담을 하게 되고 이 이력으로 나중에 새로운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 당신도 혁명에 가담했던 군인이거든요. 군인이군요.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다 차지하니까 혁명 투쟁을 했다라는 화려한 경력을 안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인도 와요. 이제 전 가족이 다 모입니다. 1949년에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 순수한 사회주의 정권이 아니라 계급 연합적인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주의가 조금 어느 정도 틀을 잡으니까 이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오가 온 중국인들을 다 동원해서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을 선언합니다. 이게 중국 역사에서는 대약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1: 깬세! 단리!

50년대는 그야말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사회입니다. 모든 생산을 다 공동을 하고 밥도 같이 모여서 먹고 그 다음에 농촌은 인민공사라는 게 수립이 돼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도시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공동 생산, 공동 생활. 그야말로 공산사회 분위기가 넘쳤던 거죠. 그런데 경제를 건설하려면 가장 토대가 되는 게 뭘까요? 철강이겠죠. 그래서 온 중국이 철을 제련하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쇠붙이라는 쇠붙이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농촌, 도시, 할것 없이 용광로를 만듭니다. 철의 생산을 두 배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쇠를 녹이고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산사회가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꿈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에 이 1950년대 중국 사회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마을에 우리로 보면 이장 같은 사람이 집집마다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쇠붙이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징발을 하는 거죠. 쇠라고 생긴 거는 손톱만큼 작은 것이라도 전부 다 걷어갑니다.

부부한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림자 극을 할때 쓰는, 거기에 사실은 그림자 극을 할 때는 소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쇠도 붙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빼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부귀가 지혜를 짜냅니다. 아, 지금 쇠를 녹이느라고 다들 힘드는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 그림자 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 더 신나서 사람들이 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마을 지도자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병아리가 자라면 닭이 될 것이고, 닭이 자라면 거위가 되고, 거위가 자라면 양이 되고, 나중에 양이 자라서 소가 되고, 그러면 소가 자라서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공산주의가 되면 뭐 하냐? 아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날마다 만두를 먹고, 날마다 고기를 먹는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정책이잖아요. 쇠를 대규모 제철 공장에서 만들어도 좋은 쇠가 안 나오는데 농민들이 마을에서 흙으로 용광로를 만들어 가지고 집 안에 있는 쇠를 녹인다고 해서 거기에서 품질 좋은 쇠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정부의 방침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방침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잠도 안 자고 밤새워 동원해서 불을 피우고 쇠를 녹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때 주인공의 아들이 죽습니다. 옛날 자기하고 같이 국민당군에 끌려갔고 그리고 같이 그림자극을 했던 춘성이라는 사람이 출세했어요. 왜냐하면 혁명군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시찰을 오는데 이 사람이 너무 졸음을 참지 못하다가 학교에 있는 담장을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필 그 담장 밑에 주인공 아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그럼 왜 거기서 자고 있었느냐? 잠을 못잔 거죠. 그래서 학교 가라고 보냈는데 담장 밑에서 자고 있다. 담장이 무너지니까 깔려서 죽었습니다. 50년대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60년대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문화대혁명 때 부구이는 그림자 극을 했던 그 그림자 극 도구를 완전히 잃습니다. 완전히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 이제 자기의 딸을 잃게 됩니다. 딸이 결혼해가지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죽게 됩니다. 병원에 의사가 없었어요. 의사들이 왜 없었을까요? 문화대혁명 때는 이 반동 권위자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의사의 직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반동 교육 권위자, 학술 권위자, 이런 사람으로 지목을 하면서 비판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이 다 학생들 차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대생들이 대처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과다 출혈로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문혁이 끝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의사도 돌아오고 역사도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아까 50년대 나왔던 대사가 다시 나옵니다. 예전에는 아들과 아빠의 대화였는데 여기에서는 손자와 할아버지 사이의 대사입니다. 50년대는 병아리가 커서 양이 되고 양이 커서 소가 되고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고 그러면 날마다 만두를 먹고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바뀝니다. 손자가 물어봅니다. 나중에 양이 커서 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소가 크면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잘 살게 되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이 바뀐 거예요. 50년대 중국인의 꿈은 진짜 이상적인 공산사회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혁이 끝나고 개혁개방이 되면서 중국인의 꿈은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중국인들이 50년대에 가졌던 꿈 그리고 개혁개방이 되고 나서 이제 문혁이 끝나고 나서 중국인들의 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런 점보다 더 중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 영화 속에 고난의 중국의 근현대사를 살아온 중국인들의 인생 철학이 주인공 부기가 삶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잘 들어 있습니다. 부기의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의 철학을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요약하자면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의 고사는 우리도 잘 알지요. 이 얘기는 인생의 행과 불행이라는 게 마치 새끼줄처럼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과 불행이라는 것은 늘 교차되기도 하고 행복 속에, 행운 속에 불행의 요소가 들어있기도 하고 불행과 절망 속에서 행운과 그 다음에 행복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옹지마의 교훈입니다. 영화 속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수립되고 나서 노름으로 두구이라는 주인공이 자기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노름 빚을 대신해서 자기 집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회주의 중국이 들어서고 나서 지주라는 이름으로 반동 지주 이렇게 몰려가지고 총살을 합니다. 그 총살 당하는 장면에 두구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참아 못 보고 이제 골목에서 돌아와서 그야말로 이렇게 소변을 누면서 그래요. 저 총소리 자칫 잘못했으면 나한테 올 뻔했다. 두구이가 노름에서 그야말로 노름빛을 져가지고 집을 날리지 않았으면 자신이 신중국이 사회주의 중국이 들어서고 나서 총탄 세례를 받고 지주로 몰려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린 것은 불행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결국은 행운이 된 겁니다. 인생에서 행과 불행은 돌고 돕니다. 행운에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요. 불행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중국어로 이게 호저입니다. 이 소설을 쓴 위화가 그렇습니다. 이 소설을 쓴 목적은 사실은 사람의 삶이라는 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것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살죠? 영화 속에서 그 무엇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집을 빼앗겼어요. 자기 친구 권력을 차지했어요. 춘생. 그런데 나중에 문화대혁명 때 이 춘성도 결국은 비판을 당하고 자기 재산 다 가져갔던 그 노름 빚을 받았던 사람도 결국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든가 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오직 살기 위해서 산다. 그것이 바로 삶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림 자극은 스스로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조정을 막 뒤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이 와야 그림자를 통해서 막에 비춰서 사람들,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제자가 아니에요. 중국인들의 생각은 운명이 뒤에 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손바닥 위에서 운명의 주제자에 의해서 순간을 살 뿐이다. 이게 바로 영화 속에서 그림 자극이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영화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중국인의 삶의 철학은 즐기다는 겁니다. 잘 견뎌냅니다. 중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심입니다. 중국인들 정말 참을성이 대단합니다. 잘 참아요. 고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힘든 일에 대해서 잘 참아냅니다. 중국인들처럼 참을성이 대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인의 특징을 두 가지 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참을 인자의 인이고 하나는 즐기다, 강하다 할 때의 인입니다. 이 즐기다, 강하다 할 때의 인자는요, 가죽혁자가 옆에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인들이 고난을 받아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고난이 인생에 닥쳐요. 그랬을 때 거기에 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면서 받아냅니다. 그것을 마치
가족이 즐기면서

굽어지면서 그것을 이겨내듯이 그렇게 이겨내는 거죠. 후쿠이는 그렇게 이겨냅니다. 이거는 대항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중국은 세계 역사 속에서 자연재해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의 4분의 1은 중국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속에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재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힘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싸워야지, 대항해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부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항해서 살겠어요? 받아내는 겁니다. 삶이란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재난을 받아서 튕겨내는 겁니다. 영화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고 그저 살아야 한다.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야 한다. 아니, 차라리 그냥 죽고 말지.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남아야 돼? 그게 인생이야? 그런데 중국인들은 그러고도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죽는 것보다는 구차하더라도 사는 게 낫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삶의 철학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영화 속 후구이의 인생 철학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속에 들어있는 후구이의 이런 인생관, 삶의 철학은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비판할 지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노예적이잖아요. 싸울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정치의식이 너무 없어요. 아들을 잃고 딸을 잃은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정치적 재난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약진 운동이 없었으면 아들 죽지 않았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잠못 자고 그야말로 엉터리 같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았으면 아들 죽지 않았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서 의사들이 다 쫓겨나고 홍위병들, 학생들이 병원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딸도 죽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있었으면 딸이 죽기 전에 처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인, 딸과 아들을 잃은 궁극적인 원인은 정치적인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그것을 정치적인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명 같은 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우연적인 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인생관인데, 소설 쓴 유아도 그렇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짱이모도 그렇고 이것이 비판받을 지점도 있지만 이게 바로 중국인들의 삶의 철학이다. 후쿠이야말로 가장 중국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었던 거죠. 영화 인생은 중국이 고난의 중국 정치사 속에서 그 재난을 어떻게 대하고 그 재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챙겨왔는지, 그 중국인들의, 평범한 중국인들의 삶의 철학, 인생관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딘 며느리가 마침내 시어머니가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며느리가 힘들어도 온갖 고생을 하면서 구박을 참고 견디다 보면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돼서 그 고생을 보상받고 그리고 만회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중국인들은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을 가지고 참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다 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돼.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되돌려주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인들이 괜히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더큰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참고 견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국인과 인과관계를 맺을 때 유의해야 될 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

당신이 중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주도하는 차이나 파워. 중국을 알아야 세계가 보인다. 소설과 영화를 통해 본 중국의 역사, 그리고 중국인의 삶. 중국인의 속마음을 알아본다.

여러분들은 중국 가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중국의 이미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한자입니다. 그리고 한자와 더불어서 중국 가면 세계인들이 떠올리는 것, 그게 바로 무술, 쿵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협소설, 그리고 무협게임, 무협영화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무협소설이나 무협영화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클리셰가 있습니다. 그것은 되갚아주는 겁니다. 한자로는 갚을 복,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갚아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은혜도 되갚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원한도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갚지 않으면 소인이고, 원한이 있는데 그것을 갚지 않아도 적어도 군자는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원한이 있으면 갚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무협은 이두 가지를 갚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갚고, 그리고 원한을 갚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협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들은 그런 거죠. 어느 날, 우리 가문의 원수 또는 우리 집안의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다 그냥 몰살시키죠.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는 이게 국가 단위에서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꼭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산에 가서 이제 무술을 배우기도 하고 아주 그야말로 비법을 전수받아서 마침내 보복합니다. 이 보복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키워줬던 은혜, 국가가 나를 키워줬던 은혜를 갚는 게 보복하고 같이 갑니다. 그 은혜와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대부분 이민족이 침략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해 가던 시기, 원나라 몽고족이 한족이 차지하고 있던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시기, 그리고 청나라 만주족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시기, 또는 그런 권력의 교체기. 이거는 이제 은혜와 복수, 은혜에 보답하고 원한을 갚는 이런 기본적인 무협소설, 무협영화의 클리셰가 잘 작동하기 좋은 시기가 이런 역사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 역사 시기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근대에 무협으로 다루기 딱 좋은 역사 시기가 등장을 합니다. 중국 근대에 중국에 나타난 새로운 오랑캐는 북쪽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옵니다. 중국 역사를 다 놓고 봐서 바다에서 온 오랑캐는 없었습니다. 이 오랑캐를 중국인들은 바다에서 온 오랑캐라는 뜻으로

0: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라는 뜻이죠.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서 중국이 치욕을 당합니다.
1: 비약하는 중국 경제의 상징, 광저우.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 아편전쟁이 시작된 곳이다. 18세기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생기자 영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수출한다. 심각한 아편 중독에 빠진 청나라. 참다 못한 정부는 수입한 아편을 바다에 버리고 이를 빌미로 영국은 전쟁을 일으킨다. 결국 청나라는 패배하고 홍콩은 영국에 넘어간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란 중화 사상이 흔들리고 그후 100년 동안 국가의 치욕. 그 치욕의 시작이 바로 아편 전쟁이었다.
0: 근대사를 배경으로 이 치욕을 대감는 무협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소룡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정무문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무인 과공갑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도 역시 단골 메뉴로 일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양 나라도 등장을 하죠. 이렇게 많은 무협 영화들이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에 당했던 치욕을 배경으로 치욕을 대감는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이런 영화들이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환영을 받죠. 이렇게 많은 근대 치욕을 다룬 영화들이 있는데 연문이라는 영화는 이들 영화하고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영춘권의 고수가 등장합니다. 영춘권의 고수가 누구겠어요? 연문입니다. 이 연문이 불산 지역이라는 광저우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도관을 차려서 무술을 전수하죠. 영화에서 이 30년대 말은 아주 중국이 민족 공업도 발달하고 중국이 아주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나가는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이 침략하고 북쪽에서부터 일본이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이제 광저우 그리고 광저우 옆에 있는 연문이 살고 있는 불산까지 닥치게 됩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일본이 중국에 침략한 뒤로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도관, 그러니까 무술을 전수하는 무술관도 다 이제 문을 닫고 먹을 게 없어져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일본군이 데려와서 옛날 무술을 하던 도관을 하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쌀을 줄 테니까 이제 일본 군인들하고 무술 대결을 하라 이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옛날 무술을 가르치던 사부들이 쌀한 톨을 위해서, 쌀한 주머니를 위해서 치욕을 감내하면서 일본 군인들하고 무술 대결을 합니다. 아주 치욕이죠. 연문의 무술은 영춘권입니다. 일본의 유도 가라데와 영춘권과 대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를 통해서 싸우고 그 문화적 대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연문입니다. 이 연문이 2008년에 개봉이 되고 왜 그렇게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을까요? 2008년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던 해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동아시아에서 병든 환자라고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놀리던 그런 중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 일어섰다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올림픽이 바로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중국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동아시아의 병든 환자라는 말, 동아병부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근대에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침략하고 나서 중국인들을 비난할 때 이렇게 불렀어요. 야, 중국인들, 니들 동아시아의 병든 환자야. 이렇게 이제 중국을 비난했던 거죠. 이 말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모욕이자 치욕이었던 거죠. 영화 정문

소문에서요, 이소룡이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 있습니다. 이소룡이 아뷰 하고 이렇게 날아가지고 발차기를 하는데 그때 깨버리는 게 동아병부라고 써져 있는 액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아병부라는 말은 중국인들에게 근대 치욕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치욕을 씻는 시기의 출발점, 그게 2008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나온 베이징올림픽 홍보책자를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에 병든 환자가 아니다. 사실 중국은 전통시대에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였지 않습니까? 잘 나갔어요. 잘 살았죠. 힘도 있고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치욕의 근대 시기를 겪었던 거죠. 중국은 이제 다시 과거 전통시대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러죠. 이제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사명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있다. 중국 공산당이 던지는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목표에 중국인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꿈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힘이 없을 때 나라가 다 이렇게 4분의 5열이 된 겁니다. 땅도 뺏기고, 홍콩도 뺏기고, 타이완도 뺏기고, 마카오도 뺏겼던 거죠.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듯이 잃었던 땅을 다시 찾겠다. 그리고 과거처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힘없이 지는 나라가 아니라 부유하고 강한 중국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전통 중국 시대에 중국은 찬란한 문화를 가졌습니다. 중국 전통 문화는 굉장히 화려하죠. 중국은 사실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통 시대에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대 같은 중국 문화의 그러한 지위, 이것을 회복하겠다. 이게 중국이 꿈꾸는 중국의 꿈의 구성 요소입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이 논어의 첫 구절, 그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멀리서 친구가 오니까 기쁘지 않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이 선비가 마치 붓글씨를 쓰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문화의 나라, 선비의 나라, 글의 나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세계에 내보내려고 했던 거죠. 중국은 근대부터 문화대혁명을 거치고 개혁개방 초기까지 전부 다 자기 전통을 부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되니까 우리 전통 문화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영화 연문이 이전에 정무문이라든가 황병이라든가 이런 영화들하고 다른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무협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연문이 지닌 다른 점이 뭔가?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째는 무술이 다릅니다. 연문이 영춘권을 가지고 이렇게 무술 동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춘권의 원래 시조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연문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국 무술인들이 그럽니다. 아니, 저 기지배 같은 무술을 한다. 이렇게 연문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난폭하거나 이런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무술 영화에 비해서 무술이 다른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연문의 캐릭터입니다. 역대 무술 영화에 나오는 남성과 비교해 보면 가장 평범한 가장입니다. 무술을 잘해요. 그런데 무술보다 가족을, 자기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술의 고수가 가족들하고 밥 먹는 장면, 애들하고 노는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는 영화가 바로 이 연문입니다. 가족애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문이 사실 일본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일본군에게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자기 아내를 희롱을 합니다. 그래서 연문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군

분을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연문은 여기에서 가정을 지키는 가장,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무술인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연문은 여기에서 유교적인 선비처럼 나와요. 같이 무술을 가르치던 도인이, 무술 사부가 일본 군인에게 당하니까 이제 연문이 나섭니다. 연문이 무술이 고수니까 당연히 일본 군인을 제압하겠죠. 그랬더니 일본군 장교가 연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연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중국인이다. 나는 연문이라니. 뭐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 대신 중국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문을 일본 군인 장교가 잡아가지고 이제 당신 일본 군인들에게 무술을 좀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연문이 나는 못 가르친다. 일본인 너희들은 절대 무술을 배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일본인들이 이 무술을 배울 수 없는 이유는 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인은 유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연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중국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애국심이 투철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유교 선비처럼 인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캐릭터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감도 있죠. 애국심도 있고 동포애도 있습니다. 여기에 연문만이 지니고 있는 유교 정신을 지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연문입니다. 중국이 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강국, 그리고 정치적 강국만 되어가지고는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소프트 파워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국인들이 세계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겠고, 그러려면 문화 중국의 이미지를 만들자. 이런 정책을 후진타오 시대부터 씁니다. 사실 우리 중국 그렇게 거친 나라가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이제 자꾸 만들어서 세계인들에게 전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 중국, 유교 중국의 이미지, 공자의 나라 중국, 치와 그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중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세계인들에게 접근하려고 한 거죠. 이게 베이징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던 시점에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쓰던 정책이고, 중국인들에게도 이런 정책이 크게 공감을 얻습니다. 이런 중국 사회의 흐름 속에서 연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연문이 크게 흥행을 이끌었던 것이죠. 2008년에 중국에서 연문이 크게 흥행을 했던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민족의 대단결입니다. 근대 치욕을 다룬 무협 영화에는 꼭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두 사람씩은 꼭 있어요. 그 사람이 통역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그 제자인데 스승을 배반하고 뭐 영국이나 미국 또는 일본 쪽에 붙어서 이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캐릭터들이 꼭 나오거든요. 연문에도 그렇습니다. 연문에는 통역관이 바로 민족의 배신자, 중국에서는 이걸 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통역관이 재밌어요. 연문을 보호하기 위한 통역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연문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나도 당신을 보호한다. 그리고 연문이 일본군에게 쫓길 때 연문을 데려와서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다른 근대 치욕을 다룬 무술 영화에 나오는 이런 민족의 배신자 캐릭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 편에 서기는 했지만 저 사람도 우리 동포다. 그리고 연문은 그 나중에 공장 사람들에게 무술을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불량배들이 공장에 들어올 때 같이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문의 메시지는 자, 이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중국이 대국 강국으로 되어 가는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대동단결해서 한 민족으로 모여서 같이 새로운 가족으로 출발하자.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전문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국 근대 무술 영화,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무협 영화 속에 근대의 치욕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문이 특히 이 시기에 2008년 이후에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은 대중 차원에서 문화 중국에 대한 어떤 공감, 이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도 한데 이것은 또 다른 민족주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치욕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좀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는 중국이 근대에 당한 치욕을 자꾸 다시 불러일으키고 이제 치욕의 기억을 딛고 부활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욕의 기억을 다룬 영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TV에서 이런 드라마들을 보고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이런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중국인들 사이에 새로운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치욕 기억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입니다. 이 치욕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주의는 이분법을 통해서 중국인들에게 민족주의를 전파합니다. 하나는 가해자들,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나쁘고 인간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중국인 사람들은 굉장히 선해요. 선한 중국인들이 사악한 서구인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당한 치욕의 기억을 영화나 그다음에 대중 드라마를 통해서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국 사람들을 하나로 응집시키는데 효과가 큽니다. 그렇죠. 고생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쉽게 뭉칩니다. 너만 힘들었어?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아, 그래. 그때 너도 고생했구나. 이 고생한 기억, 치욕의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들이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그러면 치욕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당연히 더 커질 겁니다. 치욕을 강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러니까 치욕 기억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가 중국에서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서구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외국에 대한 배타적 감정은 더더욱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연문을 통해서 G2 시대의 중국인들의 생각을 읽을 때꼭 주의 깊게 봐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중국 근대에 당한 치욕의 기억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G2 시대의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국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중국이 갈수록 강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품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너그러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품이 좁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불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집은 바꿀 수 있어도 이웃나라는 바꿀 수 없다. G2 시대에 중국이 갈수록 강해지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잘 대응하는 게 지금 한국인에도 중요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주의로도 일어날 수 있는 화상사고. 화상사고 응급처치 방법 알려드립니다. 화상을 입었다면 병원 진료에 앞서 화상 부위를 빨리 식혀주세요.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30분 이상 식혀주세요. 얼음이나 얼음팩은 오히려 상처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물집이 생겼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터뜨릴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으면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고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기억해 침착하게 대처하세요.